0: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의 창경궁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종이 왕위에 올라갔는데 왕실 어른들이 여러 분 계신 거예요. 여성분들이. 네,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정효왕후라든지 안순왕후라든지 생모이면서 이제 나중에 덕종의 왕비가 됐던 소혜왕후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예전에 태종이 살던 수강궁 쪽으로 모셔다 드리고
1: 다 모셔요?
0: 네. 그리고 전각을 좀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름을 바꾼 게 창경궁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창덕궁과 함께 이제 중요한 궁궐의 하나가 되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창경궁은 효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고 다른 궁궐과 다르게 정치를 하는 공간보다는 왕실 사람들의 생활을 하는 공간이 조금 많은 편이라는 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물론 정식 궁궐이기 때문에 이제 명정전이라고 하는 정전이 있었고 광해군 때 다시 명정전을 복구를 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궁궐 안에 이제 중심 정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전만 놓고 보면은 명정전이 궁궐 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광해군대지였으니까
1: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요?
0: 네.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어쨌든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궁궐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1: 사도세자 뒤주가 있었는데도
0: 창경궁이죠? 문정전 마당.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거기서 1762년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다가 죽음을 맞았던 곳이기도 하죠.
1: 예. 자, 이런 역사를 가진 공간이 이제 창경궁인데요. 그렇다면 창경궁은 어쩌다가 창경원이라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0: 네, 갑자기 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 바뀌진 않았고 약간 이제 중간 단계는 거치기는 하지만 이제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국권을 빼앗기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일본의 관여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07년 정미년에 이제 고종 황제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1: 네.
0: 이때 이제 순종의 거소, 그러니까 머물 장소로 창덕궁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덕수궁에는 이전 왕이었던 태상왕이었던 고종이, 그 다음에 창덕궁에는 이제 순종이 머물게 되니까.
1: 고종은 명성황후 실사건 이후에 경복궁을 애초에 떠나 있었고.
0: 그렇죠.
1: 덕수궁으로 가 있던 거죠.
0: 그렇죠.
1: 경운궁.
0: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덕수궁이라고 부르는 경운궁으로 가 있었는데.
1: 네네네.
0: 이때 그 당시 통감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1: 아, 히로부미.
0: 이 이토 히로부미가 무슨 이제 생각을 전하냐면은 순종 황제가 심심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 옆에다가 조그만 공원을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1: 이토의 생각이구나.
0: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산물인데 여기 뭐 동물원, 식물원도 있고 과학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1: 예.
0: 이런 것들을 우리 일본이 여러 부분에서 정보를 줄 테니까 이 왕실에서 한번 이왕가에서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실제로 이거를 뭐 준비했던 인물이 당시 국내부 차관이라고 하지만 당시 이제 통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토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그 대상지가 바로 어디냐면은 창덕궁과 붙어 있었던
1: 창경궁을
0: 이제 공원으로 바꿀 계획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러면서 여기에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이제 과학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1: 과학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는.
0: 과학관 있었어.
1: 있었구나.
0: 그래서 이제 명정전 남쪽에는 동물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직접 농사 시범을 보이는 내농포라는 곳이 있는데
1: 네.
0: 거기는 큰 연못과 식물원을 만들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대비가 머물렀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자경전 터가 있었는데
1: 네.
0: 거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박물관 역할하는 일본식 건물인 장서각을 지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명정전 앞에 이렇게 박석 같은 게 다 깔려 있고 풍계석 같은 게 있잖아요.
1: 풍계석.
0: 네, 네. 이런 거 다 꺼내고 거기에다가 모란을 심어서
1: 모란을
0: 모란 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1: 네.
0: 이제 궁궐의 의미 권위는 완전히 상실되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일본 특히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정말로 순종을 위해서 오로지 순종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0: 일단은 순종을 위한다라는 의미는 표면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래야 이제 궁궐 내부에 손을 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제 아마 공원이 될 만한 공간들을 좀 찾아봤을 텐데 거기를 이제 창경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1: 네.
0: 또 한편으로 당시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이런 것들은 근대 대중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물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선 그리고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논의도 많이 있긴 하지만 당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한제국의 힘으로 만들지 못할 텐데 우리 일본이 도와준다면 통감부가 돕는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과시욕 더불어서 네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식민지 지배 정책 과정에서 어떤 한국인들에게 뭔가 그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2: 예.
0: 실제로 이거를 이제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중에 이제 식물원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왕이면 거창하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설계자였던 일본인 후쿠바 하야토라는 인물이 자서전을 보면은 이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모든 일의 뒤에는 그러니까 1906년부터 만들어졌던 통감부가 주도했구나 그리고 일본이 대한제국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하나의 시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공원 공간이 조성되고 나서 곧바로 일반 사람들에게도 공개가 된 건가요?
0: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는 과정들을 약간 중간 단계를 거쳤는데, 예. 이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이름이 바뀌는 건 1911년입니다.
1: 좀 텀이 있네요.
0: 그렇죠. 예. 그런데 공원으로서 모습이 완성된 건 1909년이거든요.
1: 예예.
0: 그런데 이제 이 1909년에, 그러니까 이제 곧 개방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여기에 당시로서는 어원, 그러니까 임금님이 보는 공원이라는 뜻으로서, 이름을 붙여놓았고요. 그래서 어원 관람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 어원 관람 규칙이 있다는 것은 일반...
0: 대중에게 공개한다라는 거죠.
1: 어원인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원 관람자, 그러니까 어원을 관람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은 이제 창경궁 정문이 홍화문이지만 그때는 선인문이라고 그 옆에 남쪽에 문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선인문에서 표를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매표소를 거기 만든 거예요.
1: 네네네.
0: 그리고 보호자 없는 7세 미만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표는 1매당 10전.
1: 1매당 10전이고 8살부터는 혼자 가도 된다는 거네요.
0: 그리고 8살부터 네. 15살은 반액.
1: 아, 그 디스카운트.
0: 네. 그리고 예. 두 번째 관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물론 계절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주의사항이 좀 흥미로운데 누추한 옷을 입고 와서는 안 되고 정숙해야 하며 담배 음식은 휴게소에서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피울 수는 있는데 담배를 피울 수는 있는데 휴게소에서 피워라.
1: 휴게 공간이 있구나.
0: 네. 그리고 가축을 끌고 와서는 안 되며.
1: 가축을 끌고 올 수도 있죠 또.
0: 끌고 오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네. 그리고 차마와 가마는 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5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1: 네.
0: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거는 11월 1일부터인데요.
1: 예.
0: 1909년 10월 30날 순종과 황후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이 열립니다. 근데 저는 이 날짜도 조금 의미심장한 게
1: 네.
0: 이 4일 전에
1: 네.
0: 하얼빈에서
1: 안중근
0: 의사가 이토를 사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공원을 만들고 가장 어떻게 보면 보고 싶어 했던 인물이 이토일 텐데
1: 네.
0: 이토는 이 창경원이 만들어지기 4일 전에.
1: 아, 지금 연도도 같은 거죠?
0: 그래, 1909년.
1: 그러네.
0: 네.
1: 오,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어쨌든 이토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개원식이 열리게 되고요.
1: 야, 신기하네.
0: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이제 일반인에게 이제 공개가 됩니다. 보통의 한국 사람들에게 궁궐은 들어갈 수 없는 곳,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1: 그렇죠. 엄청 신기해 믿기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 느낌은
1: 네.
0: 동물원, 식물원, 과학관도 궁금하지만
1: 예.
0: 한편으로는 궁궐에 돈을 내면 들어갈 수가 있어?
1: 그러니까.
0: 이 생각이 당시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흥미를 일으켰을 걸로 보여져요.
1: 지금 먼저 갈 수 있는 경복궁을 지금 가도 우리가 기분이 신기한데.
0: 그러니까요.
1: 그때는 뭐.
0: 그리고 그때는 황제가 있던 시기잖아요.
1: 그럼요.
0: 네. 네. 그러니까 네. 첫날은 한 100명 정도 들어가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한 3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1580명까지.
1: 이야, 입소문 탔네요.
0: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결국은 이제 1910년은 이 국내부가 이제 이왕직으로 관청 이름이 이제 격하가 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직 관할로 됐다가 1911년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름 창경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경궁, 어원, 창경원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조선 왕실의 공간이 정말 뭐 빠른 시간 안에 문화와 유희를 위한 공간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건데요. 어쨌든 이때 궁궐 안을 구경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졌다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0: 보통 이제 창경궁 답사를 가면은 제일 먼저 홍화문 지나면은 이제 명정문, 명정전 이렇게 해서 바로 중심 정각을 보고 그 옆에 문정전을 보든지 아니면 통명전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때는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동선을 빼서 먼저 동물들이 있는 곳을 보게 합니다.
1: 아.
0: 그다음에 중간쯤에 어디로 오냐면 명정전하고 아까 자경전 영역에 장서광 만들었다고 했는데
1: 네.
0: 그쪽 와서 과학관을 보고
1: 예.
0: 그리고 거기서 쭉 넘어가면은 원래 그 왕이 농사시범을 보이던 곳에 굉장히 큰 연못을 만들고 뱃놀이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1: 아,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게?
0: 네, 뱃놀이를 할 수 있게.
1: 예.
0: 그리고 겨울이 되면 거기 스케이트장.
1: 스케이트장 그때 만들었죠.
0: 창경궁. 창경원 스케이트장이 일제강점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1: 예.
0: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뒤쪽에 식물원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쪽에.
1: 네.
0: 그래서 그쪽까지 보는 것을 쭉 일목요연하게 동선으로 만들어 놓은 안내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매표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예, 예. 아, 그러네요. 진짜 뭐 종합 뭔가 놀이 유원지 코스처럼 이렇게 만든 거.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0: 그래서 이제 궁궐 안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동물원, 식물원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정원 하나하나를 꾸밀 때도 일본식으로 꾸면서
1: 아.
0: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창경원을 소개할 때
1: 네.
0: 여기는 일본의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궁궐이 일반적인 정원으로 바뀌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식 정원, 일본식 놀이시설로 바뀌었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한다면 그때 이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그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의 전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여의도 윤중로 그때 벚꽃놀이 역사할 때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원래 이제 창경원이 벚꽃놀이가 특히 유명했다고 말씀하셨죠?
0: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핀 벚꽃을 찾아가다 보니까 우이동도 가고 그렇게 했지만 1909년부터 11년 사이에 창경원이 조성되니까 그들 생각에는 여기에 벚나무를 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벚나무를 1000가루 또는 나중에 2000가루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 벚나무를 심은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벚꽃이 제대로
1: 아.
0: 감상할 수 있는 뭔가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1920년대 이후에 우리의 밤벚꽃 놀이 장소라고 하면은 전부 다 창경원.
1: 아하.
0: 심지어는 전차도 창경원 선이 뚫리게 되면서
1: 아하.
0: 많은 사람들이 창경원에 쉽게 놀러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래서 1930년대 창경원 안내 문구를 보면은 경성 구민, 그러니까 경성 서울 시민 유일의 오락지.
1: 유일의 오락지.
0: 어디냐? 아.
1: 창경원이다.
0: 여기 오면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창경원에서 여러 박람회를 열어요.
1: 아.
0: 그러니까 기존 공원에서 박람회까지 열리니까
1: 네.
0: 더 많은 사람들이 창경원을 찾게 되면서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옛 궁궐의 기억은 사라지고
1: 네.
0: 새로운 문물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선전하고 홍보하는 장소로서 창경원이 쓰이게 되는 거죠.
1: 예. 어쨌든 창경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뭐 근대식 동물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창경원의 역사를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동물들의 순환사를 알게 된다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0: 저도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창경궁 하면은 뭐 전각의 파괴,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 과정 이런 것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동물원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70년대 얘기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창경원에 있었던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 네, 일제강점기예요?
0: 일제강점기 한 번, 그다음에 아. 한국전쟁 이후에 한 번.
1: 어떤 내용인가요?
0: 첫 번째는 이제 1945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1945년 7월 달에 이왕직
1: 광복
0: 책임...
1: 직전이네요?
0: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전이죠.
1: 예.
0: 7월 달에 이왕직 담당자, 그러니까 지금 창경원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1: 네.
0: 이 사람이 일본 정부로부터 훈령을 받습니다.
1: 예.
0: 바로 뭐냐면 창경원의 동물들을 죽여라.
1: 왜요?
0: 이게
1: 예.
0: 당시 일종의 매뉴얼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전쟁이 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동물원을 그냥 둔 상황에서 폭격을 받으면
1: 예.
0: 그 안에 코끼리나 하마가 뛰쳐나오면
1: 아 밖으로 나온다고?
0: 그 나오면 아.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튀어나오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1: 예.
0: 거기에 그러니까 폭격의 위험이 있거나 할 때는 그 안에 동물을 죽이는 게 일종의 매뉴얼이었던
1: 아,
0: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이제 일본 본토가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폭격을 받으니까
1: 그렇죠. 예.
0: 그 한반도에 있는 동물원에도 그 명령을 하달을 한 겁니다.
1: 그래서 이행을 하나요?
0: 네. 그래서
1: 예.
0: 실제로 독극물이 섞인 사료가 이제 배포가 되었고요.
1: 그래요?
0: 여기에 따라서 코끼리, 사자, 호랑이, 곰 등 21종류의 38마리가 밥을 먹고.
1: 약간 덩치 크고 맹수 위주로 그랬나 보다.
0: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급 위험 동물이 그 큰 초식 동물, 그 다음에 육식 동물 중에서 덩치가 큰 맹수류.
1: 네.
0: 이렇게 되는데 이들 동물들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뭐 청산가리 등을 이용해서 네. 죽이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창경원,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이 보고 즐겼던 이 동물들이 그때 모두 목숨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0: 실제로 이제 창경원의 폭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1: 네, 안 했어도 될 일이었는데.
0: 네, 좀 비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광복 이후에 다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 네.
0: 창경궁으로 복구되지 않고 창경원으로서 그냥 유지가 됩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다시 부랴부랴 이제 몇 마리의 이제 동물들을 다시 이제 모아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경원으로서 동물원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1: 아, 네네.
0: 6.25가 터졌을 때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 그러게요.
0: 예,
1: 어떡하지?
0: 한 100일 동안 예. 인민군 치하에 있었잖아요.
1: 예.
0: 근데 그들은 돌아갈 때 동물들을 그냥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복 이후에 이제 동물원을 다시 살피고 수의사들이 와서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런데 바로 몇 달 뒤에 일사후퇴가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일사후퇴가 끝나고 다시 서울에 들어와 봤더니 창경원에 있었던 살아있는 동물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1: 어떻게 된 거죠?
0: 그러니까 아마 중공군이 지나가면서 어떤 동물은 잡아먹거나 또 어떤 동물은 위험하다고 죽이거나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폐허가 된 동물원이 있는 창경원을 네. 이제 그 분들이 보고 굉장히 참혹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1: 예. 아, 동물들에게도 크나큰 순환기였네요.
0: 그렇습니다. 예.
1: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게 왜 광복 이후에 창경궁으로 바로 안 돌려놨을까요? 돌려놓을 법도 한데.
0: 네, 당연히 이제 그 1945년은 약간 그 광복이 되면서 이 광복 이후에 약간 혁명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잔재를 없애야 된다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1: 그렇겠죠. 예.
0: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1948년 정부가 수립했기 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 창경원을 포함한 궁궐과 관련해서 이제 담화를 발표합니다.
1: 네.
0: 그래서 궁궐과 사찰에서 유흥이나 연회 운동을 그만다. 여긴 우리 문화유산이 전통 문화유산이니까
1: 예.
0: 여기서 이제 예의를 지키고 앞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네. 창경궁을 비롯해 경복궁 독수궁을 원래 모습으로 만들겠다.
1: 그래요.
0: 라는 뜻을 밝히기도 하지만 경복궁을 원래 모습으로 만들려면 조선 총독부를
1: 아 그러네요
0: 헐어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그 앞이 지금 가로막고
0: 맞습니다.
1: 있죠.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덕수궁은 이미 공원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그거를 궁궐로 다시 복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요원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그래도 그런 뜻을 밝혀서 이제 창경원도 창경궁이 되는가 싶었는데.
1: 네.
0: 문제는 아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계획은 이제 무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결국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1953년이 됐을 때 서울 안에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전쟁의 상흔이 약간 가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뭔가 좀 쉴 곳이 필요하고
1: 네.
0: 즐길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게 공원,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전부 다 시선을 어디로 향하냐면 창경원으로
1: 창경원. 예, 기억이 있으니까요.
0: 거죠.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동물원도 없는 건데 이거마저 없앤다고 하는 분위기를 조금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걸로
1: 예.
0: 보여지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폐해진 곳이 뭐 식물원은 뭐 다시 이제 뭐 식물들을 키우고 온실 자체가 남아 있으니까
1: 네.
0: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동물원이 문제거든요.
1: 동물원 동물이 필요하죠.
0: 그런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때가 엄청 가난할 때죠.
1: 그럼요.
0: 동물을 사올 수가
1: 동물
0: 없어요.
1: 동물 그거 수입하려면 이국적인 동물은 엄청 비싸죠.
0: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정부가
1: 네.
0: 주요 그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손을 내밉니다.
1: 아, 그 당시에요?
0: 기증을 좀
1: 동물 기증하라고
0: 해주면 어떨까?
1: 뭐 기업당 할당 마리가 있나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제1재당은 인도 코끼리 한 쌍. 지금은 이제 다른 은행이 되어버린 좋은은행 같은 경우는
1: 예.
0: 얼룩말 한 쌍. 네, 한국은행은 통 크게 사자 한 쌍.
1: 야, 사자가 어려운 거 했네.
0: 수입해서 예. 기증을 합니다.
1: 야.
0: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창경원을 없애는 게 이 당시 정서로서는
1: 예.
0: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창경원을 부활시켜서 서울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금기시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벚꽃놀이에요.
1: 벚꽃놀이.
0: 왜냐하면은 벚나무는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심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결국은 1958년에 창경궁 밤벚꽃놀이가 재개됩니다.
1: 재개됩니까? 아. 근데 그 전란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좀 간절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런 시간이.
0: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예. 이제 어린이 놀이 시설인 비행기, 케이블카. 아.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관람차를 허니문카라고 불렀대요.
1: 아, 관람차도 있었어요? 관람차도 있네.
0: 관람차 있어요.
1: 오, 크게 있네. 어.
0: 네, 그러면서 창경원은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을 넘어서서 예. 놀이공원이 예. 되게 되면서 네. 이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네. 어린이까지 놀러 가는 곳이면 어디를 떠올리냐면 창경원.
1: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공간이었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정부 행사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했고 각 방송국들도 여기에서 뭔가 공연,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1: 공개방송.
0: 예, 공개방송. 그래서 CBS 들어오다 보면은 CBS도 창경원에서
1: 맞다. 그거 창경원이다. 맞다.
0: 네,
1: 맞다.
0: 창경원 공간에서.
1: 아, 그러네.
0: 그러니까 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 창경원은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능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소수 의견에 그칠 그렇겠네요. 수밖에 예. 없었는데
1: 분위기가 언제부터 바뀐 건가요?
0: 그런데 이 분위기에 이제 바뀌는 게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능동의 1973년 어린이 대공원이 생깁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그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해. 그런 가운데 이제 1981년에 창경궁의 원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0년 즈음이 이제 민족문화, 문화유산, 국가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대상이 창경궁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1: 네.
0: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창경원은 자연스럽게 창경궁으로 복구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1983년 일반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원이 아니라 이제는 창경궁 이름 바꾼 날 먼저 선포를 합니다.
1: 선포하고
0: 그리고 1984년에 동물원 사육시설을 폐쇄를 하고요. 그리고 1986년 창경궁으로서 이름을 바꾼 채 관람객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1: 예.
0: 1986년 창경궁으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1: 아, 이때도 또 창경궁이 또 궁금하니까.
0: 궁이 궁금한 거예요. 아~ 이제는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궁궐을 못 봤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지금 궁궐을 왜 못 보냐면요. 네. 경희궁 없죠.
1: 아, 예. 예.
0: 그다음에 창덕궁은 제한 관람이에요.
1: 예.
0: 당시에.
1: 예.
0: 그러니까 제한 관람이고 경복궁은 뒤에 이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근정전만.
1: 당시에.
0: 중앙청이 있으니까.
1: 아, 또 그런 추억과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공간적 성격이 정말 휙휙휙휙 크게 크게 바뀌어왔던 창경궁의 역사였는데요. 지금 이제 창경원이라는 이름이 다시 점점 낯설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마치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제 창경원이 다시 창경궁으로 바뀐 지 그리고 이제 관람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나면서 거꾸로 이제는 창경원에 대한 기억이 사라집니다.
1: 예.
0: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창경궁을 구경을 하다가 옛 창경원 시절에 만들어놓은 식물원을 보고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 창경원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예를 들어서 큰 모습, 그러니까 옮겨 놓았던 석탑, 특히 거기 보면 성종 태실과 태실비가 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박물관에 딸려 있는 일종의 야외 전시물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그 창경원의 내력을 모르니까
1: 네.
0: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창경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1: 네.
0: 역설적으로 창경원이었던 시간을 알아야지
1: 그러니,
0: 제대로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결국은 이제 창경원의 역사 또 창경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실의 궁궐이 식민지식의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됐다가 다시 그거를 이제 원래대로 찾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문화유산들이 대체로 겪었던 경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들을 이해하신다면은 더불어서 이제 역사적인 공간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1: 네.
0: 삼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이 들고요.
1: 우리에게 뭐 분명히 좀 아픈 역사와 또 흑역사적인 면모가 있는 창경원이라는 공간이지만 또 우리가 창경원을 이해해야 지금의 창경궁이라는 곳도 이제 연속적인 시간상에서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창경원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은 동물원에서 늑구 같은 친구 한 마리만 나와도 인공수로의 북항이 같은 친구 한 마리만 맴돌고 있어도 온 국민이 걱정을 해주지만 동물복지와 사육기술 수준이 한참 부족했던 창경원 시대에는 정말 온갖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1935년엔 아모르 표범 한 마리가, 1956년엔 반달곰 한 마리가 사육사를 습격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1961년엔 누군가 꽃사슴 우리에 침입해서 수컷 사슴 한 마리의 목을 잘라가는 엽기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65년엔 비단뱀 한 마리가 탈출해서 끝내 찾지 못했고요. 76년엔 호랑이 두 마리가 술에 취한 관람객을 공격했고요. 81년엔 상공을 지나던 제트기의 폭음에 아시아 코끼리 한 마리가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하니까 사람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이래저래 여러 동물들에게도 창경원이라는 공간은 흑역사로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식품 변호사 팀.
1: 1858-911.
2: 이 작은 학교에서 불신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무엇일까? 졸업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1번, 교장선생님이 훌륭해서. 2번, 교사들이 너무 헌신적이 믿을만해서. 어떤 게 제일 높았을까요? 저도 1번이길 바랬는데, 아이들은, 학부모님들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에릭 에릭슨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생애 초기에 살기 위해서 형성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직 트러스트, 기초적인 신뢰라고 했습니다. 신뢰의 중요성은 그래서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상담과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진실되게 말해주지 않거나 또 저희 의사가 힘들어하는 분의 얘기를 이제 진실에 기반해서 듣지 않는다면 모두 아마 그 대화는 엉터리 대화가 되고 상처받고 아마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 되겠죠. 최근에 이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료 속에 발견한 우리 사회에 두 가지 큰 충격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한 해에 다른 국민을 고소하는 건수가 한 만 건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일본 인구의 절반 또는 3분의 1인데 한 해에 50만 건. 사실 몇 배 더 많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고소 고발의 사회가 되었어요. 두 번째 또 굉장히 큰 충격은 우리가 한때 정이 많은 사회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내가 신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 가까운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로서 OECD 가입국가 30여 개 중에 거의 꼴찌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가까운 사람 있나요? 못 믿겠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빈번히 벌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빈번히 벌어지는 장소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사실 학교입니다. 서로 성장하는 것을 가능해야 될 이 학교에서 이런 불신의 어려움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불신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24년 전에 별의 친구들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거기에 성장학교 별이라는 작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째 제가 장기 독재로 현재 교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학교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 많이 있고 급식 문제, 출결 문제, 학폭 문제 여러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그래서 또 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신뢰가 깨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죠. 이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한 네 가지를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하고요. 사실 외국의 사례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학교라는 이 복합적인 공동체, 이 복합적인 공동체에서 신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신이 생겼으면 그 불신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무엇일까? 저희가 10주년이 되었을 때 졸업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점에서 신뢰를 할 수가 있었냐 하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했어요. 1번, 교장 선생님이 훌륭해서. 네. 2번, 교사들이 너무 헌신적이 믿을만해서. 3번, 학교의 제도와 운영이 민주적이어서. 4번, 솔직히 별로 신뢰하지 않고 다녔다. 이 네 개의 항목에서 어떤 게 제일 높았을까요? 저도 1번이길 바랬는데 아이들은 또 학부모님들은 3번을 정했어요. 다 같이 모인 공동체의 운영 방식이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이때 확실히 알게 됐어요. 체험학습을 간다 그럴 때 체험학습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지만 안 가고 싶은 학생도 있잖아요. 안 가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는 장치가 있고 또 사실 정말 제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던 게 학부모님들이 이걸 배우자. 학부모님들이 제안하는 과목이 다르고요. 또 학생들은 여기 대안학교인데 좀 대안적인 걸 해야지. 그리고 또 열정이 넘치고 헌신적인 교사들은 훌륭한 인간을 만들려면 이걸 배워야 된다. 다 과목을 받고 나니까 시간표가 폭발하는. 그래서 고심하다가 이제 내린 결정은 3분의 1씩 합시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3분의 1, 학생들이 원하는 것 3분의 1, 교사들이 원하는 것 3분의 1 합시다. 이런 타협을 합시다. 라고 설득을 해서 3분의 1의 법칙이 생기고 또 그 타협을 하기 위해서 매달 선생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6명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조종을 하는 유인형 식탁이라는 제도를 마련했고 또 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걸 서로 인정하는 신뢰가 싹텄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설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필립 메리아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원하는가? 이 질문을 잊지 말라고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질문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이나 새로운 학부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내 아이를 위한 곳이긴 한데 내 아이를 위한 것은 모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 많은 대한 학교들의 표어이기도 한데요.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 라는 관점을 갖고 학교 교육을 해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늘 완벽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노력하는 모습에서의 감동, 이것이 신뢰의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학교 공동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끈질기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실 신뢰의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졸업생 부모님들에게 어떤 학교를 믿게 된 찰나, 중요한 순간적 장면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 당장 혼내는 일보다 끝까지 들어준 것, 또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선생님의 헌신이 있어요. 아이가 사과할 때까지 선생님도 퇴근하지 않고 아이의 마음이 이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불신의 경험을 할 때 신뢰로 옮겨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뭐지? 하는 걸 찾다가 소아정신과 의사인데 제임스 코머라는 분이 불신의 학교를 신뢰의 학교로 전설적으로 만든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 33개 학교 중에 32등, 33등 하는 그런 이제 학교에 도움을 요청받고 자문을 하면서 이분이 세 가지 원칙을 동의하면 자문도 하고 큰 도움도 주겠다. 하나는 협력할 것. 두 번째가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한 것은 서로 지키기로 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혼내지 않고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원인을 묻고 원인을 해결하는 데 함께하자.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누가 했냐? 책임자를 색출하고 그 책임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 또는 아이를 처벌하는 것 이게 이제 흔한 방식이었는데 이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원인에 더 집중하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나누기로 하자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교사나 부모나 또 학생 스스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처벌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장이고 변화예요. 이 제임스 코먼은 문제 발생의 이유를 숙이하자.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더 집중하자라고 부모와 교사를 설득해서 원인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학교가 모두 성장하고 발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코먼은 학교 발달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학교의 발달 프로그램이 10년 뒤에는 굉장히 큰 성취와 결과를 이뤄내서 이 프로그램을 많은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지금까지도 이 학교들은 매우 명품 학교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학교라는 복합적 공동체에서 신뢰를 해결하는 또 다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관해서 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이 들어준 것이라고 해요. 들어준 거.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공교육 선생님들과 지내는 아이들 중에서 가끔 이런 불만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와서 자기 지금 공교육 10년째다. 근데 선생님하고 특정 어떤 선생님하고도 한 시간도 자기는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학기 초다 바쁘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야 중간고사 끝나고 수련회랑 캠프 있어. 그래서 수련회랑 캠프 끝나고 했더니 야, 좀 있어 기말이야. 결국 대화는 하지 못했고 이건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학교의 구조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학생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정말로 선생님은 학생을 만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과 여유가 없으면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공부한 다음에 설교를 할 것이다. 숙제를 내주고 또 그런 숙제가 아닌 사람 내용을 달리했고요. 또 하나 이제 매우 중요하게 이 설교는 옆에 건물에서 할 건데 옆에 건물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해준 사람, 좀 급박하다고 말해준 사람 나눠서 장소를 이동하게 만들었고 옆에 건물로 이동하는 동안 그 길목에 굉장히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배우로 연기를 하게 해가지고 과연 누가 도와주나 하는 거를 봤다고 합니다. 누가 도와줬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준비한 사람이 도와줬을까요? 그러지 않고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도와줬다고 해요.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킨다는 프로젝트가 많은 교육청에서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의 업무는 현재 경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별학교, 이 별의 친구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수업을 줄이기도 하고요. 학생과 선생님이 별도로 얘기하는,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그런 수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뢰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신뢰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별학교에서의 경험이 무엇냐, 별의 친구들에서의 경험이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 뜻밖의 아이들이 발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발표회가 어떻게 학교를 신뢰하게 만드느냐. 모두가 참여하고요. 모두가 발표하고 모두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했는지를 주목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예요. 이렇게. 이 학교에서 다 함께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 좋은 일이 생겼다. 좋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고 많이 변한 아이들은 일취월장 상을 주고요. 조금 변한 아이들은 한 발짝 상을 줘요. 이렇게. 도스토옙스키가 말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첫 걸음이다. 첫 걸음을 뛴 아이들에게 큰 상을 주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모두가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학교를 신뢰하도록, 서로를 신뢰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별학교에 밴드부에 관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벼락비의 밴드부는 음정과 박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존재를 믿고 밴드를 즐기고 또 듣는 많은 학생들이 내려와라 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성취에 대해서 서로 환호를 해주고 있었어요.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다 보면 관계의 온도는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를 다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양보와 타협으로 노력하는 민주적 제도가 신뢰를 회복하게 만들었고요. 책임과 처벌이 아니라 문제의 발생에 초점을 맞추는 성찰과 수기도 우리에게 신뢰를 가져다 줬어요. 학부모님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도 신뢰를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끝으로 서로의 변화와 성취를 축하해 주는 모두의 축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부모님조차 좋아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긴 신뢰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대행해서 법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욱더 신뢰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같고 완벽하게 내 요구를 상대방이 들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서로가 신뢰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만나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하고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0: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10월 6일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2시간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죠. 아니면 재방송 때 하루를 정리하시죠. 올해 마음을 졸이며 선거를 향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 후보들의 타들어가는 듯한 그 마음에 오늘 6일 이 가을 햇살을 주고 싶습니다. 11월 3일 선거까지 오늘 화요일이니까 꼭 4주가 남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가 되고 이번엔 정말 투표를 한번 해보자 결심을 하셨다면 뉴욕은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10월 24일 그런데 뉴저지는 훨씬 빠른 10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가을 햇살에 대한 희가 정말 많은 걸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지나칠 수가 없네요. 조정환의 당신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나의 마음이 바람 부는 저녁 숲이었으나 당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은은한 억새 하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루즈를 건너서 오늘은 우리 K라디오 뉴저지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강을 북쪽 그리고 남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바라봅니다. 남쪽에 가득한 빌딩들, 북쪽에 저만치 강물을 바라보는 언덕들, 가을 언덕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거의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햇살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피아졸라 음악 Oblivion, 트럼펫의 Alison Balsam, 그리고 Guy Barker Orchestra, 또 Guy Barker가 편곡한 Guy Barker Orchestra가 함께 연주한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가을에 이 햇살이 닿는 모든 것이 참 투명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며 아침 길을 왔습니다. 오늘이 10월 6일인데 10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그러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컬럼버스 데이라고 연방 공휴일로 나와는 있는데 캐나다는 또 땡스기빙 데이를 이날로 우리보다 먼저 지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실체 캐나다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컬럼버스 데이가 이제 이 컬럼버스라는 인물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 땅의 원주민들을 괴롭힌 그런 인물로 기억이 되면서 여러 곳에서 컬럼버스 데이를 거의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미국 내에 많이 일고 있죠. 그렇지만 다음 주 월요일 10월 12일이 컬럼버스 데이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가을이 되면서 레이버데이 시작으로 해서 우리 추석이 올해는 좀 늦게 9월 25일에 있었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나니까 금방 가을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추석 무렵에 한국의 부산의 북항의 때 아닌 상어가 이렇게 나타나서 굉장한 인기를 지금도 끌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상어가 나타난 것이 추석 무렵 맞는 거죠. 추석의 연휴로 사람들이 바다도 가고 부산의 북항의 공원이 너무나 아름답게 조성이 돼서 많은 또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 상어 한 마리가 추석 연휴에 나타났는가. 그게 이렇게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수의 박람회를 70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보다 부산의 북항이 상어를 보기 위한 사람들로 더 붐볐다. 북항의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들어왔습니다. 약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러니까 여수의 세계 섬 박람회 방문객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숫자가 부산으로 왔다. 그래서 이 상어에게 이 상어를 보기 위해서 그 북항에 가서 봤느냐고 하다 보니까 북항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된 이 상어는 처음에는 한 3m, 3.5m 정도 흉상어과의 무태상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항 일대로 몰려들었는가 하면 교통정체에 대해서 부산시가 대중교통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0월 아직도 북항을 보기 위해서 이 북항 부산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의 영상 분석을 통해서 정밀한 조사를 해보니까 무천상어가 아니라 이 북항어는 지금 멸종위기에 들어가 있는 흑상어다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3m 정도 길인데 암컷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떠나지 않고 수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20일째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강제로 이렇게 밖으로 바다로 내모는 대신에 아무튼 당분간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잘 모시고 있다. 북항이 상어 한 마리의 이야기입니다. 개천절 10월 3일 또 연휴였는데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까지 북항이 이 북항 수로에 들어있는 와 있는 상어 한 마리를 보기 위해 모인 관광객들이 물론 다른 이유로도 왔을 수 있지만요. 8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최초의 해수 수로로 인공 해수 수로가 공원 전체를 감싸는 것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북항 아름다운 부산 그리고 산책로도 있고 또 다리가 있고 바다 생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번 북항이가 그런 독특한 생태 환경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죠. 부산역
거기 철도 역에서 공원까지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바다와 부산 항대교 전망을 한 번에 바라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탁 트인 곳인데 여기 또 지금 오페라 하우스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 얼마 전에 우리가 들었지만 정명훈 지휘자가 여기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부산 콘서트 홀을 총괄하는 클래식 부산의 초대 예술 감독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건축 디자인도 오페라 하우스가 진주를 품은 조개 노르웨이의 세계적인 건축가가 이걸 설계를 했다. 부산 생각을 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5: 세상에 보던 아침 1부, 2부까지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코넬 유니버시티 코넬 대학의 이 업스테이트 뉴욕 한참 올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이타카 그냥 지나치고 한 번도 거길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일단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데 바빠서 가셨다면 아름다운 이타카가 있습니다. 이타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소식을 듣고 있는데 지금 코넬 대학의 2024년에 캠퍼스 안에서 있었던 이게 gang rape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때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여져서 형사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그중에 7명 중에 2명만 퇴학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이 사건이 9월에 피해자가 이걸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세상에 아주 크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코넬대학교 교수진이 이 사건에 대한 대학 행정부의 이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믿을 수가 없다. 대학의 리더십, 이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바꿔라라는 것에 대한 압력, 프레셔가 이제 많아질 텐데 교수진에게 또 수백 명의 학생, 졸업생, 교직원들에게 다 같이 지금 학교 측에 뭔가를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을 밝혀달라는 그리고 책임을 규명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묻혀버렸는가. 어제 수백 명의 학생들과 또 이 지역의 코넬 유니버시티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이 피해 여성이 이름이 제인 도우라고 그렇게 표시된 것은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 여성인 경우에 제인 도우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캠퍼스 경찰에 처음 2024년 10월에 있었던 일이죠.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를 했을 때 대학이 이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 여학생이 분명히 자신이 강간을 당한 것 같다가 아니라 100% 강간을 당했다라고 술과 약간의 또 약이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아무튼 취해 있는 이 여학생에 대한 집단 강간에 대한 이 폭행 사실을 대학 측에서 이걸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어제 프로테스트에서 쉐임, 수치심을 느껴라, 수치를 느껴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압력도 많이 프로테스터들 사이에 이런 피켓이라든가 또 그 여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적지 않게 이 피해를 당한 이 여학생, 여자에 대해 왜 술을 마셨는가 아유 그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갔으니까 그렇지라는 말들을 합니다. 아니면 속으로 옆에 스쳐가죠. 그렇지만 지금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학생은 자퇴를 했습니다. 일부 또 단체들은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일 7시간 동안 연좌 농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의 민사소송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때 가해자들 중에 윈스턴 리라는 유학생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병역도 다 마친 후에 코넬 대학에 복학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암흑의 정치인의 손자다 이미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10월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 상황으로 본다면 형사 기소된 상태는 아직 아니고 그래서 이 뉴욕의 톰킨스 카운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서 여기에 따라 또 캐시 호콜 뉴욕 주지사가 러티셔 제임스 뉴욕 주 법무부 장관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이거 다시 수사하라고 그래서 형사 기소 절차를 동원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소식 우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히 경찰 조사 당시에 100%는 확신하건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한 핵심 내용이 검찰 전달 보고서에서 빠져 있었다. 이게 왜 이런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학교에 자녀를 보낸 경우엔 딸도 그렇고 아들은 또 더 걱정을 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노벨상 수상자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어제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 공동수상자 3명의 이름이 발표가 됐고 오늘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프랑시스 할젠이라는 학자가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남극의 얼음을 이용해서 이게 뉴트리노라는 것이 중성미자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잘 몰라요. 이걸 관측을 하는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 영어로 해도 어렵지만 번역을 하니까 더 어렵네요.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 구축에 공헌하고 또 고에너지 중성미자 발견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노벨 물리학상 영예를 얻게 됐다. 노벨상 위원회는 이 학자 할전의 연구 덕분에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은 우주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세히 제가 공부 좀 더 하고 와서 이 학자가 공헌한 것이 무엇이며 우주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이로 인해서 더 앞당겨졌나를 함께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1901년부터 올해까지 수여가 됐고 역대 수상자는 공동 수상자도 있는 해가 많으니까 231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혼자 수상을 했죠. 그래서 노벨상 상금에 대해서 매년 듣는데 또 매년 잊어버려요. 오, 이게 올랐네요. 이 스웨덴의 화폐 크로나로 1200만인데 100만 크로나가 더 올라가서 그러면 이게 미국 돈으로 하면 119만 5천 달러 총 상금 혼자 받으시게 된 거죠. 이 물리학자가 크로나 화폐를 사용을 하는 이 스웨덴 그런데 보통 미국의 달러도 그렇지만 이 지폐에 나오는 얼굴들은 역사적으로 미국에 공헌한 그런 인물들, 지도자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나 화폐에는 이게 스웨덴에서 2016년 사이에 지폐 디자인을 아주 전폭적으로 다시 바꾸면서 20세기 스웨덴을 빛낸 세계적인 문화 예술인들을 또 이 지폐의 모델로 넣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인물은 100크로나 지폐의 그레타 가르보가 있습니다. 그레타 가르보 1920년대 30년대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이끈 전설적인 여배우 그때 그 크리스티나 여왕 역에 맞죠? 그레타 가르보가 배 위에 서서 바람을 맞으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휘날리려다 와 신비롭고 고독한 그런 이미지 맞아요? 그랜드 호텔을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레타 가르보가 여기 100크로나 스웨덴 지폐에 들어가 있어요. 운동 생활을 한 걸로 유명하다. 네. 브리짓 바르도하고 비슷하네요. 작년 12월 28일에 세상을 떠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가요? 그레타 가르보로 생각하면서 또 스웨덴의 노벨상 상도 받고 그리고 상금도 받고

0: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프로드 차량에 주로 사용되는 이 레드다이드 디젤 연료에 또 특정한 그런 레드다이드의 사용을 확대해서 거의 기록적인 이게 더 늘어나면서 디젤 가격이 올라간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 행정명령, 중요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물가, 식료품을 포함한 모든 물건의 비용을 낮추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농부들에게 좀 숨통을 트이게 한다라고 하는데 AAA에 따르면 이 디젤 경유가 이란 전쟁 전에는 3.76달러였는데 월요일에 6.32달러까지 올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디젤 연료 뭐 좀 변화가 있을까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어제 이 행정 명령 서명한 그 내용을 보면 디젤 경유 중에서 랩다이드 디젤 이 어쨌든 보통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란과 전쟁 이후로 이게 갤런당 엄청나게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간 경유 디젤 가격을 지금 얘기하는데 18륜 차 그러니까 다 바퀴가 18개 달린 그 트럭에 250갤런의 디젤을 채우는데 지금 1575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좀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와,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면세 디젤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 낸 이 디젤은 1575불에 약 150불 정도를 줄 수 있다. 이건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조류, 새 발의 피라고 그렇게도 말을 또 하네요. 웃을 일 아니지만 너무나 힘든 이 디젤 특히 나초에도 주소 지나오는데 뉴저지 쪽으로 들어왔는데 뉴저지가 기름값이 그래도 싸다라고 하는데 4달러 19 이렇게 4.19 이렇게 써있는 것을 보고 지나왔습니다. 오늘 어쨌든 화요일로 우리가 선거를 잠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4주 후에 있는 11월 3일 선거 투표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권자 등록하셔야 되는데 아직 뉴욕과 뉴저지 기회가 있습니다. 뉴저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유권자 등록하셔서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please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 숫자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로 뭐 세금을 조금 줄여준다 하면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오래가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내의 여러 정치에 우리가 지금 투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누가 줄여준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네 우리 또 뉴저지 10월 13일 그리고 뉴욕은 10월 24일까지 하시면 되는데 미리 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방 상원도 지금 뭐 어쨌든 대통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타이가 날 경우에 50대 50 동점을 깨뜨릴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려면 51석이 필요한 거죠. 100석 중에 51석.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메인주, 미시건주, 그리고 텍사스주, 아이오와주 이런 주들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텍사스의 제임스 텔러리코 후보는 지금 뉴욕에서까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만큼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에서도 최근에 그 데모그래픽스 인구 이동이 있고 정치적인 또 지형 변화 정치적인 지형 변화라면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이유로 해서 민주당 후보가 또 잘하고 있다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1부는 다이아몬드 딜러스클럽 정식형 킹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천단의 세팅을 46년간 소개한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킹스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한글 간판 혹시 찾아 들어가 보시면 와 여기가 진짜 격전지구나. 킹스보석 김남표 대표님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 세 분이 그 유리 케이스를 가운데 놓고 얼마나 그 젊은 커스터머들과 열심히 설명을 하셔서 요구하는 것을 또 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첨단의 보석만 만드시는 줄 알았는데 일선에서 프론트라인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를 지켜오신 46년의 세월이구나 느낍니다. 오늘 잠시 후에 또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킹스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오늘 저녁도 뭘 해먹나 걱정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뉴저지 한남체인 만나방에 들르십시오. 성유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지는 곳. 문의원님은 직진하시면 그 끝에서 만날 수 있는 만나방. 성유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요즘은 한국 쪽파 김치 또 오징어 초무침 이런 새콤한 가을 맛을 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문이 열리면. 만나방. 에스더 화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무료 상담 전화로 꼭 받습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해드립니다. 에스더 화사단 헬플라인 800-713-9336 오픈됐습니다.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디비전 투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Teaching Pro에 맞춘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기다리고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 당구 게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아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이죠. 위치 다시 한번,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 929-766-0088 전화번호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러빙 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죠.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장수 대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대케어,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도와드립니다. 장수 대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맞습니다. 제니 앤 뭉치와 함께 만난 다섯 번째 가을. 산책하기 좋은 이 계절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 또 나물 캐는 곰의 황태부각, 여러 가지 종류의 추억의 인제군의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다양한 인제 제품들을 한양마트에서 만나세요. 지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축구 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그리고 11월이 아니고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반 뉴욕 퀸즈 시티 필드에서 손흥민 선수 LAFC와 뉴욕팀 NYCFC가 맞붙는 이 경기 월드컵에서 다 소리 지르지 못했다면 시원하게 응원해 보십시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인데요. 30% 할인 가격으로 티켓 판매 중입니다. 티켓 그리고 단체 문의 908-461-178로 해주세요. 908-461-178 손흥민 선수를 만나시죠. 세상의 모든 아침 1부 공동 제공입니다.

0: 소녀들 노래 내게 온 사랑을 들으면서 저는 또 행복한 가을이라서 그런지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보석들 캠스 보석의 김남표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너무 예쁜 날씨죠?
1: 네, 아주 네. 좋습니다.
0: 그래서 이런 날 우리가 보석을 마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Natural Diamond 오랜만에 나와서 여기 지금 반지가 이것도 새 디자인으로 나왔네요. 드리스톤, 네. 드리스톤 라운드, 드리스톤 반지 이것도 내추럴이에요?
1: 아, 오늘 레그론인데요.
0: 레그론이에요.
1: 옆에는 다 이제 내추럴로 했고 네. 가운데 다음은 네. 레그론으로 했는데
0: 네.
1: 이제 마지막 그 이제 결혼 시즌이 절정이 이뤘죠.
0: 네.
1: 그래서 오늘 제가 결혼 앞두신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0: 네.
1: 우리 앵킴 씨가요
0: 네.
1: 반지를 만들었는데 반지가 두 개짜리도 있고
0: 네.
1: 육안으로 보면 두 개인데
0: 네. 끼면 하나요.
1: 하나요.
0: 맞아요. 네. 여기 지금 있네요. 라운드인데 이게 또 핑크 색 나는 로즈 핑크 골드가 네네. 안쪽에 들어가 있는 링 그리고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말하는 꽈배기 양쪽 손등에서는 꽈배기 디자인으로 보이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평평하게 쿠션 컷처럼 했는데 정확하게 쿠션은 아니고 라운드로 네. 있습니다. 이 반지는 그런데 웨딩밴드 같이 이렇게 또 따로 하나를 해서 원하시면 이게 웨딩밴드 두 점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0: 네, 하나 바뀔 수도 있고요.
1: 네네.
0: 네. 이게 지금 시중 가격이 7,700불로 나왔는데 요거는, 킴스 보석의 가격이 되냐고.
1: 오늘은 제가 2,000불로 네. 측정을 했어. 예, 아주.
0: 2,000불에 프로포즈 하시고, 웨딩밴드까지. 네. 좋아하시는 또, 우리 신부. 정말 너무, 그러네요. 아, 이 반지가 그냥 끼면은 두 개 같은데,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는 반지네요.
1: 예, 아주.
0: 와.
1: 김 씨가요? 네. 스마트하게 디자인했는데.
0: 네.
1: 그러니까 두 개를 끼면은 반지가 약간 움직일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1: 이거는
0: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해서.
0: 네.
1: 끼면 움직이지 않는 두 개 반지가 보이고
0: 네?
1: 사실상 하나로
0: 연결돼 네. 있는 이건 약간 오벌 계란 같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납작하게 옆으로 계란을 옆으로 뉘어 놓은 것 같고 그 주변에 촘촘하게 내추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백금으로. 또 하나는 이게 옐로우 골드로 해서 돼 있는 반지가 있고요. 이것도 가격이 뭐 어느 그 정도가
1: 이것도 지금 토탈 원캐럿인데요.
0: 네.
1: 1500불에 측정했습니다.
0: 아, 정말요?
1: 그러니까
0: 네. 그거 이건 지금 사진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킴스 보석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고 사진 달라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K라디오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목걸이인데요. 오랜만에 목걸이가 눈을 시원하게 하는 디자인이 나왔네요. 좀 알이 굵어요. 말씀해 주시죠.
1: 예, 1.5캐럿이고요. 이게 아주 그 랩 다이아몬드지만
0: 네.
1: 예, 그동안 반지는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0: 네.
1: 사실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목걸이나 귀걸이에도
0: 네.
1: 문의하셔서 오늘 특별히 목걸이와 귀걸이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0: 네.
1: 아주 목걸이는 세련된 유명 보석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아주 심플해요.
0: 네.
1: 그래서 1.5캐럿이고
0: 1.5캐럿 랩콘
1: 네. 최고 좋은 D칼라 VVS1 그러니까
0: 네.
1: 54가지 중에서 제일 1등급을 골랐고요. 이것도 GIA 공인 감정서가 첨부된
0: 네.
1: 이제 아주 앵킴 씨가 심플하게 했는데요.
0: 네.
1: 요즘 이게 신부님들 그 드레스에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릴 거예요.
0: 네. 아니 제가 갑자기 이거 보니까 오늘 가을 햇살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냥 다이아몬드가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추럴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이거는 랩그라운이지만 그 54등급 중에서 최상급, 최고 등급을 골라서 하니까 이게 뭐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이 신부 우리 결혼식에 신부가 이걸 이렇게 목에다가 딱 얹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름답다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옐로우 골드 이게 체인이고요. 체인이라고 부르나요? 목걸이
1: 네.
0: 그리고 그 밑에 1.5캐럿 지금 가격이 얼마 공인 감정서도 있는데요. 시중가격이 4,500불부터 있는데요.
1: 세일인가요? 이것도 특별 세일해서
0: 네.
1: 예, 부담 없이 하시라고 1,300불에 책정했습니다.
0: 1,300불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결혼식의 신부뿐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 하면 끝. 탐나는 다이아몬드 깨끗한 디자인, 심플한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지금 이 목걸이는요. 아니,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나오죠?
1: 예, 오래간만에 또 한번 만들었는데요.
0: 댄싱 다이아몬드인데 일단 알이 크고요.
1: 네.
0: 그리고 그 댄싱 다이아몬드 주변에 이 두 겹으로 두텁게 되어 있는데 투명하게 접대듯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슈
1: 예, 슈, 예, 홀슈입니다.
0: 네, 말을 반대로 했어요. 말 발굽에 우리가 끼우는 이 홀슈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가 있고요. 그 가운데 매달려 있는 댄싱 다이아몬드가 뭐 지금 쉬지 않고 말과 함께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네. 저도 이게 의아했어요.
0: 네.
1: 왜 홀슈로 했느냐.
0: 네.
1: 결혼할 분들 뭐 새로운 직장 얻으신 분 차도 이쁜데.
0: 네.
1: 이 지금 댄싱 다이아몬드는요.
0: 네.
1: 밤에 보시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0: 네.
1: 식구들이 다 별이 반짝반짝거리는데요, 목에서.
0: 진짜 그래요?
1: 네, 근데. 홀슈를 왜 했냐니까
0: 네.
1: 미국 가정이나 직장에 가면 우리 사진 보면 홀슈 많이 걸어놓은 데 있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행운이래요.
0: 행운.
1: 그리고,
0: 네.
1: 그리고 이렇게 불운을 막아주고
0: 네.
1: 그런 아주 행운. 미국 한국말로 하면 무슨 뭐 크로바 같은 럭키 크로바 그런 상징을
0: 네, 네.
1: 미국에서 쓴대요.
0: 그래서 아,
1: 같이. 예, 아메리칸 라이즈가 된 사람이니까.
0: 네. 디자인도 이뻐요. 그 의미뿐 아니라. 그렇죠?
1: 네. 그래서 아주 이쁘게
0: 네.
1: 좋은 퀄리티로
0: 네.
1: 오래간만에 이 댄싱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우리 킴스버섯 패턴이에요.
0: 네.
1: 특허 품종인 상품에서 시중에서 볼 수 없는.
0: 그해 언제였죠? 2년 전엔였나요? 뭐 진짜 한 200개도 넘게 댄싱 다이아몬드가 팔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숫자만 그런데 이건 굉장히 크고요.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행운의 상징인 이 홀슈가 테두리에 있고 옐로우 골드로 목걸이가 돼 있고 이게 지금 크기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랩그론 다이아몬드가 포인트 65kg로 되나요? 네.
1: 토털 무게는 1.05캐럿이고요.
0: 네.
1: 로스골드입니다. 그래서
0: 네.
1: 아주 요즘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까지 해서
0: 네.
1: 이것도 저희가 특별 가격 3,000불짜리인데
0: 네.
1: 오늘은 한 점이지만
0: 네.
1: 950불에.
0: 950불에.
1: 금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0: 네. 홀슈 테두리 그리고 굉장히 큰 상당히 큰 사이즈의 댄싱 다이아몬드. 밤에 불을 끄고 있으면 내 목에서 별이 빛난다. 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그 다음 이 디자인은 이게 후광 헬로 디자인,
1: 네.
0: 헤일로 이펙트 우리가 그러죠. 가만히 서 있어도 뒤에 빛이 나는 머리 그런 것처럼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라운드가 있고 그 주변을 밝혀주는 라운드 꽃잎처럼 에워싸고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헤일로 디자인 랩그론 다이아몬드 목걸이 앵킴 디자이너 작품이라고 나왔네요.
1: 네, 이것도 아주 유명 보석상에서나 가야 볼 수 있는
0: 네.
1: 진짜 정성이 많이 들고
0: 네.
1: 최고의 기술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아주 디자인인데요.
0: 네.
1: 왜 이거를 제가 갑자기 또 만들었냐 그러니
0: 네.
1: 요즘 그 이제 새로운 직장 얻으신 분들
0: 네.
1: 예, 목에 허전할 경우에는
0: 맞아요.
1: 참여하면은 아주 분위기를 이쁘게 하고
0: 네.
1: 한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저도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앵킴 디자이너 작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0: 네, 앵킴 디자이너. 이게 단아하면서도 화려하고 자세히 보면 그러나 주변을 누르는 그런 화려함이라기보다는 볼수록 더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앵킴 디자이너의 목걸이가 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얼마에 나와
1: 네, 이것도 예, 시중 가격은 4,500불인데
0: 네.
1: 예, 1,500불에 측정했습니다.
0: 네.
1: 1,300불에.
0: 1,300불.
1: 네.
0: 앵킴 디자이너의 그 목걸이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한번.
1: 12-840-3412.
0: 212-840-3412. 지금 문의하시고 우리 K라디오 웹사이트 kradio.chico.us 들어가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클릭하시면 바로 이 목걸이들이 사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칭 귀걸인가요? 아니면 따로 귀걸이는 가져오신 건가요?
1: 매칭이에요.
0: 네.
1: 이제 만약에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면 한 번에 예, 반지, 목걸이, 귀걸이 다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했는데요. 진짜 아주 깨끗하게 네. 네 발로만 아주 포스트에서 물린 건데요.
0: 네.
1: 이것도 신부들 아시면 이쁘고
0: 네.
1: 또 직장에 나가실 적에 네. 착용만 해도 네. 진짜 귀걸이로서는 아주 최고 잘 만든 네. 아주 이쁜 그 레드크라운 다이아몬드인데요. 예, 이것도 다이아몬드는 다 좋은 퀄리티였어요. 1.2 네. 캐럿이 들어갔고
0: 네.
1: 또 어떤 건 오벌 쉐이브를 금으로 싸가지고
0: 네.
1: 걸리지 않도록 네. 아주 이쁘게 세팅한 것도 저희가 시중 가격이 2,000불 넘는 건데
0: 네.
1: 속점을 한 점에 650불씩 측정했습니다.
0: 네. 다이아몬드, 내추럴 다이아몬드 그리고 랩그라운 다이아몬드인데 오늘은 가을 햇살의 랩그라운 다이아몬드 최고 등급의 그 랩그라운 다이아몬드들이 목걸이로 또 반지로 귀걸이로 빛이 나고 있습니다. 내추럴 다이아몬드도 킴스에 문의해보면 아직 그 반지 또 만드실 수 있는 거죠?
1: 그럼요. 네.
0: 네. 네. 오늘 킴스 보석 김남필 대표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212-840-
0: 네.
1: 3412.
0: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게 온 사랑. 가을 햇살이, 가을이 깊어갈수록 더 빛나는 것들. 우리의 사랑과 다이아몬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쉬움은 입으로 가겠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0: 출시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입으로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창밖도 좀 내려왔고요. 또 방송 마치고 떠나시는 우리 김소석 김남표 대표님 잠깐 배웅도 하고 왔습니다.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K라디오 컵으로 4회째를 맞는 올해 그 대회가 있었죠.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뉴욕의 불살라 FC팀 3명의 대단한 또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을 그렇게 초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과 다른 것은 아니 뭐 결혼해야 다 할 수 있지만 또 결혼을 하면 아기도 낳아야 하니까 임신하고 이럴 경우에 골키퍼는 특히 뭐 골키퍼 아니라도 그렇지만요. 또 잠깐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뛴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자 축구의 특징이 한 번씩 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엄마가 되는 과정도 있다. 그런데 올해 제4회 대회에서는 보스턴에서 온 보스턴 레드브릭스 빨간 벽돌 팀이 드디어 우승을 했습니다. 이 대회 매년 참가하면서도 그렇게 승패 관계없이 항상 밝게 보스턴에서 뉴욕 나들이 온 것처럼 그렇게 밝게 경기에 임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그랬던 모습인데 이번에 보스턴에서 와서 우승을 해서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으면서도 어쨌든 우리 우진숙 선수도 뛰고 있는 불살라 팀 그래서 참 좀 아쉽다라는 제가 위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지금 빠진 선수들, 빠진 멤버들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중인 선수도 하나 불살라 했고 그래도 올해 또

K-P컵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그걸 강조를 하면서 항상 여자 축구 선수들이 그냥 대회 때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연습을 꾸준히 해온 거잖아요. 불살라는 미국의 원조 여자 축구팀이다. 가장 먼저 창단된 여자 축구팀이다. 우리 한인. 그렇게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소나기가 내리는 날에도 비를 쫄딱 맞으며 축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토요일 대회가 있던 날은 정말 예쁜 그런 날이었죠. 맨해튼에서는 K-Korean Festival, Korean Parade가 또 K-문화를 빛을 내는 가을날이었는데 4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훈련을 한 스스로가 살짝 뿌듯합니다라고 우승은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 오진숙 선수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열 나 같은 건 없나요?

솔로몬 선수가 기록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A매치 친선 경기 국가대표팀의 멤버로 통산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던 선수가 차범근 그 전 그게 현재 감독 차범근 선수였죠. 58골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그러니까 한국은 먼저 가니까요. 10월 6일 용인에서 있었던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대표팀 간의 평가전 A매치에서 대한민국이 2-0으로 승리를 했을 뿐더러 손흥민 선수가 전반 6분에 프리킥을 성공시켜서 59호 자신의 59호 골을 기록하면서 차범근 전 감독 선수의 58골을 넘어서서 한국 남자 축구 A매치 최다 득점 신기록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후반에 또 헤딩으로 골을 넣어서 2-0으로 이겼다 하는데 저는 지금 시를 들고 있습니다. 징검다리라는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황금다리 정호승. 물은 흐르는 대로 흐르고 얼음은 녹는 대로 녹는데 나는 사는 대로 살지 못하고 황금다리가 되어 엎드려 있다. 오늘도 물은 차고 물살은 빠르다. 그대 부디 물속에 빠지지 말고 나를 딛고 일어나 힘차게 건너가라. 우리가 푸른 냇가의 징검다리를 이제 몇 번이나 더 건너 걸을 수 있겠는가. 때로는 징검다리도 물이 되어 흐른다. 징검다리도 멀리 물이 되어 흘러가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보지 못할 때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지금 한참 베어마운튼에 뭐 이게 단풍인가 국화인가 제가 단풍도 붉고요 국화도 붉은 사진 김봉현님 보내주셨네요. 노란색, 흰색, 빨간색 국화는 무려 5년이나 걸려서 올해 제대로 꽃을 피웠네요. 계속 심고 지켜보셨나 봐요.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쌈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달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0: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1: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0: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1: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0: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1: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0: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 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 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 99, 박스당 4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 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하니까 파운드당 13불 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6: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K-라디오. 차에서 운전할 때 듣는 라디오가 이제 차에서 내리면 끄고, 그리고 라디오를 잊어버린다? 라디오가 없다? 이럴 경우에도 라디오, 여전히 K-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앱도 있죠. 스마트폰에 kradio.us, kradio.us죠. 이걸 이렇게 치시면 우리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홈페이지에 얼굴들도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두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단어 on air를 클릭하시면, 네, 유튜브가 되는 시간에는 유튜브로도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오늘 제가 뉴저지 방송이니까 오늘은 소리만 들으시는 거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세상의 모든 아침도, 네,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우리 헤드쿼터에서 방송이 됩니다. 이렇게 오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미국에 와서 정말 40년 전쯤에 뉴욕에 댄디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 한국인 얼굴 보면 너무 반가워서 같이 친해지고,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도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그랬다라는 말씀을 어제 들었는데요. 요즘에도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보면 눈빛이 군중 속에서도 마주치는 순간 뭔가 클릭이 되잖아요. 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미국 뉴스에 올라오는 이름 중에 특히 last name, 성이 한국 성이다라고 느낄 때 갑자기 이렇게 빨라지잖아요. 어떻게 된 거지? 누구지? 그중에 바로 짐 캐리의 뭐 오래 사귄 여자친구인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했던가요? 짐 캐리가 프로포즈를 했다고 했나요? 근데 그 여자친구 이름이 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Last name이 안. 그런데 어제 제가 발견한 이 이름은 미셸, 그리고 last name이 민입니다. 민. 미셸 민. 올해 63세. 남편은 브라이언 워커. 이 부부가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이 오클랜드 힐즈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멋진 집이었는데요. 그런데 총소리가 나서 가보니 이 부부가 집 앞에, 그러니까 집 밖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그 근처에 캘리포니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가 있고,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가보니 이 부부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일단,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지만, 현장에서 그냥 사망했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브라이언 워커 그리고 미셸 민, 미셸 워커겠죠. 지금 오클랜드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가 회수됐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죽은 것에 대해서 murder suicide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죽이고 그리고 자신을 또 죽인 상대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murder suicide인데 미셸 민은 1992년 남편 브라이언 워커와 함께 미국 버클리에서 이 브린 워커라는 여성 의류 브랜드를 시작한 공동 창업자죠. 부부가 브린 워커 본 것도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유심히 이 브랜드를 보고 다니는 성격은 아니지만요. 근데 이 브린 워커가 상당히 성공적인 비즈니스였다. 어쨌든 창업 이후에 34년 동안 이어져 왔고 미국 전체에 천여 개의 부티크의 옷을 공급을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부인인 미셸 민이 수석 디자이너로서 여기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의 현지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품질도 좋고 편안하고 물론 디자인이 좋은 그런 여성복을 디자인했고 남편 브라이언 워커가 CEO로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주요 백화점 천여 개 이상의 부티크에 이 브린 워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고요. 미셸 민은 1977년에 한국에서 이민 온 가정 출신이라고 이 뉴스가 전하고 있네요. 캔자스 지역에서 살아왔는데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파인 아트를 전공하고 남편과 1980년대에 만나서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정착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죽은 모습으로 둘이 발견이 된 겁니다. 브라더가 전하는 것에 의하면 이 남편 브라이언 워커가 여동생, 시스터를 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거죠. 그렇지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나 평생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최근에 그 위험한 재정적인 결정을 해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원래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남편 브라이언 워커가 아주 정신적인 어려움,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정신과 치료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믿어서 시설에 입원을 시키는 거에 논의하고 시설 목록에 적힌 이런 쪽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날 이 두 부부가 죽은 날 거기 어딘가에 입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나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죽게 됐는가. 이건 그러니까 타살, 자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브린 워커라는 유명 브랜드 1990년대 초에 버클리에서 시작해서 34년 자신들의 독립 브랜드를 유지해온 우리 한인 여성 디자이너 부인 안정된 사업체 보면요, 가격대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한 판매점 브린워커의 이렇게 뭐죠, 핸드다이드 염색, 손으로 염색한 스커트가 208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정도니까 사라나 월마트 같은 데서 대중 브랜드라기보다는 그런 데에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티 마켓으로 성공을 거둔 그런 미셸 민 또 남편 브라이언 워커. 이 브린 워커를 이끌었던 한인 디자이너 비즈니스 워먼과 그 남편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에 네, 처음 만난 반가운 얼굴인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것이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0: 정글의 노래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야생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떤 자유롭게 거칠 것 없이 사는 사람이 야생마 같다라고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야생 머스탱 미국의 서부 사막 산맥을 자유롭게 달리는 야생 머스탱 야생마들이 정말 말 그대로 야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이 공공토지에서 이렇게 야생마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걸 이건 통제해야 된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야생마들을 이제 몰아내기 시작했는데 수만 마리의 야생마들이 뛰어다니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잡아들이기까지 돼서 연방정부가 일단 또 이걸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사랑이 있는 가정에 보내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생마를 사랑이 담긴 가정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할까 뭐 반려견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몇 년 동안 이 아이다호주의 사료장의 야생마들을 가둬놨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또 비난이 있죠. 그래서 올해 3월에는 연방정부가 이 새 말들의 거처를 옮겨서 이 트레일러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천천히 가는 뭔가 금속으로 이렇게 큰 트레일러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옆에 양쪽을 이렇게 뚫어놔서 길게 숨을 쉴 수 있는 보면 말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속 벽에 울리는 트레일러에 야생마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무려 1800마일을 움직여서 아이다호주에서 오하이오주 가축거래상 우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리는 가격이 $25. 이 거래상이라는 사람 브랜든 존슨이라고 여기 브랜든 존스라고 나오네요. 한 마리에 $25씩 그걸 샀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날 자정 무렵에 2층 트럭이 두 대가 나타납니다. 거기 농장에 도착해서는 이 야생마들을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매장에도 이 야생마들이 없었다. 어디로 갔을까? 야생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5: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인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6: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7: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6: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7: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6: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7: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6: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8: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9: New 택시?

0: 말을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입니다. 야생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 사막에 지금 야생마가 7만 마리가 넘게 있는데 그 야생마가 너무 쉽게 빨리 증식이 되면 그 숫자를 컨트롤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이걸 부분 잡아서 어디론가 보내고 있는데 제가 야생마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야생마가 입양이 안 되면 없어지는데 말고기로 팔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쓰고 있네요. 미국 자체에는 이 말고기의 도살장이 없다고 합니다. 말고기를 만드는 도살장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야생마 도살이 불법인 이 나라인데 사실상 이걸 도살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허점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뉴욕타임즈에서 야생마들이 어디로 사라지나. 일단 야생마들을 이 정부의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목적이다. 왜냐하면 한 마리를 야생마를 포획하고 관리하는데 $3,000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25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도살장에서는 한 마리당 최대 $750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노린 구매자들이 몰려들어서 야생마들이 지금 한밤중에 없어지고 있다. 야생마 판매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급증했다. 이것도 왜 그러죠? 아무래도 이 규제 같은 것이 조금 완화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판매량이 야생마 판매량이 3,700마리로 그 전보다 두 배가 늘었는데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한 존스라는 이 중간 상인이 이걸 가장 많이 사 들어가는 사람이고 온라인 광고도 없이 판매 표지판도 뭐 마당에 붙이지 않았지만 말들을 빨리빨리 파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가장 그걸 잘한다라는 그래서 야생마 보호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도살을 지금 간접 지원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의 공공토지 그래서 야생마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해서 7만 3천여 마리 보호를 법적으로 받는 이 야생마리들을 포획해서 절반을 입양을 하는데 여기 이 시스템에 지금 입양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포획된 말을 1억 달러 정도 들여야 연간 관리가 된다. 야생마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있으니까 여러 개체수 조절 방안을 검토했지만 야생마는 이렇게 사냥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부에 아무튼 이 야생마들이 어디로 팔려가는가 하면 고기가 돼서 말고기로 팔려나가는데 캐나다에 가장 많이 미국에서 도살용 말로 캐나다가 많이 가고 캐나다로 가장 많이 가고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말 도살 시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럽 아시아 수출용으로 가공이 되고 멕시코로도 가서 멕시코에서는 유럽 중동 아시아로 수출을 하는 말고기 먹는 나라들의 유럽의 일부 국가 전통적으로 소비가 되는 나라가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에서 가공된 말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중동 일부 국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말 사시미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내 직접 도살은 없지만 이 말들의 개체 이게 너무 늘어나는 거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25불에 팔아서 또 말고기로 팔려나가면 한 마리당 $750. 제가 머릿속이 복잡한데 이건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미국 내 야생마 이야기.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제축제 킴스보석 오늘 제가 제 눈앞에서 이 랩그라운 다이아몬드로 만든 멋진 목걸이하고 그리고 또 반지들 귀걸이 세트를 팠습니다. 반지는 따로 있고 목걸이 귀걸이 세트 지금 너무 좋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맨하튼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한글 간판 킴스버서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싸고요.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사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kradio.us kradio.점 찍고 us 전화는 212-840-3412 212-840-3412 청소년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인 매장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끈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오, 진짜 필요해요, 이불. 가을 신상품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하고 있습니다. 국보. 올가을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여러분의 간은 어떠신가요?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소독이 되지 않은 눈썹 타투나 보호되지 않은 섹스를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로 문의하세요. 718-949-6137 한인봉사센터. KCS 간 건강팀이 함께합니다. 오늘 점심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좀 아니다 싶으면 플러싱 로던 볼라바드 160가에 위치한 국수집 간판 찾으세요. 국수집으로 가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로 그리고 팁도 없는 국수집.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가을 하늘 아래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모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이 옵니다.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양복점 718-359-3600번. 봉선장 개장 선보입니다. 배 선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 잡아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봉선장 개장 바다에서 막 잡아서 그 꽃게로 개장을 담으니까 신선하고 몸통 개장과 절단 개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지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봉선장 개장 선장님이 직접 만드신 개장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2부 공동 최강입니다.

0: 노래는 펑키와 버버진트, 버버진트가 함께했습니다. 너에게만. 버버진트가 지금 랩을 한 거죠. 펑키. 네. 많은 또 팬들을 갖고 있는 펑키와 함께 불렀습니다. 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가 보면 돌아보면 진짜 오래 달려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태권도에 바친 인생이 60년이 넘었구나. 그러니까 철 들어서 태권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면 60년.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지난주부터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 태권도 합기도장 장스타의 장순길 관장님 올해로 36주년을 맞네요. 이 도장이. 그러면서 또 동시에 와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장하셔서 사범되고 관장 그러면 그 다음에는 태권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승단을 하셨네요. 장순길 관장님 제가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장순길입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올해로 창립 36주년 태권도 합기도 도장 장스타. 처음에 어떻게 지금 같은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장스타.
1: 네, 그 이름을 여쭤보신 건가요?
0: 위치가 처음에 36년 전에 장스타가 세워졌나요?
1: 네. 지금 있는 데가 뉴저지 저지시에 되는 곳이고요.
0: 네.
1: 어쩌다 보니까 예전에 그 뭐 뉴저지가 좋다 해서
0: 네.
1: 온 게 이 자리에 와서 이 길에서 36년을
0: 우와.
1: 하고 있습니다. 네.
0: 그 주변이 그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을 텐데. 어떻게 그 네. 같은 길에서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도장 36년을 계속 계셔오셨다. 거기에 많은 또 주민들, 주민들의 자녀들, 또 거기 정치 리더들도 제자들로 지나간 그곳이 장스타인 거 맞죠?
1: 네, 뭐 36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뭐 단순히 그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0: 네.
1: 처음 미국에 와서 태권도와 또 합기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오랜 시간 또 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죠.
0: 네.
1: 언어가 문화도 틀렸는데 이곳에서 도장을 또 하면서 어려운 순간도 참 많았지만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또 살아계셨을 때 꼭 같이 모시고 다녔는데
0: 네.
1: 그 어머님의 그 기도, 또 아내, 또 어린 아이들의 그 눈초롱 또 보면서, 또 우리 제자들의 그 눈초롱을 보면서,
0: 네.
1: 참 많이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돌이켜 보면 그 36년이, 이제 횟수로 37년 되지만, 제가 태권도를 가르친 시간이지만, 또 동시에, 저희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36주년 창립을 같은 길에서 같은 위치뿐 아니라 그냥 그 길에서 계셔왔네요. 그런데 또 이번에 한 가지 더한 기쁜 소식이 있어요. 장순길 관장님 자신 이 승단 이게 축하할 일인데 말씀해 주시죠.
1: 예, 태권도의 공인 그 단은 이제 1단에서 이제 9단이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이제 무술에는
0: 네.
1: 이제 완전수가 없다고 해서 이제 10단은 이제 명예 단이 되고
0: 네.
1: 9단까지는 뭐 1단과 똑같이 심사를 보고 또 인터뷰도 하고 논문도 다 패스가 돼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은 이제 모든 무술이 다른 나라에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도 태권도는 한국의 이제 국기원에서 214개국을 컨트롤을 해요.
0: 네.
1: 그래서 국기원의 그 공인 단식은 214개국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공인 구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페이스북에 나와 있지만 전 세계 214개국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9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또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마지막 단수이기 때문에 기쁨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9단이 이제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또 생각도 하고 이제는 제가 얼마나 높은 단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동안 많은 그 배운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에게 구단은
0: 네.
1: 명예라기보다 책임이고
0: 네.
1: 또 감사함이고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는 또 그런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래서 이번에 창립 36주년 기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공인 국기관 공인 구단 전 세계 몇 도시 안난 그렇게 승단하신 것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고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장스타 도장에서?
1: 네네 이번 주 토요일
0: 네.
1: 10월 10일 오후 5시에
0: 네.
1: 시작을 하는데
0: 네.
1: 감사하게 지금 한 1,600명이 예약이 됐습니다.
0: 그동안에 제자들이 다 또 커서 그 제자를 또 육성을 해서 함께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1: 네.
0: 예약하셨네요.
1: 네, 이제 좌석이 다 이제 매진이 됐습니다.
0: 네,
1: 네, 네. 참 뭐 그동안 보니까
0: 네.
1: 이제 그 어린 제자들이
0: 네.
1: 이제 다 또 성장을 해서
0: 네.
1: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데리고 오는 모습을 또 보면 또 감사하고. 특히 또 저와 함께 사범으로 또 같이 있는 우리 딸아이가 같이
0: 잘하고 진짜요?
1: 지금 이제
0: 네.
1: 올해 6단인데
0: 네.
1: 저를 도와서 이렇게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을 텐데 너무
0: 네.
1: 감사하고 우리 아들 둘
0: 네.
1: 크리스 사무엘도 있는데
0: 네.
1: 잘 성장을 했어요. 다들 그때 인스트럭터까지 블랙벨트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는 또 제가 혼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0: 네.
1: 또 루이스된 우리 학생은 36년 동안 지금 같이 아기 때부터
0: 와.
1: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인복이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 처음 시작했던 그 네 명이
0: 네.
1: 지금 다 메스터로 또 이렇게
0: 네.
1: 하고 있어서 말도 뭐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0: 네.
1: 더 이상 더 영어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같이 지금까지 지낼 수 있음에 늘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장순길 권장님 이제 국기원에서 공인 받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태권도의 마지막 단수인 9단 공인 9단 승단 시험 합격하셔서 여기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도장 창립 36주년 기념으로 해서 함께 모신다는 소식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과 자녀들 역시 이 도장에 태권도를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길에서 36년을 해오신 그 보람을 또 느끼게 되는 이번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장순길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소식.
1: 네.

단풍이 이제 낙엽이 돼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한 5시간을 달려가며 있는 역시 뉴욕주에서 우리 미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Frank Sinatra의 My Way를 들으면서 36년 한자리에서 태권도 그리고 60년의 태권도에 바쳐진 삶을 생각해 봅니다. 깊어지는 가을에 우리의 등을 따끈하게 만져주는 가을 곁에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눈을 마주하고 가을볕 같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0: 시간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아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 상담. 교통사고가 무서운 건 사고가 나는 순간보다 어쩌면 그 다음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차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니까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 그런데 며칠 후,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100% 피할 수만은 없는 사고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생활상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샌덜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생활상담으로 전화 주실 분들은요. 718-225-1660번입니다. 718-225-16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카카오톡 항상 열려있죠.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로 또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www.kradio.us로 지금 들어오시고요.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Radio AM1660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굿모닝.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아침 어떠셨어요? 좀 기온이 떨어진 것 같은데 춥지 않으셨나요?
1: 추워요. 그래도 좋아요.
0: 그래도 좋아요? 가을이라?
1: 네.
0: 아, 정말 저도 오늘 약간 춥다는, 그 쌀쌀보다 약간 더 춥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도 반가워요.
0: 갑자기.
1: 네,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확실히 온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짧긴 해요. 가을이.
1: 맞아요.
0: 이제 뭐 다음 달 11월이면 살짝 또 이제 겨울 느낌 나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이 짧은 가을에 뭐 계획이 있으세요? 좋은 일 없으세요?
1: 뭐
0: 바쁘시죠?
1: 항상 좋은 일이죠.
0: 하루가?
1: 네.
0: 하루가 감사한가요?
1: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네. 하고 네, 좋습니다.
0: 네.
1: 일단 좋아요.
0: 그래요. 오늘 변호사님 뭐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2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침에 뭐 아 이게 참 감사하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신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오시면서 출근길이라든지.
1: 네. 아침에
0: 네.
1: 의뢰인을 만나고 왔어요.
0: 아 지금요?
1: 네, 상담하고 온 거 농아랜드 이제 상담을 하고 왔는데.
0: 네.
1: 너무 날씨가 화창해요.
0: 맞아요.
1: 안에서는 따뜻하잖아요.
0: 맞아요.
1: 따뜻하고 햇빛도 쨍쨍 찌고
0: 네.
1: 그 단풍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0: 네.
1: 아 이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주어진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
0: 그렇죠.
1: 들었어요.
0: 맞습니다. 네. 아 저도 차 타고

0: 출근하는데 참 가을에 맞는 노래가 딱 라디오에서 K라디오에서 나오니까 아,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운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1: 그것도 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건강을 건강 안 하면 못하는 거고요.
0: 맞아요.
1: 차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차도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차한테는 다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너무 그것도 다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런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피할 수 없는 게 사고긴 해요. 뭐 네. 우리가 원해서 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텐데
1: 맞아요.
0: 오늘 그런 분들 어차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니면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십시오.
1: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제가 첫 번째로 좀 꼭 질문을 해달라는 그 질문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요.
1: 예, 예.
0: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주말에 차를 집 앞에 이렇게 세워두셨는데
1: 네.
0: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와봤더니 오른쪽 그 두 문짝에 그냥 스크래치가 쫙 나 있는 겁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이거를 뭐 당연히 뭐 도망갔죠. 아무것도 네. 없었고요. 갔는데 다행히 이분이 블랙박스가 있으시긴 하대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고민한 게 뭐냐면 이 차가 한 10년 좀 더 된 차인가 봐요.
1: 네.
0: 그래서 뭐 새 차는 아니라 이 차를 그냥 내가 뭐 처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정말 이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건지.
1: 네, 당연히 잡을 수 있죠.
0: 그래요?
1: 블랙박스 찍혀서 네. 플레이트 넘버만 나오면 돼요.
0: 아,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은 밖에도 다 찍힐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는 이 치고
0: 네.
1: 그 차가 서서 하늘로 아, 증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움직여야 되잖아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러면 앞에 카메라 뒤에 카메라 이렇게 찍힌다고요.
0: 그렇겠네요. 네. 찍혔겠네요.
1: 그럼 플레이트 넘버가 보이면
0: 네.
1: 자 이번에 이제 걱정하는 게 차도 오래됐고
0: 맞아요.
1: 보험 처리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뭐 일만 들어가지고 그렇죠. 보험 올라갈까 봐 걱정도 되고
0: 맞아요.
1: 그런 게 다 이제 문제잖아요.
0: 네.
1: 근데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0: 네.
1: 우리 쪽 보험에서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오. 그리고 보험 안 올라요 이런 거는. 왜냐면은 상대방을 잡아서
0: 네.
1: 상대방 보험을 처리해서 차를 고치는 거잖아요.
0: 그러네요. 네,
1: 우리 쪽 보험에서 연락할 필요도 없고요.
0: 네.
1: 그리고 이동하다가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주차.
1: 예, 이동하다 주차된 차에 그냥 밴더리즘 같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거는 보험회사 연락할 필요도 없고 보험이 안 올라요.
0: 그렇군요. 네. 아유, 이분이 이제 뭐 속된 말로 제가 좀 똥차라서요. 이제 네. 말씀하시는데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그리고 잡아서
0: 네.
1: 견적을 받아서
0: 네.
1: 얼마를 이제 보험을 처리가 되잖아요. 안 고치셔도 돼요.
0: 아, 그대로 다니셔도
1: 네.
0: 예를 들어서 오.
1: 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그 보상 그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받고,
0: 받고
1: 안 고치고 뭐 데미지 난 상태로 그냥 끌고 다니시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뉴욕에 그게 뉴욕의 매력인 것 같아요.
0: 너무 많아요. 왜 저러고 다니지? 저러고 찍어놨는데.
1: 그 한국 가니까 그런 차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뉴욕의 매력 아니에요? 그게 좀 떳떳하잖아요. 나 굴러가고 문 열리고 닫히고 다 되면은
0: 맞아요.
1: 뭐 이렇게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0: 네.
1: 성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고 좀 보기 안 좋긴 한데
0: 네.
1: 어떻게 보면 뉴욕 거예요.
0: 글쎄 말이에요. 그 테이블 막 덕지덕지 붙인 것도 저 봤거든요.
1: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0: 그냥?
1: 네. 차 고치는 돈 없으니까 범퍼 네. 이렇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나만 괜찮으면.
1: 그렇죠. 굴러가 네. 잘 굴러가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 찾아서.
0: 네.
1: 데미지 난 거 돈 체크 받고
0: 네.
1: 안 고치셔도 돼요.
0: 그러네요. 네. 그럼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본인 어쨌든 자기 과실 아니니까. 근데 왜 아까 달리던 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달리던 중이면 뭔가 다른가요?
1: 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0: 네.
1: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그 상대방 쪽에 보험 처리가 안 되면 우리 쪽으로 보험 처리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아,
0: 그러네요.
1: 그러면 이동을 하다가 운전을 쓰다가 차를 쓰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니까 보험회사에서
0: 네.
1: 이제 그 기록을 올려요.
0: 아 그렇군요.
1: 본인 과실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에서 많이 말하는 게
0: 네.
1: 어떤 분들은 운 안 좋게 계속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자꾸 누가 차를 같이 봐줘요.
0: 맞아요.
1: 그런 사람도 있어요.
0: 항상 피해자.
1: 네.
0: 네.
1: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 네.
1: 서 있는데 뒤에서 받치는 거 모자 못했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것도 기록이 남으니까 여러 번 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0: 그렇군요.
1: 그거는 무빙 발, 무빙 한 날 사고 난 거잖아요.
0: 네.
1: 이건 주차된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0: 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시다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경우에 그냥 찾을 길도 없고 이분이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었다.
1: 네.
0: 이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죠.
1: 찾기 힘들죠. CCTV라든지 있어야 되고. 근데 뭐 경찰 리포터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0: 네.
1: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플레인 넘버 있어요. 이 사람 치고 도망간 게 보여요.
0: 네.
1: 전화 주세요. 그럼 플레이 서치 해드릴게요.
0: 네.
1: 근데 보험회사 인포메이션 받아가지고, 보험회사 연락해서,
0: 네.
1: 당신이 내 차 치고 도망간 그쵸? 보험회사다.
0: 네. 다 찍혔다.
1: 다 찍혔다. 이거 보내줄게. 네. 보고, 돈 견적 뽑아가지고 차 고쳐주세요. 하면 다 고쳐줘요.
0: 그렇군요. 네. 아, 참 황당합니다. 뭐, 나와봤더니 뭐, 이런 일이 있고, 네. 나와봤더니 막 차가 없어지고.
1: 그렇죠.
0: 네. 별 일이 다 있으니까요. 아, 감사드리고요. 그 이분은 뉴저지에서 운전하시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돌 사고 뒤에서 이렇게 딱 받은 거죠.
1: 네.
0: 차가 이제 그 범퍼에 사실 그냥 좀 작은 흠집 정도밖에는 없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문제가 큰 사고는 아닌데 한 사흘 뒤부터 이 목이 네. 아프시다는 거예요. 네. 좀 두통까지 생기시고요. 네. 이런 경우에 차는 거의 안 망가졌는데 이렇게 아플 수 있느냐 이게 좀 걱정되시나 봐요.
1: 그 통계가 있어요.
0: 통계가 있어요?
1: 그 누가 리서치를 한 거예요. 이거 리서치를 해가지고
0: 네.
1: 이 마이너 임팩트 경미하게 사고 난 것도
0: 네.
1: 사망할 수 있는 이유까지 갈 수 있고요.
0: 사망까지도요? 네.
1: 사망까지. 플로리다 어디에서 이제 그 리포트가 아. 있는데
0: 네.
1: 그리고 마이너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로
0: 네.
1: 많이 다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0: 그렇군요. 네.
1: 확률상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게 이제, 이제 과학적으로 그 데이터가 있어요.
0: 네.
1: 그 말은 아무리 경미해도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러네요, 진짜. 네.
1: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애들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맥주를 그냥 꿀떡꿀떡꿀떡 마셔 다 그렇죠. 그냥 원샷 하고.
0: 맞아요.
1: 이마에다 꽉 채가지고 깨뜨리는 거 있죠.
0: 맞아요.
1: 근데 그거를 네. 깨지면은 머리가 안 아파요.
0: 아.
1: 그렇죠?
0: 아, 찌그러지죠. 그렇죠. 네.
1: 근데 꽉 했는데 안 찌그러지잖아요.
0: 네.
1: 머리 엄청 아파요.
0: 아, 그럼 그 차도 비슷한 거네요.
1: 똑같은 이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딪혔지만 임팩트가
0: 네.
1: 그러니까 업솔브가 안 되고 그게 차 안으로 가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거라고.
0: 네. 네. 그
1: 이론으로 이제 다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면
1: 제일 베이직한 게 그런 거예요. 구체적인 건 당연히 저는 뭐 네. 과학자가 아니니까
0: 네.
1: 그런 거 같이 충분히 다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뭐 차의 상태랑 비례해서 너가 뭐 다쳤네 안 다쳤네 그런 거는 따질 수가 없겠군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분들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서서히 차도 별로 안 망가졌는데 아팠다. 당연히 그러면은 병원에서도 사고와 관련된 통증이다 이렇게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1: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해요. 그러니까 뭐 range of motion 테스트도 하고
0: 네.
1: 뭐 nerve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0: 네.
1: 그걸 해가지고 정상적인 모션이 아니고
0: 네.
1: 그건 이제 어긋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trauma induced라고 그러죠. 이 임팩트 때문에
0: 네.
1: 다친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네,
1: 그런 식으로 이제 이발리에이트해서 다친 것 같다. 그러면
0: 네.
1: 치료도 받고 더 안 났으면 MRI도 찍고 MRI 찍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다친 게 입증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네, 이것 역시도 충분히 뭐 걱정 안 하시고 클레임 해도
1: 그렇죠.
0: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직은 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정도의 시점은 아닌 것 같기는
1: 아직은,
0: 해요.
1: 네.
0: 아직은
1: 네.
0: 지금 물들고 있고 한데 어쨌든 좀 예쁘다 보니까 운전하실 때 여러분 좀 조심하십시오. 저도 좀 밖에 이렇게 봤거든요. 저 나무가 언제 노래졌지 이러면서.
1: 저도 봤어요.
0: 보셨어요?
1: 네.
0: 예쁘니까.
1: 네.
0: 근데 그 항상 찰나에 사고가 나니까
1: 맞아요.
0: 네, 저는 정말 사고 현장을 잘 목격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것도 능력인데요?
0: 아, 그래요? 오늘도 오는데 경찰들 서 있고 보니까 많이 좀 찌그러졌더라고요.
1: 아이고,
0: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좀, 아유, 철렁하긴 한데, 네, 여러분, 가을 풍경도 좋지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그 상대방이 사고가 딱 났는데, 가해자 상대방이 너무 친절한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 내리자마자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뭐 이런 걸 막 시인하면서 이런 경우에 제가 보험회사에 연락할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명함을 딱 주고 헤어지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친절하던 그 사람이 태도를 싹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0: 제가 잘못했다는 말은 사고가 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었다.
1: 네.
0: 이러면서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1: 네.
0: 그 상대방이 그 현장에서 한 말들
1: 네.
0: 법적으로 어느 의미가 있어요?
1: 있어요.
0: 있어요. 네,
1: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대신.
0: 입증을 해야 되죠.
1: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admission of guilt.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이실직고?
0: 이실직고, 네. 그렇죠.
1: 그런 거 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예의상 말한 거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예의상 이게 situation에
0: 네.
1: 예의상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 비디오가 찍혔다고 바탕으로
0: 그렇죠.
1: 했을 때
0: 네.
1: 그걸 이제 파악하는 거는 이제 배심원들이 파악하지만 쓰이죠. 알아, 그럼 너가 사고나 너가 과실, 너가 인정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지.
0: 네.
1: 왜 이렇게 말을 했겠냐. 너가 지금 파란불 지나갔으면은 왜 나한테 와서 I'm sorry 했겠냐.
0: 맞아요. 그건 그래요.
1: 너가 빨간불 지나갔으니까 너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거 아니냐.
0: 네네.
1: 그렇게 할 수도 있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게 어느 뭐 녹취를 했다거나 예를 들어 그게 남아있으면은 정말 좋을 텐데 제 귀로만 들었을 때는
1: 그거는 이제 hearsay.
0: 그러니까
1: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이 사람이 너 그런 말한 적 없어. 그럼 그렇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거는 신빙성이 없고요. 아,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녹화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뭐 그 statement을 봤든지 녹화를 하고
0: 네.
1: 반면에
0: 네.
1: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0: 네.
1: 분들은 영어 못하셔가지고
0: 네.
1: 대화마다 I'm sorry, I'm sorry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0: 약간 습관처럼
1: I think, maybe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직선으로
0: 네.
1: You ran red light, I had green light 이렇게 firm하게 말을 해야 돼요.
0: 네.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는
1: 그렇죠.
0: 말씀이시군요.
1: 네.
0: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들의 그 사과 음성을 딱 녹음을 딱 해놓는 거.
1: 네.
0: 그러면 뭐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네.
1: 허락받고 녹음해도 되고요.
0: 네.
1: 허락 없이 해도 돼요.
0: 그거 사실은 그럼 뭐 불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1: 나하고 본인하고 네. 대화 나누는 거면 돼요.
0: 아, 저도 포함해서 제 네. 목소리도. 그러니까
1: 우진숙 씨랑 네. 나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를 내가 네. 녹음을 하면은 허락을 네. 받거나 할거 상관없어요.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0: 그렇군요.
1: 근데 우진숙 씨와 제3자하고 대화 나누는 거를
0: 네.
1: 내가 몰래 녹음하는 건 안 돼요.
0: 아, 그건 안 되고.
1: 그거는 이제 한 분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0: 그렇군요. 네. 좀 차이가 있는데 같이 하는 건 괜찮다고 하십니다. 네, 마이클님 지금 카톡 주셨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제가 돌아와서 바로 아니에요. 지금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1: 네.
0: 네. 혹시 답이 길어질까봐 조금 이따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김동석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카톡 질문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제가 전해드릴 텐데 먼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여러분께서는 생활상담 듣고 계시고요. 718-225-1660번 생방송 전화도 있고요. 그리고 K-Radio US 또 카톡 아이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께서 항상 상담을 해주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플러싱 163-07 디폴 로드에 있습니다. 스윗 넘버는 101호이고요. 뉴저지는 460 버겐 블러바드죠. 스윗 넘버는 204호 펠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1866-994-4949번 1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가능한 번호 있습니다. 646-808-7375, 646-808-737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상담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879-0133. 선선한 가을이죠. 새로운 스타일의 국보와 함께 하십시오.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있고요.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벨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십시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의 각종 황태 부각, 추억의 인제 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의 제품들이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생활상담 곧 돌아올게요.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회로라 플러스, 주시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0: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 정보센터와 전담 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0: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생방송 전화번호 718-225-1660번이고요.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오늘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뉴욕은 플러싱 163-07 디폴로드에 있습니다. 스윗 넘버는 101호로 가시고요. 뉴저지는 460 버겐 블러바드죠. 스윗 넘버는 204호 펠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1866-994-4949번 1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가능한 번호는 646-808-7375 646-808-737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이클님 주신 질문 안녕하세요. 집 앞 뺑소니 차로 이 옆에 스크래치가 티가 많이 난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주셔가지고 폴리스 리포트를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차 주인이 아무 액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네요. 무작정 그쪽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희 보험으로 커버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1: 아이고.
0: 어휴, 완전 이렇게 패였어요.
1: 네, 그러니까 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뺑소니니까
0: 네.
1: 이 자기 가입자한테 컨펌을 받아야 돼요.
0: 아, 그 진짜, 얘기군요.
1: 진짜 사고 났니?
0: 아.
1: 여기서 주장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재촉을 해서
0: 네.
1: 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0: 네.
1: 어우 사고가 네. 크게 났네요.
0: 네.
1: 그럼 데미지가 많아요. 그 정도면 뭘로 쳤길래 저렇게 됐나? 많이 속상하시게요.
0: 차
1: 예쁜 차 같은데
0: 네, 하얼 차인데 이렇게 네. 거의 지금 찢어졌어요.
1: 저도 한번 그렇게 당한 적 있어요. 식당 가서 먹고 나왔는데 차가 뒤가 다
0: 아,
1: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간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지만
0: 네.
1: 방법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어떻게.
1: 자, 그러면은 그, 저 같으면은 다시 네. 보면서 전화해서.
0: 네.
1: 너 가입자 다 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0: 네.
1: 니들이 나가서 인베스티게이트 하라고 재촉을 하는 게 먼저예요.
0: 아, 그 보험회사에게?
1: 예. 네. 네. 왜냐면은 저렇게 데미지가 났으면은.
0: 네.
1: 그 차에도 데미지가 났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있겠죠. 네.
1: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니들이 가서 인베스티게이트 하라고 재촉을 해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네.
1: 내 차가 이렇게 데미지 났으면 보지 않았냐?
0: 네.
1: 당신 가입자 차는 데미지 났을 거다.
0: 그렇죠.
1: 하얀 페인트 묻어 있고
0: 맞아요.
1: 이쪽에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0: 네.
1: 그게 어디서 난 거냐? 그 차에서 난 거 아니냐?
0: 그렇죠.
1: 그거를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재촉하면은 그렇게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보통 가입자들이
0: 네.
1: 이실직고하고 이제 쉽게 아, 끝나요.
0: 이렇게 증거 있고 하니까.
1: 네. 네, 그게 아니다.
0: 네.
1: 그래도 안 된다.
0: 네.
1: 그럴 때는 무조건 기다릴 수 없으니까
0: 네.
1: 옵션은 두 가지. 하나는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0: 소송?
1: 차 때문에 소송하는 건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0: 맞아요.
1: 변호사 의뢰하기도 힘들고
0: 아...
1: 근데 본인이 하기도 되게 힘드시니까
0: 그렇죠.
1: 그런 것 때문에 풀캅에 있으신 것 같거든요. 컬리지
0: 네.
1: 컬리지.
0: 네.
1: 그러면 우리 보험으로 그때는 할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0: 아...
1: 우리 보험으로 차도 고치면
0: 네.
1: 우리 보험회사가 아까 말한 그 절차를 다 밟아줘요, 대신.
0: 어,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1: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소송을 하되,
0: 네.
1: 우리는 소송을 하면 대법원, 그, 스프림 콜트 가가지고 하진 퀸스 법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0: 네.
1: 보험회사끼리는 법원에 안 가고요.
0: 어.
1: AAA라고 arbitration이라는 걸 써요.
0: 아, 그래요?
1: 네.
0: 네.
1: 그래서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판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해결해 주는 건데,
0: 네.
1: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결과가 빨리 돼요. 6개월 이렇게 안에 다 되거든요.
0: 오, 빨리 되네요, 진짜.
1: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0: 어.
1: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택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0: 네.
1: 그 다음 질문은, 아, 그러면 내가 보험이 올라가지 않냐.
0: 그렇죠, 혹시.
1: 아까 처음에 라디오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0: 네, 맞아요.
1: 주차되어 있는 차니까.
0: 네.
1: 네, 본인 집 앞이라고 그러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당연히 본인 집 앞에 될 수 있는 데고 막 이상한 데 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0: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1: 그러니까 보험 안 올라요.
0: 오, 네, 그
1: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지금 추가로 경찰이 티켓 두 장을 줬다고 하네요. 내용은 모르고요. 하셨는데 상대방 차한테 줬다는 말씀이시겠죠?
1: 네, 그러면 fleeing the scene of accident, 그 다음에 네. 뭐 reckless driving 이런 거 이제 티켓 줬을 거예요.
0: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뭐 액션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는 건 아니고 지금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둘 중에 하나를.
1: 네,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어야 돼요.
0: 아,
1: 그리고
0: 그래요?
1: 티켓까지 준 거는
0: 네.
1: 입증이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0: 아, 그쵸.
1: 그러니까 증인이 사진도 제대로 찍고 그 차도
0: 그쵸.
1: 찍고 했으니까 입증이 확실하니까 그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 쪽 보험회사 연락해서
0: 네.
1: 세게 나가셔야 돼요. 너가 인베스티게이트 해라.
0: 네.
1: 지금 경찰 리포트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0: 그렇죠. 티켓도 있고.
1: 가입자 평소에 연락하는 평상통 기다리냐? 그리고 너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결론 져줘라.
0: 네.
1: 그래도 이제 어저스타 게을른 사람들이 있어요.
0: 아, 그럼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1: 네. 그러면은
0: 천천히.
1: 그때는 let me talk to your supervisor. 그 사람 위에 꼭 누가 있어요.
0: 네.
1: 그럼 해결돼요.
0: 아. 네.
1: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의뢰인이 다쳤을 때
0: 네.
1: 변호를 해줄 때 쓰이는 작전이에요.
0: 그렇군요. 네. 그럴 때 더 높은 사람과 내가 이야기하겠다.
1: 그렇죠.
0: 네.
1: 높은 사람이 이제 해결해줘.
0: 어, 그렇군요. 이거를 뭐 안 들어줄 수는 없는 거네요.
1: 그렇죠.
0: 요청하면.
1: 네.
0: 그렇습니다. 아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
1: 네.
0: 걱정하지 마십시오.
1: 네.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보통 정비소에서 많이 해주는데.
0: 정비소에서. 네.
1: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비소한테 좀 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네, 정비소에서 네. 클레임 해주고 다 했더라고요.
0: 네. 네. 조금 더 이제 조금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일단 하여튼 나중에 연락 한번 주셔도 좋고요. 네. 일단 잘 처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진짜. 뺑소니 차들. 어떡하죠? 나쁜 사람들 정말 양심이 없어가지고 저렇게까지 해놓고 그냥 가버렸다니.
1: 그러니까요. 세게 부딪혔는데.
0: 네, 비싸 말이에요. 네, 아주.
1: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0: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다는데 그러면 잘 해결이 되신 거예요?
1: 저는 밤이라서 플레이트 넘버가 안 나왔어요.
0: 아, 그게 또 그런 게 있네요. 밤이면 네. 안 찍혔을 수도 있겠네요.
1: 근데 저도 이제 대시캠이 있고 블랙박스가 있는데 네. 밤에는 플레이트 넘버가 안 나와요. 치는 것도 다 보이는데.
0: 아, 진짜 네. 그러네요.
1: 뭐 저희 직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네. 좋은 컴퓨터 쓰고 뭐 인핸스 해가지고 보고 했는데도 안 네.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아, 그럴 수가 있군요. 네, 마이클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비소에서 하고 있어요.
1: 아, 네. 네. 네. 정비소 시켜서 빨리 재촉하라고 그러세요?
0: 네, 얼른 재촉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뭐 밤에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꼭 좀 달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 좋습니다. 아, 오늘 김동석 변호사님께서 교통사고, 사고상해 뭐 낙상사고 등등 그리고 직장상해 네. 여러 가지 우리 로펌에서 해결해주고 계시고요. 전문 그 전문 팀이 있다는 거 아시죠? 큰 로펌이니만큼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들 잘 해결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상담하실 번호는 1866-994-4949번 1866-994-4949번이고요. 너무 급하실 때 24시간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7: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들 생활상담 듣고 계십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혹은 생방송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음씨 좋은 친구 차를 빌려 타다가 운전 사고 난 경우인데요. 친구가 내 차 써라 아주 호탕하게 이야기를 해서 차를 빌렸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인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네. 뭐 이분은 당연히 정식 운전자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네. 이런 경우 그 보험은 친구 보험을 따라갑니까? 차를 따라가는 건가요? 운전자를 따라가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네.
1: 그 질문이 네. 오픈엔드 질문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인포메이션이니까 뉴욕 사고냐?
0: 그렇군요.
1: 사주냐?
0: 네.
1: 치료를 받냐?
0: 네.
1: 안 받냐? 이런 것 따라서 좌우돼요.
0: 좀 많이 달라지네요. 네. 그런 것 따라서. 네. 그러면은 이 뉴욕이라고 치고요. 네,
1: 뉴욕에서 치고.
0: 네.
1: 그러면 이제 보통 다 뭐 그 친구차 보험으로.
0: 네.
1: 치료도 받고 네.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쪽에 보상금도 받고 다 되는 거예요. 뉴저지는 반대로 본인 보험을 먼저 쓰게 돼 있어요.
0: 그렇죠. 네. 제 보험으로 네. 차가 아니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친구가 내 차를 빌려 타고 했어도 뭐 저한테 제 보험으로 뉴욕이면 하는 거.
1: 네, 그러니까 친구 보험으로 먼저 다 하고요.
0: 네네.
1: 그게 이제 해당이 안 된다든지 모자르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그때 본인 보험이 잘 들어와서 본인 보험을 메꿀 수 있고.
0: 메꿀 수 있고요.
1: 주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0: 네.
1: 재밌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0: 네. 기대할게요.
1: 네,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여러 군데를 쓰셔야 되니까 변호사 가는 일이 케이스가 딱 됐으면은 딱딱딱딱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막 쓰셔야 돼요. 여기도 쓰셔보고 저기도 쓰셔보고
0: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1: 네, 그 하나 쑤셔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익은 고구마요. 그럼 먹어도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거 같이 계속 쓰셔야 돼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보험에서도 쓰시고 우리 쪽에도 쓰시고 그게 모자르면 친구 차를 탔으니까 본인 차 보험도 쓰셔보고
0: 네.
1: 본인의 가족의 차가 있는지 예, 뭐 엄브렐라 보험이 있는지 알아볼 때가 많다고
0: 그렇죠. 네,
1: 조사할 네. 것도 많고
0: 그 중에 하나가 딱 잘 또 걸릴 수
1: 그렇죠.
0: 있는 거고
1: 네.
0: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그 이바이크 그냥 그 타고 네. 헬멧도 안 쓰고 여기 뉴욕이에요. 다니는
1: 아이고.
0: 청소년을 봤는데 네. 제가
1: 네.
0: 되게 아슬아슬했어요. 저렇게 그냥 아무 무방비로 달려도 되나 싶었거든요.
1: 네, 네.
0: 여기는 그래도 아직 괜찮은가 봐요.
1: 18살 미만은 무조건 헬멧 쓰게 돼 있고요.
0: 아, 그렇죠.
1: 18살 이상은 자전거 탈 때 헬멧 안 써도 돼요. 뉴욕시
0: 네,
1: 법이.
0: 네.
1: 18살 넘어가면 머리가 또 딱딱해지나 봐요.
0: 글쎄요.
1: 아닌
0: 것 같은데.
1: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0: 맞아요.
1: 그 둘이 다 헬멧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 e스쿨의 e바이크 같은 것도 빨리 달리는 것들은
0: 네.
1: 그 경찰이 봐가지고 속도를 많이 날 수 있는 거는 잡아가지고 티켓 줘야 돼요.
0: 그렇죠.
1: 티켓 주게 돼 있거든요.
0: 네네,
1: 안 잡아요 경찰들이.
0: 아, 그럼 왜 안 잡죠?
1: 귀찮은 거 봐.
0: 위험하니까 잡아줘야지.
1: 네, 잡아서 티켓 주고
0: 네, 안
1: 속도
0: 그러게.
1: 줄이는 걸 바꾸다든지 아니면 DMV 등록하고
0: 네.
1: 그렇게 해야 돼요.
0: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크게 나요.
0: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정말 차랑 부딪히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나 다치겠어요.
1: 네. 그 다치면은 많이 크게 다치니까 좀 그렇게 좀 엄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네.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타는 분들도 스스로 보호했으면 좋겠고요.
1: 애들이
0: 네.
1: 얼마나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죠. 신나고 네. 그냥
1: 그리고 저 포인 A에서 포인까지 어디 갈 때 빨리빨리 갈 수 있고
0: 그렇죠.
1: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러니까
0: 네.
1: 충분히 이해해요.
0: 맞아요.
1: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모로서
0: 네.
1: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0: 맞습니다. 부모 책임이죠.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제 갓 배우는 애가 네. 5살, 6살짜리 자전거 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우리 부모들 뭐예요? 저 애 자전거 가르칠 때
0: 네.
1: 헬멧 쓰고
0: 아 그럼요.
1: 뭐 손목 보호대,
0: 그렇죠.
1: 엘보 보호대, 무릎 보호대
0: 다 하죠.
1: 긴 바지 다 그러고 타요잖아요.
0: 맞아요.
1: 왜 그래요?
0: 다칠까 봐.
1: 그렇죠.
0: 넘어져서.
1: 5살, 6살짜리도 조그만 자전거, 조금 빨리 그렇죠. 가지도 못하는 것도 다칠까봐 그러는데.
0: 맞습니다.
1: 16살, 17살짜리 쌩쌩 달리는 스쿠터 같은 거 타고 다니면.
0: 맞아요.
1: 더 위험하잖아요.
0: 도로를 그렇게 달리는데요.
1: 네.
0: 그렇습니다. 18세, 만약에 이 아들, 우리 학생들, 부모들이 꼭. 하여튼, 뭐 18세를 떠나서, 일단 타면은 무조건 다, 예,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 아들 26이거든요.
0: 네.
1: 헤맸어요.
0: 아, 잘하고 있습니다.
1: 웬만하면 못하게 해요.
0: 아, 그렇죠. 네. 좀 위험하니까. 네. 네
1: 몰래 타더라고요. 맨하탄에 이렇게 시리바이크 많잖아요.
0: 많죠.
1: 몰래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들켰어요, 한 번은.
0: 네. 네.
1: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가 뭐 말을 해버린 거예요.
0: 스스로 자백을.
1: 근데 헬멧도 없이 타고 다니니까 또 밤에.
0: 네.
1: 그래가지고 많이 혼냈죠.
0: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 나이 되면 이 헬멧을 쓴다는 게 좀 쑥스러운 건지. 잘 안 쓰더라고요.
1: 머리도 엉망되잖아요. 예쁘게 머리하고 나갔는데.
0: 그렇죠. 다 눌리고.
1: 예. 네.
0: 그래서 그런지.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안전은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친구 차를 빌려준 남남의 경우지만, 그 자녀가 이제 부모님 차 몰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그것도 똑같은 경우죠. 부모 자식 간이라도.
1: 그렇죠.
0: 네.
1: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게
0: 네.
1: 친구는 한 번 빌려 탄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몸에서
0: 그렇죠.
1: 한 번 빌려 탔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0: 네.
1: 같이 안 살고 이러니까. 근데 자제분을
0: 네.
1: 보험이 안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같이 사는데
0: 네.
1: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 자제분이 운전면허증 있고 운전할 수 있는 나이고
0: 네.
1: 같이 사는데 왜 보험이 같이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보험이 올라갈 수 있어요.
0: 충분히
1: 가입을 해서
0: 자주 몰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0: 같이 사니까.
1: 네.
0: 그럼 기숙사에 있는 친구는 괜찮아요?
1: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죠. 이게 얘가 가입이 안 돼 있는 게
0: 네.
1: 우리 집에 안 산다.
0: 네.
1: 저기 업스테이트에 뭐 학교 다니는데 그렇죠. 잠깐 놀러 왔다가 나 네. 심부름하러 가다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0: 아, 그렇죠. 그렇군요. 아, 이렇게 진짜 보험료가 좀 비싼 거는 아는데 어쨌든 그 좀 가입을 시켜야 되는 운전자는 반드시 좀 집어넣어야 돼.
1: 그렇죠.
0: 네, 네. 나중에 좀 큰일 납니다.
1: 네. 보험이 많이 올라가죠.
0: 네. 많이 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보상도 안 받고 안 되고 이러면 어떡해요. 나중에. 보험 괜찮을까요?
1: 보험 처리는 돼요.
0: 보험 처리는 돼요? 네.
1: 보험 처리는 되는데.
0: 다행이네요.
1: 네. 네. 보험 좀, 좀 질환 좋은 유저제 질환 좋은 보험회사는 좀 그런 걸 까다롭게 구는 데도 있긴 한데 거의 다 돼요.
0: 그건 좀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엊그제도 제 아는 분이 우버 타고 갔는데 조금 불안했대요.
1: 네.
0: 사고가 나진 않았는데
1: 네.
0: 조금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사고가 날 뻔했다 뭐 이런 상황.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승객이잖아요.
1: 네.
0: 승객.
1: 네.
0: 그러면 이제 자차 있고요. 자기 차 있고.
1: 네.
0: 이런 경우에 이제 사고 나면 양쪽에서 어떻게 다 되나요?
1: 우버 타는 게 좋아요.
0: 어떤 점에서? 네,
1: 한국 택시, 뭐, 옐로 캡 이런 거보다,
0: 네.
1: 우버가 좋아요, 보험이.
0: 보험 때문에. 네,
1: 예를 들어서, 우버를 타고 가다가,
0: 네.
1: 오신숙 씨가, 죄송합니다.
0: 네.
1: 우버차를 쾅 받아버려서 내가 타고 있는데.
0: 네.
1: 예,
0: 네,
1: 그러면 이제, 우버 과실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1: 네, 오진숙 씨가 보험이 2만 5천 불 뿐이 안 늘어났어요.
0: 네.
1: 나는 많이 다쳤는데.
0: 오.
1: 그래서 이제 2만 5천 불 받고,
0: 네.
1: 우버 보험으로 이제, UM, 그, UM, UIM,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0: 언인시얼
1: 모르겠어, 언더인시얼 모자른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우버는 그게 잘 돼 있어요.
0: 잘 됐군요. 좀 큰 회사라 네. 그런가요?
1: 많이 돼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1: 그게 잘 돼 있어서.
0: 네.
1: 우버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택시 타실 거면.
0: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보험으로 충분히 내, 그 상대방 부족한 부분을.
1: 메꿀 수 있는 거죠.
0: 메꿀 수가 네. 있고.
1: 자기 보험 터치 안 해도 되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버가 가해자면요. 우버의 잘못으로 우버가 어떤 차를 받았어요. 네. 내가 승객인데. 네.
1: 그러면은
0: 저는 어떻게 해요?
1: 그 우버 차에 우버 보험이 아니고
0: 네.
1: 우버 운전한 사람이 보험을 따로 들을 보통 뭐 어메리칸 트랜스 이렇게 택시 보험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질이 되게 안 좋아요.
0: 아, 그럼 어떻게 하죠? 네.
1: 질이 되게 안 좋은데 거기로 네. 먼저 이제 클레임해서 보상금 받고
0: 네.
1: 그 다음에 다 받았는데 모자르면 그때는 우버 UMUIM 쓸 수 있어요.
0: 아, 쓸 수 네. 있어요? 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승객 입장에서는 뭔가, 부당한 일은 없겠네요.
1: 피해보는 게 없죠.
0: 받을 네. 수가 있군요.
1: 그러니까 본인 보험 쓰고 막 이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옐로캡보다 우버가 나아요.
0: 그렇군요.
1: 보험은.
0: 그 우버, 한인분들 중에도 우버 드라이버 많이 계시거든요.
1: 네.
0: 그 운전자도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험 받을 수 있는 거죠. 승객뿐만이 아니라,
1: 운전자는 조금 달라요.
0: 조금 달라요?
1: 네, 운전자는 이게 조금 법이 좀 복잡해요.
0: 아, 그래요?
1: 그래도 설명드릴까요?
0: 그래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도 자, 계시거든요.
1: 우버 운전자예요.
0: 네.
1: 앱을 틀어놨어요.
0: 네.
1: 손님을 태웠어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0: 네.
1: 근데 상대방 가해자가 2만 5천 불 뿐이 없어요.
0: 그렇죠.
1: 근데 치료는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다쳤어요.
0: 네.
1: 앱을 틀어놨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우리가 흔히 아는 노폴트가 아니야. 이유는? 일하다가 사고 나셨잖아요.
0: 아, 그러네요.
1: 우버 일하다가, 우버를 일을 하다가 사고 나신 거죠.
0: 네.
1: 그러면은 그때는 블랙홀 펀드라고 우버 영수증 같은 거 보면은 라이드가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피가 얼마고 블랙홀 펀드 얼마 조금씩 받아가요.
0: 아 그런 게 있어요?
1: 네. 오, 한번 보세요.
0: 몰랐네요.
1: 예, 네. 보면 블랙홀 펀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네. 돈 조금 빼가거든요.
0: 아, 그 펀드가 있군요.
1: 네, 그걸 이제 모아서 네. 운전자들이 이렇게 사고 나면 치료받게 해주는 거예요.
0: 아,
1: 워커스컴이에요.
0: 아, 워커스컴.
1: 네, 워커스컴으로 치료를 받고.
0: 네.
1: 아,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른 거를 메꿀 수 있는 보험을 우버에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안건이에요.
0: 네.
1: 우버 패스인자는 무조건 된다고 그랬잖아요.
0: 그렇죠, 무조건.
1: 우버 쓸 수 있는 게 룰상
0: 네.
1: 사고가
0: 네.
1: 뉴욕시에서 나잖아요.
0: 네.
1: 맨하탄, 브루클린, 퀸스, 스테이트아일랜 못 받았죠?
0: 네.
1: 브롱스.
0: 브롱스.
1: 메인바다 이래요.
0: 네.
1: 자,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은
0: 네.
1: 거기서 끝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네서, 서펙, 웨스트체스터 네. 이런 데 카운티를 나가서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버 위험 요함이 킥인데요.
0: 어 그렇게 돼 좀 다르네요 많이. 네. 아
1: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룰이 좀 이상한데.
0: 네.
1: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 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된다는 거 단정 지면 안 되고요.
0: 그러네요.
1: 사고가 나면 그래서 변호사가 상담을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이런 경우는 특히나 그러네요.
1: 예외라는 게 꼭 있으니까.
0: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상담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 케이스마다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에 하나 어떤 사고의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김종석 변호사님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꼭 알아두셨다가 그 현장에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1866-994-4949번 1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가능한 번호는 646-808-7375 646-808-7375번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뉴욕에 계시다면 플러싱 163-07 디폴 로드입니다. 스윗 넘버는 101호이고요. 뉴저지 계신 분들은 460 버겐블러바드죠. 스윗 넘버 204호 펠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활상담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1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여러분께서는 생활상담 듣고 계십니다. 생활상담 전화번호 718-225-1660번이고요.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상해에 관한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뉴욕은 플러싱 163-07 디폴로드에 있고요. 수인 넘버는 101호입니다. 뉴저지는 460 버겐블러바드죠. 수인 넘버는 204호 펠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하실 전화번호는 1866-994-4949번 1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가능한 번호는 646-808-7375 646-808-737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우버 운전자가 그 지금 앱을 켜고 운행 중이었다라고 하고 상대방은 만약에 아니다, 너는 지금 서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의견이 갈리면
2: 이게
1: 중요해요? 네, 운행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혹시 중요해요?
2: 상대방한테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사고 난지 안 났는지 안 중요하고요.
1: 네.
2: 본인이 이제 어느 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냐 안 받냐는 네. 앱이 켜있나 안 켜있나를 따진다고.
1: 그렇군요.
2: 월커스 커머로 갈지, 노폴트로 갈지,
1: 그렇겠네요.
2: 개인용으로 쓰다가 사고가 난 건지.
1: 메컬 펀드를
2: 그렇죠. 그걸 이제 파악하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운전자에게는 그게 좀 중요하다.
2: 네. 근데 명확해요. 왜냐면 앱을 모든 게 앱으로 되는 거니까.
1: 맞아요.
2: 네, 명확하더라고요.
1: 바로 뭐 그거 딱 보면 아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고가 난 후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보험회사에서 이런 질문들 예를 들어서 사고 전에 허리가 아팠던 적 있나요? 뭐 예전에 물리치료 받은 적 있나요?
2: 네.
1: 뭐 이런 거 이번에 네. 이 사고 때문에 정말 이제 못하냐 뭐 등등 이런 질문 올 때요.
2: 네.
1: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2: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1: 사실대로?
2: 네. 알고 물어볼 때가 거의 다예요.
1: 아 그렇군요. 어휴 무섭군요. 알고
2: 네.
1: 진실을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 보는 네. 건가요?
2: 알고 물어볼 때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이제 질문하는 것 때도 그렇고
1: 네.
2: IME라든지
1: 네.
2: 아니면은 EO라고 Examination 우리
1: 네.
2: 쪽에서 이제 청문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2: 그런 갈 때는 거의 조사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2: 알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1: 아.
2: 중요한 거는 전에 사고 난 적 있어. 다친 적도 있고.
1: 네.
2: 그러면 그 사고 났을 때 그 다친 부분이 똑같이 아팠습니까?
1: 네.
2: 아니 다 났어.
1: 네.
2: 지금 그 아픈 부분이 약해서
1: 네.
2: 약한데
1: 그쵸.
2: 다 났지만 약한데 네. 사고 나서 악화제가 지금 더 아파.
1: 그렇게.
2: 사실이잖아요.
1: 그렇죠.
2: 예. 네, 그렇게 해야
1: 되니까.
2: 나 사고 난 적 없어. 다친 적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안 돼요.
1: 간혹 그런 질문 훅 들어오면,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이전에 허리 다쳤다는 얘기하면 나 불리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혹시
2: 다 알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1: 여러분, 알고 물어봅니다.
2: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1: 네.
2: 상담할 때 전에 있는 거 다 얘기해달라고.
1: 맞아요.
2: 꼬치꼬치 캐물어요.
1: 네.
2: 왜냐면 어떤 의뢰인은.
1: 네.
2: 우진숙 씨 생각은 그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1: 불리할까봐.
2: 그러니까요. 다 본인 변호사인데도.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그게 어쩔 때는 역효과가 나는 게 상대방을 알고 있고 나는 모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이제 이 협상할 때
1: 네.
2: 팍 던져요.
1: 오.
2: 그것도 이제 뭐 미디에이션이나 알비트레이션 판사 앞에서.
1: 당황스럽네요.
2: 그러면은 제가 준비를 안 했잖아요.
1: 네.
2: 그걸 반박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이제 순발력으로 이제 그 끝나긴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2: 아, 맞아. 너가 하는 거 알고 있으면. 그렇지만 내가 조사한 바로는
1: 네.
2: 그 의사하고도 다 컨펌을 했는데
1: 네.
2: 깨끗이 나섰었다.
1: 맞아요. 그런 네. 준비가 될 텐데.
2: 그렇죠. 알고 있었으면요.
1: 네.
2: 그러니까 본인 변호사한테는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1: 그렇죠.
2: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1: 제가 의뢰한 변호사님한테도 말씀을 다 안 하시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2: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가끔 있어요. 거의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1: 그러니까.
2: 그리고 어쩔 때는
1: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
1: 맞아요.
2: 기억이 안 나는 건 괜찮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당신 옛날에 사고 나가지고 치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어디 치료 받았습니까?
1: 맞아요.
2: 기억 안 나요.
1: 안 나시죠.
2: 괜찮아요. 충분히 뭐 몇십 년 전에 어떻게 기억해요?
1: 그럼요.
2: 거짓말은 안 돼요.
1: 아, 그렇습니다. 역시 어디서나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시면은 뭐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는 무조건 다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네일샵 뭐 이제 현 캐쉬로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사고 나서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예를 들어서 못했어요 일을. 네. 그런데 이제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1099으로 일하고 있다. 네. 이럴 때 일하지 못한 그 기간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어요?
2: 네. 그 질문은 loss wages라고 보험 처리로 이제 본인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얘기가 질문인데 캐시로 받고 끝나면은 못해요. 1099는 돼요.
1: 아, 그건 되고요.
2: 1099는 네, 돼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일 못할, 본인이 1099을 받고 일 못할 동안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하는 거 그걸 입증을 해줘야 돼요.
1: 아, 제가 일 못하는 동안?
2: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똑같은 개념으로.
1: 그렇군요.
2: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렇게는 되는데, 캐시로는 안 돼요.
1: 캐시로는 안 되는군요. 그 입증 못하면 안 되는군요.
2: 그렇지만, 그건 우리 쪽으로 안 되는 거고, 상대방 쪽은 다 돼요.
1: 그래요?
2: 네. 그렇잖아요. 당신 과실 때문에 내 의뢰인이 다쳤어.
1: 그렇죠.
2: 다친 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일도 못하고 일주일에 뭐 연차를 이렇게 받았는데 일을 못했어. 그 입증하기 위해서 고용주한테 편지 받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일 못하는 디스빌리티 노트도 있고 수술해가지고 지금 집에 있다는 거 입증돼 있고
1: 그렇죠.
2: 그렇게 다 애로사항 있는 거 당신 보상금에서 다 갚어.
1: 아, 그건 되는군요.
2: 그건 돼요.
1: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 그것도, again, 의뢰인이 얘기 안 하면 몰라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하면 모르죠.
2: 네.
1: 어쨌든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나는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될 수 있겠네,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2: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데 단정 짓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물어보세요.
1: 네, 맞습니다.
2: 뭐 물어보는데 뭐 돈 들어가는 그렇죠. 거 아니니까.
1: 맞습니다. 내 상식만 너무 믿지 말고 그 꼭 한번 우리 전문가께 변호사님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하나만 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낮에 나가서 블랙박스 달아라 얘기 많이 했잖아요.
1: 네, 맞아요.
2: 제가 라디오 상담 꽤 오래 했잖아요.
1: 그럼요.
2: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거 듣고 다르신 분도 많으세요. 5년, 6년, 10년 이렇게 되신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2: 다 고장 났어요. 아, 고장 날 거 확률 되게 높거든요.
1: 너무 오래 쓰면.
2: 네, 그러니까 그거 작동되는지 꼭 체크업하시고요.
1: 네.
2: 그리고 SD카드 또 고장 나요.
1: 그것도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 용량 큰 거를 바꾸시는 것도 꼭 가끔씩 하시라고.
1: 아, 그렇군요. 네,
2: 꼭 좀, 김 변호사가 체크업 하랬지?
1: 네.
2: 그거 체크업 한번 하세요.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보는 것도.
1: 이거, 무늬만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시지 마시고, 이게 작동에 대한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네.
2: 의뢰인들, 나 블랙박스 있어요? 가져오면 그렇죠. 작동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1: 아, 좀 황당하네요. 네,
2: 마지막 작동된 게 2년 전, 그런 거 있어요.
1: 근데 그냥 모르고 다니고.
2: 네.
1: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플레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녹화본을 보시고 제대로 이게 녹화됐는지 확인하시고
2: 그렇죠.
1: 그걸 꼭 하시고 용량 작은 분들은 좀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그럼 좀 큰 걸로
2: 80불만 80불만 쓰시면 돼요.
1: 네.
2: 점심 한번 외식 안 하시고
1: 네.
2: 이번에 좀 그거 아니에요? 프라임데이인가? 아마존
1: 프라임데이 이제 다가오죠.
2: 네. 그거 하면 또 싸대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2: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사세요.
1: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 잘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 상담 여기까지고요. 김동석 변호사님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에 또 뵐게요. 1866-994-4949번으로 언제든지 어려울 때 연락 주십시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뮤직비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0: 여행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올해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의 불꽃 튀는 공방에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연 관심을 모았던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나왔던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이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 사태 비상계엄 당시 전혀 협조한 바가 없고 최근 자신의 행보가 정치인으로 보인다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손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권 내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 어영부영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K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속에서 똑 부러지게 뉴스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어영부영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영을 맡고 계시죠. 한겨레 하어영 기자.
1: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뷰리핑 앵커 하어영 기자입니다.
0: 아, 이거 안 합니까 오늘?
1: 이거 자제하려고 합니다. 정의원님이 자제해달라고
2: 하셨어요. 하는데 슈퍼맨처럼 해.
1: 아, 슈퍼맨. 네. 한쪽만 이렇게 할까요?
0: 아, 그렇죠. 살포시 뷰리핑. 예,
1: 뷰리핑입니다.
0: 예, 예, 오늘도 하나만한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하영 기자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3: 무지 몽매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4: 이상민입니다. 네.
0: 예. 뷰리핑이나 한번 출연해 주시죠.
3: 그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네, 그 한동훈이 얘기하면 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1: 초대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뷰리핑 많이 사랑해주시고 한겨레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오늘도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0: 아, 분홍색 스웨터인가요, 그게?
5: 그냥 카디건이에요.
0: 아, 카디건. 아유, 예쁘게 잘 소화해 주셨고. 자, 오늘 정인민 대변인
6: 네,
0: 어서 오시고요.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그 지난주 우리 정옥임 의원님께서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실 때 모습을 딱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시청자들이 많이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정 의원님도 그 후속으로 좀 이렇게 당시 이해주 의원
5: 네,
0: 전화 통화하셨다면
5: 통화를 했고 네.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0: 아, 이해주 의원이
5: 네,
0: 아,
5: 네. 본인이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셨고
0: 아,
5: 추가 노사셨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처음부터 계셨던 게 아니라 개인 휴일이잖아요. 네. 공복적이니까
0: 네.
5: 공항까지 개인 일정을 보다가
0: 네.
5: 그 사건을 뉴스로 보자마자 그냥 병원으로
0: 뛰어갔어요.
5: 그래서 수술실에 계셨던 건 사실이고요.
0: 네.
5: 그리고 그 일각에서 음모론으로 여사께서 뒤로 총탄을 맞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앞쪽으로 맞았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약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기억을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0: 네.
5: 그 당시에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러니까 수술 방에서도 너무 처참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은 그걸 잊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해요.
0: 네. 그렇군요. 아무튼 또 의원님이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

0: 해주시니까 저희도 좀 자세히 좀 알 수 있었고 네. 많은 도움이 됐고. 근데 국민의힘 장도영 대표가 충북 옥천에 유경수여서 생가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국민의힘과 함께 역사전쟁, 문화전쟁에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해진 씨 집 앞에서 또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 이거 오히려 문화전쟁 하자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영 기자?
1: 이 프레임을 잡으면 네. 본인이 기존에 이제 올공에서 지지자를 모았던 것처럼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전쟁이란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0: 역사전쟁, 문화전쟁 나서 달라.
1: 예, 그 유해진 배우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나 집회를 보면은. 네. 언어들이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언어 자체로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을 부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이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해진 씨가 경찰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애국심이 네. 충만한 그런 네. 공무원의 역할로 나와요.
1: 이게 북한상이 아니고 경찰상입니다.
0: 북한상 아니었어요. 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경찰상.
1: 예, 네, 경찰상입니다.
0: 네, 형사상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왜 유해진 씨한테만 또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1: 굳이 의혹을 제기하자면 네. 박해일 씨가 기자로 분해서
0: 사회부장.
1: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탐문에 들어가거든요. 네. 박해일 씨에 대한 논란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영화 안 보신 거예요?
2: 안 본 거야.
0: 영화 안 본 거야.
2: 영화
0: 또 다른. 그러니까 저 영화 봤어요. 영화 봤는데.
2: 봤어요.
0: 박해진 씨, 유해진 씨한테 이러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3: 이게 장인미 대변인. 아까 말씀 주셨지만 유해진 배우를 타겟팅화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수익 그리고 그 소란을 폈을 때 어떤 여러 부수적인 이득을 의도하는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순간요. 이게 예. 문화 전쟁. 전쟁이란 건 적과 내가 구분이 되는 구도잖아요.
0: 전쟁이면 지면 안 되는
3: 상대방을 지면 안 되는 걸 떠나서 상대방을 억눌러야 살상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프레임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북한상이다라고 폄훼하면서 사실상 공격해도 좋다라는 윤호를 정치권이 그것도 보수 일부 정치인들이 내리는 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저는 정말 기괴하다고 생각된 게 제가 이 영화를 볼 생각이 없었어요. 예. 너무 논란이 돼서 보수분들이 뭐가 그렇게 언짢으셨을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어떤 지점이 그런가 보고 약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런 영화가 아니었어요.
0: 예, 예.
4: 이 대목에서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좋네요. 장동혁 대표가 그랬어요. 역사전쟁, 문화전쟁.
0: 그럼요. 문화전쟁에 나서달라.
4: 제가 유교사님에 대해서 일화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고 그 모친이신 이소선 여사가 그 영정을 끌어안고 청와대 바리케이드 삼거리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유교사가 이소선 여사를 청와대 안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네. 그 일화에 따르면 대통령을 만나게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시고 들어가서 차를 마신 거는 확실해요. 이게 유교사의 정신이요, 가치예요.
0: 영부인으로서.
4: 영부인이 지금 우리가 문화전쟁 하기를 원할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고요.
0: 예.
4: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그 영화를 제가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영화의 함의 속에 단 요만큼이라도 마치도 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박 대통령? 독재자였어요. 그러나 박 대통령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되는 전기를 만든 유일한 정치인 하면 박 대통령이에요. 누구를 더 꼽을 수가 있겠어요?
0: 예, 예.
4: 그런데 지금은 그 사진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요. 유교사 돌아가신 후에 몇 년 후에 그 장모님은 살아계셨어요. 그 장모 생신을 차려드리면서 그 축하할 일이잖아요.
0: 예.
4: 그런데 여사님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삼남매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축하연이니까 내가 잘 부르는 노래 하나 하겠다. 저는 그게 황성예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고복수 선생의 짝사랑이라는 노래예요. 제목은 모르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의악새 슬피 우는. 그걸 부르시면서 헛웃음을 짓다가 그 다음에 눈물을 훔쳐요. 인간에게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정말 그 권력을 그 18년 동안 향유했다 해서 그 공을 전부 무시하고 심지어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음모에 아직 매몰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런 사실도 환기시키고 싶네요.
0: 예. 그런 또 와중에 역사전쟁, 문화전쟁을 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1: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소재가 됐고 정치적으로 기회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김태기 의원이나 이준숙 의원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 두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예. 아무튼 정 의원님이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풍성합니다.
1: 숙연해지네요.
0: 예, 숙연해집니다. 예, 예. 자, 오늘 이제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또 가보겠습니다. 법사위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관련 단어가 아수라장이에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가 아수라장이다. 왜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오늘 기관장 인사만을 한 뒤에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장희미 대변인.
3: 그러니까 아수라장이죠. 품격이 예. 없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아주 엄청난 지금 혼란이 있잖아요. 대법관 예. 임명과 관련해서. 그래서 소상히 그 부분과 관련한 입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기자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0: 예.
3: 저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일반 증인이든 뭐든 그런 형식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뜻으로 저는 읽었었어요. 처음에 예. 그 예.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랬는데 오늘은 어쨌든 선서는 제한된다라는 이유에서 하지 않았고 사실상 국회 법사위에서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선서 거부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이렇게 대립하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그러면 뭔가 더 나아간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 이거 대법관 한 명이 비는 거 진짜 저희 이 판결 받아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대법원의 예. 사건이 엄청나게 적체되는데 법원 행정처 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고 대법원장도 전원 합의치 않으면 재판 안 하시고
0: 예.
3: 거기 한 명이 또 없다라는 거는 국민한테 굉장한 피해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 더 나아간 설명을 하실 최소한의 책무는 사법부에 수장으로서 있으셨다. 근데 똑같은 말 하시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처음에 냈던 법원의 입장에서 부서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사실관계에서 맞지 않으니까
0: 예.
3: 형식적 흠결 얘기했던 건 딱 감추고 다른 부분을 다시 도돌이표로 이건 너무 좀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0: 자, 근데 이제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원래 이석 허락 안 하면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1: 관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사실 증인 선서는 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택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점에서는
0: 예.
1: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정치적이었다.
0: 그리고 준비한 메모를 그 A4용지 꺼내서 답변을 읽었죠.
1: 예, 예.
0: 예.
1: 물론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아마추어로 보이지만은
0: 예.
1: 본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체 판을 내 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 저는 매우 정치적으로 보여요.
0: 아, 그래요?
1: 다만 능숙하지는 않은 것으로
0: 모욕적이고
1: 보죠.
0: 슬픈 일입니다.
1: 자,
0: 자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에요.
1: 모욕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저의 숙명이라면 이 모욕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0: 할 수 있는 속마음이다.
1: 그거는
0: 대법원장의 속마음일 수
1: 저는
0: 있다.
1: 저는 그 모욕적이라는 말 레이어 안에 숨겨진 뜻을 잘 봐야 한다. 저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부 기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정치 공학적으로 보였죠.
0: 예.
1: 하지만 이 판이 깔린 것은 그렇다. 그리고 이석을 말씀하셨는데
0: 예.
1: 그러면 이 이석과 관련돼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와 그리고 대법원과는 미리 조율이 없었을까요? 이전 사례를 보면 이석과 예. 관련해서는 항상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오전에만 있고 이석을 할 것인가
0: 예.
1: 아니면 어디까지 질문을 받고 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하게 10시 37분에 나가는 거야. 이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다가 날아가는 것으로 일단 합을 맞추고
0: 오전 중에 나간다.
1: 예, 그것이 있었다 분명히. 그런 전체적인 판으로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행위를 의도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으로 만들어버렸다.
1: 그리고 언론에서 오늘 오후 등장할 때부터 아니 오전에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조이대 조이대입니다.
0: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반에 유경수의 세계 한 거예요.
1: 예. 예.
4: 아, 못
1: 예. 저도 진행하는데 계속 조이대였습니다.
3: 아니
0: 한 번 한번 특이하잖아. 아, 달라요 저희는.
1: 이 기세로 가야 합니다.
0: 이 기세로 가야죠. 예,
1: 예, 좋습니다.
0: 정 의원님.
4: 제가 아,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네. 할 얘기가 두 배로 늘어나요.
0: 아, 네, 하세요 하세요. 시간이
4: 일단,
0: 많아.
4: 네. 과거에는 왜 동물국회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국회가 어느 나라하고 비유됐냐면 대만, 소말리아, 대만에 유명한 여자 정치인이 있어. 네. 심지어는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와가지고 몸싸움을 벌여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회는 가죽 잠바 입은 여자는 없었어요. 네.
2: 한 번은 있었어요. 한 번은.
4: 그러더니 네. 그러더니 이제 그 몸싸움
0: 혹시나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동물국회를 못하게 하니까 네. 이 양기가 전부 입으로 몰린 거야.
0: 아 양기가?
4: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입으로 해 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국회에서 그 쓰이는 용어 하나 하나를 보세요.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그 대법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그 정치인들의 장인 국회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장은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누구를 꼭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다. 속으로 그랬을지 모른다는 생각. 전형적인 그 법 논리적인 판사로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기표 의원이 네. 자기는 긁는다고 긁었는데 네, 네. 결국 너 긁었지 하면서 그 A4 용지 꺼내가지고 읽었는데
0: 예, 예.
4: 이거에 대해서 반박했던 사람이 있나요? 아.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대법원장 재척에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의 대법관이 부족하면 이거는 대법원, 사법부도 걱정해야 될 일이지만 대한민국 전 사회가 걱정해야 될 일인데다가 지금 이러한 일련의 그 신경전, 청와대와의 신경전에서 대법원장은 내년 6월이면 퇴임이에요. 이 그 대법원장의 머릿속에는 나는 법조인으로서 명예롭게 퇴임하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맞짱을 뜨는 청와대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미국 그 정치를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물론 국정감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청문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히어링이라 그래요. 예. 저는 미국의 히어링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의원들 앞에서 답변했던 모습을 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 삼권 분립에서 국회에다가 그 의장이나 대통령을 부르지 않듯이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의 권력이라는 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그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 했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겠다. 저도 장 변호사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일반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랬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법에 따라서 하나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대법원장이 어찌됐든 간에 일반 증인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이거요.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일반 증인으로 나오게 해서 답변을 하게 했다라고 퀴즈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0: 의원님 말씀하세요. A4용지 들고 와서 읽었던 장면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고 한번 함께 판단해 보시죠.
3: 네.
5: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재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습니다.
0: 예, 자, 조희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본인이 준비했던 내용을 예포용지를 읽는 장면 함께 들으셨는데, 헌법 조항이죠? 그러니까 네.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세 가지 등가성 있게 바라보고, 그 대법원장은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이, 나는 재청하는 거고, 재청하라 재청한 거고, 다음에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되는 거고 또 대통령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설명한 것으로 보여요.
1: 예.
0: 하영 기자.
1: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어떤 전제가 있으냐면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재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저는 여기서 결과적으로라는 말이
0: 대청명도 예. 결과적으로.
1: 결과적으로라는 말이거든요. 아. 왜 결과적으로라는 말이 나왔냐? 협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전제를 지금 빼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은 사실은 물론 법조문을 읽으시는 거 맞죠? 아,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대법관 지금 자리 비운 거 아니냐.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대법관 자리 비운 거 책임을 느낀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예. 협의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 결과적으로라는 표현 자체에 어떤 함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다라는 것을 왜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 말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협의는 네. 전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는 대법원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네. 다만 대법 관리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네. 이야기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역대 대통령이 다 공식 재청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라는 게 협의를 했었다는 것이고 네. 그 주체는 양 주체고 이 협의 과정에서 어쨌거나 대법 원장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0: 막아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긴장이 있었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긴장이 있었고
4: 있었어요.
0: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긴장이 있는 거잖아요.
4: 네.
0: 공통점은 그 대통령이 임명 안 한 대법원장이에요.
1: 네.
0: 이거 그러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3: 아니 그러니까 의미심장해요. 결과적으로라는 단어 짚어주시는데 여기 또 이런 단어 끝내. 이런 거예요. 끝내 대법원장의 의지가 관철됐다라고.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0: 끝내다 존중해 왔습니다.
3: 예, 끝내다 존중해 왔다. 존중을 받는 주체는 대법원장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재청 권한이 끝내 관철됐고 실현됐고 이래 왔다는 거예요. 역사상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김명수 대법 원장이 임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예. 기사가 나와요. 예. 청와대 발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한다. 비토 놓을 것.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뜻대로 갔습니다. 이걸 뭘 잘했다 못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너네 뭐라고 얘기했지 않았냐. 이거 다 그냥 해놓고 정확하게 재청권, 동의권, 임명권 세 개의 이 덩어리가 동일한 비중의 무게값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요.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명과 재청은 달라요. 지명은 딱 집어서 꼽는 거예요.
0: 예?
3: 그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임명권 행사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청은 공식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보다 더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임명권에는 거부권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위상, 위신, 독립성 이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다고 그것까지 폄훼하고 싶지 않아요.
0: 예.
3: 다만 피감기관이에요. 사법부도.
0: 예.
3: 그러면 최소한 질문에 대해서 사법부의 위상을 헤아려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답변하지 않더라도
0: 예.
3: 대안이나 앞으로 향후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설명드렸을 의무가 전 당연하지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 저 그래서 이게 이제 법사위 불러가지고 이제 대법원장 특수활동비 회식 뭐 했냐 소주 먹었냐 뭐 이제 얼마 썼냐 알았냐 뭐 이런 질문하기보다 국회를 보내는 거예요. 국회를 보내야 국회 충분히 논의를 하세요. 논의한 다음에 아 뭐 손봉기 후보자 이를테면 아, 뭐, 알겠는데, 과정상에 청와대와의 관례적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론은 부동의를 하겠다라고 정해서 그냥 멈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계속 장기화돼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싸움이 장기화되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어? 3권 분립인데 대법원장 불러다 놓고 회식 때, 회식비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알았냐? 뭐 이렇게 질문한 그 자체가 적절한 모습인가라는 판단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1: 사실은 저는 이 A4용지를 저도 들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A4용지를 제가 지금 들고 얘기하는데
2: 다른 것 같아요.
0: A4용지.
3: 그런가요?
1: 근데 A4용지를 들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정교한 논리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얘기했는데 네. 저는 올해 통틀어서 가장 희대의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0: 아, 그래? 희대의
1: 예.
0: 발언?
1: 예, 뭐냐면
4: 저도 놀랐어요.
0: 그 희대의 발언.
1: 예, 올해 최고의 발언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0: 예.
1: 업무추진하려면 법관이 모여야 하는데 그런데 육아 등의 문제로 2, 3만원짜리는,로는 모이기가 어렵다.
0: 아.
1: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모일 때, 못 먹어본 걸 먹어보겠다는 분위기.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게 대법원장이 업무 추진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죄송합니다. 약간 흥분했는데.
2: 근데 그때 A4용지 보면서
1: 얘기했어요. 보면서 얘기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도대체 이걸 누가 이런 보고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3: 증언 즉답인 줄 알아요.
1: 네,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0: 계속해주세요. 예.
1: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네. 법관들이 그러면, 이 모임 자체에 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표현하자면 오마카세에 충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법관들은 오마카세에 충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아.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오면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무조건 잘못했다. 전부 다 내 책임이다. 다만 폄훼하지 마라. 조롱하지도 마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가 책임지겠다. 다만 저간의 사정은 있다. 이게 우리 대법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무슨 육아가 웬 말입니까?
0: 육아?
1: 네, 육아 문제로.
0: 아, 육아? 육아?
1: 예, 육아. 아, 아. 육아 등의 문제로 2, 3만 원짜리로는 모이기가 어렵다. 저는 이게 대법원장이 본인의 업무 추진비가 이게 불법성이 있거든요. 네. 이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수사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을 이런 방식으로 거칠게 말하는 것도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예.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태도와 발언과 맥락이 다 있다. 굉장히 허술하다.
0: 허술하다.
1: 예, 다만 자기의 할 말을 하고 싶었다. 직접 적어 와서
0: 본인이 쓰신 것 같아. 그러니까 대법원 만약에, 재판연구관들이 써주진 않았을 것 같아.
1: 재판연구관이 만약에 육아 등의 문제로
0: 원고는 본인이 쓰신 것 같아. 오프닝 본인이 쓰신 거야.
6: 할 말을.
1: 저희도 대법원이 아니고 일반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2: 아니 지금 그 어영님 말씀이 맞아요. 저렇게 답변했어야 되는 거. 근데 보니까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하셨네.
3: 맞아요.
2: 지나치게 대법원장이. 네. 그리고 본인이 썼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본인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저렇게 말했다는 거는 아까 정치적이라고 했잖아. 하나도 정치적이지 않은 순수해.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부분이야. 업무 추진비도 A4용지에 써가지고 왔다며. 그러니까 지나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 그 뭐 육아근무가 할 얘기가 뭐 있어. 그렇게 멋있게 얘기하면 되는데
0: 멋있게 얘기하면
2: 멋있게 얘기할 필요성만은 못 느껴. 근데 이제 본인 전공이 법이잖아. 헌법과 관련해서 아주 멋있어.
0: 그렇지.
2: 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육아 뭐 비싼 거 하는 거 보니까 진솔한 사람이네.
3: 진실하네.
1: 제가 졌나요?
0: 예, 술은 한 방울도 안 드신대잖아요. 네, 술 한 방울도 안 드신대잖아요.
2: 근데 뭐 비싼 와인 먹었다고 뭐라 그런다며.
0: 근데 내역에는 있었나 봐요.
1: 네, 내역에는 있었어요.
2: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얘기를 한 거는 이걸로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0: 망신을 들려고 한 거예요.
2: 그런데 해석을 하자면 사람이 정말 정치적으로 달콤달았으면 누가 육아를 얘기해. 멋있게 얘기하지.
3: 그럴 수도 있고.
1: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상황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모두 하고 싶었던 상황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메시지가 정제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은
0: 실패했어요? 아니면 성공했어요?
1: 실패죠. 완전 실패죠.
0: 실패하길 바라는 겁니까?
1: 아니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0: 뉴스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 조명을 바꿀 때가 성공했지.
1: 아, 절반의 성공?
0: 아, 절반의 성공.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손소루 의원, 진보당 의원 이분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십니까? 이렇게 질의했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제2의 윤석열 얘기하니까 이분이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잠깐 나와주시죠.
7: 아, 안녕하십니까. 원조 윤석열입니다. 아니, 뭐 윤석열 대기가 뭐 쉬운 줄 아십니까? 어? 메시지 내야지. 그 다음에 영치금 거둬야지. 아, 50만 되면은 그 계좌 관리해야지. 쉬운 게 아닙니다. 어? 그리고 뭐 이거 대법원장이 뭐 제2의 윤석열이 된다? 그러면 동훈이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동훈이랑 싸워야 되는데 쌈박질 한번 해야지 그러면. 에이, 그리고 모욕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정말.
0: 아, 예. 아유 좋네요.
7: 아, 계좌 관리할 시간이네 정말.
0: 아, 예, 알겠어요.
7: 봐야지. 아.
0: 자, 박재홍의 아파트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영부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8: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9: 제1회 홀 19대 뉴욕 유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6: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라인 팀대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 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네, CBS 박종현 판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에 아, 법사위에서 했던 발언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갑자기 자신감을 보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홀출할 수 있다고 그래서
5: 세계 최초. 자,
4: 원장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6: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의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4: 비슷했어요.
7: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4: 가능성이 있어요.
8: 이미
4: 있어요.
8: 아, 다음 주에 그.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7: 아, 정치적 가능성 아니고요. 성대모사 가능성이에요.
8: 성대모사.
4: 아, 그래요? 우리 하영 기자.
9: 예.
4: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선 몇 기라고요?
9: 13기입니다.
4: 13기.
9: 13기이고, 그분들한테.
4: 단톡방이 있죠.
9: 있습니다. 13기 단톡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대모사 모욕적 슬픈 일이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또 이득이다라고 13기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4: 13기들은
8: 그 친구들.
4: 아, 친구들. 예, 그 친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뭔가 정치의 세계로 밀어붙이고 싶으신 분들 많아요?
9: 그렇다라는
4: 네, 취재가 있어요.
9: 예, 일부 취재가 있는데 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렵고 브리핑 보시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어서 처음부터 쭉 보셔야 합니다. 예, 예.
5: 언제 나올지 모르는
4: 힘드네요.
9: 예, 그런데 예. 제가 굳이 왜 13기 이야기를 드냐면 예. 13기 실제로 정치인이 있습니다.
4: 13기 출신 법관 중에 유력한
9: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정무에서 국회의원도 하셨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예. 정치에 입문할 때 예. 실제로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4: 친구니까
9: 아주 막역한 사이니까.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예. 어느 순간에 이게 현실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별의 순간 혹시 기다리고 계세요?
9: 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최재형 의원을 좀 아시잖아요. 우리 정옥이 의원님.
8: 그럼요.
4: 너무 잘 아시잖아.
8: 네. 그분은 진짜 감사원장으로서 훌륭한 분이셨어요.
4: 감사원장의 한정에서?
8: 이게 저기 뭐야. 이 대법원장이라는 거는 정말 네. 굉장히 큰 명예예요.
4: 그럼요. 그러니까.
8: 그리고 그것이 후배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주는 반향이라는 게 있어요. 어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뭘 가르쳐 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남아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죠.
5: 국민한테.
8: 국민들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4: 예. 네.
9: 아니, 실제로 그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예. 그 재판에 복무하는 모든 판사, 전 대부분의 판사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판사들은 자신의 판결로 모든 역사가
8: 맞아요.
9: 남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8: 거예요.
9: 예, 제가 슬픈 일을 만들어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8: 너무 슬퍼.
4: 너무 슬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6: 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5: 너무 욕심이 있으신
6: 13기 환영합니다.
4: 예, 다음 주에 그 사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력비용은 한판성배 청구해 주시고.
10: 아, 고맙습니다.
4: 자, 여권 내부 갈등을 가보겠습니다. 김기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야, 이분이 이제 청문회 일정을 이제 8일 후로 잡을 예정이다. 14일로
10: 확정도 아니고 잡을 예정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 나왔어요. 아니 지금 당장 잡아야 돼도 문제인데 14일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 정도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 이게 아마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서 국민의힘에서도 아니 왜 국감 기간 중에 지금 뭐 청문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이제 배가 되고 가중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협의에 어떻게 보면 한 축인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빨리 매듭 지어야 돼요.
10: 그러니까.
11: 저희 중수청이 발족했는데 수장이 없어서 그런 피해 누가 봤습니까?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엄중함을 이제 새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10: 예. 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개혁의 배에 선정을 왜 그런 사람을 중용하느냐 거듭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가만히 안 계시죠, 지금. SNS에 극단주의자 하면서 굉장히 지금 여권의 강경파 향한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 별로 말씀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강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9: 실제로 팔짱을 끼고 있죠.
10: 그게 실제로도 아무 말 안 해요.
9: 실제로 그럴 필요도 없고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다른 주제와는 다르게 예. 본인들이 쇼츠를 남길 일이 없어요.
10: 쇼츠.
9: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윤심 쇼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몇몇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10: 그러니까.
9: 그리고 극단적인 발언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좀 물러나와 있는 거고
10: 예.
9: 실제로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된 여당의 논란에 참전하는 것보다는 놔두는 게 오히려 여권 관련된 당, 여권 관련된 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거라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굳이 숟가락 올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10: 아, 그러니까 여당의 어떤 검찰개혁 잘못됐다면서요. 여당의 검찰개혁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요. 그럼 빨리 어떤 제도가 잘 운영되게 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 아니에요?
8: 그럼요.
9: 야당의 역할이죠. 야당의 역할이지만 쇼츠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10: 저희가 만들어드릴게요. 네. 정 의원님.
8: 네. 아니 지금 상당히 그 대통령이 분노한 것 같아요.
10: 그러니까요. 화가 났어요.
8: 뉴스를 보면 그리고 딱 집은 것 같아요. 세 사람 정도. 근데 그 세 사람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10: 그러니까.
8: 과거의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찍었다 그러면은 찍히지 않은 제3자들도 사실은 떨리는 정도의 그런 결기가 보였는데
10: 예?
8: 지금 아무튼 민주당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한국 정치사에 현대 정치사에 흔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비주류가 있기는 했지만 이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그냥 휘두르는
10: 드잡이죠.
8: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속으로 분노하고 있을까. 그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그냥 무한 X를 날리잖아요.
10: 그렇죠.
8: 그 자체도 국민 입장에서는 참 보기가 딱해요. 지금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 지금 내부의 진영 내부의 투쟁에 완전히 지금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10: 그렇죠.
8: 이렇게 되면은 국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대북 지뢰와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는데 계속 김지용 거기다가 뭐라 그랬지? 무국파?
10: 아, 무국파?
8: 무국파 이제 좌하하게 이어서 무국파 계속해서 아니면 세종대왕에 도전하실 예정인가? 계속 무슨 용어를 만들어내셔? 그만 해도 되는데
10: 예.
8: 우리말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우리말인데
10: 예, 자 여기서 이제 지켜보는 이번에 청와대 평화 외교 특보로 가셨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화가 많이 나셨는데
12: 오늘은 밥 안 먹으러 갑니다.
10: 예.
12: 대통령이 인사권을 뺏겠다는 건 뭡니까? 이게 임명도 하기 전에 이게 설치고 앉아 있어가지고 추가 검증까지 했는데 또 예.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 누굽니까? 추미애 경기도정이나 신경 쓰라고 경기도정이나 왜 또 나서가지고 이 모양 입구를 만듭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서 얘기했어요?
10: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비판 메시지를 하자 추미애 지사도 바로 또 이제 반박하는 SNS 올리고 막
12: 뭘
10: 그런 상황이죠.
12: 그 사람 이상한
10: 예. 또 이문정 전 검사장 이분이 이제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됐는데
9: 네.
10: 이분도 김지호 후보자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 공기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지방 중수청장이 본인의 상관이 될 수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서 또 저격하는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무슨 상황이에요?
9: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 네, 간단하게.
9: 임은정 청장 같은 경우에 나름의 서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10: 네,
9: 그러니까
10: 네.
9: 저는 여권은 임은정 청장에 대한 이 정도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었느냐라고 사실 되묻고 싶어요.
10: 네.
9: 왜냐하면 임은정 청장의 이 발언이 어떻게 관리되느냐를 기자들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어요. 임은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10: 예.
9: 그런데 지금
13: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면 사실 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임은정 청장을 청장으로 앉혔을 때 이 조직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관들, 대안들, 네.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이 임명을 했던 임명권자가 예. 대안이 있었느냐, 보관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10: 아, 자, 장 변호사님.
11: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10: 이럴 때가
11: 진짜
10: 아니에요.
11: 내부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예. 다 자중해야 돼요.
10: 예.
11: 오늘도 이 정도니까 이 추천위원회 통해 가지고 나왔던 4명 중에 사실 아무개는 누구를 밀고 아무개는 딴 사람을 밀어서 그거에 대한 비토의 연장선상 아니냐라고까지 직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0: 각자 미시는 분이 있어요?
11: 그랬단 거예요.
10: 아.
11: 이러면 내부 갈등은 저희가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비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 중수청이랑 얼마나 역사적 의미를 뗐는지는 민주당이 잘 알 거 아니에요.
10: 예.
11: 거기에 대해서 국민 불안이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10: 예.
11: 실제로 완벽한 형태를 갖춰서 발족되지 않았잖아요.
10: 예.
11: 60%밖에 안 찼고 지금 내부 시스템도 정비가 더 돼야 되고 사건 14만 건, 16만 건 검찰에서 받아야 되는데 당장 지체 없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물론 뭐 주말에 비상근무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불안감을 불식시켜드려야 돼요. 국민의힘이 왜 뒷짐지고 있겠어요. 내심으로는 우리 김지용 반대야 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도 잘 내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대안을 내고 이럴 책무는 없잖아요. 국민의힘에. 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든 내부 싸움을 지켜보겠다.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겠다는 거에 왜 빌미를 줍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아니 이제 이미 수사 개시가 안 된 사건들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이관을 해야 돼요. 빨리 그 중요한 형사 사건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빨리 수사 개시해서 영장 청구할 건 영장 청구하고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될 사건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13: 그렇죠.
10: 한 건도 지금 공소청에서 중수청을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13: 그렇죠.
10: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13: 공소시효도 있고.
10: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13: 당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발을 동동 구를 상황이거든요.
8: 그러니까.
13: 시민 입장에서는 김지용 청장 후보가 친윤이냐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과정은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게 전부거든요.
10: 네.
13: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치의 세력별로 친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이냐 아니냐가 본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체성 정치가 시작됐고
10: 예.
13: 김지용을 친윤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본인이 간 것 같아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일정을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10: 친윤이면
13: 네.
10: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아무 힘을 못 쓰잖아요.
13: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10: 중요하지
13: 그러니까 어떤
10: 않아요.
13: 능력이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10: 중요하지 않아요.
13: 친윤이라는 레테르가 붙냐 아니냐.
8: 친윤이라야 네. 되는 거지.
13: 그렇죠.
8: 실제로 아니라도.
10: 아니라도.
8: 친윤이라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10: 아니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답답한가 봐요.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근거 없는 선동은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튿날에는 검찰개혁의 빙자에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센 말 아니에요?
13: 무시무시한 말.
10: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13: 무시무시한 이거? 말이고 네. 사실은 이것을 두고 이제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10: 네.
13: 저는 자신감도 읽혀요. 근데 이 자신감이 넘치면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만사가 그렇지만 자신감이 넘치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무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국정동력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느냐를 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도전을 하고 있지만
10: 네.
13: 어쨌거나 지금 여권에서는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고
10: 네.
13: 과정을 진행하는 것밖에 방법은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10: 국민의힘도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8: 지금 네. 다른 걸로 바쁘니까.
11: 뭐라 지금
8: 바쁘기는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10: 네.
8: 이 저기 뭐야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지.
10: 네.
8: 무슨 이유에선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어프로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렇다고 김지용을 반대하면은 결국은 강경파하고 비슷해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 사람 검사 출신으로 수사가 중요하다 하면 마치 또 대통령하고 한 배를 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디 굿이나 보고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10: 예?
8: 저는 야당도 야당으로서의 입장을 내야 되고 인사청문회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 예예. 아 이게 지금 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가 많으시잖아요.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1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저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진 않습니다. 박연차와의 돈 문제 등 부정부패 문제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를 보고 김어준 씨는 뭐 꼰대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만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예. 제가 이제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화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해서 거기서 정치적 이득을 받던 세력들을 비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3: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이 큰 명제에 대해서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10: 예.
13: 이게 단순히 검찰개혁의 정당성이라든가 이것이 온당하게 역사의 흐름을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노무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서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프레임을 잡으면서
10: 예.
13: 두 가지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본인이 검찰개혁의 일종의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검찰 수사의 부작용.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10: 특수부 수사.
13: 그렇죠. 이것에 대한 거대한 프레임 전환, 인식 전환을 노리는 거 하나하고
10: 예.
13: 또 하나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10: 예.
13: 일종의 뭐 성역이라고 한동훈 의원이나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 예.
13: 자, 이 성역에 나는 도전한다. 단기 필마로 도전하겠다라는 어떤 본인의 또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두 가지가 본인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10: 아,
13: 네.
10: 그렇군요.
13: 예.
10: 정 의원님.
8: 저도 좀 유사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결집하는 데 있어서
10: 예.
8: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은
10: 예.
8: 지금 보수 결집,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는 6.24 생가를 가고
10: 그렇죠.
8: 지금 한동훈 의원은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0: 예.
8: 보수의 입장에 에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또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치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10: 예?
8: 그 상황 당시에 그 사망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터부시 됐는데 그 터부를 깼다라는 하나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찰 개혁의 어떤 그 명분 내지 빌미는 윤석열 한동훈 콤비네이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10: 예?
8: 결국 이거의 상자를 열면 다른 상자도 다 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향후에 그거는 본인이 일단 자기 책임하에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를 우리가 지켜볼 뿐이고 단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수청 공소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검찰청으로 지금 복귀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국민의힘의 압도적 다수로 총선에서 승리해야 돼요.
10: 예.
8: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으면 적어도 이 상황에서 중수청장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향후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민생과 그다음에 잠재적 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10: 예. 이제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한동훈 의원을 언급하시는 분이 또 홍준표 전 시장인데 잠깐 나와주세요.
15: 방금 한 얘기는 내 얘기입니다. 저작권을 허용하지 않겠어요. 윤석열 한동훈의 작패로 인해서 검찰청이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단태의 신곡에 보면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배신입니다. 배신한 자를 갖다가 또다시 레밍처럼 부른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 봅니다.
10: 야, 어휴, 대단합니다.
15: 두 번이나 개멸당했어요,
10: 예, 어휴. 다 애드립이에요.
11: 기계가, 애드립이에요?
10: 놀랍습니다. 예, 실력자.
13: 지상에서. A4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빈종입니다.
10: 아, 빈종이
15: 빈종 그 무지몽매에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야비하게 또 A4용지 훔쳐보는 거 어떻게 알았지?
8: 강자다.
15: 강자다.
10: 자, 지금 아까 이제 정 의원님의 장동현 대표님 유영수 여사 생각을 찾았고,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계속 소환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보수 주도권 쟁탈 총선을 앞두고 내 28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의.
13: 그러니까 이걸 양자구도로 보는데 네. 뭐 전쟁 맞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정치 기자도 그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세욱 대표는 큰 성, 그것도 고지 위에 있는 성에 있어요. 아, 네, 그리고
10: 당.
13: 예. 아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단기 필마입니다. 예, 단기 필마이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이제 이런 고지전이라는 전쟁 비유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게 비유해서 물어보신다면 예. 실제로 이 국방과 관련된 이론에서는 공성전에서 예. 이 방어하는 곳보다 예. 공격하는 곳이 3배 이상의 전력이 있어야 돼요.
10: 아.
13: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어찌 보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10: 아.
13: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여유가 보입니다.
10: 개천전을 야외 집회할 때 굉장히 표정이 좋았어요.
13: 붙이는 모습이세요.
10: 아.
13: 그리고 유경수 여사 생각하서도 발언하는 모습이 예. 예전에 조급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10: 조급하지 않아요.
13: 예, 조급하지 않고 본인은 올해 초부터 있었던 사퇴설.
10: 사퇴설.
13: 사퇴설을
10: 사퇴
13: 지금.
10: 요구.
13: 예, 사퇴 요구. 사퇴설을 지금 세 번 계절을 바꿨거든요.
10: 아.
13: 봄, 여름, 가을까지 왔어요.
10: 아.
13: 앞으로도 세 번 바꾸고 나면 이제 연임입니다.
10: 야.
13: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 10월부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의 최장기 장대표가 이미 됐어요.
10: 1년 넘었고.
11: 예, 그거는 역대급입니다. 안정화되고 있어요. 지금 광화문에 국민의힘 의원분들 몇 명 나갔습니까? 65% 나갔어요. 71명 나갔습니다.
10: 예.
11: 거기에 대해 얼굴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소환하고 호출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10: 100여 명.
11: 예, 저는 여기서 정말 101명. 위기를 봅니다.
10: 예.
11: 장동혁 대표가 표상하고 있는 정치 진영은 극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고 안착해가고 있고 거기에 같이 국민의힘이 소구하고 있고 그거를 깨트리지 못하고 있고 아 정말 위기 신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국민의힘의 지금 이 지형과 지금 이 상황 이렇게
10: 아니 이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이제 당원권 중에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이제 줄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판단하냐 했더니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고로 공소권 없음 사건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이 얘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11: 네,
1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의 싸움에 크게 막 도움을 주지 않아요. 사실 예.
8: 권영진 의원은
10: 예.
8: 그 계엄 선포해가지고 탄핵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친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맞죠. 변화무쌍한 모습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0: 예?
8: 본인은 아마 이제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10: 예?
8: 워낙에 친한 게도 아닌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알기로는 권영진 의원은 굉장히
10: 예.
8: 누구나 정치인의 영혼은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10: 예.
8: 단지 이제 그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의 싸움에서 한동훈이 뭔가 승기를 잡으려면
10: 예.
8: 다윗이 돼야 되겠지.
10: 아.
8: 지금 이 군 조직처럼 돼가지고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아요. 단지 이제 대선 지지율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높이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면 상대방의 급소가 어딘지 그럼 본인이 어떤 비대칭적 살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걸 봐야 그 조직도 중요하고요. 권영진 의원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은데.
10: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도 어영부영 아주 재밌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8: 감사합니다.
10: 예, 한판 승부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내일 뵙죠. 한판 승부.
1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갈라사과 빈 1불 4구, 한국 원앙배 7구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마음 아름다워.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0: 7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낯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화요일 낮 1시입니다. 라디오를 켜시면서 한시의 음악다방 오프닝 들으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 이런 생각하죠.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화요일이구나.
0: 원고들이 안 하네요.
1: 성우 씨가 화요일만 되면은 항상 그 멘트를 하기 때문에 아주 화요일만 되면은 그 말이 딱 머리에 꽂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네.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드리려는 저의 정말 노력입니다.
1: 어느 생각도 화요일 되면은 그렇지 주말이 좀 가까워 왔지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0: 아 그렇다면 성공이네요.
1: 성공이에요. 네.
0: 자 매일 매일마다 무슨 네. 날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1: 맞아요.
0: 참 많기도 하죠.
1: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무슨 날인가요?
0: 자 오늘은 네. 그냥 화요일이에요.
1: 그냥 화요일이에요? 그냥 주말이 가까워진 화요일인가요?
0: 그렇죠.
1: 아 섭섭한데요 네. 뭔가.
0: 현대 사회학에서 네. 이 고결한 상태를 말할
1: 네?
0: 때
1: 네?
0: 무사평온이라는 말을 쓴대요.
1: 무사평온.
0: 큰 병 없고
1: 그렇죠.
0: 큰 걱정 없고
1: 맞습니다.
0: 큰 부담 없이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정도. 이 정도가
1: 네.
0: 괜찮은 하루로 평가가 되고요.
1: 네.
0: 이 괜찮은 하루가 최고의 하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1: 아, 정말 동의합니다. 어디 아픈 데 없고 정말 가족들한테 무슨 사고 났다는 전화 없고,
0: 없고.
1: 네, 그냥 이렇게 무탈하게
0: 네.
1: 별일 없이
0: 네.
1: 아무 일 없이 지나는 하루야말로
0: 네.
1: 최고의 하루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0: 그 아이들 학교 갔다 돌아와서
1: 네.
0: 별일 없이 책가방 던지고 엄마 배고파.
1: 맞아요.
0: 이게 최고의 하루예요.
1: 맞아요. 네. 연락 없으면 불안합니다. 네.
0: 혹은 또 아침에 사고나 아니면 롱아일랜드 오셨을 때
1: 네.
0: 평상시에 똑같은 시간에 오늘 나왔다.
1: 네.
0: 기적입니다.
1: 맞아요. 막히구만.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가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0: 또 사고가 이렇게 있으면
1: 네.
0: 그 구경들 하시느라고 사고를 자수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굉장히 막히죠.
1: 그러니까요.
0: 그것도 구경하시느라고.
1: 맞아요.
0: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오늘 똑같은 시간에 사고를 빠져나오셨으면 오늘이 축복받은 날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볼일 없는 화요일. 진짜 최고의 하루입니다.
0: 맞습니다. 이 노래 오늘 오랜만에 또 한번 선곡해서 들려드리네요. 장기야. 별일 없이 산다.
1: 와 최고의 하루다.
2: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0: 노래가 좀 반말입니다.
2: 아마 절대로 깊게 듣지는 못할 거다.

재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

쉽지가 않을 거다. 그건 많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0: 아마 이 노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별 노래가 다 있네 하실 텐데요. 굉장히 제법 히트를 친 노래예요.
1: 그래도. 그럼요. 네. 네.
0: 나는 별일 없이 산다는 게 굉장한 일이라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 오늘
1: 장기하 씨가 워낙에 좀 특이하게 노래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노래가 조금 초기에 네. 아 이런 노래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던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일반 사람들의 뇌 구조하고는 좀 다른 양반이에요.
1: 맞습니다.
0: 네, 저희 한시 음악도방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터와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터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자미 주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고흥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 에너지 야엘 네게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야엘을 통해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201-500-3350번입니다.
1: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립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곳.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게임을 스마트하게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여러분의 간은 안녕하신가요?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고요. 특히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썹 타투,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해주세요. KCS 간 건강팀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자, 중심을 잘 못 잡으면은 사람이 이제 건강에 큰 적신호가 온 건데, 아, 하루에 중심을 또 잘 잡으셔야 됩니다.
1: 아,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0: 그렇죠. 어떻게든지 연결을 해서 하루의 중심, 1시에 음악다방을 홍보하는 거죠.
1: 네, 자. 1시의 중심. 아니, 하루의 중심.
0: 1시의 중심 괜찮다. 네.
1: 그건 누군가요? 그건 저일까요?
0: 그렇죠.
1: 네.
0: 1시의 중심은 성령하십니다. 일희 일비의 대명사.
1: 맞아요. 밥 한 끼만 맛있어도 아이 신난다 행복하다.
0: 아니 네. 세상 이렇게 맞죠.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이러고.
1: 맞죠 맞죠.
0: 네, 또 조금만 슬픈 일 있으면 세상 눈물을 세상 쏟는
1: 모든 슬픔을 다 어깨에 혼자서 짊어지고.
0: 네. 일희 일비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일희 일비 하지 마라는 말은 성령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 성령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감정이 솔직한 거잖아요.
1: 아 근데 이제 행복할 때는 좋은데요.
0: 네.
1: 슬플 때는 그게 좀
0: 어렵네요.
1: 네 어려워요. 네.
0: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1: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1시의 음악다방을 들으시면 됩니다.
1: 또 이렇게 연결되나요?
0: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주는 매주 금요일 주간베스트 특집을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데
1: 그렇죠.
0: 여러분의 이번 주 보내주신 사연의 주제 이번 주 주제는 인생 시리즈 3탄이죠.
1: 내 인생의 노래.
0: 노래. 네.
1: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10월 달에는 특별히
0: 네.
1: 장원 상품을
0: 네.
1: 묶고 더블로 두 배를 드리잖아요. H마트 상품권 두 장을 네, 장원 하신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또 부장원께도 네, 섭섭하지 않게 한 장을 또 따로 챙겨서 보내드리고요.
0: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내 인생의 노래입니다. 뭐 여러분 가장 찬란했던 순간, 뭐 나 정말 어렵게 결혼한 결혼식에 누군가 불러줬던 그 축가, 뭐 그런 것도 좋고요.
1: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프로포즈할 때 네,
0: 서툰 노래로 불러줬던 그
1: 네,
0: 노래
1: 네, 그런 네. 노래도 좋을 거고요.
0: 뭐 웨딩 케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 축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이런 노래.
1: 아 그리고 또 노래방에 갔을 때 아, 이 노래 듣고 내가 저 오빠한테 또
0: 반했다.
1: 순간 반했었지 또 이런 노래 있으실 것 같고요.
0: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막 이런 거 막 그런 노래.
1: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1: 네, 꼭 내 인생의 노래가 아니라도 이 노래 이 순간 정말 잊혀지지
0: 맞아요.
1: 않는다 그런 노래들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혹은 또 부모님들이나
1: 네.
0: 뭐 엄마가 특별히 좋아하던 노래라서
1: 그렇죠.
0: 내 인생 노래가 된 노래 그런 노래도 있을 거고
1: 맞습니다.
0: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동백아가씨 막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막 그럴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0: 네. 자, 인생 내 인생 노래 예, 요거를 요번 주 목요일 2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가 안 나오나요? 네 우리 도람님께서 성우님 영원히 왜 얼굴이 안 보여요 하셨는데 어디 까맣게 나오죠? 저게 제 얼굴이에요 도람님 까맣게 나오죠 화면이?
1: 네, 성우 씨 마음 아니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아 언제 들어와 봤니? 내 마음에 왜 들어왔니?
1: 시꺼멓다 시꺼멓다
0: 눈을 내라 내 마음

0: 인생 노래는 성훈이 네. 인생 노래는 여러분들이 과연 뭐 궁금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민중극단이라는 극단에서
1: 네.
0: 그때 한 뮤지컬을 보고
1: 네.
0: 아 정말 나는 이런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 결심을 하게 된 그런 또 제 인생을 만들어준 노래가 하나 있는데
1: 고등학생 성훈이의 가슴을 뒤흔들었던 노래군요.
0: 민중극단에서 당시 이제 이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이 뮤지컬을 제가 처음 보고
1: 네.
0: 그 당시 이제 아들레이드 역에 그 굉장히 발랄한 깨발랄한 역이죠. 그 아들레이드
1: 네.
0: 그 낯선 디트로이트가 결혼을 해주질 않아가지고 계속 노처녀로 예, 늙어가는 그런 얘기다. 중간에 갑자기 이제 낯선 그 스카이 매터슨이라는 그 프로의 또 남자를 만나가지고
1: 네. 네,
0: 그런 이제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그 아들레이드 역에 윤석하 씨가 너무 멋지게 막 뭐 감기에 그 아들레이드 애가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감기에 네. 걸렸다네 막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를 막 부를 때 제가 그 춤과 노래를 보면서 아 정말 인생에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노래를 한번 또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인생 노래예요.
1: 원곡으로 듣나요?
0: 아 그래서 좀 찾다가 윤석하 씨 버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1: 네.
0: 네, 오늘은 네, 다른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자 오늘은 멜러시아 볼리스가 불러주는 가이젠달 중에서 Take back your mink. 네 밍크 코트 나한테 돌려줘. 이런
1: 네,
0: 노래예요.
1: 나.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들.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자, 화요일 코너 추억 박물관 시간입니다. 과거의 시간 속으로 떠나는 그냥 단순히 과거로만 가보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추억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는 그런 시간이죠.
1: 저희가 이번 주 주간 베스트는 내 인생의 노래를 한번 그렇죠. 자랑해 주세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내 인생의 노래와 연관이 깊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네.
0: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눈치를 채셨겠지만 네. 저희가 이 추억박물관의 주제가 그 주에 맞아요. 저희 주간 베스트 주제랑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참 기특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생각을 해보다가 네. 언제부터 음악을 시작됐을까 생각하다가 음악을 듣게 되는 게 네.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들었을까가 궁금해졌어요.
1: 예전에는 뭐 라이브로 보통 그 무대에서 뭐 오케스트라가 또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랬었죠.
0: 그러니까 무조건 예전에는 네.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 장소에 가지 않으면
1: 그렇죠.
0: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1: 네.
0: 아, 그... 테레비가 있잖아. 아니 조선시대 때 무슨 테레비가 있어요.
1: 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0: 맞습니다.
1: 이제 네. 그 장마당 같은 데서 이렇게 공연하시고 그러시지
0: 장마당이요?
1: 않으셨을까요? 장마당이 아니고 뭘까요? 그 장애, 장애서면.
0: 네, 장애서면. 장 같은 데서.
1: 제가 요즘에 탈북자 유튜브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장마당이 나왔어요.
0: 그게 탈북 용어예요?
1: 아니 요즘에 장마당 세대라고 해가지고 네, 그 북한의 MZ 세대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0: 재밌는 걸 또 연구하시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시는군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뭐 현장 라이브뿐만이 아니라
1: 네?
0: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듣지 않으면
1: 맞아요.
0: 뭐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1: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녹음기가 없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지금처럼 무슨 뭐 플레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0: 전혀. 그렇죠. 사람이 기동량으로 또 그 노래를 그 노래에서 귀로 또 듣고 전해 들어가지고 숙내,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커버 버전인 거죠.
1: 아 그러니까 정말 다 구전으로 내려올
0: 그렇습니다.
1: 수밖에 없네요.
0: 네. 장에 갔더니 그 사람이 총사 이렇게 하더라. 그걸 이제 따라와서 부르고
1: 맞아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1: 야, 기억력들도 좋았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0: 구전
1: 음감이 좀 있어야지.
0: 그렇죠.
1: 와서 이제 그대로 따라 부를 수가
0: 그렇죠.
1: 있죠.
0: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1: 그러네요.
0: 네. 이러다가 언제부터 이제 우리가 기기로
1: 네.
0: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냐면 19세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니까 1800년대입니다.
1: 네.
0: 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1: 네.
0: 축음기를 발명하면서 저희가 일제 강점기 시절이던 1920년 30년대
1: 네.
0: 유성기라고 해서 왜 이렇게 SP78RPM이라고 이렇게 왜 그 나팔 모양으로 된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1: 네네. 네,
0: 그게 이제 유성기라고 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시초죠.
1: 아니 그거는 정말 너무 커가지고. 그게 운반하기도 참 힘들었을
0: 쉽지
1: 것 같아요.
0: 않았어요.
1: 네, 나팔관이 진짜 커다랗게 꽃처럼 피어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제가 이 LP하고 SP하고 뭐가 네. 다른가 이런 거 좀 찾아봤더니
0: 네.
1: SP는 한 면에 뭐 2, 3분? 3분,
0: 맞아요.
1: 4분?
0: 오래 들어가지 않아요. 판도 요만하면 네. 조금 해요.
1: 아, 작군요.
0: 네. 사이즈가.
1: 그래서 네. 한 면에 뭐 하나 정도, 한 곡 네. 정도 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0: 옛날에 이제 거기다가 싱글을 내서 이제 네. 팔고도 하고 그랬는데
1: 네.
0: 싱글 커트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가상으로 한번 요즘에 음원 내듯 시기 이렇게 한 곡 정도 두 곡 정도 담아서 음반 요만한 거 나왔었어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LP가 나왔을 때 혁명적이었겠어요.
0: 당연하죠.
1: 한 면에 막 열 곡.
0: 그것도 심지어 뒤집어서도.
1: 그러니까요.
0: 네, 뒤집어서도. 네. 그 예전에 한번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거기 그 홈을 파가지고
1: 네네.
0: 그 음악을 만드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옛날부터 그 팔을 보면서.
1: 전 지금도 거기, 신기합니다.
0: 네, 그 바늘로 파서
1: 맞아요.
0: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음악을 똑같이 구현해낸다는 게 야, 참 너무 신기해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생각해도.
1: 야, 그러니까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그 홈이 좀 넓고 굵었을 것 같고
0: 그렇죠. 네.
1: LP는 좀 얇고
0: 촘촘하고
1: 네,
0: 그랬었던 거죠. 요 최초의 한국의 요 SP판은
1: 네.
0: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심덕의 사회참이라는 노래인데
1: 아 많이 요, 들어봤어요. 네.
0: 광활한 내 인생길 뭐 이런 노래인데 이게 이제 10만 장이 넘게 팔려나가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판이 나간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나름대로 사시는 분들은
1: 그러게요.
0: 이 유성기를 갖고 계셨나
1: 봐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0만 명 이상이.
0: 네.
1: 네. 아, 이 시대에 또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네. 강점기였기 때문에 네. 아마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나 네. 보네요.
0: 그리고 저희 어린 시절에 뭐 김일, 뭐 청기덕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레슬링 할 때 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TV를 봤었던 것처럼 네? 이 당시에 어떤 집에 유성기가 있다 그러면 그 판을 가지고 가서 아~ 그 집에서 같이 듣는
1: 음악을 함께 모여서 들었군요. 네.
0: 요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게 바로 뭐다?
1: 뭐다?
0: 음악다방이에요.
1: 또 이렇게 네. 연결되나요? 네.
0: 한시의 음악다방이죠. 자, 그 외에도 기타 등등이 많은데
1: 네.
0: 아,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또 가을을 부르는 네, 에멜레르시의 또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Crazy My Love. 저희는 10번 맞추고 와서 건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인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오늘 또 추억박물관 통해서 우리 유성기까지 또 가서 결국 또 음악다방으로 귀결이 됐네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28-886-3344.
1: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 뭉치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여러분,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온대요.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 필드에서 LAFC 대 NYCFC.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 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봅시다. 30% 할인 가격으로 현재 티켓을 판매 중입니다. 티켓 및 단체 문의는요, 908-461-1178, 908-461-1178번으로 해주세요.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해요.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시티필드에서 만나요.
1: 네, 오늘도 이제 골을 넣어서 쉬운 아홉 번째 골을 넣어서 대한민국 A매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차범근 선수를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봉선장 개장을 선보입니다. 배의 선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 잡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봉선장은 바다에서 막 잡은 꽃게로 개장을 담기 신선함이 특징이고 몸통 개장과 절단 개장이 있습니다.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인기 뒤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개장은 봉선장.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4: 뉴 택시?

0: 오늘은 이분을 가을의 남자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할게요. 건강지킴이 혈관청소부 재정바이오틱의 데이비서 대표님. 대표 추남이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아, 추남을 뵙습니다. 오늘.
2: 가을의 남자 그러니까 갑자기 저 가을이 되면 남자들이 우리 성우 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0: 네. 괜히 나무 밑에 서 있어요.
2: 주윤발이 됩니다.
0: 아, 성냥개비.
1: 네, 바바리 코트.
2: 그렇죠? 그래서 성냥개비 입에 물고 바바리 코트 세우고 또 아내들이 싫어하는 턱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0: 아, 질색하죠.
2: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가을에 네. 요즘에 날씨 쌀쌀하잖아요.
0: 추워졌어요.
2: 네. 추워요. 제가 있는 버지니아도 추운데
1: 네.
2: 아무쪼록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성우 씨, 영화 씨도 건강하셔야 되지만
0: 네.
2: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하시는 분들 환절기에 네.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기온차가 네. 낮밤이 많이 차이가 나고 막 이러면 혈관 건강 네. 같은 거 더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2: 제가 오늘 그 뭐 예전에는 후쿠이단 얘기도 많이 하고 네.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0: 무시무시하다. 네.
2: 혈관 건강 그러면 뭐 우리 회사는 뭐 세종 송부감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 특히 요즘에 이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쌀쌀해지거나 하면은
1: 네.
2: 혈관이 수축되고 그러면 우리의 혈액 순환에 문제가 되는데 뭐 혈전 뭐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혈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혈전 이야기 또 송부감 이야기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1: 아 좋네요. 혈전 관리 이야기 시작을 네. 해봅니다.
2: 혈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어혈이라고도 하고요. 또 피떡이라고도 합니다. 피가 뭉친 떡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blood clot 이렇게 부르는데
1: 네.
2: 혈관 내벽이 어떤 이유로 손상이 되거나 하면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피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혈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젤리 형태로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부풀어서 혈액순환을 막게 되고요. 그것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섬유화가 된다 그러는 딱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료 보니까 좀 막 무시무시한 단어가 많이 써 있더라고요. 혈관을 막는 시한폭탄이다. 그래서 혈전이 시한폭탄처럼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치명적으로 나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뇌혈관을 막게 되면 혈전이
1: 네.
2: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혈전이 이 심장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혈전이 막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1: 네.
2: 특히 이런 날씨에는 우리가 조심 하셔야 됩니다.
0: 역시 맞아요. 날씨가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무섭네요. 말만 네. 들어도.
1: 정말 좀 치명적이잖아요. 뇌졸중이나.
0: 근데 이런 게 이제 사람이 자기 이거 팔 본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피가 그런지.
1: 그게 안 보이죠.
0: 네.
2: 자각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 뭐 그 시한폭탄 이런 말씀도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면 뭐 침묵의 살인자다 막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뭐 혈압이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이나 혈관 관리에 필요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이 명심하셔야 되고요.
0: 네.
2: 그다음에 보더라인에 걸쳐 있는 분들도 요런 날씨가 되면 혈전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두 분도 TV로 보셨을 겁니다.
1: 네.
2: 뭐 심근경색으로 또는 뇌졸중으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0: 네.
2: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 맞아요. 저도 TV에서 그런 사연들 좀 많이 봤었어요. 네. 갑자기 너무 갑자기 그쵸? 일어나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치명적으로 가니까 참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고
2: 주위에서도,
1: 계십니다.
2: 예, 뭐 저도 그 50대에 저보다 젊으신 분인데 50대 초반에 어떤 분도 또 그런 큰 일을 당하시는 뭐 주위에서도 많이들 보게 되는데 예전에 성우 씨는 아시나 모르겠는데 영화 씨는 분명히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스튜디오에 가서 세종 송보감을 가지고 그 스티로폼을 용해시키는
0: 맞아요.
2: 실험도 했었습니다.
0: 맞아요.
1: 네, 저는 네.
2: 그랬죠. 제가 많은 분들이 저 진행하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곤 하는데.
1: 네. 아니 언제 한번 오셔서 저도 좀 보여주세요.
2: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세종 송보감은 우리 혈관 안에 있는 그런 피의 떡이라든지 또 찌꺼기라든지 우리 몸에 안 좋은 혈관 안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용해하는 또 그런 비소불한 실험도 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0: 네.
2: 이런 혈전 관리가 꼭 필요한데 뭐 다양하고 좋은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회사에는 최근에 문의가 많은 제품 중에 이 세종 송보감이 으뜸인데 제가 잠깐 그 송보감에 대한 말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0: 네.
2: 송보감은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으로 개발되고 벌써 18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뇨, 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송보감 관심을 가지면 좋고요.
0: 그렇죠.
2: 천연의 원료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뭐 그 혈전 관리라든지 또는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 꼭 드시면 좋은데 솔잎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0: 네, 좋아요.
2: 솔잎에는 다양한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루틴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솔잎에 들어있는 성분 이름입니다. 두 번째 솔잎에는 혈당 조절에 꼭 필요한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세 번째는 제가 이것 때문에 아마 솔잎이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텐데 우리의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0: 네.
2: 뭐 예를 들어서 테르핀, 탄닌 뭐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혈전이라든지 또 피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용해해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잎에는 아피에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쌓이면 아주 문제가 되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죠. 중금속을 해독시켜줍니다.
0: 이거 무섭죠.
2: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송보감 뭐 드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시고 또 1년에 한두 차례 꼭 드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날씨에 송보감에 대한 필요가 있는 분들은 꼭 상담하시면 좋고요. 가격은 아침, 저녁 한 번씩 드시게 돼 있고
0: 네.
2: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0: 가격도 좋고 이런 시즌에 꼭 한번 먹어야 될 것 같네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1: 아니 그 진짜 날씨 요즘 날씨에는 이런 혈관 건강 관리 정말 뭐 남녀노소 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
2: 이제
1: 네.
2: 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고요.
1: 네.
2: 그 하루에 두 번을 드시는데 주로 이제 식사 후에 아침, 저녁 이렇게 드시게 되고요.
0: 네.
2: 송보감은 99%가 솔잎입니다. 그래서 솔잎을 증류 농축한 제품으로 개발이 돼서 그러면 사장님 1%는 뭐예요? 1%는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솔잎이 우리의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비타민 E가 함께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솔잎으로 솔잎을 연구해서 개발된 네. 세종 송보감으로
0: 송보감.
1: 네, 다 함께 이렇게 혈관 청소를 하시면 좋을 것
0: 너무
1: 같은데.
0: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1: 또 이렇게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일 정보도 또 따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2: 네. 제가 지금까지는 저 우진숙 씨 시간에 방송을 많이 했더니
1: 네.
2: 오후에 방송 듣는 사람들한테
0: 컴플레인 하시죠?
1: 삐졌어, 삐졌어.
2: 그래서
1: 네.
2: 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세일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세일 정보인데
0: 감사합니다.
2: 필요하신 분은 제가 여기다 지금 인원을 뭐 5분 선착지 이렇게 써놨는데
0: 네.
2: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0: 제가 예.
2: 뉴욕이나 뉴저지에 계신 분들이 제가 알아요. 운전 중에 많은 방송이 듣는데 선착순으로 하니까 불평이 많으시더라고요.
1: 아, 맞습니다.
0: 운전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적을
2: 네,
0: 수가 없는데.
2: 그래서 오늘 오후 중으로 한 5시 정도에 제가 UPS 배송이 5시에 끝나요.
0: 네.
2: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이 전화를 주시면 요 세일 정보 드리는데 자, 세일 정보 오픈하겠습니다.
0: 네, 주세요.
2: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 구입하시면 후콘이다. 요즘 아주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면역력 항암에 좋은 세종바이오텍의 세종후코이단, 요거는 4개월분이 한 박스인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380불인데 손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이야, 이게 예, 380불에 손보감과 후코이단을 네. 한 박스씩. 네.
2: 그리고 요 세일은 방송 들었어요 하시고 말씀하시면 네. 되니까 송보감과 후코이단을 같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로
0: 또 있어.
2: 리포존 비타민C 신제품이죠. 네. 비타민C 많이 필요합니다. 리포존 비타민C 한 병도 드리는데 요 세일은 개인당 한 세트, 리밋은 두 세트까지가 되고 뉴욕이든 뉴저지든 어디든지 저희가 쇼핑 다 해드리고요. 타주로 보내시는 분들도 저희가 다 배송을 해드립니다.
0: 무료 배송입니다.
2: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난 추석 때 많이 이용하셨는데 한국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면 요 세일로 보내시기 원하시면 주소와 한국의 주소와 성함을 주시면 네. 한국 지사를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자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는데 703-256-7671 여기 본사고 버지니아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세일 정보 나누겠습니다.
0: 네, 우리 대표님이 인터뷰 통해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내일 있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청취자님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방송에서 분명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러고 전화하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네. 오늘 5시 안으로 전화를 꼭 좀 주세요. 703-256-7671 버지니아입니다. 703-256-7671.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그 세일 그걸로 해줘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2: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혈전, 혈관 청소, 세종 송보감 솔립입니다. 3개월분 한 박스 사시면 네.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 드리고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드리는데 요 세일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꼭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세일 혜택 드리고요. UPS로 보내드리니까 703-256-7671로 네. 전화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 추석 때 많이들 그 구입하셨던 제품 중에 요즘 이제 날씨 쌀쌀해지니까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많아요.
0: 그렇군요.
2: 우리 회사에는 세종 관절보감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또 요즘에 날씨 쌀쌀해지면 방광 건강에 안 좋은 분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그 소태라 그러죠. 그 방광염이 재발이 잦습니다. 그래서 요로 청보감 그리고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또 연세 높으신 어른들 치매 예방에 좋은 성우 씨 뭐죠? 어떤 제품이죠?
0: 뇌보감.
2: 세종 뇌보감입니다. 뇌보감. 맞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아까 대표님이 잠깐 방송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세종 손보감이 벌써 18년, 18years가 됐어요. 애니버설이.
2: 맞아요.
0: 네.
2: 맞아요.
1: 아니,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하고요. 뭐 외에도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도 있고 사실은 이 제품은 조금 지금 딸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정보든지 상담을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네, 좋아요. 네.
1: 예, 상담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
0: 네, 오늘 네. 5시까지 전화를 주시면은 이런 세일로 오늘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정리해주세요. 네.
2: 그렇게 할게요. 네. 혈관 건강이 꼭 필요한 시즌이 됐습니다. 세종 송보감 한 박스 사시면 면역에 탁월한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함께 드리고요. 미국은 어디든지 한국도 지사를 통해서 네. 요 세일로 보내드리니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마무리 인사는 항상 이렇게 드립니다.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가을을 본격적으로 맞으면서 싸늘한 날씨입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0: 자,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는다. 오늘 5시 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이 멘트 행복과 건강 오늘 함께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일이 아니고요. 정말 좋은 세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703-256-7671 또 그 외 제품도 좋은 가격으로 주시니까 오늘 건강 상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가을 남자
0: 추남
1: 세종 바이오텍 데이빗 서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0: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도 네,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2: 네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0: 자, 벌써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뭐 내일 또 변함없이 하루의 중심 1시에 여러분께 또 다시 돌아올 거고요.
1: 내일은요 특별히 또 민담
0: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수요 민담이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일 임금님이 또 나옵니다. 내일은 또 임금님이 또 행차하실 예정이라 놓치지 마시고 1시부터 함께 해주시고요. 자, 요즘에 뭐 아까 음악을 듣는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만 요즘에 음악 듣는 방법은 뭐 너무나 손만 대면
1: 많아요,
0: 다 많이 나오지만
1: 네,
0: 그중에 또 좋은 이야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저희 K라디오가 항상 또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음악을 듣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한시의 음악다방에서 함께 음악을 듣는 거죠.
0: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시킨 멘트 아니고요.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이야기로 내일 한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1: 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노래 네. 사연과 함께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K라디오US로 카톡에 친구 추가하고 보내주십시오.
0: 네, 지금까지 한시의 음악다방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의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유시의 비타민 김주현입니다. 낙엽만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을에는요, 낙엽만 물들고 낙엽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성도 물들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자, 그래요. 몹쓸 병에 걸렸어요. 가을 타는 병.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일에 손이 잡히겠습니까? 창밖으로 단풍 보이죠? 따뜻한 햇살 들어오죠? 커피 한잔 생각나죠? SNS 열어보면요. 누구는 단풍 구경 열차부터 캠핑 또 예쁜 카페에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일은 저 멀리 가 있고 마음은 이미 가을 여행지에 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도 되는 시간, 잠깐 딴 생각을 해도 되는 시간,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 아니 하던 일 마저 안 해도 되는 시간, 커피 한잔 마시고 듣고 싶었던 음악 하나 골라 마음껏 들어도 되는 시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봐도 되고 가을바람에 마음을 살짝 빼앗겨도 되는 시간, 오후 2시는 그래도 되는 시간입니다. 뉴욕, 뉴저지 우리 모두가 잠시 하나 되어 쉬어가는 시간, 가을 향기 듬뿍 담고 좋은 음악 한아름 안고 김전의 주시의 비타민 지금 함께 출발할게요.

진짜 예술 같은 날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까운 거 있죠? 가을이 좀 길게 오래 머물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듣고 싶은 신청곡 신청해 주시고요. 나누고픈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생방송 카톡 아이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이디가요, K-Radio US죠. K-R-A-D-I-O-U-S예요. 이제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 듣기만 하셨던 분들도 이제 잘 찾아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초등학교에 17년 동안 매일 아침 교문 앞을 지킨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따뜻한 사연 하나 읊혀드리려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교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꼭 안아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잘 왔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렇게 매일 아침 품에 안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서 어른이 됐고요. 교장 선생님의 은퇴식 날 졸업생들이 깜짝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한 명 한 명 앞으로 나와서 17년 동안 자신들을 안아주셨던 교장 선생님을 이번에는 자기들이 꼭 안아드렸다는 기사를 봤어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죠. 17년 동안 매일 건넨 포옹 하나가 이렇게 다시 따뜻하게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이제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도 따뜻한 라떼, 따뜻한 차 한 잔이 더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가을이 오면 사람 마음도 따뜻한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햇살에 비친 그 단풍이 들기 시작한 알록달록 단풍, 와 정말 너무 이제 시작인가? 놓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왔습니다. 아무튼 너무 아름다운 시절이에요.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음악 한 곡,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우리 마음속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미국산 후지 갈라 진저 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3: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2: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3: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2: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3: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2: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4: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0: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 오늘도 도시의 비타민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더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보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벌 가격에 맞춤 양복 2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718-359-3600 선선한 가을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2부에 저희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실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광고를 좀 길게 했죠.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아일리스 부릅니다. 빌려온 고양이.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어떤 일이냐? 이 미술관 한쪽 벽에 이 페인트가 흘러내린 듯한 작품이 하나 있었대요. 말 그대로 페인트를 이제 흘러내린 거죠. 그냥 페인트를 흘려놓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제목이 뭐 그 주제가 현대인의 고독과 고뇌, 외로움 같은 걸 표현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작품. 근데 새로 들어온 청소 직원이 그걸 보더니, 아니 누가 미술관 벽에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낙서를 해놨어? 하고는 아주 독한 세제를 가져다가 슥슥슥 아주 깨끗하게 닦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냥 페인트 자국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무려 10억 원 상당의 예술 작품이었대요. 얼마 전에 덕테이프로 붙인 그 바나나 사건도 얘기를 했지만, 아, 예술 정말, 예술의 세계, 모르겠습니다. 미술관은 난리가 났고, 보건 전문가까지 불려왔는데, 정작 청소하신 분은 억울한 거죠?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집 벽들도 문득 생각나는 거 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크레파스 들고 벽에다 쓱쓱쓱. 또 손주들이 놀러 와가지고는 또 벽에다 뭔가를 열심히 예술 작품을 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또 우리는 어땠나요? 아이고, 이걸 또 언제 지우나 하면서 매직블록 같은 거 들고서 문지르고 또 독한 세제 뿌리고 닦고 또 닦고. 근데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얘들아, 그림은 스케치북에 그리는 거다. 벽에는 상장을 붙이는 거란다. 그런데 미술관에 가면요, 벽에 페인트가 흘러도 작품이고, 선 하나를 그어놔도 작품이고, 뭐 도대체 뭘 그린 건지 알 수 없는 작품도 작품이고,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예술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한 획을 긋고 한 방울의 페인트를 떨어뜨리는 걸까요? 현대인의 고독과 고뇌라는데 우리는 그 깊은 고뇌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아티스트, 어렵네요. 예술 참 어렵습니다. 이런 아티스트는 참 좋잖아요. 같이 싱얼롱 따라 부르기도 좋고. 치코가 불러요, 아티스트.

1, 2, 3. Let me think about it. 도대체 뭘 얻고자 왜 이 종의 노래를 만들었을까? 여기다 거품이 유진 언제 해막히면 저 반대길로 역주행해 모자 눌렀어 신발 구겨서 바깥 공기만 쉬면 세상 구경 좀 해 남의 세단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해 귀를 시선 깨그려 다 목에 담아 손에 잡힌 시간 이건 단어 그새 더비 깨치지 말자 응원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일단 축구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7시 30분. 퀸즈 시티필드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봅시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시티필드에서 만나요. 지금 30% 디시된 가격으로 티켓팅 하실 수 있다고 해요. 티켓 및 단체 관람 문의는요. 908-461-1178, 908-461-1178번입니다.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합시다.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의 각종 황태부각, 추억의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의 제품들이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핵 달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구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최인에서 장만하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란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K-라디오에 여러분께서 꽉 채워주셨어요. 자, 올해로요 무려 20주년을 맞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인데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뉴욕에서 태권도를 통해 선수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또 한인사회와 함께 하시고 또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미국 사회에 알리신 뜻깊은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 나오셨어요. 오늘은 이 특별한 20주년을 맞아 세 분의 귀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오늘 K-라디오 스튜디오를 가득 채워주셨는지 직접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아, 2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0: 네.
1: 네, 20주년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상 우리가 금년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 계기가
0: 네.
1: 60년도에 우리 그 손덕성 관장님,
0: 네.
1: 조시혁 관장님에 의해서 그 후로 박연희 관장님께서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0: 네.
1: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태권도 시범을 오셨습니다.
0: 그렇죠. 20년이라는 챔피언, 예.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 인터뷰에서 나누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인사 말씀부터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는 하세정 회장님 되시죠?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0: 반갑습니다. 또 옆에 분요?
2: 예, 저는 저기 뉴욕 대한 태권도 협회 토니변 회장입니다.
0: 토니변 회장님 나와주셨고요. 예.
3: 저는 뉴욕 오픈 이번 대회에 대회장 박연환 사범입니다.
0: 네, 박연환 회장님. 그랜드마스터님이라고도 불리우시더라고요.
3: 그렇죠.
0: 네,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자, 먼저 우리 하세정 회장님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으세요. 올해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 예.
0: 20년이라는 시간을 쭉 돌아보시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예. 그 20년을 지내면서 참 감회가 너무나 깊고요.
0: 네.
1: 우리 동포사회 그 챔피언십을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고
0: 네.
1: 또 이 20년을 맞이한 그 챔피언십을 통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태권도 그 가족에게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0: 그렇죠. 네.
1: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년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 챔피언십을 시작을 한 게 아니라
0: 네.
1: 태권도를 한국의 그 고유 정신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0: 그렇죠.
1: 그 태권도입니다.
0: 그렇죠.
1: 그것을 시작한 것이 조시학 관장님 60년도예요.
0: 네.
1: 그리고 선덕성 관장님에 의해서
0: 네.
1: 그 후로 우리 박연희 관장님께서
0: 네.
1: 이어서 매드슨 스퀘어 가든에서 그 챔피언십을 오셨는데
0: 네.
1: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오늘날 그 뒷받침이 되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것은 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신력이에요.
0: 네, 정신력.
1: 그 태권도의 정신력이라는
0: 네.
1: 것은
0: 네.
1: 그 충효우용신이라고
0: 네.
1: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기본적으로 충은 나라의 충성.
0: 네.
1: 그리고 효우는 부모 선생님한테 효도하는
0: 그렇죠.
1: 그리고 충효의 의는 서로 간에 의의가 있어야 되고
0: 의리.
1: 네. 네. 그리고 용은 자기 생명을 내놓더라도 그 불우한 사람
0: 네.
1: 그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정신
0: 네.
1: 그리고 신은 자기를 믿어야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런 그 자부심 그것을 다 갖추려면은 우리가 정신력으로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내심과 동시에
0: 네.
1: 자신감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 태권도의 정신이에요.
0: 태권도
1: 기본.
0: 정신. 네, 네. 너무 멋있어요.
1: 그것을
0: 네.
1: 20년 동안 그 뉴욕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타임스퀘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거기에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3일 동안을 했어요. 그때 거기에 관중들은 세계 각국에서 다 오신 분들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그 태권도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회가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0: 네.
1: 또 하나는 오늘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을 때 그분들이 잘 어울려되는 그 동기가 네. 품새로 우리가 배울 때요.
0: 품새. 네.
1: 예. 그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네. 네. 자연히 자기네들 그 학생들을 그 키우는 그런 과정이 되었고
0: 네.
1: 또 자신감을 줄여주니까 좋고
0: 그러네요.
1: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요즘에는
1: 그런 것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태권도이기 때문에
0: 네.
1: 오늘날 단합이 돼서 세계에 1,500만이 되는
0: 네.
1: 그 태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225개국에
0: 네.
1: 그 확장에 대해서
0: 네.
1: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정신이 세계 각국에 그 펼쳐지는 그런 그 홍보
0: 그렇죠.
1: 뿐만 아니라
0: 네네.
1: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다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하세정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태권도라는 거는 안 배울 수가 없고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수 스포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력, 그렇죠. 충효의 용신. 너무 멋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토니 변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태권도가 정말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왔어요.
4: 네.
0: 이제는 한국에서 온 무술이라는 것을 넘어서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배우고 즐긴 스포츠인데
4: 네.
0: 이 현재 미국에서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위상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발전을 할 것인지 이렇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4: 태권도는 미국에서는 지금 거의 많이들 많이 발전했고요.
0: 네.
4: 이제 또 이번 28년에 이제 올림픽도 태권도도 스포츠로 들어가고 있고.
0: 그렇죠.
4: 그리고 이제 태권도가 제일 다른 무도보다 제일 과학적이고 제가 이제 대표팀도 코치하고 그러는데요.
0: 네.
4: 이제는 그냥 한 코치만 있는 게 아니고 메디컬 팀도 있고 피지컬 팀도 있고 뉴트리션부터 다 이렇게 되게 발달돼 있거든요.
0: 네.
4: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고 very scientific도 하고
0: 네.
4: very benefit이 되게 많다고 느낍니다.
0: 그러네요. 정말 예전과 비교하면은 요즘 태권도를 배운 아이들 선수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또 좀 젊은 세대 선수들 가까이 보시면서 과거와 비교해서 또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시나요?
4: 아 그렇죠.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같이
0: 네.
4: 저도 어렸을 때는 태권도 배우려면 self defense 이렇게 이제 위험해서 아니면 그 호신술 때문에 배웠는데요.
0: 그쵸.
4: 이제는 스포츠 문화가 많이 커져가지고
0: 네.
4: 그냥 그 서트렌스가 아니라 그냥 스포츠로도 많이 배우고 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인 것도 있고요.
0: 네.
4: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태권도에서 perseverance, 인내라고 그러죠?
0: 네. 네
4: 그런 거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우리 변 선생님께서도, 변 회장님께서도, 중요하게 꼽는 한 가지를 본다면 어떤 거를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4: 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애들 많이 트레이닝 하면서 본 게, 네. 다른 것보다 인내, perseverance, never give up attitude. 그거를 못하면은 태권도를 잘할 수가 없어요.
0: 요즘에도 인내력이 많이 부족한
4: 거예요. 예, 거니까요. 요즘 디지털 세대라가지고요.
0: 빨리빨리
4: 예,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또 금방 give up 하고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울고 꼬맹이들 막 그러는데요.
0: 이거 해줘, 저거 해줘.
4: 예, 맞습니다.
0: 되잖아.
4: 근데 태권도 같은 예를 들어서 뭐 네. 미국에서 블랙벨트 따려면 보통 3년 걸리거든요.
0: 3년요?
4: 예. 어린 나이에서 시작하면은.
0: 네.
4: 그러면은 그거까지 가려면은 학부모가 많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0: 네,
4: 애들이 이제 고만두고 싶을 때도 이제 서포트 해줘야 되고
0: 서포트를
4: 그 대신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네. 블랙벨트까지 가면은 하나의 그 accomplishment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나도 give up 안 하면은 이만큼 클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맞아요. 그 인내의 끈기로 네. 이 단을 딴다는 거 정말 너무 부모님들도 칭찬받아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칭찬받아야 되는
4: 그렇죠.
0: 일인 것 같아요.
4: 예, 같이 work together 그렇죠. 같이 열심히 해서.
0: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은하 회장님께도 여쭤볼게요.
3: 예.
0: 이 정말 오랜 시간 뉴욕에서 태권도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3: 예.
0: 20년 동안
3: 예.
0: 오픈 이번 경기 보시면서 가까이서 지켜보신 입장에서 이 대회가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3: 글쎄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제가 93년도에 네.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세계 대회를 치러 봤고 또 국내에서 내셔널 대회를 치러 봤고
0: 네.
3: 로컬의 스테이트 이런 로컬 시합을 토대로 해서 뉴욕 오픈을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0: 네.
3: 그 노하우가 오늘 뉴욕 오픈에 이 성공적인 대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0: 네.
3: 또 하나는 이 각 도장의 사범님들이 그 많이 성원을 해주셨어요.
0: 네.
3: 지금까지 계속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0: 네.
3: 이분들한테 고마움을 또 표시하고
0: 네.
3: 성공적인 대회가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또 뭐든지 이런 걸 큰 행사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0: 돈이 필요합니다.
3: 배달도 만들어야 되지, 체육관 렌트비도 내야
0: 그렇습니다.
3: 되지, 엄청나게 가는데
0: 네?
3: 거기에 20년 전에 플러싱 뱅크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름이
0: 네.
3: 오션 퍼스트 뱅크로 이제 병합이 되어서 이제 하는데
0: 네.
3: 그 20년 전에 큰 돈을 이제 주시기 때문에 서포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큰 행사를 할 수가 있었고 2년 전부터 또 그 롱아일랜드 대학의 지창보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0: 네.
3: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남은 돈을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 젊은 뭐 스칼라십이 좋은 데 쓰라고.
0: 네.
3: 거기에 뉴욕 오픈에 또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0: 네.
3: 이런 큰 그 시합을 이루게 됩니다.
0: 네.
3: 또 하나는
0: 네.
3: 관광공사.
0: 네.
3: 한국의 관광공사 지사가 있어요.
0: 네.
3: 그래서 같이 또 그 농수산 AT센터가 있어요.
0: 네.
3: 같이 이렇게 해서 태권도를 통해서
0: 네.
3: 음식, 한국 문화,
0: 한국 문화, 음식.
3: 한국 한복,
0: 네,
3: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같이 이 태권도를 통해서 문화 행사 겸 태권도 행사 겸
0: 네.
3: 시합 어린 아이들이 도장에서 배워가지고 이런 그 국제적인 대회라고 봐요 뉴욕 오픈이
0: 그렇네요.
3: 거기에 진짜. 와서
0: 네.
3: 한번. 겨뤄본다는 게 큰 그
0: 네.
3: 컨피던스를
0: 그렇죠.
3: 갖고 있지 않나
0: 그럼요.
3: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맞아요. 회장님들의 말씀 들으니까 이게 태권도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하나의 축제라는 의미
3: 그렇죠.
0: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그렇죠. 이름이 그래서
0: 네.
3: 뉴욕 오픈 태권도 대회 겸
0: 네.
3: 한국 문화 페스티벌입니다.
0: 한국 문화 페스티벌
3: 예,
0: 너무 좋네요.
3: 예,
0: 그렇죠.
3: 예.
0: 우리 마스님께서 올해 20주년 뉴욕 오픈 통해서 특별히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3: 메시지요?
0: 네,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3: 이 메시지라는 것은 뉴욕 오픈 태권도 대회를 통해서
0: 네.
3: 우리 그 이 미국민들한테 한국 문화 홍보하는 거,
0: 그렇죠.
3: 또 한국 음식,
0: 네,
3: 이게 우리 그 태권도 사범님들이 210 2개국에 태권도 그 가맹국들이 있어요.
0: 212개국에
3: 예,
0: 가맹점이
3: 예.
0: 있어요. 네.
3: 그래서 옛날 1950년대부터
0: 네.
3: 이제 우리 태권도가 이 해외로 나와 가지고
0: 네.
3: 지금의 한류 문화, K문화가 이 정도로 올라간 것은 태권도의 근원이 이 오늘날의 그 K컬처가 되지 않았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3: 한국의 정치인들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0: 그런가요?
3: 예,
0: 그래서
3: 조금 슬픈
0: 아이고.
3: 이 얘기입니다.
0: 그랬구나,
3: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0: 네.
3: 이 우리 동포 여러분들 태권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3: 특히 뉴욕 오픈에 오셔서
0: 네.
3: 뭐 태권도인들이 뭘 하는가 또 한번 보시고
0: 그렇죠.
3: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0: 20년의 시간을 담기에는 인터뷰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세 분께 조금 특별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 네. 그리고, 아, 그 전에요. 이번 대회에 대한 안내 말씀, 장소라든지 시간 한번 알려주세요.
3: 아, 이번 토요일, 네. 그러니까 17일 토요일 날입니다.
0: 네.
3: 그, 시합 구경하실 수 있는 것은 아침 9시부터
0: 네.
3: 오후 6시까지인데,
0: 네.
3: 키 포인트는 12시에서 1시에 오프닝 세리머니를 합니다.
0: 네.
3: 이제 정치인들이 오셔서 태권도의 그 예의를 갖추면서 이 보드 브레이킹 하는 거, 인사하는 법,
0: 네.
3: 왜 인사하는가, 태권도 어디 와서 왔는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
0: 네.
3: 보드 브레이킹도 하고 해서 국회의원 명예 5단증을 드리는 그런 퍼포밍도 합니다.
0: 네.
3: 그 다음에 또 태권도가 올림픽에 들어가는데
0: 네.
3: 그동안에 공헌한 분들을 우리 그 태권도 라이프 매거진에서 주는
0: 네. 시상식도
3: 예, 시상도 있습니다. 올림픽 파이오니어 어워드 네. 시상식도 하고
0: 네.
3: 여러 정치인들이 오셔서 인사도 하고 우리 정치인들 두 명 제가 이제 5단증을 주면서
0: 네.
3: 우리 그 로안 김 스테이트 어셈블리맨하고 존 루 스테이트 세네터가 오셔서
0: 네.
3: 그 사람들 도복 입고 직접 시범도 같이 하면서
0: 네.
3: 또 이번에는 상원 의원이신 그 그분이 또 이번에 5단증을 받으십니다 올해
0: 네.
3: 그분은 이제 우리 그 스포츠 그 문화의 예, 분과위원회 위원이시죠.
0: 네.
3: 상원 의원.
0: 네.
3: 그분이 오셔서 올해는 이제 받으시고, 그래서, 정치, 이제 그, 인볼브 해서
0: 네.
3: 같이 이제 우리 한국 문화를 이제 홍보하고 선전하고 그렇습니다.
0: 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퀸즈 컬리지, 피츠 제럴드 짐네지엄에서 펼쳐지는 20주년
3: 그렇죠.
0: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정호연 특별한 환영식과 함께 한국 문화 축제도 함께 하니까요.
3: 예, 예.
0: 20년의 역사와 열정을 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예.
0: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3: 아, 그렇게 빨리 갔습니까?
0: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3: 예,
0: 아주.
3: 우리 하회장님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0: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5: 근데 아주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0: 네네네. 네.
5: 그 문화의 행사에서.
3: 짧게, 짧게.
5: 예. 그, 우리 그 전통에
0: 네.
5: 그 혼례식 있지 않습니까?
0: 네. 전통.
5: 그 한복 입고
0: 네.
5: 갓 쓰고 뭐 이래가지고 그 결혼식을 한 것이 그 보여준 게 타임스퀘어에서였어요.
0: 아,
5: 그것이
0: 아,
5: 채널 5
0: 네.
5: 거기 그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많이 선전이 됐습니다.
0: 아,
5: 그래서
0: 네.
5: 그 문화라는 게 한국의 전통 문화가 또 한 번 그 우리가 정말 그 비쳤습니다.
3: 제가 주례를 섰고요.
0: 아 그러셨어요.
3: 그럼요. 그 한복 주례를 섰는데
0: 네.
3: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0: 공부도 많이 하셨고
3: 두 번째 하면서는 쉬워요 이제.
0: 같은 사람을 두 번 하시는 건
3: 아니.
5: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0: 네.
5: 아까 우리 비원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애들이 울고
0: 네.
5: 안아갔다고 그랬잖아요.
0: 그쵸, 엄마 가기 싫어. 근데
5: 4살짜리인가 5살짜리가 애가
0: 네.
5: 우리 그 박연환 회장님 도장에 와가지고
0: 네.
5: 들어가기 싫다고 막 울고 그랬어요.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5: 이제 제가 달래가지고
0: 네.
5: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오늘날
0: 오늘날
5: 4단으로
0: 어머나
5: 그 태권도에 선생으로서
0: 야.
5: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0: 얼마나 감사한 마음일까요? 그렇죠?
5: 이 태권도라는 게
0: 네.
5: 그런 그 정신
0: 그렇죠.
5: 또
0: 힘내.
5: 그러니까
0: 한 번.
3: 또 하나는 또 하나는
0: 지금 1분도 안 남았습니다.
3: 예, 또 하나는 이 왜 태권도를 우리 동포 그 자녀분들이 해야 되냐면은
0: 네.
3: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
0: 그렇죠.
3: 집안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0: 네.
3: 또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우리 태권도 도장에서 다 가르칩니다.
0: 네.
3: 인간 개조의 공장입니다.
0: 인간 개조 공장.
3: 예,
0: 네.
3: 그게 태권도
0: 저도
3: 도장입니다.
0: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3: 예, 다 하셔야 돼요.
0: 네.
3: 우리는 3살서부터
0: 네.
3: 92세까지 학원도 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예. 우리 또 변 회장님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한 10초 정도 있어요. 랩으로 하셔야겠어요.
4: 아, 예, 알겠습니다. 태권도,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태권도장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애들이 태권도를 해야지 이제 코리안 프라이드도 생기고, 또 이제 서로 학부모도.
0: 감사합니다. 예.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아기의 100일은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옛날에는 태어나서 100일도 되기 전에 하늘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거든요. 큰 고비를 넘긴 걸 축하해주며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도 100일이 채 남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100일 챌린지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세세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하루 잘 지키고 있는지 인증하는 거라고 합니다. 고비를 넘긴 걸 기념하며 2026 마지막 날 미소 지을 내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0: 오늘은 2026년 10월 6일. 진짜 10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보낼 때는 그저 평범하게 느껴졌던 날들이 모여서 계절을 바꾸고 또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네요.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아쉬움이 스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우리에겐 새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단단하고 고운 날들이 100일 가깝게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차가워진 공기 속에서도 따스한 기대감을 품게 되는 이유이겠죠. 오늘 이 가을날을 조금 더 다정하게 누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들려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지겠습니다. 늘 카톡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벌써부터 참여해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오랜만에 우리 골드님께서 또 이 퀴즈를 내주셨네요. 요거 저보고 맞춰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거나 축하하실 사연 있으면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립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스의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스의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RP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닭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7: 그럼 딱 한 모금?
6: 한 모금 아니잖아.
7: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7: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100도를 넘나드는 가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목요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인데요. 10월 들어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내륙 기온이 110도를 웃도는 때 아닌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고기압 영향으로 이번 폭염이 오는 목요일까지 최고조에 이른 후 금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가 이번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까지 온열 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한편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말과 평일 바닷가로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전 말리부 파라다이스 코브 앞바다에서는 카약 낚시를 하던 남성이 상어에게 다리를 물려 긴급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양구조당국은 낚시를 할 경우 잡은 생선의 피를 바다에 흘려보내지 말고 또 레저객들에게는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등 연안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LA로 여행을 하시거나 방문 예정이신 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정말 여행할 때 또는 계획할 때 가는 지역의 날씨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 생일을 맞아 주말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 계신데 날씨 때문에 완전 생일 망쳤대요.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주말에 계속 비 오고 궂은 날씨 보였는데요. 이번 주 주말도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DMB 지역 요일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캐나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맑은 날씨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바람도 훨씬 약해졌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서쪽 지역은 조금 더 춥겠습니다. 밤에도 역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밤사이 40도 초반에서 50도 사이, 섭씨 4도에서 7도 사이까지 떨어지겠고요. 최근 예보로 볼 때는 다소 온화한 날씨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광범위한 설이 발생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한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반등해 비는 전혀 오지 않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까지 오르겠고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한 한랭전선이 워싱턴 DC 지역을 통과하면서 바람 방향이 남서풍에서 서풍 또는 북서풍으로 바뀔 예정이고 이 전선으로 인해 비는 아직까지 예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은 51도, 섭씨 11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에 지나간 전선 뒤로 금요일에는 고기압이 다시 이 지역에 자리를 잡겠으며 맑은 날씨에 간간이 구름이 끼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매우 쾌적할 것으로 금요일 최고온도 74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하루 낮 최고 기온은 좀 높겠지만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토요일 늦은 저녁부터 지역마다 비를 뿌리겠으며 일요일을 지나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 소식 이어지고 있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만끽하시고 즐기시고 아무쪼록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니까 감기 또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원한 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경쾌하고 빠른 곡으로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바로 김신혜의 사랑 이야기.

원래 이 곡은 더나 하이 타워가 불렀는데 모리스 엘베트가 다시 불러 우리 한국 팬들에게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인꼬봄으로 유명했던 김신혜가 사랑의 이야기라는 곡으로 번안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모리스 엘베트는 1951년 브라질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이며 악단 지휘자 프로듀서로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 가수입니다. 특히 1974년 Feelings가 크게 히트를 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졌는데요. 오스트리아 이민계 브라질 출신인 그는 브라질 상파울로 출생으로 1973년 기타리스트로 첫 데뷔했고 1974년 자작곡인 Feelings로 가수 데뷔를 했는데 그는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빅 히트하면서 그야말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발라드 한 곡으로 다음해 여름 미국 빌보드 차트 10위에 도달하면서 100만 부 이상이나 팔리게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금 디스크까지 수여받게 되는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모리스 알버트가 필링스로 한참 인기를 구가하던 5년차에 이 노래 멜로디가 프랑스 작곡가이자 가수인 자신이 작곡한 57년도 노래 For You라는 곡에서 음절을 표절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뉴욕 맨하탄의 연방지방법원에서 80% 이상이 프랑스 가수 노래에서 인용한 것이 인정이 돼 모리스 알버트는 50만 달러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은 그에게 정말 많은 오점을 남기며 미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접었고 더 이상 신곡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싱글 차트 상위권을 거머쥐었던 모리스 알버트는 그렇게 우리에게 Feelings라는 곡만 남겨두고 표절 판정으로 그의 음악성에 금이 가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은 당시 세상을 향한 혼란스럽고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이 무엇을 말하건 그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당신이 무엇을 이루던 모든 사람들은 단지 세상을 받아들이는 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당신이 무엇을 듣던지 간에 그것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예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말합니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그러면 그는 당신의 친절로 힘든 처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대하진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마주치는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면 길을 멈추고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차근차근 나아가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마주치는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면 길을 멈추고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차근차근 나아가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당신이 무엇을 이루든 모든 사람들은 단지 세상을 받아들이는 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우리나라 김신혜가 번안해 부른 사랑 이야기 원곡 모리스 알버트의 This World Today is a Mess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표절 시비로 휘말렸던 이 곡을 당시 인꼬부부로 알려진 김신혜가 1976년에 사랑 이야기라는 곡으로 번안해 불러 히트한 노래입니다. 김신혜는 김효원과 김동자 부부이고요. 1972년부터 김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하다가 1973년에 결혼한 부부 듀엣입니다. 이 두 사람은 1976년에 김신혜를 결성을 하고 번안곡인 올여름엔 만날 거야와 터질 거예요를 발표하는데요. 김신혜의 화음은 자연스럽고 신선하면서도 밴드 출신답게 시원한 느낌이라는 평이 당시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미 원곡으로 대중들에게 익숙해진 멜로디에 힘입어 그들의 인기는 날로날로 커져갔는데요. 그들은 1977년에 김신혜의 독집 앨범을 내면서 당시 정소영이 불렀던 사랑 이야기를 두 사람이 리바이벌에 재수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원곡은 1972년에 고나 하이타워가 부른 This World Today is a Mess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75년도에 발표된 모리스 엘버트의 리메이크 곡 버전이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김신혜도 이 곡을 모델로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번안을 합니다. 하지만 원곡의 가사와는 완전히 다른 곡으로 가사를 바꿨는데 그 후 김신혜는 5집까지 음반을 내면서 활동을 했으나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듀엣은 자연히 해체가 되고 김동자는 1990년대까지 솔로 앨범을 내기도 했지만 특별히 활달한 음악 활동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모리스 알버트의 This World Today is a Mess를 번안해 부른 김신혜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텍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구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남성 특유의 적극적이고 배려심 깊은 태도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일 연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독자 28만 명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일본 출신 방송인 여성은 한국과 일본의 연애 문화를 비교하며 한국 남성의 매력을 언급했는데요. 그녀는 특히 한국 남성들의 연애 스타일을 두고 여성을 배려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남성은 적극적이고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잘해주려는 매너와 의무감을 갖추고 있다며 일본 여성들에게는 멋있고 남자답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남자가 신발끈도 묶어주고 짐도 다 들어주며 데이트 코스나 만남 일정까지 먼저 챙기는데 일본에서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다며 여자가 약간 위에 있고 남자가 받들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연애 분위기에 대해서는 서로 대등하거나 개별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을 하면서 일본은 남자가 조금 위에 있는 느낌이 남아있고 여자의 말을 다 들어주지는 않는 라며 한국처럼 남자가 다 해줘야 하는 문화는 없다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일을 챙기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100일이나 200일 기념일을 챙기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한 달 단위로 기념일을 챙기지만 서로 준비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대등하게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만나는 것을 두고 피해자끼리 만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한국 남자가 피해자고 일본 여자도 또 피해자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결혼과 경제 관념에 대해서도 한일 간 차이를 언급했는데 일본에서는 부부가 따로 생활을 하거나 수입을 함께 모아 쓰는 등 사람마다 커플마다 다른 느낌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른이 넘으면 너무 늦다라며 왜 그때까지 결혼 안 했냐, 지금 뭐 괜찮냐라고 묻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잡은 고기 언티 밥 주는 거 봤어? 결혼만 해봐. 이 한국 남자들이라고겨서 다 그런 것도 아니오. 여자 봐가면서 하지. 얘들이 뭘 모르네. 미국 미주리주에서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 계정을 운영해온 여성 대체 교사가 계정이 알려진 뒤 정직이 돼 해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녀는 교사 급여가 더 높았다면 여성들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업 때문에 자녀의 학교 활동까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서 대체 교사로 일한 시나 시트너라는 여성은 2년 넘게 온리팬스 계정을 운영했는데 계정이 온라인에 공개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2년이 지나서야 누군가 찾아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교사 일을 하면서 온라인 성인 콘텐츠로 부수입을 얻었다고 밝혔는데 교사들이 더 나은 급여를 받았다면 여성들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생활과 교사 업무를 계속 분리해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현재 이 여성은 정직 통보를 받았으며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은 예상했지만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하는 자원봉사까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했는데 대체 교사 업무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참여할 권리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교육부도 이같이 확인을 해줬는데 신원 조회와 안전 교육을 마친 상태인 그녀는 수업 중 콘텐츠를 제작했거나 학생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시트너 본인도 자신의 온라인 활동과 교사 업무를 철저히 분리해왔다고 재차 밝혔다고 하네요.
1: 예전에는 말이오, TV에서 남녀가 이상한 눈빛만 찌릿찌릿 나와도 참 부모님들 헛기침하고 같이 TV 보기 민망스러웠는데 아니 엄마가 성인 컨텐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자식이 아 우리 엄니가 나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이? 그러고 교사 월급 적은 거 하루 이틀 이리 가니 이? 다 사명감으로 오는 것이지. 아니 돈 벌라면 묻으려고 교사를 야. 교사 돈 적다고 다 당신처럼 고로큼 하지는 않지. 터진 입이라고 말은 이래.
0: 미국 테네시주에서 50대 여성 사형수에게 치명적인 독극물 주사를 두 차례나 연속 투여했음에도 숨기지 않아 형 집행이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유례없는 집행 실패에 주 정부는 올해 예정이 된 사형 집행을 전면 보류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참관한 기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약물이 투여된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았으며 교도관에게 팔에 느껴지는 감각에 대해 묻거나 영적 조언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약 1시간 뒤에 이루어진 2차 투여 이후에도 사망하지 않았고 참관석 커튼이 닫힌 뒤에도 거친 숨소리와 심지어 코를 고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오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 당국은 집행을 중단하고 그녀를 구급차에 실어 인근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형정보센터 측은 과거 정맥혈관을 찾지 못해 사형이 중단된 사례는 7건 있었지만 실제 독극물을 투약받고도 사형수가 살아남은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 현행 규정은 1차 약물 투여 후 숨지지 않을 경우 2차 투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2차 투여 후에도 생존할 경우에 대한 대응 지침은 마련이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즉각 테네시주 대법원과 연방법원에 집행 중단 긴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감자에게 불필요하고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과정으로 변질됐다며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법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산이 되자 주지사는 외부 독립기관에 포괄적인 진상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올해 남은 모든 사형 집행 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네시주는 지난 5월에도 의료진이 사형수의 정맥을 1시간 넘게 찾지 못해 집행이 취소된 바 있어 사형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편 파이크라는 사형수 18살이던 1995년 질투 등을 이유로 동급생을 숲으로 유인해 고문,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예정대로 집행이 됐다면 파이크는 테네시주에서 약 200년 만에 처형이 되는 첫 여성 사형수로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17세였던 공범 남자친구는 미성년자 사형금지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하네요.
1: 아니 이게 사실이면 말이오. 그때 고문당해 죽은 학생의 엄니가 이 소식 듣고 왜 내나 분통이 날까요? 이 잔인하게 친구를 고문하고 죽인 여자한테 아이 무슨 인권이 있고 보호를 야? 이럴 땐 말이오 인권 모시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한테 화가 난다니까. 아이 당신 딸이 그렇게 죽었어도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할 거냐 말이 주지 말은 안 그리오?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가 할로윈 아동복을 내놨다가 나치 강제 수용소 수감자 복장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판매를 중단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줄무늬와 낡은 듯한 디자인, 철조망을 닮은 무늬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인데 오스트리아 공영방송과 외신에 따르면 자라는 유럽 온라인몰에서 어린이용 할로윈 신랑 복장을 40유로, 약 45달러에 판매했는데 회색과 푸른색 새로 줄무늬가 들어간 상의와 반바지 세트였습니다. 옷깃에는 꽃장식이 달렸고 옷은 일부러 해진 듯한 모습으로 제작이 됐는데 소비자들은 줄무늬와 소매 패치가 수감자 복장과 번호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차 무늬도 수용소를 둘러싼 철조망을 닮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자라는 제품을 세로 줄무늬와 장식용 바느질, 옷깃에 꽃장식, 낡은 효과가 들어간 아동용 복장으로 소개했지만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해당 제품을 나치 강제 수용소 스타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라는 이 어린이 신랑 복장이 초래했을 수 있는 오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매장과 온라인 모두에서 해당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라는 지난 2014년에도 가슴에 노란색 여섯 갈래 별이 달린 줄무늬 아동복을 철회한 바 있는데 그때도 나치가 유대인을 식별하고 차별하기 위해 강제로 착용하게 한 노란 별과 닮았다는 비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자라는 디자인이 고전 서부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사과했었다고 하네요. 참 별 희한하고 호로불 같은 옷들은 되고 이 재수 복장은 안 되고 그러는겨. 이? 아이 지가 볼 적엔 귀신 복장이 더 흉어도 먼구려. 도대체 이놈 할로윈은 언제까지 하려는지. 아이 몸에 좋지도 않은 사탕감 나가느니 이참에 그냥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네. 당체 정신 사나워. 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아르헨티나에서 연달아 발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분노 조절 장애가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것 같다며 두렵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지난달 30일에 발생했습니다. 불신 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은 오후 7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청년을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청년은 주민증을 꺼내 보였고 청년은 27살이었는데 그러나 청년은 오토바이 소유자 명의 증명이나 의무보험 가입 증명 등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지 교통법규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문서들로 경찰이 재차 오토바이 문서를 요구하자 청년은 왜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는 것이냐라고 벌컥 화를 내면서 오토바이에서 내렸고 경찰에게 욕설까지 퍼부으며 화를 내자 되레 경찰들이 당황해 했다고 합니다. 한 경찰은 문서가 없으면 없다고 할 일인데 살기 등등한 태도로 화를 내 순간적으로 당황했다며 경찰이 멈칫한 틈을 타 청년은 오토바이의 연료 탱크 뚜껑을 열고는 불 붙인 담배를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청년의 오토바이는 현장에서 훨훨 불에 탔는데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은 경찰 생활 18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 겪었다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공공안전을 위험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으며 불과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은 오후 8시 50분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9살 청년을 세우고 음주 측정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1차 호흡 측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2차 정밀 측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청년은 대뜸 오토바이가 실어졌다. 내 오토바이 가져가라. 난 가겠다. 라며 화를 버럭 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일시적으로 차량을 압수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계속 2차 측정을 받으라고 하자 청년은 오토바이 연료 배관의 한 부분인 호스를 쫙 뽑더니 불을 붙였고 경찰들이 황급히 순찰차 소화기를 가져다가 불을 껐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청년의 오토바이는 완전히 불에 타 버렸다고 합니다.
이 청년도 공권력에 대한 저항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을 하자 온라인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팽배한 사회에 사는 것 같아 외출이 두렵다,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을까봐 운전을 못하겠다 등 불안하다는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백화택가정 뭐 갈 필요 있쇼? 집안에서도 꼭 한 명은 분노 조절 안 되는 종자들 있잖요. 왜? 우리 집은 보자 분노 조절 장애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은데. 우미 그러면 나? 아이 두두두두두.

체코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이 침대 밑에 숨어있던 싱은 미상의 남성을 발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태국인 여성이 체코 브루노의 한 호텔에서 침대 밑에 숨어있던 싱은 미상의 남성을 발견했다며 호텔의 허술한 보안과 직원들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처음에 귀신을 본 것으로 생각했지만 곧 침대 밑에 한 남성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겁에 질린 여성은 도움을 요청한 뒤 객실 밖으로 뛰쳐나왔으며 침대 밑에 숨어있던 남성은 호텔을 잽싸게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행은 즉시 호텔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은 여성의 객실을 다른 방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호텔 측은 객실 변경이 어렵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호텔 직원들은 다음 날 오전에 관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여행단들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호텔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관리자와 대화할 기회는 없지 못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외부인의 침입 사실을 믿지 않자 일행은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과 연락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연락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3, 40분을 기다렸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사건을 즉시 해결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오전 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의 대응에도 화가 났지만 호텔 측 대처에는 더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일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늦은 밤에 호텔 출입구에는 아무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며 호텔의 보안이 너무 허술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말이오, 이거 내부 소행 같은디. 아이, 그러고 어차피 여행객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고 말이오. 앞으로 호텔에서 주무실 때 침대 밑구녁까지 그냥 싹싹 아주 잘 살펴보시오겠어요. 인천 주택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에서 2,500만 원이 발견됐지만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이 최초 발견자에게 넘어갔다는 본부의 소식입니다. 인천 재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최초 발견자 60대 남성에게 2,500만 원 중 세금과 지역신문 공고 수수료를 제외한 1,923만 원을 입금했다고 하는데 돈을 주운 이 남성은 지난 2월 당시 인천 재물포구 금곡동 한 주택가에서 20리터 종량제 봉투 안에서 헌옷을 수거하던 중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금은 5만 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에 덮여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지문 감식 등에 나섰지만 소유주를 찾지 못했고 관련 내용을 경찰 민원 통합 사이트와 지역 신문에 공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인근 주택 탐문, 전단지 부착 등 돈 뭉치 주인을 6개월 동안 찾아 나섰지만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자 2,500만 원을 처음 주운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첫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뜻하지 않게 소유권을 얻게 된 이 남성,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수수료 등 577만 원을 제외한 1,923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하네요. 아이, 어쨌든 큰 돈인데 그냥 가져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거 보니 참 이 착한 사람 같은데 이 복 받은 겨 그거 그냥 꿀꺽 했어봐. 돈 잃어버린 놈 나타나고 CCTV로도 당신이 돈 가져간 거 다 나올 것이오. 이 근데 신고여서 착한 사람도 되고 돈도 당당하게 받고 아이고 이니 기분 째지시겠네.

갑자기 이 남자가 너무 부럽네. 나도 이제부터 쓰레기통이나 뒤지렀다니까. 먼데이 퀴즈입니다.

0: 라라랜드 1부 순서 먼데이 키즈의 착한 남자 들으시면서요. 문을 닫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바로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나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뮤얼님께서 와, 구름 한 점 없는 그야말로 화창한 화요일입니다. 환하게 활짝 웃는 화사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윤도연 밴드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2부 첫 곡이에요.

0: 친절한 폴리스의 폴리스. 리치의 보험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바른 생활 사나이일 것만 같은, 그리고 바른 생활만 해왔을 것만 같은 우리 로이츠의 보안관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맞습니까?
1: 아,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낫게 같아요.
0: 솔직하시군요.
1: 아, 고맙습니다.
0: 그러면 보안관님도 학교 다닐 때 좀 뭐 이렇게 일탈도 해보고 싶고 속도 좀 쐬기고 그러셨나요?
1: 아이, 청소년 때는 다 누구든지 한 번씩 그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저기 한 건 없는데, 네네. 그래도 뭐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고, 아, 공부 쪽보다는 또 다른 쪽을 더, 또 그쪽 방향이 더 좋고, 예예. 뭐 이런 경험이 많죠. 근데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 오, 미국에서 다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0: 그쵸.
1: 예, 저는 정서가 약간 두 개예요. 그래서. 왜냐면 옛날에는 한국의 고등학교하고 미국 고등학교하고는 너무 틀리잖아요.
0: 완전히 다르죠.
1: 예, 그러니까는 저는 그 두 개를 다 적응을 해봤기 때문에.
0: 어디가 더 나아요?
1: 당연히 미국이 낫죠. 저는 왜냐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우리는 훈육한다고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잖아요.
0: 맞았죠.
1: 그것도 그 맞는 것도 그 합법적이라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는
0: 너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1: 그렇죠. 뭐 숙제 안 해가면은 뭐 그거는 완전 난리 나는 거.
0: 기본이 맞아야 되고.
1: 맞아요.
0: 예. 시험 못 봤다고 맞고.
1: 맞아요. 성적 떨어졌다고 맞고.
0: 그것도 맞고.
1: 예. 그냥 기분 나쁘다고도 맞고.
0: 맞아. 예.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1: 맞아요.
0: 교무주임.
1: 아,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교련
0: 선생님.
1: 예, 교련 선생님들.
0: 진짜 무서웠죠.
1: 예, 만약에 머리 조금이라도 길르면, 예, 바리칸 들고 서 있다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걸 이걸 앞으로 자르면 모자라도 쓸 텐데, 예, 꼭 옆으로 잘라요.
0: 아.
1: 그러면 모자 써도 여기가 보이잖아.
0: 보이죠. 할 수 없이.
1: 예, 할 수 없이 바로 이발소로 가서 잘라야 되니까. 뭐, 그 추억이죠. 이제는.
0: 맞아요. 예. 여자들도 귀밑 2cm.
1: 아이고.
0: 자 들고 있는 우리 선도부 언니도 꼭 있었어.
1: 맞아요. 아니, 근데 지나고 나면 추억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0: 너무 싫었죠.
1: 예, 맞아요.
0: 근데 여기 미국 친구들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볼 땐 자유로워 보이는데도, 예, 싫은 게 있을 거라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너무 자유스러우니까 또 거기에 또 일탈하는 애들도 많고. 그 런어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들이 그냥 집 나가 하는 거죠. 가출.
0: 아, 가출.
1: 이 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출 신고가. 그런데 이게 문제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되면 바로 리포트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하루도 지체하면 안 돼요. 몇 시간도.
0: 한국은, 네, 그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루 이틀 기다려 보세요. 옵니다. 막 이러잖아요.
1: 그렇죠. 그럼 여기는 안 됩니다. 네, 절대로. 그리고 그거를 뭐 사진하고 해서 막 배포해서 알려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했는데, 네, 한 시간 있다 돌아왔어. 그러면 또 담당했던 경찰이 또 다시 또 그걸 다 또
0: 수거해야 되네.
1: 수거해서 다시 가서 그걸 다 없애야 되니까.
0: 아.
1: 그러니까 일을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항상 미연의 방지.
1: 아, 그럼요.
0: 예, 예방.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0: 그럼요.
1: 애들은.
0: 맞습니다. 예. 예, 예.
1: 그래서
0: 자, 오늘 또 궁금한 것이, 예,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어떤 거일까?
1: 예, 오늘 오기 전에, 예,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0: 네.
1: 오늘은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0: 아, 예,
1: 또 저한테 직접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적어봤어요.
0: 아, 예. 어떤 질문들을?
1: 근데 보통 교통법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0: 아, 주로.
1: 예, 주로. 근데 이제 이 보통 교통법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12가지가 됐어요.
0: 그렇게 많아요?
1: 네. 근데 이게 간단하게, 예, 제가 하나하나씩 집어가면서 오늘 이거 방송을 다 못하면
0: 네네.
1: 다음 주로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2부, 3부 막 나갈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근데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그 전에도 아마 얘기했던 거랑 겹칠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렇지만 그 리마인드 차원에서, 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0: 네. 네,
1: 첫 번째로 제가 이거는 참 희한하게 들은 얘기인데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질문이 뭐냐면 저희 남편이 교통위반 딱지를 너무 많이 먹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0: 어쩌라고?
1: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보고 이걸 어쩌라는 건가? 그러면 남편분 그냥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뺏어버려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0: 좋겠는데.
1: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0: 네.
1: 근데 이거는 그 남편분의 운전 습관이 문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습관입니다.
1: 예, 네, 이거는 그냥 고쳐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우선 뭐 딱지 먹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0: 갔는데.
1: 그렇죠. 그리고 이거 딱지를 또 많이 먹으면, 네, 라이센스도 서스펜드 당해요.
0: 어? 진짜요?
1: 아, 그럼요. 그거 DMB에서 그냥 바로 서스펜드 시켜요. 점수가 많이 되면 한 60일, 90일 이렇게 정지될 수가 있어요.
0: 조심하셔야 돼요.
1: 예, 그러니까는 계속 딱지 먹는다 그래서 나 운전 계속 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닙니다.
0: 오케이.
1: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그 아내분은 남편분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람이 좋아. 그리고 뭐 완전 호인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이게 돌변하는 분들이 많아요. 막 입에서 막 안 좋은 말,
0: 육두 문자 날리고
1: 뭐 저것이 뭐 이러면서 이거 안 좋거든요. 본인한테도 안 좋고 옆에 탄 사람도 불안해서 안 좋고.
0: 결국 그러니까 내 손에요.
1: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거 질문은 아마 제가 베스트 웨이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남편한테 운전 습관을 좀 바꿔라. 네. 예,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탑 사인, 그 다음에 일 사인, 그 다음에 그 라운드바웃 아시죠? 로타리 이렇게 동그란 그거에 대해서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솔직히 스탑 사인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쓴 것 같은데 나는 걸렸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소연도 못하겠고 경찰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티켓을 받아갖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형 내가 그랬어요. 형님 혹시 1310 그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그때 당시에는 월요일날 나갔죠 방송이?
0: 네네네네.
1: 그때 아마 제 그 말을 못 들었나 본데 그래서 걸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런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스탑사인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건 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서는 게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선 게 아니에요.
0: 지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분명히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절대 쓴 거 아니에요.
1: 그거는 내 머릿속에는 섰다고 생각을 하지만 발은
0: 밟고 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그렇죠. 밟은 게 아니라
1: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캘리포니아 스탑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그렇게 스탑을 해요. 그러니까 슬슬슬 가다가 쓴 것 같아. 그러고 그냥 가는 거.
0: 그렇죠.
1: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항상 스탑 사인이 보이면 쓰되 서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0: 야, 근데 그 셋이 한 3분 같아요.
1: 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지켜서 가다가 다른 차하고 부닥쳐서 사고 나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0: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예, 왜냐하면 스탑 사인에서 타고 가나면 그 사람 잘못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100%. 예.
1: 그다음에 일 사인. 일 사인은 보통 쓰는 건 아니에요. 일 사인은 그냥 양보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서버려. 그러면 뒤에서 또 빵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좀 싸움 나요.
0: 싸움 나요.
1: 예, 그러니까 일 사인은 그냥 들어가긴 하되 조심히 양보해서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게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게 일사인이 그 로타리에서.
0: 예,
1: 로타리에서 내가 분명히 내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기 전에 차가 벌써 돌고 있으면 그 차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0: 근데 그 돌고 있는 거 보면서도 들어갔단 말이야.
1: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0: 그건 아니지.
1: 예,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스피드 리밋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 와 나는 그게 왜냐면 스피드 리밋이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헷갈린다는 말이 25마일 존, 35마일 존, 뭐 55마일 존, 그다음에 뭐 65마일, 75마일 이렇게 했잖아 70마일.
0: 네네.
1: 그러면 내가 꼭 이 스피드 리밋을 지켜서 가야 됩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스피드 리밋은 리밋이니까.
0: 네.
1: 그렇지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 운전은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네. 너무 천천히 가도 안 되고.
0: 너무 천천히 가서 티켓 먹은 사람도 있어요.
1: 그렇죠.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교통사고 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티켓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또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스피드 리밋에서 한 10마일 정도 오버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통상적으로 경찰들이 한 10마일까지는 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렇죠. 그렇게들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죠.
1: 근데 어떤 사람은 경찰에 딱 걸렸는데 나 10마일 오버 안 됐는데 왜 잡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거든. 경찰 재량입니다. 그거는.
0: 1마일이라도 오버되면?
1: 되면 오버다. 그렇지만 다른 차들이 전부 다 뭐 55마일 존에서 60마일, 65마일로 가는데 나 혼자 주구장창 55마일.
0: 그것도 1차선으로.
1: 네. 그거는 또 뭐 걸리진 않지만 그거는 또 남한테 민폐예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모든 운전은요. 흐름에 따라서 안 가고 나 혼자 돋보이기 위해서 가면 그거는 무조건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러니까 운전도 센스가 좀 있어야겠어요.
1: 그럼요. 커먼 센스 이런 게 좀 있어야 사고도 안 나고 스무스하게 가고.
0: 맞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가끔 그 중에 좀 저기한 사람들이 빨리 달리고 차선 막 변경하고 또 남한테 자기가 변경해놓고 대래 자기가 삿대질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0: 와, 이렇게 이렇게 또 질문들이 가시각색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그 뒤로도 지금 더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1: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상
0: 예.
1: 다음 주에 2탄.
0: 2탄으로.
1: 그것도 안 끝나면 그 다음 주에 3탄.
0: 3탄으로.
1: 예, 요거 듣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0: 또 질문하시고. 질문 중에 제가 질문한 것도 있지만 아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근데 예. 이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네. 정말 통상적으로 많이 제가 듣는 얘기예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적어온 거고 아. 예, 이거보다 나는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이 있는데 이러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0: 예.
1: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항상 라라랜드를 통해서 네.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아름다운 세상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뭐 주님의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의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 항상 넘치면 좋죠. 친구간의 사랑도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온 지나간 추억과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길 소망하는 위선적이지 않은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 구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내 옆에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오, 감동 감동 완전 감동. 저도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구로 기준을 볼 땐 마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결정적일 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삭히고 또 뭐 음악 듣고 차 안에서 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떨 땐 혼자가 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하면 좋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소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분 저만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알지? 그럼 알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분들은 정말 몇 백만 부를 갖고 있는 부자들보다도 행복하신 겁니다. 예. 뭐 부자들 밥 더 안 먹어요. 걔네들을 날씬해지려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끼켜야 예. 삼시세끼 다 찾아 드시는 새끼들 있으십니까? 저부터도 하루에 한 끼 두 끼 몇 끼 못 먹거든요. 일단 삼시세끼를 다 챙겨서 드시는 분이라면 행복하신 거고 진짜 전 세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그 퍼센테이지에 속하신 분이에요. 연미님도 두 끼. 예. 저는 많이 먹어야 두 끼. 그리고 그냥 한 끼. 아침을 저녁 7시에 먹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끔 우리 그 방 부장님이 뭐 같은 거 갖고 오시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섯 끼 드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다네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다섯 끼는 뭐라 그래야 되죠? 삼시 세끼 다 드시면 그거는 뭐 삼식이 쉐이 그러는데. 근데요, 식사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대요, 사실. 다섯 끼를 먹든 일곱 끼를 먹든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열심히 또 하늘물 열심히 파고 사시는 분들은 그게 되나요? 그냥 쏘내기 밥 먹듯이 후다다닥 먹고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위장병 걸려서 속 썩고 그러죠. 예, 친구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또 구구절절 제가 또 수다를 떨고 있네요. 예, 또 친구 얘기 나오면 또 날 셉니다. 자, 맨하탄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Shining Star.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골드님께서 주신 글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행복 바이러스가 되자. 당신 기분이 좋아지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감정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죠. 진짜로 즐거운 기분, 행복감, 열정, 감사하는 마음, 설레임, 그런 감정 말이에요.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은 이력서에 써놓을 업무 성과나 커리어, 물질적인 선물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모습, 행복한 표정이 바로 진짜 선물이자 값진 보물이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벌써 햇볕이 그리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불난파게 와 있어요. 자연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저절로 감사해야겠네요. 와, 너무 좋으시겠다. 지금 제가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름 한 점이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도 그런가요? 하늘의 높이가 얼마쯤 될 거라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또 너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물이 너무 파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잖아요. 바람이 불긴 부나 봐요. 낙엽이 살짝 흩날리고 있습니다. 좋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하시는 것 같아 부럽네요. 시청해주신 곡 장나비입니다. 주저하는 연인.

제임스라는 분이 보내주신 카톡 글입니다. 제목은 혀. 제목부터가 좀 의미심장하죠? 예. 제목이 혀입니다, 혀. 피부가 늙으면 주름이나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대뇌는 늙어 위축돼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연세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원인은 뇌 위축입니다. 연세가 들면 기억력이 잘 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깜빡깜빡하곤 합니다. 게다가 손과 발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고 걸음이나 행동이 느려지는 이외에도 어지러움증 등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다수 노인들이 호소하는 기억력 감퇴, 이명, 실명, 그리고 손과 발이 전처럼 원활하지 못한 증세가 모두 생리적인 뇌 위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본 과학자의 연구 결과, 혀를 자주 단련시키면 뇌와 안면 부위의 신경을 간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뇌 위축을 줄이고 안면 신경과 근육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체 노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뇌 위축에 있고, 가장 뚜렷한 증세는 혀가 경직되고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8,000명을 2조로 나누어 한 조는 아침, 저녁으로 혀 운동을 하게 하고 다른 한 조는 혀 운동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6개월 후 혀 운동을 한 팀은 안 한 팀보다 뇌세포가 뚜렷하게 활성화되어 있어 문제 처리 반응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뇌 위축을 지연시키는 식이요법 이외의 방법을 발견했다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혀를 운동시키면 뇌세포를 활성화해 뇌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혀를 운동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혀를 밖으로 최대한 내밀었다가 다시 입안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10번 반복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상상을 하면서 읽는데요. 이거 누구 있을 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혼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혀를 돌립니다. 혀를 입안에서 천천히 최대한 크게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렸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세 번째는 혀끝으로 이를 누릅니다. 혀끝으로 윗니, 아랫니, 안쪽, 바깥쪽을 10초간 누릅니다. 혀 운동은 시간에 구애 없이 아침, 점심, 저녁. 와, 어느 때나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을 특히 권장합니다. 대뇌는 인체의 사령부로, 대뇌가 원활하고 위축되지 않아야 여러 기관과 생리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최신 과학연구 성과로 확실한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특별히 약을 복용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무서운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이 정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치를 실현할 때 행복은 다가옵니다 하셨어요. 와. 예, 음악 나갈 때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은 이진관이 부르는 인생은 미완성. 일단 혀를 쭉 내밀고요. 그리고 다시 말아드리고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입 안에서 혀를 돌려주시고 윗니, 아랫니, 어금니 곳곳에 혀를 지그시 이빨에 눌러주시면 되는 거 쉽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이번 주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렵지 않나 봐요. 정답자 올려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왕 올려주시는 거 조금 정성을 다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노래 다섯 곡 다 들으시고요. 공통점 무엇인지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샴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혀를 너무 많이 굴렸나 막 헬랄랄랄 이렇게 되네요.

더 들을 필요 있나요? 눈치채셨죠? 자, 이번 주 랄랄라 퀴즈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꼭꼭입니다. 어휴, 못 들려드리는 줄 알고 그냥 조마조마했네. 자, 우리 영민님께서 신청해주신 최헌의 앵두. 오늘의 끝곡입니다.

운동과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다른데요. 자, 오늘 나라랜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0: 홍지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저할 필요 없이, 감출 것도 없이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꾹꾹 참고 숨겨왔을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은 363장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윤순하와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곡으로 옛부터 도움되시고 보내드립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공급하시며 아침, 저녁, 눈 뜨고 감는 모든 순간까지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203장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산소망 중창단이고요.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곡 주 너를 지키시고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에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여수시립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생명 드리니 이요한의 음성으로 듣고요. 온 천하 만민 우러러 목민교회 시온성가대의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먼저 조찬미의 열매 보내드리고요. 시와 그림의 바람 속의 음성 함께할게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늘소리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지금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담임이신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 104편 24절과 25절입니다. 예전에 저희 첫째 평화가 미들스쿨에 다닐 때 저희 가족이 함께 어느 뮤지엄을 방문했습니다. 그 뮤지엄의 한쪽 벽에 인류가 진화해온 그 모습을 그려놓은 이런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네. 유인원에서 인간이 진화해서 현대 인류가 되었다. 그렇게 박물관에 묘사해 둔 그림을 보고 우리 평화가 그 앞에서 한참을 보면서 뭘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화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화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를 너 알고 있지? 그랬더니 평화가 대뜸하는 말이, 응,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화시켜서 창조하셨을 수도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를 설교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인간을 창조하셨겠어 하는 내용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답을 하게 된 데는 그 창조과학운동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창조과학운동의 목표는 창세기 기록이 과학적인 사실인 것을 밝혀내어서 기독교 신앙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운동은 정말 방금 말한 것과 같은 이런 목표를 순수한 동기로 삼아서 시작되어서 공언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또 기독교 변증이 대중화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죠. 이런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측면도 꽤 컸는데 오히려 저는 그 후자가 더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은 신앙과 과학을 서로 대립하는 구도 속에 놓아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는 반과학적인,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그런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주류과학계에서 이 창조과학계의 주장은 유사과학이라는 평을 받죠. 과학인 것처럼 이렇게 언뜻 들으면 들리지만 잘 들여다보면 과학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창조과학계 운동은 동시에 신학계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본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과학 논쟁에 끌어들임으로써 성경을 오히려 이 논쟁거리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가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계, 신학계의 평가보다 더 우리에게 와닿는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을 때 겪는 딜레마입니다. 교회 가면은 온 세상이 7일 만에 창조됐다고 배우는데 학교 가면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배우니까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7일을 믿고 학교 가면 138억 년이라고 시험지에 써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놓인 것이죠. 만약 그 아이가 과학을 전공이라도 하려고 하면 자신의 믿음과 충돌하는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혹은 실제적인 갈등을 안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가 신앙을 버리거나 혹은 타협을 하지 않으면 과학자로서 계속 연구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창조과학회가 의도한 바가 분명히 아닐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왜 성경을 높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성경과 기독교계를 폄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창조과학계가 바라보는 성경이 분명히 오해를 크게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오해했단 말인가? 창조과학계는 성경을 과학책으로 오해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닌데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충분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 용도가 무엇이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한 책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책이 과학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관한 지혜요 진리인지를 웨스트민스터

전부터 우리 장로 교단에서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구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법칙, 진리이다 라고 쓰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 진리는 어디에 쓰이는가,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과 믿음에 관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책, 진리의 책을 과학책으로 오해한 것이 창조과학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라면, 도덕책을 과학책으로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측정하고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덕책을 과학책으로 오해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의 책을 과학책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심각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과학은 서로 다른 범주입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요. 이 두 개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어서 혼용해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논리학에서는 범주의 오류라고 합니다. 범주를, 카테고리를 잘못 설정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두 개의 이 장르, 범주가 다릅니까?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다룬다면, 과학은 물리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죠.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요, 물리세계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신앙은 영이 경험하는 세계요, 물리세계는 우리의 오감이 경험하는 세계죠. 이건 또 비유하자면 음악과 미술 중에 어느 것이 더 뛰어난 예술인가 판단해 보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요, 미술은 공간의 예술이잖아요. 자, 음악과 미술은 어느 것이 더 뛰어난 예술입니까? 질문 자체가 모순이지요. 신앙과 과학, 어느 것이 진리냐? 신앙의 책과 과학책을 섞어놓고, 자, 어느 기준으로 이걸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것입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장르인데 말이죠. 완전히 다른 범주인데 말입니다. 창조과학의 가장 큰 오해와 오류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려는 신앙의 책을 보이는 세계를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과학의 책으로 오해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시다는 말이에요. 어떤 존재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찰은 그 우주 안에 있는 끝도, 우주의 끝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물리세계의 관찰의 도구를 가지고 보거나 관찰하거나 측정하여서 옳다 그르다,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창조과학계가 가진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에 관한 오해였다면 두 번째는 과학에 관한 오해입니다. 과학이 무신론을 뒷받침한다고 착각한 것이 바로 그 오해입니다. 무신론자들도 똑같은 착각을 하면서 과학적인 예를 들어서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학이 증명했다고 주장하곤 하죠. 이렇게 양측이 다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현대과학의 기원 이론이나 현대과학의 측정 도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측정하거나 혹은 창세기가 설명하는 그 창조의 이야기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1장에 7일 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6일 동안 하시고 하루 안식하시고, 과학은 지금 138억 년의 시간 동안 우주가 빅뱅 이후에 이렇게 팽창되면서 현재까지 왔다고 하니 7일과 138억 년 안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무신론자들이 하는 그 주장을 창조과학계가 속아 넘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과학이 창조를 부정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처음부터 과학적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선언은 과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믿음의 인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실 때 누가 그걸 옆에서 봤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전승되는 모세가 그걸 봤나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창세기를 기록했겠죠. 그리고 그 창세기를 읽을 사람은 지금부터 최소한 3000년에서 뭐 3400년 전 네, 대중입니다. 그들을 현대의 과학적 지식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과학적 이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5살 난 손주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설명해 준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어렵고 복잡한 상대성 이론을 5살짜리에게 이해시키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 개념을 요약, 함축, 생략, 압축, 정리 해서 그걸 또 그 5살 난 아이가 아는 단어로 다 바꿔줘야 되겠죠. 3000년 전에 아직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뭔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대중에게 이 상대성 이론의 수식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면 어떤 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1900자 안에 있는 짧은 이 요약된 분량 안으로 창세기 1장이 한글로 1900자쯤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용어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요약된 창세기 1장을 현대과학의 개념을 가지고 나란히 놓고 이 두 개가 맞지 않다고 하여서 창세기가 과학에 의해서 부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는 말입니다. 과학은 중립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과학은 창세기를 부정하지 않아요. 과학의 범주는 관찰하고 측량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관찰할 거예요? 누가 한 적이 있으며 누가 그것을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과학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도 부인하지도 못합니다. 과학은 말 그대로 중립적이에요. 그럼에도 과학 연구는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높은 개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자연 만물을 관찰하면 하나님의 흔적이 거기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술관에 가면 큰 캔버스에 아름다운 막 그림이 있고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조그맣게 화가들이 사인해 놓은 거 여러분 아세요? 그 과학 화가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그 표식을 남긴다 합니다. 이건 김도환 화가가 그렸어요. 이걸 갖다가 뭐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만을 상징하는 뭔가를 써놓는다는 말이죠. 그걸 보고 아 이건 그 화가가 그렸구나 알 수 있듯이 자연 만물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창조주의 발자국이 거기 찍혀있는 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 지혜와 오묘함과 아름다움 속에 신학에서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특별 은총과 비교해서 자연 만물이 보여주는 일반 은총이란 말이죠. 로마서 1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나 창세기, 성경을 부정한다고 하는 생각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2009년에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 과학진흥협회 과학자 2,533명을 대상으로 신앙 서베이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창조자나 그에 준하는 지적 존재의 존재를 믿는가 하는 질문에 과학자 51%가 미국의 이 협회에 소속된 과학자의 51%가 믿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과학이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무신론을 뒷받침한다면 왜 이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과학자이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이 과학과 대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진지한 과학자인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기독교인 과학자들은 더더욱 열심히 과학을 탐구하여 과학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내고 찬양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가장 지지받는 우주 기원 이론이 흔히 빅뱅 띠어리라고 하는 이론이지요. 1927년에 벨기에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가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직후에 이 이론은 위장된 창세기라며 혹독한 반대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 조르주 르메트르가 천문학자인 동시에 신부, 캐톨릭 신부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빅뱅의 묘사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그 설명과 너무나 흡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는 신부인 이 르메트르가 자신의 신앙을 과학이라는 용어로 포장한 이론 아니냐고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허블 망원경의 발명으로 우주를 관측하면서 빅뱅 띠어리에 부합하는 관측 증거가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어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가장 지지하는 과학, 이 우주 기원 이론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 예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과학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의 진리란 잠정적 진리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보다 더 적합한 가설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상대성 이론과 빅뱅 우주론이 나오기 전에 인류는 만유 인력의 법칙과 정상 우주론이 진리인 줄 알고 오랫동안 믿고 살았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지. 시간과 공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거지. 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성 이론이 나오자 만유 인력의 법칙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죠. 빅뱅 이론이 나오고 정상 우주론이 이제는 폐기돼 버렸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이 상대성 이론이나 빅뱅 우주론도 더 정교한 계산으로 측정 관측 데이터가 쌓여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띠어리가 나오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잠정적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물리 세계를 잠시 설명하는 잠정적 진리와 영적 세계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나란히 한 카테고리 범주 안에 넣고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시도이며 이 영적 진리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예요. 둘째 교훈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직하게 접근하면 과학은 창조주의 발자국을 찾아내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창세기의 그 묘사와 닮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존재했어요. 138억 년 전에 엄청난 에너지가 특이점에서 빅뱅을 일으키면서 빛도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다 갑자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우주 기원에 관한 설명이 이보다 더 창세기와 닮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성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나면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던 많은 묘사가 아주 이해가 잘 돼요. 앞서 설명드렸던 프레드 호일의 정상 우주론에서는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갑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쬐깍쬐깍쬐깍.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거예요. 공간은 이 상태로 영원 전부터 이렇게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세계관 안에서는 주님이 주님께는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주님은 시간밖에 계시는 영원한 분이라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그냥 미스테리한 무슨 마법의 언어 같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고 보면 이 묘사들이 다 이해가 돼요. 빅뱅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하죠. 빅뱅 하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어요. 공간도 없었어요. 빅뱅으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고 언젠가는 끝없이 팽창하다가 우리가 공을 높이 던지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멈추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이 끝없이 팽창했던 우주가 다시 수축할 날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은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설명과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설명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건 하나님께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나 봐. 과학을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점점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과학과 맞서 싸우거나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오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평화야,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어쩌면 진화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란다. 더 과학이 발전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아빠는 소진화는 받아들이지만 대진화는 잘 믿기지가 않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전문가인 제가 판단하는 것이요, 믿는 바이지만 과학이 더 발전해서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그리고 너와 우리 이 인간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야.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아름답고 놀랍게 창조하셨는지는 과학을 통해 점점 더 많이 발견해 갈 수 있을 거란다. 이런 모범답안을 제가 그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은 못해줬지만 대강 이런 취지로 말해줬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한 교우가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을 하셔서 이런 대답을 함께 했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정직하게 세상을 관찰하면 과학은 절대 창조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주의 사인을 곳곳에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그러므로 원수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과학은 피조세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내는 친구요. 신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친구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왜 우리가 스스로 깨뜨리고 원수처럼 지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고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지혜로운 세상을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무수한 생물,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가득하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피조세계 안에서 그분을 더 높이고 자랑하고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는 뉴저지 레오니아 하이스쿨에서 1부 9시 30분에 2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와 EM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주소는 650 윌로우 트릴로드 레오니아 뉴저지 07605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랜만에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장석훈 이사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주에 한국으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한국 추석에 맞춰서 그 나름 작게나마 댁에서 송편도 드시고 또 가까운 분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요. 의외로 지난 추석 때 선물용으로 이 생산사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1: 예, 많이 나갔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명절 선물이 뭐 요즘에 흔히 뭐 지인분들한테는 뭐 과일 같은 거, 건강식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매장에도 아무래도 명절 특수가 조금은 있었죠.
0: 네. 네. 요즘에 미국 전체의 그 경제 지수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우리 한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거 포기해도 건강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부담이 된다면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 너무 큰 비용을 들여서 내 건강 챙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천정산산 정도는 우리 가족 건강 챙기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갖지 않는 것 같아요.
1: 네, 네. 뭐 저희 아시겠지만 매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그 저희가 이제 한 달치 한 달 그 분량으로 판매하는 산삼 자체도 300불짜리부터 시작을 이제 한 달짜리가 300불짜리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이렇게 큰 부담 없이 또 한 달 정도 드시고 나면 한 두 달 정도만 연속으로 드시고 나면 한 6개월 이상 또 그 다른 비타민 같은 거 안 챙겨 드셔도 될 만큼 또 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니까 기회 되실 때 구매하셔서 건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요즘에 경기도 좋지 않은데요. 허리께 졸라매야 될 이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은 포기할 수 없겠죠. 천정산삼으로 부담 없이 가족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와, 식당 하면 꽤 네. 비싸다. 제 주변 어떤 분도 점심 때 두 사람이 국수 마시고 음료수 하나씩 먹었더니 70불 나왔다 이러면서 두고두고 네. 예, 너무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시는데 한 달에 점심값 한 두 번 정도 맡기시면 한 달 분량의 천정산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네, 어떻게 이렇게 미국은 천정산삼이 쌀까요?
1: 그 가격이 싸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수요가 그만큼 있고 또 공급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산삼이 이제 그 천종산삼이라고 일컬어지는 3대 이상의 자연산을 그 자연산으로 대를 이어온 산삼이 한국에는 지금 현재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여기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자연산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포를 하고 있고 또 관리도 그만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그만큼 충분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네, 네. 천정산삼은 다른 어떤 삼에 비해서 효능이 좋다. 또 다양한 사포닌과 또 사포닌의 함량도 다른 삼에 비해서 천정산삼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주로 삼을 구분할 때는 어떤 삼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1: 지금 현재 삼을 나누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삼이죠. 인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재배를 해서 사람이 재배를 해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재배를 해서 시장에 내놓는 제품을 인삼이라고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삼을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찌고 말리고를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홍삼이라는 제품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인삼 제품은 대부분 홍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삼 제품에는 그 알지트리 성분이라고 해서 그 사포닌 중에 가장 특화된 사포닌이 이제 알지트리라는 사포닌인데요. 그 사포닌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이제 홍삼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제품이 보통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산양삼 제품입니다. 산양삼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시뮬레이트 진생이라고 표현하죠. 자연 조건에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사람이 키운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유통되는 산삼이라는 것들이 99%가 이제 산양산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시뮬레이트 진생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농장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농림부에 등록되어 있는 농장만 뭐 3,500개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물론 이제 영업을 하는 농장도 있고 아닌 농장도 있겠지만 3,500개가 넘는 농장들 중에 많은 양들이 대부분의 양들이 이제 중국이나 화교계를 통한 동남아시아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인삼 수출량이 한국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1등이에요. 수백만 톤의 인삼들이 미국에서 동남아시아와 홍콩 등지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이제 산삼이 내추럴 와일드 진생 이렇게 영어명으로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연산 산삼, 사람이 재배하는 삼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삼을 일정량 허가를 받고 일정 채취를 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그 넓은 땅덩어리에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공급이 이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0: 네, 이 장석훈 대표님이 직접 가셔서 채취를 하시는데
1: 네.
0: 이 내셔널 포레스트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걸 채취를 하시죠?
1: 네, 저희가 가는 지역을 보면 웨스트 버지니아하고 버지니아를 경계로 나누고 있는 아팔라치아 산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산맥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남한과 북한을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같은 지역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주변에 지금 20년 넘게 사장님이 산행을 하고 산삼을 채취하고 하셨는데도 아직도 그 산맥 안에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지역이 엄청나게 넓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그 이 자연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 자랑할 만한
0: 그런 자연이죠. 네. 네,
1: 맞습니다.
0: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천정산삼을 찾아서 다니시다가 와 신봤다 하고 이걸 다 발견하고 캐내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여러분께 판매까지 하게 되는 이 과정들 정말 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 정성 덕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격에 천정산삼 믿을 수 있는 천정산삼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저희 생산삼 그 세일 해드릴 거고요. 생산삼 200불짜리 오늘 160불에 해드리고요. 300불짜리는 240불, 그리고 500불짜리는 400불, 1000불짜리는 800불 이렇게 네 종류 세일 해드리고요. 다른 제품들도 20% 이상 세일 해드리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하게 한 가지 더 해드리자면 이제 그 산삼 엑기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입 안에다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드랍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 제품이 150불인데 오늘 100불에 해드리고 그다음에 산삼 씨 주스 말씀 많이 드렸죠. 산삼 베리 주스 그리고 150불짜리 오늘 100불에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159-25 노던 브루버드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879-2340입니다.
0: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은 159-15 노던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가 만나는 곳에 10만의 장소권의 천종산상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나 바쁜데 오늘 가격이 너무 좋은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화로 주문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718-879-2340번입니다. 그리고 타주에 계신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쇼핑도 가능할까요?
1: 네, 그럼요. 저희가 그 요즘에 우편비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저희가 좀 그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소정의 그 우편비만 받고 전국 어디든지 미국 내 어디든지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네 여러분 이번 주 프로모션은 생산삼입니다. 9월부터 판매 가능한 생산삼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할인해 주시는 품목 가운데 하나인 스포이드가 있는데요.
1: 네.
0: 이거는 어떻게 아까 스포이드 이렇게 드롭 뭐 이렇게 입에 떨어뜨리면 된다고 했는데 몇 방울 정도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인가요?
1: 아, 요거는 그 하루에 한 다섯 방울 정도 스포이드로 입 안에 네. 직접 이렇게 드랍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그 산산 액출액이기 때문에 그 생산삼 안에 있는 그 액기스만 뽑아낸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스포이드로 떠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무시기 전에든 입안에 직접적으로 한 다섯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드셔도 되고
0: 네.
1: 따뜻한 물에 떨어뜨려서 차처럼 마셔도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0: 네, 하루에 다섯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농축된 산삼을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매일 드신
1: 네, 매일 드시는 거죠.
0: 아, 그럼 매일 네. 드시면 그 한 병을 얼마 정도 드실 수 있어요?
1: 보통 한 20일 이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너무 간편한데요.
1: 네, 네.
0: 특히 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기숙사에 갈 때 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 바빠서 뭐 산삼 챙겨 먹을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몇 방울만 떨어뜨려 드시면 되니까 하시면 효과는 천정산삼
1: 아주 좋죠.
0: 똑같이 네. 그 사포닌을 드실 수 있는 거니까 참 좋습니다. 가격도 아주 좋고요. 네, 이렇게 천정산삼을 드시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지금 오늘과 같이 뭐 액기스로 드실 수도 있고 생산삼을 그냥 씹어 드실 수도 있고 또 마른 삼을 또 끓여 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천정산삼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매장에 가 보면 이렇게 캡슐이나 이런 제품으로 된 것들도 있어요. 파우치나 이런 걸로요.
1: 네,
0: 이런
1: 있죠.
0: 제품들도 네. 다 천정산삼이 들어 있는 건가요?
1: 저희 제품은 그 예를 들어서 천삼이라는 캡슐 제품은 산삼이 100%입니다. 예, 천삼 레귤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양으로 계산해 봤을 때 30년근 한 뿌리가 한 캡슐 정도에 들어가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천삼이라는 제품이 있죠. 천삼은 캡슐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 캡슐은 30년근 정도 되는 산삼이 한 뿌리가 한 캡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뿌리씩 드라이된 산삼을 씹어서 드시는 것 대신 드시기 간편하게 캡슐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제품은 거의 다 모든 제품이 산삼 100%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0: 네네. 천종산삼이 들어있는, 예, 100% 천종산삼입니다. 와, 이런 제품들을 참, 만나보기도 쉽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진짜 천종산삼일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10만이 장석훈 천종산삼에서는 이 판매자가 직접 채집을 해오, 채취한 천종산삼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이 LA 섭씨부터 시작해서 지금 뉴욕에도 매장이 있는데요. 지금 꽤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그랬죠.
0: 네, 그런데 주 고객들이 재구매를 하시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1: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네. 한번 드셔보시면 산삼이라는 제품을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한번 이렇게 테스트처럼 이렇게 한번 조그만 거 사갖고 가셔서 드셔보신 분들이 거의 한 70% 이상은 재구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드셔보시고 나면 감기 안 걸린다. 또 기분이 되게 컨디션이 좋아진다. 또 손발이 찬 것들이 없어진다. 뭐 손에 땀이 나던 게 좀 줄어들었다. 뭐 등등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재구매해 주시고 그래서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아주 흔한 광고 문구 가운데 하나가 처음 드시는 분은 있어도 네, 한 번만 드시는 분은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야말로 심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소비자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 이거 한 번만 먹는 사람 없겠는데라고 하십니다. 그 이은즉슨 확실한 효과를 보셨다는 거죠. 네, 드셔보신 분들은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 몸에 변화가 있구나를 확실히 느끼신다는 증거가 아닌. 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님 다시 한번 이번 주 프로모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 주의 프로모션 저희가 그 생산삼 세일 해드리고 있고요. 생산삼 세일은 이제 9월 달에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먼저 200불짜리 산삼 요거 160불에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불짜리 산삼 240불에 드리고 있고 500불짜리 산삼 400불에 드리고 있고 1000불짜리 산삼 오늘 800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키스, 산삼 에키스 요거 150불인데 100불에 오늘 드리고 있고요. 산삼 베리 주스 요거는 150불인데 오늘 100불에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있고요.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 주시면 더 좋고요. 혹시 타주에 계시거나 뉴저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전화하시면 우편으로도 보내드리니까 전화번호 잘 적어두셨다가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 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아, 우리가 먹으려면 이번에 생산삼 어느 정도 양으로 구입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에게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1: 두 분이 같이 드시는 경우라면,
0: 네.
1: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우려서 드시겠다 하시면, 500불짜리를 400불에 하는 것을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려요.
0: 네.
1: 그거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은 산삼이고, 또 두 달, 분이니까 두 달분을 두 분이서 한 달에 드시면 되는 거니까
0: 네네.
1: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300불짜리를 네 개를 해서 두 달을 드시는 것보다 네. 500불짜리 두 개를 해서 두 달을 드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0: 네네. 아 그런데 이렇게 생산삼 싸게 팔 때 나 좀 많이 구입하고 싶을 때 그러면 좀 구입해서 좀 잘 보관하는 방법, 한꺼번에 좀 많이 구입하시고 싶은 욕심이 날 텐데요.
1: 네. 네
0: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1: 산삼을 구매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매장에서도 다 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만 생산삼인 상태로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하시기는 힘들어요. 일반 가정에서.
0: 네.
1: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산삼을 구매하시는 방법, 이제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생식으로 하실 게 아니면 생식으로 하실 게 아니면 깨끗하게 씻어서 집 안에 그늘진 곳에 통풍만 잘 되는 곳에 잘 널어서 드라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드라이를 하시면 1년 내내 그 상태, 그러니까 선선한 상태만 유지해 주시면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잘 보관이 되거든요.
0: 네.
1: 그 다음에 생산삼을 좀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드리는 게 일정 부분은 꿀에다가 재서 발효시켜서 드셔보세요라고 저희들이 권해드려요. 저희 제품도 있지만 직접 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시니까
0: 네.
1: 집에 가셔서 깨끗이 씻고 슬라이스로 예쁘게 썬 다음에요. 물기만 살짝 말려서 꿀하고 일정량 저희들이 매장에서 알려드리는 일정량 정도와 꿀에 배합해서 한 달 정도만 발효했다가 그 발효된 것을 찹처럼 타서 드셔도 되고 또 그냥 수저로 이렇게 떠서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네. 드시면 위장장애가 있으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 피로가 누적돼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이 그 발효된 꿀과 발효된 산삼을 드시면 효과를 많이 봅니다.
0: 네. 그 꿀에다 삶을 담아서 이게 발효가 돼서 어떤 우리 몸에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1: 한 3주 정도면 발효가 다 되더라고요. 거의 다. 네. 3주 정도면 우리 어렸을 때 고추장 집에서 담궈보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죠. 그것처럼 네. 산삼도 담궈 놓으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부글부글 가스가 차면서 끓어 넘칩니다. 그럴 때 뚜껑 열어서 가스 좀 빼주시고,
0: 네.
1: 예, 그렇게 해서 상온에 그냥 놔두시면 네. 한 3주 정도면 발효가 돼요.
0: 네, 그 꿀은 어떤 꿀이든 상관없나요?
1: 네, 그럼 가능하면 뭐 조금 뭐 좋은 꿀 쓰시겠다고 하시면 뭐 꿀을 조금 좋은 걸 쓰시면 더 좋겠죠.
0: 네.
1: 저희 매장에 있는 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테네시나 또 웨스트버지니아나 뭐 이런데 이렇게 농가들 돌아다니면서 그런 그 농가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놓은 것들 저희가 그 5갤런짜리 통으로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꿀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내추럴한 자연산 꿀들이니까 네. 그런 꿀들 굉장히 좋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지만 않은 꿀이면 네.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0: 아, 꿀에도 설탕이 들어가는 꿀이 있어요?
1: 네, 많이 있죠.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 사향벌꿀이라는 거 있어요.
0: 네네. 네.
1: 그 사향벌꿀은, 그 겨울에 꿀벌들이 이제 겨울에 꿀 채취를 할 수 없을 때 꿀벌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설탕물을 먹이거든요.
0: 네.
1: 그 설탕물을 먹여서 그 채취되는 꿀이 그게 사향벌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중에 마트에 가서 꿀 이렇게 뒷면에 잉글리안트를 보시면
0: 네.
1: 사향벌꿀이라고 표기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꿀 잉글리안트 꼭 보시고
0: 네.
1: 자연꿀인지 사향벌꿀인지 구분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신만희 장석훈의 천정산삼 매장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는 꿀은 그야말로 천연.
1: 네, 내추럴한 꿀입니다.
0: 네, 네. 그러면 꿀하고 삶을 사셔서 꿀삼 담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 급해 빨리 먹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꿀삼으로 담가신 것도 판매하시죠.
1: 꿀삼으로. 네. 오늘 세일에는 네. 저희가 지금 안 해드리긴 했는데요. 꿀산삼이라고 해서 저희가 발효시켜서 이미 발효시켜가지고 완성된 제품도 저희 매장에 있으니까요.
0: 네.
1: 전 제품목 20% 또 해드리는 뭐 타임이 있으니까 그때 가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여러분들 매장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냥 어디 온라인이나 처음 본 매장에 들어가서 천정산삼이라 구입을 했는데 효과 못 봤다.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그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뭐 가끔 있으시죠. 근데 이제 뭐 어떤 제품을 구매하셨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그 여기 LA도 그렇고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길거리에 그 아이스박스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산삼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네
1: 그런 데서 구매하지 마시고 저희 같이 이렇게 20년 이상 꾸준히 정말 좋은 제품 열심히 채취해서 판매하는 그런 믿으실 수 있을 만한 분들한테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0: 네. 네. 신만희 장석훈의 천정산삼은 미국에 있는 모든 법을 잘 따라서 그에 맞게 채취하고 그에 맞는 양을 채취하고 그에 맞는 시기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재구매를 통해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판매처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신만희 장석훈 대표께서 직접 산에 통해서 채취한 천정산산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신만희 장석훈 천정산산의 장석헌 이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 드릴게요. 718-879-2340, 718-879-2340, 159-25 노던 블루버드의 시마니 정석훈의 천정산상 매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요,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여러분이 질의하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천정산상 산상과 함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7시 모닝 뉴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핵심 격전지인 미시간주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선거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위기감이 커지는 판벨트 농장지대 공략을 위해서 농민들의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에 이민자와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자비를 구했던 워싱턴 성공의 교구에 마리안 버드 주교가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유권자 운동에 나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패스트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러시아에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명문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파이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중 한 명이 사건 직후에 피해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전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는 명문 코넬대가 뒤늦게 독립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OKX가 뉴욕 증권거래소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손잡고 미국 내 토큰화 주식거래 플랫폼 출범을 추진합니다. 연방학자금 대출자가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낮출 수 있는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뉴욕시가 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보육 지원을 즉각 시행하면서 보육 프로그램과 바우처 수용기관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불법 주차와 교통 차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가 지역에 민간 기업이 돈을 내고 전담 주차 단속 인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출산 비용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가 미 전역에서 출산 비용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성인도 내년부터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10월 한 달 동안 5개 자치구의 공원과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무료 가을 축제와 할로윈 행사를 개최합니다. 월마트와 트레이드조에서 판매된 냉동 유기농 베리 제품이 대장균 오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0: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패스트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러시아에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6일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모든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측만 늘어놓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러시아가 세계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루비오 장관은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면 이에 대처할 조처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우리는 시간 단위로 상황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투명성을 갖고 더 많은 정보를 세계에 공유해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지금까지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내에 상황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루비오 장관뿐 아니라 미 당국자들이 이번 사고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무부, 질병예방대응본부와 다른 기관들이 이번 사고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미 전현직 당국자들은 해당 연구소에서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높이거나 약물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 획득 기법을 활용해 패스트 표본을 변형시키려고 했는지 파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숨진 연구원이 무기화 또는 유전자가 조작된 세균 연구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최근 동물에서 패스트가 자연적으로 발병하는 지역인 러시아 몽골 국경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당 연구소에 대해서 미 싱크탱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러시아군 당국이 변형시킨 병원체에 대한 백신과 진단법을 개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악시오스에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정보 부족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보건 당국자인 데이비드 맨스도어퍼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응 지침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국무부의 여행 경보 발령, 해당 지역의 미국인에 대한 지침 전달,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여행 보건 규칙 발표 등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시간을 시작으로 민주당 격전지 지원 유세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시간 방문을 예고하면서 전 현직 대통령이 핵심 승부처에서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미 중간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핵심 격전지인 미시간주 지원 유세에 나서고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광고에 잇따라 출연하는 등 선거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 2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압둘 엘사예드와 함께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엘사예드는 민주당 내 급진 진보 세력인 민주사회주의 계열 후보로서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 의원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4석을 추가해야 합니다. 상원 탈환을 위해선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 의원의 불출마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미시간 의석을 우선 지켜내야 합니다.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 지원 유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지역 유세 일정과 관련해 약 일주일 반 정도 뒤에 미시간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을 놓고 전 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선거전이 뛰어드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 등 35곳을 직접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주 민주당 상원 의원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워싱턴 DC 모금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세 일정도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퇴임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막강합니다. 지난 6월 CNN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원의 96%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71%였습니다. 당내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 막판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얼마나 힘을 보탤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K-라디오 김지연입니다.
0: 6일 뉴욕타임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네브래스카주 연설에서 이란전으로 인한 연료와 비료 등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전쟁으로 물가가 조금 높다며 이는 치러야 할

0: 작은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를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며 그들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다며 그들은 LA를 파괴하게 놔두라, 샌디에고를 파괴하게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란 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이란이 이들 도시를 공격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미 도시가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란의 미 도시 공격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감수할 만한 작은 대가라고 주장한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두 도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LA와 샌디에이고는 인구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1위와 2위 도시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제정신이 아니며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캐런 베스 LA 시장도 미 대통령이 외국 정부가 LA를 공격하도록 제안했다며 우리 도시를 겨냥한 그의 발언은 위험하며 우리의 안전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중간선거에서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논란이 확산하자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X계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위협에 대해 발언했던 것뿐이라며 환각상태 미디어가 현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채 이번 논란을 키운 것이라며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차구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무 잘 있습니다.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 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5: Let's go! New 택시.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적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4: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 정보센터와 전담 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5: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한 탐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임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10월 7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문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파이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중 한 명이 사건 직후에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전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ABC 뉴스가 입수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사건 발생 약 3주 뒤인 11월 7일 카이파이 프레터니티 회원인 윈스턴 리는 피해 여학생 제인도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일로 당신이 받고 있는 여풍 백클래시에 대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윈스턴 리는 최근 민사소송에서 피해 여학생의 몸 위에 마약류인 케타민을 올려놓고 코로 흡입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7명의 프레터니티 회원 중 한 명입니다. 녹취록에서 피해 여학생이 당시 완전히 만취 상태였고 여러 알의 진정제까지 투여받은 상태에서 8명에서 10명에 달하는 남성이 방으로 들어왔다. 이는 명백한 집단 성폭행이라고 지적하자 리의 태도는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리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며 당일 방에 들어갔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리는 사건 당일 또 다른 학생 조나선 뉴엘이 단체 스냅챗 채팅방에 성적 모욕이 담긴 메시지를 올린 후 이에 동조하는 글을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리와 통화한 당일 또 다른 피소자인 매튜 잉글스와도 통화를 나눴으며 바로 다음 날인 11월 8일 코넬대 캠퍼스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식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윈스턴 리는 대학 측으로부터 2년 정학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 고발이나 처벌은 면했습니다. 반면 사건에 깊이 개입된 잉골스와 뉴얼 등 학생 2명은 학교에서 최종 제적, 퇴학 처리되었습니다. K-Radio입니다.
0: 2년 전 발생한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는 명문 코넬대가 뒤늦게 독립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넬대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셸리 예이츠 전 미 법무부 보좌관을 책임자로 선임해서 대학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학생 7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학생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 따른 겁니다. 피해 여성은 대학 측이 신고를 받고서도 적절한 조사나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이츠 전 부장관이 이끄는 조사팀은 코넬대가 사건 당시 자체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초기 대응 과정에 부실함이 없었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예이츠 전 부장관은 미 축구협회의 여성 프로축구 선수 성폭력 의혹에 대한 독립조사를 이끄 등 주요 기관의 독립조사를 맡은 경험이 있다고 코넬대는 설명했습니다. 대학 측은 또 조사팀이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은 지난달 30일 외부 로펌을 통한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번 사태가 코넬대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포트후드 미군기지 총기 난사범에 대한 총살형을 승인했습니다. 총기 난사범 니달 말릭 하사는 2009년 사건 당시 미 육군 소령 계급의 군의관이었고 미군이 자국 군인을 대상으로 총살형을 집행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존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5일 X에 피터 헤그세스 장관이 2009년 포트후드에서 무장하지 않은 미군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한 지하디스트 하산에 대해서 미 육군 총살형 집행을 권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5일 보트후드에서 근무하던 정신과 군의관 하산이 알라우 아크바르,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는 뜻을 외친 뒤에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한 사건입니다. 이슬람 신도인 하산은 당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앞두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생적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사건은 미국 내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의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한일 대변인은 하산의 총사령 일시와 장소를 육군 장관이 정할 예정이라며 하산에게 심판의 날이 마침내 왔다고 밝혔습니다. 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총살형 집행은 드뭅니다.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유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등 소수의 주에서만 허용됩니다. 미군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1961년 4월 13일 미 육군 2등병 존 베넷을 강간 살인미수로 교수형에 처한 뒤 65년 만입니다. 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한 중학교에서 안타까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6일 오전 8시 반쯤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15세 여학생이 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10살에서 13살 사이의 이 학교 중학생들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학교는 7일까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튀르키예 내무부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요. 미디어 당국도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보도를 금지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는 산탄총 발사나 총기 사건처럼 학교 안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남부에서 군용기가 추락해 탑승자 25명이 전원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기는 승무원 5명을 비롯해 군인 가족 등 민간인을 태우고 라고스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당초 나이지리아 정부는 사망자를 32명으로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공군이 탑승 인원을 다시 확인하며 25명으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수치가 바뀐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며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고양이 2,700여 마리를 훔쳐 식용으로 도축하고 판매해온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와 30대 남성들로 구성된 이들은 늦은 밤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를 돌며 생선 미끼와 덫으로 고양이를 잡은 뒤 도축한 고기를 1kg당 한화로 약 3,600원을 받고 식당에 넘겨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출한 생존 고양이 50마리 중 13마리를 주인품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고양이들도 주인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고양이 고기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허가받은 도축장이 없어 시중에 유통되는 고양이 고기의 대부분이 이번 사건처럼 불법으로 훔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OKX가 뉴욕 증권거래소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손잡고 미국 내 토큰화 주식거래 플랫폼 출범을 추진합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애플 등 대표 빅테크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OKX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ICE와의 합작사를 통해 미국 내 토큰 주식 거래 플랫폼 출범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OKX는 지난 6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인 ICE와 차세대 자산거래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합작법인 OKICE를 설립했습니다. 공동의장은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맡았습니다. OKX ICE는 지난 4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통지했으며 60여 개의 미국 상장기업 주식의 토큰화 거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토큰 주식 지원 대상에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 로빈훗 등 디지털 자산 기업과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전통 금융사들, 월마트, 넷플릭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KX 아이스의 토큰화 주식은 기초 주식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해 보유자에게 배당, 의결권 등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거래는 블록체인 기반 유동성 풀을 활용하는 구조로 이용자가 테더나 서클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24시간 연중 무휴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추진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도입한 혁신 면제 제도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서비스 개시 시점과 대상 종목은 향후 관련 규제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쿠오모 OKX 아이스 공동의장은 자산 토큰화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고 있다라며 24시간 운영되는 온체인 시장이 거래와 결제를 더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글로벌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이민자와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자비를 구했던 워싱턴 성공의 교구의 마리안 버드 주교가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유권자 운동에 나섰습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4: 마리안 버디, 워싱턴 성공의 주교가 종교 간 연대단체인 Interfaith Alliance와 손잡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투표를 촉구하는 공익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번 광고는 버드 주교가 지난 취임식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버드 주교는 영상에서 우리는 모두 지난 2년간 벌어진 일들을 목격해왔다며 오늘 다시 한번 자비를 요청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제 투표에 나설 용기를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버드 주교는 현지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캠페인은 강경한 이민 단속과 국경 인접 집행으로 위축된 이민자들과 시민들을 겨냥한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광고를 제작한 Interfaith Alliance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참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국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투표소 감시 및 단속 방침으로 위축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아이오와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선 지역 4개 도시를 순회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버드 주교는 오는 11월 4일 선거에서 미 국민들이 현 정부의 강경 정책과 국정 운영 방식을 견제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종교 지도자는 버드 주교뿐만이 아닙니다. 버지니아 엘링턴 가톨릭 교구의 마이클 벌비지 주교 역시 최근 동성혼 및 낙태 관련 주 투표안에 대해 부당한 법안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교인들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에게 자비를 호소했던 버드 주교를 향해 자칭 주교라고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립각을 세운 바 있어 이번 종교계의 투표 독려 운동이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Radio입니다.
3: 미국에서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성인도 내년부터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무부가 2027년부터 성인의 첫 여권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연방정부 통합정보 사이트 공개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성인은 신청서와 신분증, 시민권 증명서, 여권 사진 등을 준비해서 우체국이나 법원 등 지정된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기로 직접 촬영한 여권 사진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진은 여권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최고의
5: 오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7: 전화하세요. 201-346-3800.
8: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9: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8: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 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 석회 온천 톨랑통곡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2: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똑같게 드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3: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아침이 힘드시다면 홍합페로라 플러스를 드세요. 깊고 편안한 잠, 한결 가벼운 아침,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한인사회의 유용 정해드리는 정보 톡톡.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9월 원래회를 열고 제10기 차세대 리더스 포럼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9월 30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원래회를 열고 오는 10월 31일에 열리는 차세대 리더스 포럼의 주요 프로그램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비즈니스 대표나 창업에 관심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와 실전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 강연에는 대한민국 대표 보디빌더인 강경원 선수가 초청돼 도전을 주제로 건강한 삶과 성공을 위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는 차세대 경제인들의 성장과 교류를 돕는 프로그램인 만큼 관심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스더아재단이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정신건강 응급대응교육인 멘탈 헬스 퍼스트에이드 교육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정신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료하면 미 정신건강복지위원회 NCMB의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현미숙 박사가 강사로 나서 진행하며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장소는 베이사이드 에스더아 재단에서 함께하며 참가 인원은 25명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이나 문의는 에스더아 재단 문자 917-993-23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 PBV 주택 대기자 명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11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PBV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정된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대기자 명단에 선정되면 텔레스타 코트와 더 익스체인지 앳 스프링힐 스테이션 등 PBV 주택에 공실이 생겼을 때 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신청은 바로 주택을 배정받는 절차가 아니라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기 위한 사전 신청입니다. 현재 일반 주택 선택 바우처, 흔히 섹션 8으로 부르는 프로그램과 페어팩스 카운티 렌탈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은 닫혀 있습니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페어팩스 카운티 주택지역사회개발부 703-246-5000번으로 하면 됩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매일 아침 7시 K라디오 7시 모닝뉴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미주 한인 가정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보육 지원을 즉각 시행하면서 기존의 긴 대기자 명단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시행된 이번 조치로 한인 부모님들은 내 아이에게 딱 맞는 보육 프로그램 또 바우처 수용 기간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K라디오입니다.
1: 뉴욕시와 어린이 서비스국 ACS는 보육 바우처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던 1만 명 이상의 아동에게 무료 보육 혜택을 즉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발표와 동시에 전격 시행되어 기존 대기자 명단에 있던 대상자들부터 즉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 조치는 생후 6주 영아부터 13세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최대 1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솟는 생활비와 보육비로 부담을 겪던 뉴욕 지역 한인 가정의 경제적 숨통이 바로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공식 보육 포털 사이트 NYC.gov 차일드 캐럴러 개편에 보육 바우처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인가, 보육기관만 별도로 필터링해 검색할 수 있는 신규 기능을 즉시 작동시켰습니다. 학부모들은 지금 바로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 가능한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가 운영하는 주요 무료 보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 및 영유아 프로그램 Infant and 2K 생후 6주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 무료로 운영되며 센터형과 가정형 보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K 및 Pre-K, 3세 및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의 뉴욕시 주민에게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기본 수업은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일부는 연장 보육도 제공합니다. 헤드스타트는 저소득층 3세에서 5세 아동을 위한 맞춤형 무료 교육 보육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뉴욕시는 한국어가 편한 한인 학부모들을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육자원 및 추천 컨소시엄 CCR&R은 전화 1-888-469-5999을 통해 무료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중국인 기독교 사회봉사회 CPC 등 관련 거점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현장 통역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지금 즉시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인근 보육기관의 위치와 최신 위생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 지원한 학교에 정원이 차서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뉴욕시 공립학교 신청 시스템인 MySchools 웹사이트에서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대기자 명단, 웨이트리스트에 자녀를 추가 등록하면 빈자리가 생길 때 입학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뉴욕시 311로 전화해 조기 개입 프로그램 Early Intervention을 신청하면 소득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무료 평가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년월일에 따른 맞춤형 보육 옵션과 바우처 수용 기관 목록은 뉴욕시 보육 공식 웹사이트 NYC.gov 차일드케어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연방학자금 대출자가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낮출 수 있는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금리 할인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된 연방 다이렉트론을 보유한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이체를 이용할 경우에 0.25%포인트의 금리 할인이 적용되지만 이번 한시 조치로 할인폭이 1%포인트대로 확대됐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자동이체를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 등록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미 자동이체를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할인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마감은 당초 9월 30일에서 12월 31일 자정까지로 3개월 연장됐습니다. 금리 할인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상환계획을 변경한 대출자는 새로운 상환계획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뒤에 자동 이체를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오르던 뉴욕주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캐피 호컬 뉴욕주지사는 3월부터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한인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주 노동부는 지난 1일 내년 1월 1일 주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는 시간당 $17, 그 밖의 지역은 $16가 유지되며 식당 등에서 팁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도 그대로입니다. 뉴욕주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물가에 연동해 올릴 예정이었지만 7월 일자리 수가 1월과 4월보다 모두 적으면 인상을 멈추도록 한 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재택 간병인의 최저임금은 예정대로 오르며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에서는 시간당 $20가 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동결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주의회가 승인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에서 시간당 $17 60센트, 그 밖의 지역은 $16 55센트로 오릅니다. 주 노동부는 고용주들에게 3월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주의회는 1월 정기 회기가 시작돼야 이 안을 논의할 수 있어 실제 인상 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입니다.
0: 워싱턴 DC에서 불법 주차와 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가 지역에 민간 기업이 돈을 내고 전담 주차 단속 인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의가 뜨겁습니다. 기업의 영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와 주민들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3: 워싱턴 DC 의회가 6일 화요일 만성적인 불법 주차와 주차 미터기 미준수로 몸살을 앓는 특정 지역에 민간 기업이 비용을 대고 추가 주차 단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표결을 진행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체들은 워싱턴 DC 공공작업국 DPW와 비용 상환 협약을 맺고 전담 주차 단속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기업들이 근무 시간이 끝난 비번 경찰관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 보안 요원으로 고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법안에 발의한 브리앤 네이도 DC 시의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주차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 방문객들의 주차 회전율을 높여 지역 상권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프 루가워, 워싱턴 DC 자치자문위원 ANC은 공공작업국 DPW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하루 16에서 18시간 체제로 단속을 벌일 수 있는 자원과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개별 사업체의 비용 부담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화이트 DC 광역시의원 역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화이트 의원은 단속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주민은 본 적이 없지만 과도한 주차 과태료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매우 자주 듣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구체적인 비용 규모나 배정된 관련 예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작업국 측은 이번 전담 단속에 투입되는 요원들이 초과 근무, 오버타임 형태로 근무하게 되며 기존 정규 근무 시간과 중복 편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뉴욕시가 10월 한 달 동안 5개 자치구의 공원과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무료 가을 축제와 할로윈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시 공원국에 따르면 시민들은 호박밭과 유령의 집을 비롯해서 미술 공예, 게임, 음악,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에서는 10월 16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할로우 스크림 공포 체험 산책이 열리고 17일에는 가을 축제가 이어집니다. 유령의 집과 호박밭, 에어바운스, 공예 활동 등이 준비되는데 사전 등록은 필요합니다. 더 브롱스에서는 10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윌리엄스 브릿지 오벌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호박 꾸미기와 페이스 페인팅, 카니발 게임, 과학 실험, 강아지 의상 퍼레이드 등이 진행되며 등록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튼아일랜드에서는 10월 24일 오션 브리즈 운동단지에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호박밭과 푸드트럭, 공예, 놀이기구, 공연 등이 열립니다. 브루클린과 퀸즈에서는 각각 10월 30일에 할로윈 행사가 열립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유령의 집과 의상, 댄스 경연 등이, 또 퀸즈에서는 호박밭과 공예, 게임, 유령의 집 등이 진행됩니다. 행사별 일정과 장소, 등록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공원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마트와 트레이드조에서 판매된 냉동 유기농 베리 제품이 대장균 오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4: 미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칠레의 과일 공급업체 프루타스 이 오르탈리사스 델수르는 지난 2일 냉동 유기농 베리 제품의 리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월마트 자체 브랜드인 그레이트 밸류의 유기농 트리플 베리 블렌드와 유기농 블루베리 10온스 제품, 그리고 트레이더조의 유기농 믹스드 베리 블렌드 12온스 제품 일부입니다. 월마트 제품은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 등 30개 주에서, 트레이더조 제품은 26개 주 일부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이번 리콜은 지난 7월과 9월에 이은 추가 조치로 앞서 리콜된 블루베리와 관련된 추적 조사 결과에 따른 예방 차원입니다. 문제가 된 대장균 오일사우는 심한 복통과 혈변을 동반할 수 있는 설사,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업체 제품과 관련된 대장균 감염으로 플로리다와 조지아에서 17명이 감염되고 6명이 입원했으며 이 집단 감염은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먹지 말고 버리거나 구입한 매장에 가져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먹은 뒤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K-Radio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5: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앵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기사 Strikes, Barricades and Fiscal Turmoil An Autumn of Discontent Grips France. 바로 파업과 바리케이트, 재정위기, 불만의 가을에 휩싸인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대선 시즌을 앞두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 바리케이드가 쳐진 고등학교, 솟구치는 국채금리와 재정파탄의 공포까지 프랑스 전역이 다방면의 혼란과 진통에 휩싸여 있는데요. 여름 휴가를 마치고 일터와 학교로 돌아오는 가을 개학, 복귀 시즌인 런트레가 올해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프랑스의 재정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담긴 이번 기사 속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rance suddenly finds itself engulfed by crisis. Not a single spasm of unrest, but a cascade of disruption that is roiling city streets, trading floors, and public offices across the country. 프랑스는 갑작스럽게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단 한 번의 혼란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 거리와 금융시장, 공공기관을 뒤흔드는 일련의 연속적인 혼란에 빠져든 것입니다. Engulfed by crisis. Engulf라 하면 바다나 화염 등이 마구 들이닥쳐 감싸다, 이붓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ngulfed by crisis는 위기에 완전히 휩싸이다, 사로잡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Cascade of disruption. Cascade는 본래 작은 폭포나 연속해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가리키는데요. 기사에서는 Cascade of Disruption으로 쓰여서 단발성 시위가 아닌 연쇄적으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사회적 혼란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t the end of its term은 임기 말에 이르다, 끝자락에 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rance's position looks unsustainable and the bond markets are saying that. But they're not screaming it yet. It's a slow motion train wreck. 프랑스의 상황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 보이며 채권 시장도 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비명을 지를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천천히 진행되는 기차 충돌, 대참사와 같습니다. Slow motion train wreck. Train wreck은 열차 탈선, 충돌 사고에서 유래해 완전한 대참사, 비극적인 결말을 뜻하고요. 거기에 slow motion이 붙어 slow motion train wreck이 되면 피할 수 없이 눈앞에서 천천히 서서히 다가오는 대참사라는 표현이 됩니다. unsustainable. sustain은 유지하다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able과 un이 붙어 지속될 수 없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되면서 재정위기나 힘겨운 경제정책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n Autumn of Discontent, 불만의 가을이라는 강렬한 제목처럼 현재 프랑스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복지국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룬 Engulfed by Crisis, Cascade of Disruption, Fin de règne, 그리고 Slow Motion Train Wreck 같은 깊이 있고 생생한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외신 기사를 읽으실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영뉴였습니다.

K라디오 7시 모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는 다채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는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최신 러시아에서 페스트 의심 사례가 발생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페스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숨을 쉬는 그릇이죠. 한국 전통의 흙그릇, 또 뚝배기, 항아리 이런 한국 전통의 흙그릇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의 항페스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 페스트 병원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접촉자 약 200명을 의료 관찰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당국은 현재까지는 해당 연구원의 사망이 연구기관에서 취급하던 페스트 병원체와는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요. 페스트 발생 자체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관련 상황과 격리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현재까지 2차 감염이나 지속적인 사람 간의 전파의 증거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페스트, 이 질환은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페스트는요. 페스트균, 즉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 원인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페스트는 주로 야생의 작은 포유류, 그리고 그 동물에 기생하는 벼룩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사람이 감염되는 대표적인 경로는요, 감염된 벼룩에 물리는 것이고요. 감염된 동물의 조직이나 체액과 직접 접촉을 한다거나 폐렴형 페스트 환자에게서 나오는 감염성 호흡기 입자를 흡입해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페스트는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감염병이죠. 특히 14세기 유럽을 휩쓴 대유행, 흔히 흑사병이라고 불리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당시에 유럽에서

다음에 페스트균이 림프계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발생을 하고요. 이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통증을 동반한 림프절의 심한 부종입니다. 주로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목 주변의 림프절이 붓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선페스트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다만 치료하지 않고 진행이 되면 혈액이나 폐로 감염이 퍼지면서 다른 형태의 페스트로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폐혈증성 페스트입니다. 페스트균이 혈액 속으로 증식을 하면서 전신으로 퍼지는 형태인데요. 감염된 벼룩에 물린다거나 감염된 조직이나 체액이 피부의 상처 등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선페스트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폐혈증성 페스트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심각한 장기 손상이나 조직 괴사, 출혈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요, 이번 러시아 사건에서 특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폐렴형 페스트입니다. 이 폐렴형 페스트는 페스트균이 폐를 침입하는 형태인데요. 페스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전파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렴형 페스트는 다른 페스트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페스트나 폐혈증성 페스트의 대표적인 감염 경로가 벼룩이나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라면 이 폐렴형 페스트는 감염된 환자가 내놓는 호흡기 입자를 통해서 사람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폐렴형 페스트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를 격리하고 또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페스트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폐렴형 페스트는요, 일반적으로 감염 후에 1일에서 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오한이 생기고 두통, 근육통, 심한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페스트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을 동반한 림프절 부종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폐렴형 페스트는 기침, 호흡곤란, 흉통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폐렴형 페스트는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해요. WHO에 따르면 치료하지 않은 폐렴형 페스트는 발병 후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페스트 15세기가 아닌 지금도 무서운 병일까요? 위험한 감염병인 것은 맞지만 과거와 현재의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치료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페스트는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페스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치료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 또 감염 위험 요인을 종합해서 페스트가 의심이 되면 신속하게 적절한 항균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치료에는 환자의 상태 그리고 감염 형태에 따라서 여러 약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페스트에는 치료 가능한 항균제가 있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특히 폐렴형이나 폐혈증성 페스트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접촉자 관리인데요. 폐렴형 페스트 환자가 확인이 되면 밀접 접촉자를 찾아서 건강 상태를 관찰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적절히 격리를 하고 의료진 역시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WHO에 따르면요, 이 페스트는 여러 지역에서 동물 사이에 자연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사람의 페스트 감염도 지금까지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WHO에 보고된 사람의 페스트 사례 가운데 대부분은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현재도 특정 계절에 선 페스트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요, 발생했을 때 원인균을 알고 있고 진단 또 항생제 치료, 환자 격리, 접촉자 관리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 연구기관에서는 여전히 페스트균을 연구하고 있는 걸까요? 페스트균을 포함한 감염병 병원체를 연구하는 것은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발전을 시키고 자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에서 페스트를 걱정해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상적인 감염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 페스트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야생 설치류나 죽은 동물을 직접 만지지 않고 또 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의 기억 때문에 이 페스트라는 이름만 들어도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의 페스트는 공중보건 체계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가 늦어지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진단, 치료가 중요하겠죠. 이번 러시아 사건 역시 앞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유출 또 집단 감염 이런 표현보다는 러시아 보건당국과 국제보건당국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함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한국 축구사에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불멸의 A매치 58골 신화가 2026년 10월 6일 마침내 손흥민의 59번째 골로 한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이 1972년부터 1986년까지 14년에 걸쳐 쌓아올린 대기록의 탑을 마침내 손흥민이 넘어섰습니다. 6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전반 6분 페널티 악 정면에서 얻어낸 프리킥 기회. 손흥민은 수비벽의 사이 공간으로 절묘하면서도 낮게 감아찼고 공은 잔디를 미끄러지듯 스치며 상대 수비벽 밑을 정밀하게 관통해 몸을 날린 골키퍼의 겨드랑이를 순식간에 관통하며 골문 구석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A매치 59번째 득점이자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통산 최다 출전과 최다 득점 기록을 한 선수가 동시에 석권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로베르토 모레노 임시감독 체제로 치른 가을 A매치 4연전은 2승 1무 1패라는 성적표를 남겼으나 축구 전술 분석가들이 내리는 진단들은 단순한 승점 이상의 구조적 과제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부임 초기부터 4백을 기반으로 1선부터 3선까지의 블록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컴팩트니스와 공수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는 실용적인 4-4-2 포메이션을 일관되게 고수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평가한 이 4연전의 전술적 결실은 볼 탈환 직후 상대 배후를 향해 발사되는 직선적인 역습 메커니즘입니다. 3-0 완승을 거둔 1차전 에콰도르전이 대표적인 표본으로 미드필더진의 협력 압박을 통해 탈환한 볼이 이강인, 김봉수의 한 번의 패스를 거쳐 손흥민과 황희찬의 스피드로 바로 직결될 때 공격 작업의 폭발력은 최상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2차전 우루과이전의 1-4 참패는 이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합니다. 상대의 강한 역 압박에 직면했을 때 후방 빌드업이 정체되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지나치게 전진하면서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20m 이상 벌어지는 구조적 분열이 발생합니다. 비워진 3선 공간으로 상대 공격진이 침투하자 센터백들이 끌려나오며 결국 측면과 하프스페이스에서 연속 실점을 헌납하며 무너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적신호는 3차전 베네수엘라전의 무기력한 0-0 무승부에서 커졌습니다. 상대가 미들블록 이하로 내려앉아 공간을 지우자 대표팀의 공격은 위험지역 진입을 포기한 채 외곽을 맴도는 U자형 횡패스로 일관했습니다. 전반 공격진의 압박 강도마저 떨어지며 슈팅수에서 7-12로 밀리자 핵심 수비수 김민재가 경기 후 모두가 함께 희생하며 싸워야 하는데 수비수들만 불쌍하게 버티고 있다며 라카에서 축구화를 내동댕이 쳤고 동료들의 안일한 압박 태만에 대한 작심발언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4차전 우즈베키스탄전은 김민재가 피로 누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위기 속에서 손흥민의 프리킥 선제골과 오세훈의 추가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반 여문다라 발생한 치명적인 백패스 미스와 박스 안 1-1 허용은 조현우의 슈퍼세이브가 아니었다면 경기 흐름을 통째로 내줄 뻔한 장면들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뉴욕 양키스가 디비전 시리즈 셧아웃 탈락이라는 낙떨어지 끝에 몰렸습니다. 플로리다주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펼쳐진 2016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과 2차전에서 양키스는 태파베이 레이스의 0-1, 2-5로 연달아 무릎을 꿇으며 시리즈 전적 2패를 떠안았습니다. 홈인 양키 스타디움으로 이동하지만 이번 수요일 목요일에 있는 양키 스타디움에서의 3, 4차전과 토요일 5차전 남은 3경기 중 단 한 차례라도 패하면 탈락이 확정되는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현지 사이버매틱스 분석관들이 지목하는 이번 디비전 시리즈 양키스 연패의 원인은 무엇보다 팀의 상징인 주장 에런 저지의 공백입니다. 9월 중순 종아리 부상으로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서 제외된 저지의 부재는 중심 타선의 장타 억제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1차전에서 템파베이의 선발 드루 라스무센의 날카로운 횡변화구에 막혀 8회 2사까지 노히트로 침묵하는 등 9이닝 동안 단 1안타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2차전 역시 벤 라이스의 솔로 홈런 2방으로 얻은 2점이 전부였을 뿐 누상의 주장을 나간 득점권 상황에서는 단 한 개의 적시타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단기전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내야 수비의 참사입니다. 양키스는 2차전에서만 무려 4개의 공식 실책을 저지르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1-1로 평평하던 5회 말 평범한 내야 땅볼 타구가 송구 실책과 야구 선택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자멸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 실책으로 만들어진 2사 2-3루 위기에서 템파베이의 리치 팔레셔스에게 2타점 중전 적시타를 얻어맞으며 승부의 추가 이날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운드 운영의 불균형입니다. 1차전에서 선발진이 1실점으로 호투했음에도 타선의 빈공 탓에 패배를 안았고 2차전에서는 야수진의 잇단 실책으로 선발과 불펜 모두 투구수가 폭증하면서 경기 후반 벤치의 추격작전 카드가 완전히 마비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엄마, 별일 없죠?
4: 너나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5: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5: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지금 여러분께서는 10월 6일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우리의 전통 흙그릇, 뚝배기, 항아리 같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주방에는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유리, 세라믹 이런 다양한 재질의 용기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대적인 식기가 늘어나도 이 보글보글 끓이는 된장찌개에는 여전히 뚝배기가 먼저 떠오르고요. 장을 담그거나 김치를 익힐 때는 항아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그릇들을 계속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 전통 그릇이 지닌 특징, 역사, 그리고 장단점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그릇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역사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의 흙그릇의 역사는 선사시대에 빗살무늬 토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토기는 진흙을 구워서 만든 단순한 형태였지만요. 이후에 불을 다루는 기술, 가마 구조가 발전을 하면서 단단함 또 쓰임새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가마를 이용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단단한 토기가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토기와 도자 제작 기술이 이어지고 발전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옹기가 서민생활 속에서 발효식품 저장과 조리에 널리 쓰였습니다. 옹기 가마터는요, 조선 후기를 거쳐서 근대까지 전국 각지에 자리를 했고요. 지역마다 장독의 형태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뚝배기는 옹기의 한 갈래인데요. 뚝배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직접 풀에 올려서 찌개를 끓이는 데 쓰이고 또 두툼하고 거친 질감으로 열을 오래 간직하는 조리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 뚝배기와 항아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보통 숨 쉬는 그릇이다 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표현은 옹기의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비결은요, 흙과 미세한 기포 그리고 천연 잿물에 있습니다. 첫 번째, 미세 기공 구조입니다. 점토를 형성해서 1100도 안팎의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흙 속에 수분 또 유기물이 빠져나가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흔히 이 구멍들은 물방울보다는 작지만요, 공기나 수증기 분자보다는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때문에 내용물이 새지 않으면서도 미량의 공기와 수증기는 드나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보온성과 열 전도율입니다. 금속 냄비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빨리 달궈지고 또 빨리 식는 편입니다. 반면에 흙으로 만든 뚝배기는 열 전도율이 낮고 두께가 있어서 천천히 달아오르지만 막상 한 번 달궈지면 비교적 오랫동안 온기를 유지를 합니다. 식탁에서 찌개가 오래도록 따뜻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물론 전통 그릇이 무조건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먼저 장점부터 소개해드리자면 항아리는 이 미세한 기공 덕분에 발효식품을 담그고 저장하는 용기로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김치나 된장, 고추장 같은 것을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고 깊은 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발효와 저장에 최적화된 환경이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보온성 역시 장점인데요. 뚝배기는 불에서 내린 후에도 잔열로 한동안 음식이 끓고 또 이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또 이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가열 조리용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그릇이라서 찌개를 직접 끓이는 직화 조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점이에요. 유리나 스테인리스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고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쉽게 깨진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급격한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도 단점인데요. 빈 그릇을 가열을 한다거나 뜨거운 그릇을 찬물에 바로 넣게 되면 깨지거나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미세한 기공 구조 때문에 요약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세제가 스며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세척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열전도율이 낮아서 음식을 빠르게 끓여내야 할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건조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관리법을 알고 계신다면 단점은 줄이고 장점만 살려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요,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 또는 밀가루를 물에 풀어서 수세미로 닦아내시고 세제를 쓸 때는 충분히 헹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새뚝배기를 처음 샀을 때는 물에 쌀뜨물이나 밥을 넣고 약한 불에서 한번 끓여내면 좋습니다. 녹말 성분이 이 미세한 기공을 메워서 음식물이 스며든다거나 금이 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세척을 한 다음에는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바짝 말려주셔야 미세 기공 내부에 습기가 남아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 식탁의 한 구석을 지켜주는 뚝배기와 항아리. 비록 빠른 현대사회의 편리함에는 조금 뒤처질지 몰라도요, 음식을 뭉근하게 익히고 천천히 숙성시키는 그 성질은 여전히 매력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온기가 오래 남아있는 뚝배기 찌개 한 그릇으로 식탁 한번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C1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2: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1: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2: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1: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2: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1: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3: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하니까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광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광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지난주에 이어서 얼굴에 담긴 심리학에 대해 풀어주실 분 지각심리학자 한림대 심리학과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2: 교수님 얼굴을 두 번째 뵈니까 더 뭔가 제 마음속에 소감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2: 예, 지난주
3: 복습 차원에서 하면 예. 단순 노출 효과.
2: 자주 보여줘라. 네. 호감도가 올라간다. 예.
3: 여담으로 제 책에 제 사진이 많은 것도 그런 점이.
2: 아, 그렇구나. 진짜 많아요. 교수님 사진이. 진짜로. 예. 그러네요. 자, 말씀하신 책. 예, 우리는 왜 얼굴에 혹할까? 흥미로운 부분이 참 많은데 이 부분도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얼굴이 인류의 소통을 위해서 진화해 왔다. 이렇게 쓰셨는데 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뭐 사실 얼굴 그 자체가 소통을 위해서 많이 변화됐는데 뭐 대표적인 거 보면 일단 얼굴에 털이 없잖아요.
2: 털이 없죠.
3: 예. 네, 예. 네, 표정 잘 보여 주려고.
2: 아.
3: 그다음에 더 신기한 것 중에 하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흰자위는 인간에게만 있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2: 흰자위, 눈에 흰자위가 인간에게만 있나요?
3: 정확하게 말하면 동물에도 있기는 한데 예. 대부분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2: 아, 흰자위가 이렇게 잘 보이는 동물이 없다.
3: 네. 강아지 없다. 같은 경우도 흰자위 있긴 있는데 언제 볼 수 있냐면 막 이렇게
2: 잘못했을 때 네. 오줌 싸고 눈치 볼 때 맞죠.
3: 밑으로 조금 보이고
2: 맞아.
3: 근데 우리처럼 거의 눈의 네. 절반 정도가 흰자위고
2: 아,
3: 그 다음에 검은 자위랑 흰 자위가 이렇게 대비가 뚜렷한 데가 많이 없어요.
2: 지금 제 앞에 모니터에 오늘 마침 원숭이 사진 있는데 얘네도 흰 자가 안 보이네.
3: 그죠. 얘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왜냐하면 흰 자위 보이는 게 사냥을 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나쁜 겁니다.
2: 흰 자가 보이는 게요? 네. 어떤 점에서?
3: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눈 시선을 할 때 우리 의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집장님을 제가 이제 사냥이고 사냥 당하시는
2: 제가 당하는 입장. 예.
3: 그럼 제가 사자가 항상 먹잇감을 본다고 들려드는 건 아니거든요. 걔도 피곤하니까 배고플 때만 간단 말이에요.
2: 아, 그렇죠.
3: 그러면은 내가 걔를 먹고 싶으면 이렇게 걔를 바라보면서 뭔가 이제 목적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 흰자위가 있으면 내가 어디 보는지를 제가 알아요.
2: 아,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그냥 물 먹으러 왔는데 그냥 이렇게 눈동자가 흰자위가 없으면 네. 내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옆을 보면서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2: 네.
3: 아니면 물만 먹는지 모르는데
2: 네.
3: 흰자위가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안 오겠네.
2: 그렇지.
3: 그다음에 옆에 내가 이제 먹을 그 사냥 대상을 보고 있으면 네. 뛰어올 것 같은 데로 도망가거나.
2: 아.
3: 그러니까 의도를 숨기기 때문에
2: 투수가 이렇게 쓱 봤을 때 도를 견제할 건지 안 할 건지 주자가 파악하는 네. 느낌이죠.
3: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흰자위가 있는 게 사냥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흰자위가 생겼냐?
2: 그러게요. 우리도 옛날엔 다 사냥하고 뭐 그렇죠. 그렇게 살았을 텐데.
3: 근데 이제 네. 우리가 피지컬이 약하잖아요.
2: 아, 약하죠.
3: 이러니까 우리는 협업해서 사냥을 하는 집단대로. 그래서 나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들키는 것보다
2: 예.
3: 우리 같은 팀끼리 말 안 쓰고 눈빛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주고받는 게 훨씬 더 베네핏이 컸던 거예요. 이러니까 요 눈동자를 가지고
2: 싹
3: 보는 거.
2: 그렇지.
3: 그래서 혹시 슬램덩크 보시면
2: 좋아하죠.
3: 거기서 그 정우성이
2: 예,
3: 눈동자 갖고 페이크를 넣잖아요.
2: 아, 그렇죠.
3: 싹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고.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네. 눈동자를 그쪽 돌리면 네. 자동스럽게 주위가 그걸로 갑니다.
2: 그렇지.
3: 그러니까 사람은 이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2: 예. 눈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3: 그쵸.
2: 흘겨보기도 하고.
3: 그쵸.
2: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3: 그쵸.
2: 그다음
3: 또 이제 재밌는 게 그 막 그 괴기물 나오는 좀비나 이런 사람들 나오면 멀쩡했던 사람이 괴물로 바뀌는 사인이 흰자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2: 아, 맞다.
3: 탁 꺼내지죠.
2: 꺼매지고 빨개졌다 꺼매지고 막 이러죠.
3: 네. 예, 그러면서 흰자위가 없어지면서 내가 어디를 보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흰자위 있는 게 인간의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고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진화된 결과다.
2: 새삼 신기하네. 예. 역시 사람은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은 감정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의 심리 상태 흔들릴 때 뭐 동공지진, 네. 동공이 흔들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 뭐 지각 심리학적으로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3: 네. 뭐 일리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 말꼬리 잡듯이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동공은 흔들릴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긴 합니다.
2: 그냥 T다.
3: 네, T. T인데.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네. 동공은 구멍이고 홍채로 있어가지고. 아,
2: 홍채 지진이네요.
3: 저희 이제 안구가 움직이는 거죠.
2: 안구 지진.
3: 근데 실제로 불안하면은 안구가 많이 흔들리긴 해요. 그 이렇게 뭐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예. 뭔가 경계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안하면 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도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계속 옮겨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그사하게 응시를 하면서. 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동공은 이렇게 지진하는 것보다 네. 확대하거나 줄어드는 역할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리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네. 어두울 때는 좀 커지고 네. 밝을 때는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네. 단지 과학적인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인간의 마음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2: 아, 그렇군요.
3: 예. 뭐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게 헤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2: 헤스 선생님.
3: 요 선생님이 주로 새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어요. 아, 애착 형성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극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제가 얼굴 연구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자극을 하니까 그분도 이제 새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뭐 디스커버리 같은 잡지에서 새 이렇게 보고 막 이런 걸 좋아하셨대요.
2: 예.
3: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그걸 막 보고 있는데 네. 와이프가 보더니 왜 당신은 새 그림만 보고 있으면 동공이 커지냐.
2: 동공이 커졌구나.
3: 네, 그래서 네. 내가 그래? 막 그러다가 네. 그 다음에 가서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을 보여줄 때랑 네. 일반적인 풍경을 보여줄 때랑 일반인들의 동공을 써봤더니 네. 매력적인 이성이 있을 때 확실히 커진다. 그래서 호감이 있으면 동공이 커지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았습니다.
2: 예.
3: 그래서 한때 이 동공이 커지면 상대방이 저에 대한 매력도가 향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을 때 동공이 커지면 절도 매력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이제 지난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호감의 상호성이 있었잖아요.
2: 예.
3: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이 좋아한다. 동공이 커지는 게 그 호감의 시그널이니까 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도 매력적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2: 그 동공을 내가 크게 하고 싶어서 크게 할 수는 없죠.
3: 아니죠.
2: 그건 안 되죠.
3: 가능하죠.
2: 가능한가?
3: 그럼요.
2: 눈을 크게 뜨는 거랑 다르잖아요.
3: 다르죠.
2: 예. 얼굴에서 표정이나 감정 잘 숨기는 분들도 있죠. 네네.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 뭐 이런 분들은 포커페이스 하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 내 얼굴 근육이 지금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2: 잘 파악하고 있구나.
3: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각 심리학할 때 십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가 더 있는데 그중 하나가 네. 고유 수용 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2: 그건 뭐죠? 예.
3: 내 근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체조하시는 분들은 막 돌고 있잖아요. 그럼 예. 내가 지금 공중에서 예. 몸이 어떻게 되고 있나.
2: 아, 알아야겠지.
3: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럼 지금 내 팔다리가 어디 있느냐.
2: 네.
3: 요게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를 많이 당하시냐면 예. 그냥 걸어가고 있다가 예. 침대에 부딪혀서 다치거나.
2: 아.
3: 그러니까는 저기 분명히 눈으로 보고 이게 모서리가 있는데 네. 내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러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2: 그런 사람들 있죠.
3: 네, 그래서 네. 그 근육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가 요거가 이제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건데
2: 네.
3: 얼굴 근육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근육이 어떻게 되고 있나. 사실은 내가 어머니한테 뭐 성적표를 숨겨야 돼서 예.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예. 내가 좀 그럼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내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일단 알아야 되고
2: 네, 네.
3: 두 번째 통제를 잘해야 되고
2: 통제 잘해야 되고
3: 네. 예. 특히 이제 통제 같은 경우는 뇌로 보면 전전두엽 쪽에 네. 이제 통제를 해준 역할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2: 예. 근육을요?
3: 근육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2: 모든 것들을
3: 그래서 예. 보통 통제의 센터가 전전두엽이라고 이야기해요.
2: 네, 네, 네.
3: 약간 딴 얘기 해도 되나요?
2: 한번 해보시죠. 네. 예.
3: 술 먹고 취중진담 하시잖아요.
2: 취중진담 하죠. 예.
3: 왜를 하냐면 예. 술이 안정제입니다. 이게 각성제가 아니라 보통 안정을 시키는데 이 억제하는 애까지 안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평상시면 억제력이 있어서 네. 아 지금 이거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2: 네.
3: 이 순간에는 내가 전화하면 안 되는 애가 억제가 되다가
2: 네.
3: 술을 맞으면 그 억제 능력이 안정이 되면서 네.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2: 아~
3: 그냥
2: 그 원리구나.
3: 잔이 이거 하는 거예요.
2: 잔이 하는 거죠.
3: 네, 네. 그래서 요 억제가 제대로 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포커페이스가 잘 됩니다.
2: 아 그렇겠네요.
3: 예. 네. 근데 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억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데 좀 이제 얼굴 근육이라던가 보통 이제
2: 네, 얼굴 근육 사용법 또 통제력을 잘 키우는 거 이건 연습으로도 가능하네요.
3: 연습으로도 가능하죠.
2: 뭐 포커 선수나 뭐 바둑 기사 이런 분들은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3: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훈련법도 있어가지고 거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무표정으로 있기 뭐 막 이런 것도 하고요.
2: 네.
3: 반복적으로 억제하는 훈련을 하면 실제로 전전두엽 기능이 강화가 돼가지고 아. 억제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2: 네. 표정 못 숨겨서 약간 고민이신 분들은 훈련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 그리고 역을 하셔도 돼요.
2: 네. 어떻게 해요?
3: 그러니까는 표정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특정 표정을 계속 지으려고 하면 됩니다. 계속 웃는 거.
2: 아, 계속 웃는 거.
3: 그러니까 무표정만이 표정을 즐기는, 숨기는 게 아니라 네. 싫은 상황에도 웃는 쓰면 아. 되잖아요.
2: 아, 사회생활에 필요하죠, 이거.
3: 네.
2: 어. 아, 그런 것도 가능하다. 네네. 역으로도. 예. 우리 오감을 얘기하지만 지각 심리학자분들은 이제 식감, 예, 열 가지 감각 중에 특히 이제 얼굴 근육.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표정과 이제 말씀하신 안 웃긴데 웃고 뭐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필요한 가짜 표정 이런 판별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이제 안 웃긴데 웃으면 티나는 사람은 네.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너 입만 웃고 있어 다 네. 티나 이런 얘기합니다.
3: 네. 요즘에 자본주의 웃음이라고 하죠.
2: 자본주의 웃음이고 네. 제가 진짜 약간 눈웃음을 잘 못 지어서
3: 네, 네, 네.
2: 예,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3: 아.
2: 예, 맞는 말인가요?
3: 네, 심리학적으로도 있습니다.
2: 아, 심리학적으로?
3: 요것도 예. 있습니다. 공식 영어입니다.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이 있는데,
2: 아.
3: 진짜 웃음은 뒷센 웃음이라고 그러고요. 뒤센.
2: 뒤센.
3: 사람 이름이에요.
2: 아, 예, 예.
3: 신경학자인데, 뭐 옛날에 그분이 안면 마비 근육이 돼서 얼굴 근육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환자를 데려다가,
2: 네.
3: 각각의 얼굴 근육에다 이제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네. 얼굴 근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표정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19가지 형태의 이제 웃음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만 진짜 웃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따서 진짜 웃음은 뒷센 웃음. 그리고 이제 가짜 웃음은 패남 웃음이라고 그러는데.
2: 패남이요?
3: 네, 그게 이제 팬 아메리카 에어웨이라고 미국의 항공사인데
2: 예.
3: 거기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되게 일정한 웃음을 짓는다고 해서 아. 가짜 웃음하면 이제 패남 웃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본주의 웃음은 이제 패남 웃음이 되겠죠.
2: 네. 네. 저 지금 이제 왼쪽 사진은 진짜 웃겨서 웃고 계신 거라는데요.
3: 네, 뭐.
2: 뒷센
3: 예.
2: 미소.
3: 예. 네, 요거. 그러게요.
2: 오른쪽은 그냥 웃긴 척 하시는 거고.
3: 네, 그냥 저건 마지못해 웃는 거고.
2: 마지못해 웃는 거고.
3: 네,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크게 이제 누운 웃음을 제대로
2: 그래, 맞아요,
3: 치느냐,
2: 맞아요.
3: 안 치느냐.
2: 예, 예.
3: 근데 이제 웃음도 약간 노력하면은 이제 지을 수 있긴 한데,
2: 예.
3: 요 눈꼬리만 이렇게 짜지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웃으면 요 안까지 이렇게 좁혀지면서,
2: 아...
3: 정말 재미 싹 웃는 게 있는데,
2: 예.
3: 이건 연습으로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2: 그러니까 안쪽 부분은?
3: 예, 네, 안쪽 부분까지 쪼그라드는 요 부분은 예. 연습으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2: 예.
3: 보통 이제 눈, 진짜 눈 웃음이 있는 웃음만 진짜 웃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 예.
3: 둘레군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진짜 없습니다.
2: 예.
3: 해박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2: 저 지난주랑 오늘 귀센 미소를 몇 번 지은 것 같습니다. 너무
3: 아, 그런가요?
2: 재밌어서. 진짜로.
3: 예. 아 근데 이렇게 편한 미소라고 해서 나쁠 거는 없고요.
2: 네.
3: 실제로 편한 미소를 지어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2: 네.
3: 얘기도 많이 나오고.
2: 네.
3: 그다음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2: 아 그렇죠. 안 웃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3: 네. 실제로 해봐도 네. 웃고 있으면 행복. 을 더 높다고 평가를 한답니다.
2: 아. 그러니까
3: 가짜라도 웃는 게 좋긴 좋습니다.
2: 아,
3: 가짜 웃으면 예. 안 하는 것보다는.
2: 해남도 좋다.
3: 네. 예.
2: 거짓말할 때 얼굴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3: 요게 재미있죠. 되게 많이들 나오시는데
2: 네.
3: 요즘 인터넷 속설, 뭐 예를 들어서 네. 시선이 오른쪽으로 간다.
2: 아, 왼쪽은 또 아니고 오른쪽?
3: 네, 시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거짓말 하는 거, 왼쪽으로 가면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2: 예.
3: 그거는 사실은 아닌 걸로.
2: 아, 아니고.
3: 약간 속설인 거고.
2: 속설이고.
3: 그, 거짓말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사람이 거짓말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2: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요?
3: 예.
2: 많이 해본 사람?
3: 뭐, 뻔뻔하거나.
2: 뻔뻔, 좀 담력이 네. 좀 있을 것 같고.
3: 네, 근데 의외로, 예. 거짓말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인지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그래요.
2: 아, 그렇습니까?
3: 왜냐하면 사실 거짓말은 하나 만들어내면 모든 계속 유지하려면. 아,
2: 그렇죠.
3: 많이 써야 되잖아요.
2: 예.
3: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지 능력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진실을 말할까봐
2: 예.
3: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서 요 두 가지와 관련된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2: 아, 진실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
3: 네.
2: 그렇죠.
3: 그래서 보통 얼굴에서 그나마 네. 가장 릴라이블, 그러니까 그 신뢰롭게 안정적으로
2: 예.
3: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게,
2: 네.
3: 거짓말할 때 눈을 잘 깜빡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아, 오히려?
3: 예. 네.
2: 아.
3: 왜냐하면 이제 네. 잘못 말할까봐
2: 네.
3: 초집중을 하고.
2: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안 깜빡인다.
3: 네.
2: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3: 네.
2: 오, 그래서 반대로 생각했어요.
3: 네, 근데 이제 거짓말하는 동안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있다가 거짓말을 끝나면 이제 다시 이렇게 풀리는.
2: 오.
3: 뭐 이런 것도 그래요. 있다고 그러고. 뭐 얼굴 표정은 아니지만 타이핑 칠 때도 거짓말할 때 느리게 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지 부하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2: 아,
3: 거짓말을 하려면.
2: 예.
3: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말고 그나마 여기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얼굴 심리학자가 주장하기로는 거짓말하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실제 내 속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4: 네.
3: 그리고 다른 표정을 짓잖아요.
4: 네.
3: 그런데 가짜로 표정 만들 때에도 인지적 부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4: 예, 예.
3: 내 그 가짜 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굉장히 짧은 뭐 0.2초 혹시 안 되는 그 잠깐에 진짜 표정이 나온다.
4: 아,
3: 이제 요거를 미표정.
4: 미표정?
3: 네. 뭐 미세표정이랑도 하고 예, 뭐 이렇게 예, 말을 하긴 하는데
4: 예.
3: 뭐 그래서 정말 진실이 담겨져 있는 찰나의 표정.
4: 야.
3: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그분이 주장을 했고
4: 야.
3: 실제로 미국 드라마 이제 라이투미라는 게 있는데
4: 아, 그래요? 예.
3: 거기서 보면 그 주인공이 사람 얼굴 보면서 진짜 거짓 얘기를 합니다.
4: 아.
3: 이제 그게 이제 그 박사님 모델이고
4: 아. 그럼 실제로 뭐 약간 거짓말 탐지기처럼 쓸 수도 있나요? 표정을 보고?
3: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4: 아, 예,
3: 그래갖고
4: 예.
3: 훈련을 받으면 예. 딱 보고 그 미세표정을 잡아가지고
4: 네.
3: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속마음이 뭐고 속내면이 뭔지를
4: 네.
3: 파악할 수 있다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4: 너무 잠깐이라 볼 수
3: 그러니까
4: 있을지도 모르겠고.
3: 네, 저도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저는 힘들더라고요.
4: 그렇군요. 예. 아,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닮아간다.
3: 네.
4: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지각심리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사실은 네. 지각심리학자로서는 반대가 더 맞습니다.
4: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 닮나요?
3: 아니요.
4: 아니, 그럼요.
3: 닮은 사람을 사랑한다?
4: 아, 닮은 사람끼리 사랑에 빠진다?
3: 예. 네.
4: 아.
3: 보통 이제 매력의 조건 중에 하나가 유사성이 있어요.
4: 아, 유사성.
3: 그래서
4: 아, 그럼 반대에 끌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3: 그러니까 반대에 끌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잘 따져보면 반대가 아닙니다.
4: 아, 그렇습니까?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4: 예.
3: 제가 이제 보통 유사성 얘기를 하면
4: 네.
3: 어떤 학생의 손을 들어서
4: 예.
3: 아, 자기는 프로야구 LG 트윈스 팬인데 자기 여자친구는 두산 베어즈 팬이다.
4: 아이고, 예.
3: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 다른데 나는 걔가 내가 이길 때마다 괴로워하는 거 보면 즐겁고 이렇게 맨날 싸우는 게 좋다.
4: 예.
3: 달라서 좋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 예.
3: 그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가
4: 아, 예.
3: 수많은 취미 중에서
4: 네.
3: 프로야구 시청을 하고
4: 어.
3: 가서 직접 경기를 볼 만큼
4: 직관까지
3: 좋아하고
4: 하고.
3: 그런데 미세하게 좋아하는 팀이 다를 뿐이에요.
4: 그러네. 공통된 게 더 많네요.
3: 그렇죠.
4: 아,
3: 그래서
4: 아.
3: 유사성이 굉장히 확보된 다음에 조금 다를 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4: 네.
3: 전반적으로는 유사할수록
4: 끌린다.
3: 네, 끌립니다.
4: 오.
3: 그래서 보면 이제 얘기할 때 공통 관심사 막 꺼내놓고 하잖아요.
4: 네.
3: 소개팅하고 막 할 때 이제 그게 다 그런
4: 거고. 아, 그렇지,
3: 거고.
4: 그렇지.
3: 그다음에 이제 상당 기법 중에 미러링이라는 게 있어요.
4: 미러링.
3: 예.
4: 연애 프로에서 많이 나오던데요.
3: 아, 그렇죠. 요즘에
4: 미러링.
3: 이렇게 미러링.
4: 예. 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랬을 때 상대방도 이러고 뭐.
3: 네, 지금 이렇게 따라하면
4: 어, 예.
3: 상대방 눈치 채면은 싫은데
4: 예.
3: 눈치 못 채는 상황에서까지 약간 비슷하게 하면
4: 네.
3: 호감도가 높아지는데
4: 아.
3: 그것도 유사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4: 요새 일부러 약간 플러팅을 미러링으로 하는 분 계세요.
3: 예. 사실은 플러팅 방법 중에 미러링이 있습니다.
4: 아, 그래요?
3: 예, 있는데.
4: 예. 한 수 더 읽은 거죠. 예.
3: 네, 근데 이제
4: 예.
3: 거기를 따라하는 걸 상대방의 눈치를 채면
4: 예.
3: 조롱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 아.
3: 그 못 알아차리는
4: 적당히 해야 돼요.
3: 적당히.
4: 예.
3: 뭐든지. 이런 게 중요하죠.
4: 아, 이 반대. 여기 오히려 맞는 것 같다.
3: 예.
4: 닮은 사람끼리 끌리는 경우. 예. 예.
3: 네.
4: 이렇게 지각심리학자 최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기회가 됐을 때 또 모시면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4: 아,
3: 산 놓고 물건 놓겠습니다.
4: 좋은 인상과 함께 좋은 에너지를 심어주신 최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맨 셔터 내립니다.

0: 스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대팔과 박스단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이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정말 가능할까요? 나이 들수록 변화, 성장하는 거 힘들다고 믿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삶의 태도라는 책의 저자, 그리고 경희대 정신과의 방건호 명예 교수님 모시고 한번 그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변화, 네. 우리는 변할 수 있나? 네. 사람은 변하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
1: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세 살 벌은 뭐 8까지 간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변화를 너무 이렇게 거창하고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책에서 변화라는 용어보다는 시프트라는 용어를 좀 쓰게 됐습니다. 지금 구피디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증거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들은 뭐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의 뇌가 어른이 되고 나면 잘 안 변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0: 아, 원래는?
1: 그렇죠. 나이가 이제 머리가 굳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3, 40년 전부터 실제로는 나이가 들고도 뇌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발달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뭐 70, 80, 90이 된 분들도 우리 이제 흔히 기억에 관여하는 그 해마라는 조직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거든요.
0: 원래는 뇌는 세포 재생이 안 된다.
1: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0: 그런데 그게 네. 다르게 지금 증명이 된
1: 건가요? 동물 실험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노인들 사실 이제 부검하면서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분들한테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은 노력하면 나이가 들고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0: 야, 그건 좀 반가운 얘기인데요.
1: 굉장히 저희도 놀란 거고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80년 이상 하버드 대학생들 대상으로 쭉 지금 연구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요. 하버드 그랜트 연구. 예. 거기서 이제 행복의 조건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 한 75세 이상 젊을 때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75세 넘어간 분들 중에 뭔가 이렇게 성격도 바뀌고 굉장히 좋은 방어기제라는 것들을 구사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미 75세 이전에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증거도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제 20대의 어떤 사람이
1: 그렇죠.
0: 70대의 이 사람 됐을 때는
1: 뭔가 다른 사람
0: 다른 사람이 된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바로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1: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죠.
0: 예. 아까 뭐 시프트라는 개념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책에도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요. 시프트 영어 단어인데 이렇게 이게 변경하다,
1: 바꾼다
0: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1: 제가 사실 이 단어를 좀 눌에 들어온 게 이제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 야구 보시는 분들 사실 많이 들을 텐데요. 그 수비팀이 이제 공격이 바뀔 때

0: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변화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고 쉬프트라는 말인지 영어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차이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쉬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1: 우리가 뭐 변화하면 진짜 되게 거창한 거 많이
0: 그렇죠. 뭐
1: 생각하잖아요.
0: 새 사람이 돼야 되고.
1: 난 진짜 여기서 독자에서 이제 작가로 나는 변화할 거야
0: 아,
1: 이러면 쉽지
0: 그렇죠.
1: 않잖아요.
0: 예.
1: 근데 쉬프트는 약간 그 변화보단 좀 작은 규모 혹은
0: 작지만
1: 범위의 변화군요.
0: 뭔가 확실한 목표가 있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예, 그런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변화를 쉬프트로
0: 뭐
1: 대신해서
0: 그렇게
1: 이제 우리
0: 표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작은 변화 혹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변화를 쉬프트라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됐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0: 아, 시작이요?
1: 어디서부터 이 쉬프트의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0: 속담에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걸음을 뛸때 가능하면 좀 쉽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게임할 때 보면 애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끝판왕 보스를 잡겠다. 물론 뭐 결국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다람쥐도 잡으러 가야 되고 뭐 마을 사람들이 주는 어떤 미션도 하고 그래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뭐 아이템도 모아야 되고
0: 그럼요.
1: 경험치도
0: 한참
1: 쌓아야
0: 걸리죠.
1: 되고.
0: 그렇죠. 경험이 쌓여야 이제 보스하고 붙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한 걸음을 보스한테 바로 가겠다가 아니라 다람쥐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요즘에 이제 또 새해가 되니까 뭐 목표들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운동 목표도 세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운동 안 하던 분이 갑자기 내가 다음 달 3.1절 뭐 풀코스 마라톤 나가겠다?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아주 실천 가능한 거. 내일부터 퇴근할 때뭐 월수금 뭐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걷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좀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성취감도 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책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제안을 하셨던 작심삼일을
0: 작심삼일.
1: 작심삼일을 되게 재밌게 변화를 주셨던데.
0: 저도 뭐 결심을 해마다 많이 하고 연출하는데,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거 봐서는 뭔가 사람들이 그래도 사흘은 간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사흘만 가게 목표를 잡자는 거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큰 목표보다는 사흘 동안 달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사흘 뒤에 또 내가 했네. 그 자신감이 생기면 그럼 한 3일 더 해볼까?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게 되게 어떤 유머라고 봤는데,
0: 네.
1: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0: 아.
1: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굉장히 저는
1: 3일 동안만 성취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0: 그렇죠.
1: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0: 4월 동안에서 달성하고 하루 파티하고 다음 3일 또 해보고 이렇게
1: 되게 100% 성공의 방법인 것 같아요.
0: 확률을 높이는 게
1: 확률을 높이는.
2: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1: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우리 삶을 이렇게 생각할 때 변화를 생각할 땐 조금 더막 성취감이 더 크고 내 인생을 좀 바꿔줄 것들을 목표로 좀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진 않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작은 성취,
0: 소소한
1: 작은 목표 이런 거를 좀 세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욕심이 커서 그런 건가요?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야망도 있어야 될 거고 뭐큰 목표를 갖는 건 좋은데 그럼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동력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의 뭐 격려도 있고 나의 결심도 있고 한데 결국은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나한테서 나오는데
1: 그렇죠.
0: 그럼 나를 움직이는 힘의 발단은 아마도 만족감, 성취감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뭔가 이렇게 목표를 주잖아요. 너 일주일 동안 뭐 매일

0: 학습지 몇장 하면 내가 상품을 줄게. 근데 그 일주일이 어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길고, 어떤 아이들한테 굉장히 짧거든요.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어린이집 다니는 애한테도 일주일 동안 인사 잘하면 내가 상품을 줄게. 아이가 일주일 내내 그걸 기억할 수도 없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실패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뭐가 엄마가 자기한테 요구했는데 자기가 못 해내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잘안 되나?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죠. 근데 사실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일, 격려,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만족감이 있으면 더 해볼까 하는 의욕이 나는데 자꾸 실패를 하고 나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하는 게좀 겁이 나죠. 그래서 흔히 이제 요즘에는 어떤 고착형 마인드셋하고 성장형 마인드셋 개념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데 고착형인 애들은 안될 텐데. 난안 돼.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목표가 거창하다 보면 사실은 본인한테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좀 쪼잔해 보이지만 작은 목표를 달성해서 만족감을 쌓아가는 게 훨씬 좋을 것
1: 아,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에 저도 좀, 아, 이렇게 될수 있겠구나 싶은 게 뭐냐면, 고착형
0: 같습니다.
1: 마인드셋, 성장형 마인드셋, 그게 이제 캐롤드웨크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0: 그렇죠.
1: 이게 작은 성취가 우리를 좀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군요.
0: 그렇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캐롤 드웨크가 쓴 책에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평가를 할때 패스 페일로 하는데, 패스는 좋은 거지만 페일 그러면 나는 이제 끝이다.
1: 낙제, 뭐 실패
0: 그렇죠.
1: 이러니까.
0: 근데 아마 그 분이 하신 실험 중에 이제 페일이라는 용어 대신에 아직이라는
1: Not
0: 거
1: yet.
0: 그렇죠. 아직 끝난 건 아니네. 한번 다시 해볼까? 의욕이 나는데 페일 해버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의욕이 굉장히 사라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1: 그 교수님은 소아정신과 전문이셨으니까 이제 그 아이, 유아, 청소년들의 사례를 많이 드시기도 하지만 또 이걸 듣는 분들은 이제
0: 그렇죠.
1: 성인들이시잖아요. 성인의 경우에 이 실패의 경험들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나 해봤는데 안 돼. 막
0: 실패.
1: 작년에 초에도 그랬고,
0: 그렇죠.
1: 올해도 이제 신년인데 내가 목표 세웠는데 뭐 조금 비교적 작은 거 세워봤는데 또 벌써 끝났어. 벌써 지금 오늘 녹화 기준으로 9일째인데,
0: 그렇죠.
1: 이런 자꾸 실패의 경험이 성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한지.
0: 그런데 애들하고 성인하고 아마 큰 차이가 있다면, 애들은 사실은 아직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어도 만회할 힘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어른은 아마 어느 날 커서 어른이 돼서 한번 실패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실패를 하고 있다면, 대개는 어떤 우리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져 버려서 동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 책에서도 좀 썼지만, 메타인지라는 게 굉장히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 다 알고 계신 것 중에 여우와 심포도라는 이솝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여우가 이제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계속 강풍강풍 뛰는데 높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아, 지금 포도가 쉬어서 이제 못 먹어.
1: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하는
0: 합리화를 했죠.
1: 사례잖아요.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화 됐으니까 이제 그래. 뭐못 먹을 거니까 안 되지 뭐 가버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실패죠.
1: 그렇죠. 실패인데 여우는 마음의 상처가 없는 거죠.
0: 그렇죠. 나는
1: 그런 건가요?
0: 합리화가 됐으니까. 하지만 여우는 포도를 먹을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실패해서 자기 인지 기능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메타인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실패를 바탕으로 자기가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게 아마 메타인지의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고, 아, 이걸 결국 내가 먹으려면 발판을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친구 여우들을 데려와서 타고 올라갔다든가, 결국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합리화하고 나서 끝나면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죠.
1: 아, 이게 뭐 메타인지라는 게좀 궁금해지는데, 그런 상황. 이게 뭔가 우리의 어떤 생각에 혹은 삶의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게 메타인지인가요?
0: 혹시 이제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좀 뭐 접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다른 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이서부화 중에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있죠.
1: 아, 예.
0: 그 메타인지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1: 아, 그렇군요.
0: 누가 봐도 토끼는 거북이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1: 빠르죠. 네, 당연히 거북이 이기죠.
0: 그 시합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네. 같죠. 근데 어쨌든 시합이 붙었고, 그 토끼가 생각해 자기는 절대로 질 수가 없죠. 근데 토끼가 인지한 것 중에 강과한 거는 가다가 자기가 낮잠을 자면 사실은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북이는 자기가 느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자기는 쉬면 안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끙끙거리고 가야 이길 똥 말똥 하니까. 거북이는 갔죠. 토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낮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한 거죠.
1: 아, 그러네요.
0: 네. 네. 그래서 거북이는 자기의 문제를 잘 알고 그 자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를 굉장히 그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은 없었던 자기의 약점이나 문제나 실패를 되돌릴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데까지 가는 게 메타인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1: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 생각이나 인지라고 부르지 않고 네. 왜 메타인지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나요?
0: 이제 보통 우리가 인지하시는 분들이 생각 인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식을 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인지라는 거는 그 인지한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솔루션을 찾고 또 자기 자신을 좀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힘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럼 우리가 약간 변화를 도모하려면 나의 메타인지를 잘 써야 되는 것이다.
0: 그렇죠.
1: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또 방어기제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아까 그 여우가 포도를 따먹지 못하니까 아유 저 뭐 못 먹을 거니까 쉬어서 못 먹을 거야라고 합리화하고 자기를 좀 안심시키고 편하게 만들잖아요.
1: 그렇죠. 그걸 우리는 또 방어기제라고 말하잖아요.
0: 예, 그렇죠. 근데 그 방어기제도 보면 아주 그런 지금 여우가 쓴 방어기제는 좀 미숙한 거죠. 자기가 실패한 걸 인정하지 않고 마음은 편하겠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메타인지도 그렇고 메타인지가 결국은 어떤 성숙한 방어기제를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 메타인지가 성숙한 방어기제를
0: 그러니까 연구하신 분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결국은 제가 이 책에 그거를 좀 다 이렇게 너무 많이 내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모아놓은 이유는 자기한테 필요한 걸 찾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발전하자는 거니까 사실은. 예.
1: 그 방어기제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방어기제란 말도 어쩌면 이제 네.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0: 네.
1: 책에서는 이제 성숙한 방어기제를 써야 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0: 사실은 이제 방어기제란 용어는 정신분석이나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주로 쓰는 용어였거든요. 근데 아까 그 하버드 그랜트 연구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방어기제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내셨는데 하버드 그랜트 연구가 이제 뭐 80년 가까이 해오니까 이제 대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찾아낸 게 나이가 들면 사실은 성숙해지는 거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방어기제까지 성숙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하버드 그랜트 참가자들 중에 이제 75세 넘어서도 자기한테 유익한 성숙한 방어기제를 쓰는 분들이 있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자기 나이 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자조적으로 아유 이 나이에 뭐 뭐가 되겠어.
1: 경우 많죠.
0: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는 거죠. 나도 좀 편해지고.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제자리에 주저앉을 거냐 하는 거죠. 나아가려면 나를 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붕업시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유머는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일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분들이 쓴 책인데 어떤 이제 노인이 어떤 여자분을 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야 이게 사랑인가 했는데 부정맥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조적일 수도 있는데 유쾌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나를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어? 그래? 부정맥이네. 그럼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니까 뭔가 더 할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성숙한 그 방어 기제라는 거는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을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제 상사가 부피디님이 이제 아래 PD들 막 괴롭히는 아래 PD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내 직장을 옮기든지 어떻게
1: 많이 있습니다. 네.
0: 그리고 자기가 실수를 해서 야단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탓을 하는 거죠. PD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인간이 좀 투사라는 방어가 있는데 내 문제를 저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네,
1: 그렇죠.
0: 그런데 만약에 그 아랫사람이 야, 우리 PD가 좀 이렇게 성과는 좀 그렇지만 배울 게 많다. 뭘 배워야 될까? 내가 야단 맞은 거는 좀 있고 저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동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애들이 자꾸 이렇게 크면서 자기 아빠를 동일시하고 하면서 좀 더 멋있어지고 싶고 뭐 힘도 세지고 싶고 그냥 운동도 하고 밥도 열심히 먹고 굉장히 성숙된 방어 기제죠, 사실은.
1: 그렇군요. 방어 기제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근데 거기서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도 내가 좀 성숙한 어떤
0: 그렇죠.
1: 선택에 네. 의해서 그렇죠. 그 기제를 선택하는 거군요.
0: 그렇죠.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렇죠.
2: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3: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츠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5: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이제 나이와 변화 이걸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그렇죠.
1: 뭐 잠깐 초반에 언급하셨습니다만 나이 들수록 뭐 뇌가 굳어진다 사람은 더 나이 들수록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많은데 나이 들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내가 좀 더 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지 정말 이게 쉬운 일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0: 나이를 탓하는 것도 이제 좀 미숙한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죠.
1: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0: 왜냐하면 내 탓이 아니니까 나이 탓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나이가 들고서 뭔가 이렇게 변신을 이룬 분 한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좀 드려볼까요? 그게 밖에 나가면 KFC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KFC를 만드신 분이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1890년생이고. 그 샌더스라는 분이거든요. 코너 샌더스.
1: 그 할아버지
0: 이게 모양 하얗게 하고
1: 그분인가요?
0: 그렇죠. 네. 네. 그 본인입니다. 아.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불행하게 생활하셨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어떤 ADHD 연구하다가 그분도 샘플로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됐는데 한 50이 될 때까지 직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어요.
1: 아,
0: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야간 대학에서 법학을 해가지고 법률사무소도 열고.
1: 근데, 아, 진짜?
0: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클라이언트들하고 싸워서 또 망하고. 근데 이분이 요리하는 걸 좋아하셨고, 요리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취미 삼아 하던 요리를 가지고 이제 닭고기 요리를 만든 거죠.
1: 아, 그거는 자기가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망하고 나서 만든 게 치킨집인 건가요?
0: 그렇죠. 네. 아, 그분이 변호사 망하고 그다음에 주유소도 했는데,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이제 간이 음식점처럼 뭘 팔잖아요, 음식을. 자기가 이제 닭튀김을 해서 팔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해서, 레스토랑을 열고 한 50세부터 쭉 하시다가, 또 그것도 또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그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가 됐을 때, 65세쯤 됐을 때,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막 말아먹고,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지치고 어떻게 보면 막 우울해지고 그럴 것도 같은데 참 대단하신 게 이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걸 뭔가 이렇게 그 사업 마인드로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든 상호가 KFC죠. 켄터키 프라이 치킨. 이분이 켄터키에서 장사를 많이 하셔서 근데 이제 그게 대박을 쳐가지고 65세에 사실 창업을 해서
1: 쉽지 않은데.
0: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더군다나. 그래서 그분 사례를 저도 보면서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책에서 소개했는데 어떤 쉬프트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이분한테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1: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0: 그쵸. 이제 회복 탄력성으로 그 연세대학에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번역하셨고 정신과에서 주로 이제 회복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1: 그분은 약간 실패를 메타인지적 어떤 성찰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배운 걸 계속 써먹었는데 아무튼.
0: 예.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를 계속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게 저는 이제 메타인지적인 개념에다가 회복력까지 갖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0: 또한 사례를 들어드리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 사례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프랑스의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 로베르 마샹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67세인가요? 저랑 그분도 이제 비슷한 나이에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로 등록을 합니다. 이제 대회에 나가고요. 그렇게까지만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데 이분이 이제 10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100세가 되면서부터 뭔가 기록에 자꾸 도전을 하셨어요.
1: 아, 100세에?
0: 네. 그래서 101살 되던 해에 1시간에 아마 4km를 달렸을 겁니다.
1: 시간 24km의 속도로?
0: 1시간에 24km를 가신 거죠.
1: 그러니까 24km 속도.
0: 예, 예. 시속
1: 24km로 가죠. 101세가?
0: 101살에. 그리고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103살에 26km를 달성을 했습니다.
1: 올리셨네요.
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어떤 발달할 수 있다는 산 증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그 프랑스의 그 신체 생리학자들이 이분하고 연구를 했는데, 101살 때 이런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뭔가 증진될 수 있느냐, 그 폐활량부터 시작해서 페달링 속도나 이런 게 해서 논문으로 그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3살이 될 때까지 2년 동안 트레이닝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결국은 100살이 넘었는데 증진되는 결과가 신체적으로요.
1: 신체적으로 네. 증진이 되는 사례. 네.
0: 그래서 저는 그분 사례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반성을 좀.
1: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신체적 조건이 약간 특이한 거 아닌가요?
0: 아닙니다. 그분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키도 작고요. 몸매도 작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어떤 그런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소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소식하고 채소를 많이 드셨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낙천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신체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태도가 남다라.
0: 그렇죠. 그분의 삶의 태도야말로 제 책 제목도 삶의 맞아요. 태도지만 맞아요. 그분을 본받는 게 훨씬 더.
1: 근데 뭐 이제 위인들 이야기한 거 같은데
0: 그분은 위인은 아니죠. 그냥 일반인입니다, 사실.
1: 아, 그냥 위인이 됐죠. 100세 그런 기록을 하셨으니까.
0: 네.
1: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비슷한 나이 또래에 쉬프트를 하신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교수님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시점에 언급하신 두 사람이 이제 쉬프트 인생의 변화를 겪는 그 시점에 이제 이르셨는데 교수님의 변화. 뭐 이렇게 좀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0: 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한 30년 정도 일하던 병원에서 은퇴를 했는데 이제 은퇴하기 전에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조직을 떠났을 때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1: 그렇죠.
0: 지금까지 살아온 커리어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어가야 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좀, 뭐 이제 자랑 같긴 하지만 제가 이제 30년 정도 있는 동안에 한 논문 한 300편 정도 쓴 것 같거든요.
1: 엄청 많이 쓰셨네요.
0: 되게 이제 방학 때 빼고 한 달에 한 편씩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더라도 계속 이걸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출판사하고 또 연결이 돼서 제가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분들을 주로 만났었는데 그분들한테 사실 제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런 그 지식이라든가 그런 경험들이 일반인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출판사 쪽에서도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또 책을 쓰게 됐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일 쪽으로 계속 시프트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제 뭐 의사로서 네. 혹은 뭐 선생님으로서에서 네. 시프트 되는 거군요.
0: 거기서,
1: 작가로, 저자로.
0: 어떻게 보면 이 제가 만나는 오디언스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환자분들이었고 일반인들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1: 교수님은 그렇게 잘 변화를 이제 첫 걸음을 떼신 건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경우 뭐 사실은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이 직장을 떠나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0: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좀 불안한 게 있었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대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일반인들도 대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때 이제 어떤 그 타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처음에 시도하기를 원했던 그 이전 상태하고 앞으로 원하는 상태를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리했을 땐 불안이 사라지나요?
0: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혼동할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불안을 극복하자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극복하는 거하고 불안을 없애자 하고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를 싫어하니까 불안을 없애자. 근데 없애면은 굉장히 곤란한 거죠.
1: 불안을 없애면 곤란하다.
0: 그렇죠. 극복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불안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1: 아, 사람으로서 불안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까?
7: 뻔할 것 같은데.
0: 아, 그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정서 중에 하나거든요.
1: 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혹시 그 인사이드 아웃2라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 불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불안이 큰 역할을 하지 않다. 사춘기 들어가면서 불안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그 불안이라는 게 어떤 실수도 많이 하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 인간이 아주 아주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생존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유류 중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사실은. 달리기도 잘 못하고 나무에도 못 올라가고 맞아. 물에 들어가면 빠지 숨도 못 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굉장히 포유류 중에 가장 선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그렇죠. 누가 나를, 다른 동물이 나를 해칠까봐 불안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또 뭔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불안은 우리한테 굉장히 굉장히 소중한 동반자죠.
1: 변화의 동력이군요.
0: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복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불안이 없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1: 그럼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변화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0: 그렇게 되나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우리가 변화를 좀 앞두고 이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 몇 가지 책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또 뭐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뭐 이런 약간 뭐 자존감 문제, 낮아지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 높아지진 않거든요. 대다수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요?
0: 근데 이 자존감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30년쯤 전에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자존감 공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1: 아, 자존감 공식이요?
0: 네, 자존감 이퀄 분모가 계획이고 분자가 성공입니다.
1: 아, 계획, 성공을 계획으로. 그러니까
0: 계획한 게 얼마나 성공하느냐.
1: 그렇죠. 계획한 게 그렇죠. 얼마나 성공하느냐.
0: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작은 목표를 자꾸 이뤄내서 성취감을 얻고 성공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존감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분자가 실패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면 자존감은 자꾸 떨어지고. 그 로젠버그라는 한 분이 이제 자존감을 측정하는 표를 만드셨는데 물론 이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량화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한 10문항 정도니까 체크해 보시면 30점 만점에서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해보시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가 좀 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 척도 문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존감을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신 피디님인데 이분이 속으로 아 나는 내 지금 자존감 척도해 보니까 굉장히 점수가 낮다. 왜 그럴까? 또 반대로 뭐 어린 아이가 우리 남이 볼 때는 애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뭐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놀고 싸고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아빠한테 자랑하죠. 아빠 내가 낮에 밥도 혼자 먹고 낮잠도 혼자 자고 다 혼자 했다. 화장실 응가도 혼자 했다. 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냐는 거죠.
1: 그러네요.
0: 자존감의 주체는 결국은 본인이라서 말 그대로 자존이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존중해 주지 않죠. 그건 본인들이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이 삶의 태도라는 이번에 새로 내신 책에 이제 이게 되게 유용한 게 우리가 좀 이런 쉬프트를 추구하고 잘 성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도구들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이제 한번 올해로 정신과 의사로 한 41년 차가 됐거든요.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아까 제가 많이 배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한테 배운 것들이 사실은 다른 눈을 돌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는 있는 거죠. 유머도 있고
1: 유머.
0: 그 회복력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또 메타인지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1: 긍정심리학.
0: 예. 그래서 환자들하고 제가 그동안 작업하고 고민하고 함께 했던 것들이 이론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한 거거든요. 그 중에 또 요즘에 이제 최근에 긍정심리학이라는 개념도 있어서, 긍정심리학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좀 요약을 하면, 약점보다는 장점, 강점을 생각하자는 거죠.
1: 나의 강점.
0: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아까 이제 불안도 나타나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내가 살면서 만족스러웠던 부분, 행복했던 부분을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강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 마음을 갖자는 게 이제 긍정 심리학입니다.
1: 그게 우리의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0: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뭐 그걸 다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자기가 뭐 취사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내서 계속 그 노력을 하시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네요. 변화는 우리 DNA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네,
0: 그렇습니다.
1: 그걸 추구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행복해.
0: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고 우리 삶이 좀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7: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8: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사기, 텍스, SBA론, 비즈니스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아웃이요. 703-539-8377, 703-539-8377.
9: 전날 밤에 저 내일 출근하기 어려워요. 일단 출근을 한번 해봐요. 딱 100일만 버텨봐요. 드디어 100일이 됐어요. 동료들과 축하 파티를 열었고요. 데이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난 17년 동안 정신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데이지 같은 분들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과 조직까지도 다 바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히즈빈스의 임정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지라는 분입니다. 데이지는 한때 잘나가는 수학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요. 실력도 인정받아서 영국으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9살, 어느 비오는 날이었어요. 런던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누워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웠어요.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습니다. 진단은 조현병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했던 거였어요. 유학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졌고 대인 기피증도 심해졌습니다. 매일 집에서 천장을 보면서 지내셨다고 하셨어요. 그 시간이 15년이었습니다. 데이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지난 17년 동안 정신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데이지 같은 분들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우게 됐어요.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강점을 발견할 때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데이지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44살이 되던 해에 데이지는 용기를 내어서 히즈빈스 명동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할 때 누군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서 택시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매장에도 고객이 오면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고요. 처음에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퇴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데이지 옆에 레치암이라고 하는 매니저가 있었어요. 저희는 영어 이름을 부르거든요. 전날 밤에 저 내일 출근하기 어려워요 연락이 오면 레치암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퇴도 좋으니까 일단 출근을 한번 해봐요. 우리 딱 100일만 버텨봐요. 매니저는 본인의 점심시간을 다 반납하고 불안해하는 데이지 옆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데이지는 매니저와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드디어 100일이 됐어요. 동료들과 축하 파티를 열었고요. 데이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기 시작하셨어요. 손님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커피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의 안정감이 생겼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데이지는 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금은 새로운 매장에서 선임 바리스타가 돼서 후임 바리스타들과 함께 일하는 롤모델이 되셨어요. 이제는 퇴근하면요. 명동백화점 쇼핑을 딱 하고 집에 가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다른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사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드는 꿈이 생기셨대요. 본인의 회복 스토리를 다른 분들과 나눠서 그들의 회복을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데이지를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매일 정신과 약을 챙겨 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 내가 사랑하는 매니저와 동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 성실함과 의지를 갖고 있는 그 데이지가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데이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는 이런 회복의 이야기를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히지빈스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에 첫 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외에 38개 매장과 공장에서 약 180명의 바리스타, 로스터, 파티쉐, 셰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모두 장애를 갖고 있고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각자마다 꿈이 있어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여정을 동행하고 있는 고군분투 중인 비장애인 직원들도 90여 명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지난 17년간 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게 힘들지 않았냐고요.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몇 년 동안 수익이 나지 않은 적도 있고요. 그때 스트레스가 온몸에 염증이 가득 찰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힘을 줬던 분들, 장애인 직원분들, 가족분들이었어요. 저에게 종종 전화가 옵니다. 임 대표 힘들지 않냐고, 힘내라고, 매일 저녁 8시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한 직원의 어머니께서는요, 히지빈스 같은 곳이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적자였던 시기에도 한 명의 해고 없이 기업을 잘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난 너무 출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또는요, 나는 인생에 문제나 고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사실 우리는 모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나의 삶에 대한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고통의 바다를 열심히 건너가고 있어요. 고통의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폭풍 속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순간도 우리에겐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서운 바다를 잘 건널 수 있을까요? 저는 2009년부터 십수년간 함께 일해온 제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살면서요, 정신병원 입퇴원을 26번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 제리를 만날 땐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잘 버티실 수 있을까? 그런데 제리는요, 정말 성실하게 매일 출근했습니다. 16년간이요. 어떤 날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매장 구석에서 잠시 쉬다가 다시 일어나고요. 어떤 날은 약 기운 때문에 손도 떨리고 입도 떨려서 커피를 내리기가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리는요, 다른 정신장애인들을 돕는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결혼도 하셨고 손주도 보셨어요. 되게 재밌고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하다가 제리, 행복하세요?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건강도 되게 안 좋아지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요, 너무 행복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은 산소호흡기에 산소를 빨아들일 그 근력, 그 작은 힘이 없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들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아닐까요? 그러셨어요. 행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서울대의 최인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행복의 수준은 주어진 환경과 그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결정된다. 행복하려면 주어진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반응을 먼저 보면 연구 결과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면 다 감자로 시작합니다. 세 가지 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감사, 감동, 감탄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숨어있는 감사와 감동의 요소를 찾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기업들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한 반도체 회사의 사내 카페가 오픈하게 됐어요. 그 회사 직원으로 고용된 장애인 바리스타 이름이 규리인데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지적장애를 갖고 계시거든요. 카페 오프닝 날인데 긴장한 만도 한데 너무 행복한 미소를 띄고 있는 거예요.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규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본인의 꿈을 얘기하는데요. 언젠간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시래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1600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셨대요. 22번의 헌혈을 하셨대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요, 도서관에 가셔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공부를 하신대요. 지적 장애가 있지만 진짜 감사하면서 열심히 도전하는 규리를 보면서요, 아,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행복과 성장이 어떻게 일터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 직업 유지율은 18.3%입니다. 10명이 일을 시작하면 3개월 뒤에 한두 명 남는 거예요. 선진국 통계도 50%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히지빈스의 직업 유지율이 95%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직원분들께.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이요, 17년째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보니까요, 직원들이 서로를 강점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신장애 전문가이신 한동대의 정숙희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개념이 이 강점 관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약점보다 강점에, 문제보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장과 변화를 돕는 실천 철학입니다. 저희 회사에요, 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로스팅 총괄 실장님이세요. 톰은요, 대학에서 기계를 전공했습니다. 자격증도 3개나 갖고 계세요. 그런데 20대 때 정신장애 발병으로 인해서 20년 가까이 일을 제대로 못하시다가 15년 전에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루는요, 톰이라는 매장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라는 기계가 있어요, 카페에. 고장이 난 거예요. 본사에서 출동을 했는데 고쳐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톰이 부품을 다 분해하고 재조립을 해서 고쳐놓으신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톰에게 제안을 해봤어요. 톰, 로스팅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로스팅은 커피를 볶는 과정인데 시간에 따른 화력, 공기 흐름 제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기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200도에 배출한 커피 원두랑 201도에 배출한 커피 원두가 맛이 다릅니다. 그 디테일이 필요한 거죠. 톰에게는 본인의 강점과 딱 맞는 일이었어요. 현재 톰은 로스팅실의 최고 리더십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비장애인 직원들을 가르치십니다. 별명이 뭔지 아세요? 황금손입니다. 히지빈스 핵심 커피인 게이샤 커피 수십 톤이 그분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한 단맛을 강화하는 커피 제조 기술 특허도 얻게 됐어요. 우리는 톰을 정신장애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사랑하고 그 전문성을 지닌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과 조직까지도 다 바꾸었습니다. 본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 이상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본인만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약점 때문에 고민하느라 강점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나의 강점을 스스로 칭찬하고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은 분명 고통의 바다입니다.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파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7년 동안 장애인 동료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바라봐주는 누군가를 만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톰을 정신장애인으로 보지 않았고 기계를 잘 다루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보았고요. 저는 데이지를요 조현병 환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회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12살 아들과 7살 딸이 있어요. 어느 날 회사일로 좀 지쳐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딸이 저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쌀과자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걸 아빠 왜 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행복했겠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탄했고 우리 딸의 행동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제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과가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할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약점보다 강점을 먼저 한번 봐주세요. 그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11: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1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박 교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네, 아침 저녁 공기가 아주 쌀쌀하지요. 이제 조금씩 나무도 색을 변할 것 같은데 매일 다니던 길인데도 어느 날 문득 보면 어제와는 조금 다른 풍경이 이제 눈앞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변해가는 풍경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요. 그 순간순간을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네, 67년 전 오늘 1959년 10월 7일에는 인류가 정말 처음 보는 풍경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달의 뒷면인데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달은 늘 거의 같은 얼굴을 보여주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달을 바라보면서도 그 뒤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달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소련의 우주선 루나 3호가 달 뒤편을 촬영하면서 인류가 처음으로 달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달의 뒷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 생각을 하다가 사람도 참 비슷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늘 밝게 웃는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의외로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가끔 한쪽 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는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달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뒷면이 있었듯이 사람에게도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를 조금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해보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저 사람에게도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드뷔시의 클레르 데 르느, 달빛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성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하면서 세계 무대의 이름을 알렸는데요. 그의 연주를 들으면 너무 섬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맑고 감정을 과장하지 않는데도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연주가들이 있지만 이 달빛은 조성진이 연주하는 걸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월의 가을 아침입니다. 잠깐 하던 일...

조성진의 연주로 드뷔시의 달빛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꼭 환한 빛이 아니어도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빛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달빛처럼 조용한 빛도 있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달의 뒷면처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에게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좋은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10월 7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10시 10분이고요. 오늘도 또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모신 2부에서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누리호 이야기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죠.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어젯밤, 네, 11시 20분경, 25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남 공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불꽃을 뿜으면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광경을 또 지켜보았어요. 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발사라고 하네요. 결과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로켓이 잘 올라갔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한 이야기들이 숨어있더라고요. 누리호가 올라간 높이가 약 570km예요. 거기까지 위성 15기를 싣고 올라가서 하나하나 차례로 우주에 내려놓았는데요. 소소형 군집 위성 5기, 그리고 큐보 위성 10기인데요. 누리호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위성을 운반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 로켓 하나 쏘아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위성 15개를 싣고 올라가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툭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누리호가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각각의 위성을 정확하게 분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누리호가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그런 로켓에서 위성을 원하는 곳까지 가져다주는 우주의 택배 역할을 하는 로켓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세계는 위성을 만들지만 그 나라에서 로켓을 쏘아올리지 못하는 나라와 기업들이 많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의 발사체에 돈을 주고 위성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죠. 그때 세계 각국에서 아, 한국의 누리호에 한번 맡겨보자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이겠지요. 한번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 세 번, 다섯 번 계속해서 성공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5차 발사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상업 우주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높여줬다는 데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우주 개발을 정부만 하는 시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국내 민간 기업들이 누리호 제작과 실제 발사 운용에 점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앞으로 2027년에는 누리호 6차 발사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멀리 보면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달 탐사와 달 착륙까지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이 만든 이 우주 발사체로 달을 또 달에 발을 딛는 순간을 머지않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갈 길은 멀기도 합니다. 발사 비용도 낮춰야 하고 성공률도 계속 높여야겠지요.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또 경쟁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쟁을 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만큼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전에 미국이나 소련에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을 보면서 로켓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저런 로켓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주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어제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를 보면서 그 답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네, 미국에서도 또 어제도 오늘 아침까지 참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났지요. 그중에서 중요한 이야기들 좀 함께 생각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워싱턴 지역과 가까운 메릴랜드에서 아주 상당히 큰 투자가 발표가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릴랜드 볼티모어 인근 스페루스 포인트를 찾아서 새로운 조선 방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방산 기술 기업 앤드룰이 이곳에 약 37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페루스 포인트는 과거에 베들렘 스틸의 대형 제철소가 있던 곳인데요. 한때 미국 제조업을 상징했던 곳이긴 하지만 제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첨단 조선과 방위 산업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약 3,100개의 직접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도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약 29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키우는 동시에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 대비해서 미국 내 조선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한국의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그 조선업 제조업에 대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DMP 지역에서도 정말 아주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요. 볼티모어에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들어오면은 직접 고용뿐 아니라 건설과 운송, 기술, 부품 공급 업체 중 여러 지역의 그런 산업들이 함께 주변 지역으로 경제적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이어지겠지요. 네, 이어서 미국의 일자리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4.2%였습니다. 이 숫자가 높다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그러면 실제 미국인들이 느끼는 취업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 숫자만큼 그렇게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느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회사들이 사람을 대규모로 해고하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뽑지도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동안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회사들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직장을 가진 사람은 현재 직장에 머물고 또 회사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사람을 뽑지 않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고용시장이 멈춘 것은 아닌데 예전보다 상당히 느려졌다고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고용시장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는 것 역시 또 AI죠. 정말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계속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이 AI가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 AI가 또 방송을 하는 것도 계속 여러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AI의 아주 멋진 모델이 앉아서 방송을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신용점수 이야기를 할 때 흔히 파이코 스코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파이코 점수를 만드는 회사가 직원의 약 15%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직원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약 570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 측은 AI를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조직을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면 예전에는 단순 반복 업무를 먼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금융과 데이터 분석처럼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까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자리를 없앨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도 할 수도 있겠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업무 능력 차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AI 나는 상관없어. 내가 지금 하는 거랑 AI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모든 현대 문명과 기계 그런 장비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 세상은 AI가 점점 더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아시는 것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실제 생활을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미래에 어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되실 때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를 얘기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지요. 바로 전기입니다. 구글이 미국의 전력회사 콘스텔레이션의 에너지와 약 3,590MW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원자력 발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구글 같은 기술회사가 이렇게까지 전기를 확보하려고 할까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질문 하나를 하고 몇 초 만에 답을 받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고 그만큼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AI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드느냐의 경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누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확보하느냐. 심지어 누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장기간 확보하느냐까지 경쟁의 일부가 되고 있지요. 한동안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이 사양 산업처럼 여겨지기도 했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실제 세계 최고의 그 원자력 기술 발전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기도 했지요. 한국에서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또 과거 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원자력 발전이 세계에서 또 더 많이 활성화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AI 때문에 원전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0: 네, 이번에는 미국과 국제사회와 연결이 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핵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직 제안한 것으로 정식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초기 단계의 논의라고는 하는데요. 중국 측에서 먼저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와 중국의 비슷한 시설을 서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실험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미국이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빠른 핵 전력 확대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중국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핵 전력을 빠르게 확대해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은 핵무기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시설을 직접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다면 최소한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과 중국이 당장 핵무기를 줄이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지요. 중국은 자신들이 가진 핵무기가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또 미중 경쟁이 무역과 반도체, AI를 넘어서 군사 분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경쟁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제 핵시설 상호 방문으로까지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철이 되면 그 어느 계절보다도 여행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여행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소식인데요. 유나이티드와 델타항공에서 전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부 승객들이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외부 업체와 연결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일부 고객들이 마일리지 계정에 로그인하지 못했고 델타도 일부 내부 시스템의 데이터 연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항공기 운항 자체에 큰 영향은 없었고 시스템도 정상화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항공산업을 보면은 비행기 자체의 안전만큼이나 전산 시스템의 안전성이 정말 중요해졌다는 거 실감하시지요. 이제는 정말 예약부터 체크인, 좌석 배정, 수화물, 승무원 운영까지 거의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그래서 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집에서 다 체크인도 하시고 좌석 배정도 하시고 뭐 미리 좀 준비할 수 있어서 실제 공항에서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도 수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라고 할까요? 또 어떤 분들에겐 이것이 오히려 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요즘 젊은 분들은 저도 저희 아이들과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알아서 척척 잘하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공항에 가시기 전에 항공편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미국 대학가에서 아주 정말 많이 떠오르고 있는 하두들이 있지요. 그중에 뉴욕의 코넬 대학교에서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교 측의 성폭력 사건 대응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 한 여학생이 남학교 사교클럽이죠. 프레트니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한 사건이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되었고 학생들은 학교가 당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대학 총장의 사퇴와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독립적인 검토와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과 책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남학생 사교 클럽인 프레트니티와 또 여학생 중심의 소로리티 문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 두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또 지원도 하고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들만의 아주 전통적인 문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인기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태생적인 조건도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 오랜 전통을 가진 이 그룹들이 음주나 신입생 가혹 행위, 성폭력 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기도 하면서 이 문화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느냐는 그런 논란도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코넬대 사태 역시 한 대학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대학들이 오랜 캠퍼스 전통과 학생들의 안전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싶고요. 네, 이번 이 지금 코넬대 사태가 너무나도 미국 주요 소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일들이 성폭력이라는 엄청난 사건들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는 대책들이 잘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오늘 미국의 소식 전해드리면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래된 제철소 자리에는 첨단 잠수함 부품 공장이 들어오고 신용점수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AI 업무 방식을 바꾸고 있고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은 AI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전력 확보 경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핵 문제에서는 서로를 확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요. 이런 변화들이 결국 우리의 일자리와 생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네, 이번에는 워싱턴 DMV 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어팩스 카운티에 거주하면서 렌트비 부담 때문에 주택 지원을 찾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소식을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가 현재 프로젝트 기반 파우처 PBV 주택 대기자 명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이미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0월 11일 밤 11시 59분에 마감이 됩니다. PBV, Project Based Voucher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득 자격을 갖춘 가구가 지정된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가구는 조정된 가구 소득의 약 30%에서 35% 정도를 렌트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섹션 8이라고 부르는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와는 조금 다른데요. 섹션 8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건에 맞는 민간주택을 찾아서 바우처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이 PBV는 지원 자체가 특정 주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기자 명단 신청 대상이 되는 곳에는 폴스처치와 그리고 비엔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아파트를 배정받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 기간 안에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 선정을 통해서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해당 주택에 빈자리가 생기면은 소득과 가구 구성 등 자격 조건을 다시 확인을 해서 입주 기회를 주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을 신청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기 위한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일반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이른바 섹션 8과 페어팩스 카운티 렌탈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은 닫혀 있기 때문에 주택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이번에 PBV 기회를 별도로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한국어 안내 자료도 마련되어 있고요.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703-449-9050, 703-449-9050. 네,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 문의는 Fairfax County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703-246-5000, 네, 703-246-5000, 5000번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북버지니아 렌트비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10월 11일 일요일 마감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녀나 손주를 키우고 계신 가정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소식인데요. 페어팩스 카운티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받는 시기를 놓칠 경우도 있는데요. Fairfax First Church Community Service Board가 관련 서비스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다음에야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불안해한다든지 갑자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한다든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행동이나 감정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때 조금 일찍 전문가의 도움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필요한 도움을 일찍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자녀나 손주의 정서적인 변화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가정이라면 Fairfax County의 청소년 행동 건강 서비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릴랜드 소식입니다. 조금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메릴랜드 그린벨트에 집이 없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플레이타임 프로젝트인데요. 2003년부터 워싱턴 지역에서 홈리스 가정이나 보호시설에 머무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원해온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에 벨트웨이 플라자에 처음으로 독립된 전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약 800스퀘어피트 규모인데요. 원래 물건을 보관하던 창고였던 공간을 완전히 바꿔서 책과 장난감을 갖추고 아이들이 함께 놀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놀이터 하나를 만들었던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집을 잃고 보호시설이나 임시숙소를 옮겨 다니는 생활은 어른에게도 힘들지만 아이들에게는 더 큰 불안이 될 수 있겠죠. 어디에서 자게 될지,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친구들은 계속 만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아이들이 임시숙소를 옮겨 다니는 생활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단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아이답게 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책도 읽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동안 부모들은 또 주택 문제를 알아보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집이 없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집이겠죠. 하지만 그 집을 또 찾는 동안에도 아이의 어린 시절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지역사회의 노력인 것 같지요. 네, 버지니아 맥클린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맥클린의 클레미존 트리 파크, 아이나 손주 데리고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장애가 없는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페어팩스 카운티의 대표적인 통합형 놀이터인데요. 이 공원이 문을 연 지 약 20년이 되면서 놀이시설 상당수가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원국이 놀이터를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클레미존트리라는 이름도 재미있지요. 무슨 뜻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 공원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한 아델 르보비치가 자신의 네 자녀 이름인 그 이름들을 합쳐서 네, 만들었다고 하네요. 캐롤라인, 에밀리, 존, 펜트리나를 합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클레미존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생각이 아주 분명했죠. 모든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비롯해서 신체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함께 놀아보는 것만큼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좋은 방법도 없을 것 같지요. 20년 전에 시작된 좋은 생각이 이제 새로운 시설과 함께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DMB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특히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린 페어팩스 카운티 PBB 주택 대기자 명단 신청 이번 주 일요일 네, 10월 11일 밤 11시 59분에 마감이 됩니다. 주변에 렌트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류 사범이 307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470명이었는데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의 약 79%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게 좀 더 길게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보이는데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 신분의 마약 사범도 올해 7월까지 295명이 검거가 되었고요. 특히 걱정되는 것이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에 접근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이어트나 학업을 목적으로 약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래의 권유나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마약 밀수에 연루되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마약 밀수로 적발된 10대 이하가 16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1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까요? 학교에서 단순히 마약은 나쁘다라고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SNS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처방약도 잘못 사용하면 마약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이의 갑작스런 행동 변화나 수면 패턴, 지나치게 많은 현금 사용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 같은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지요. 정부도 판매자를 잡는 단속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온라인 유통망을 차단하고 학교와 경찰, 의료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초기에 발견된 청소년은 처벌만 하기보다 치료와 재활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늘어나는 우리 청소년 마약 문제. 한국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미국에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워싱턴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 아주 즐기기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는 제법 쌀쌀했지만 워싱턴 지역 오후 들어서면서 점심부터는 점점 더 해가 뜨고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71도이고요. 최저 기온은 45도까지 아주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 소식은 없어서 아침에 가벼운 자켓이 필요하겠지만 낮에는 활동하기 상당히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20도 이상 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네, 오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옷차림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70도대 후반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기온이 따뜻할 것 같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다시 70도 초반에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말 야외 계획이 있으신 분들 최신 예보 확인하시고 야외 활동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비 걱정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2부에서 아주 반가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이제 지금 들어오실 건데요. 워싱턴 가정상담소 52주년 기념 행사가 이제 곧 있게 되는데 그 이야기와 또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섬김과 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요. 이 단체의 강고은 이사장님과 그리고 김예규 이사님을 모시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아, 방송하시다가 방송이 잠깐 끊겨가지고 놀라셨죠? 저희가 이 파워가 전기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저희 시스템이 다 그냥 네, 멈췄어요. 그래서 약간 복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조금 더 평안하게 해주실 우리 아주 귀한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요. 네,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를 마치고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곳,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일 텐데요. 하지만 이민 생활 속에 때로는 그 집안의 외로움과 갈등,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함께 머물 수도 있습니다. 지난 52년 동안 워싱턴 한인사회의 개인과 가정을 보듬어온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올해 홈 스윗홈이라는 주제로 52주년 기념 후원 런천을 마련을 하는데요. 네, 오늘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오늘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강고은 이사장님과 김예규 이사님을 모시고 지난 52년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번 후원 런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평안해 보이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평안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0: 아니, 방송 전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좀,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평안하신 두 분, 얼굴만 봐도 너무 기분 좋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에너지를 오늘 좀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가정상담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고은입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가정상담소 임시소장을 맡고 있는 김예규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상담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강고은 이사장님과 김예규 이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강고은 이사장님은 너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고 또 이 지역사에서 너무나도 좋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많으시죠?
1: 좋아하실지 오지랖이라고 네.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0: 네. 오지랖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오지랖이 넓은 거 너무 좋죠.
1: 네,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그 섬김의 가정이 워싱턴 가정상담소까지 이어졌어요. 그 전에 계속 섬기시다가 이사장을 맡으신 거죠?
1: 네, 이사로 되어 있었긴 했지만 네. 사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사장이 되면서 네. 조금 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0: 최선을 다해서 지금 또 워싱턴 가정상담소까지 어떻게 또 발전을 시키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우리 김여규 이사님도 너무나도 반갑고요. 계속 활동을 하셨죠, 이사로서?
3: 이사로서는 올해 초부터 서빙을 했고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워싱턴 가정상담소랑은 한 2023년 제가 그 한인 커뮤니티 재단, 뉴욕에 있는 재단인데 네. 펠로우로 일하면서 가정상담소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때 역량, 그러니까 capacity building 네. 그런 fellowship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같이 일을 시작한 그 기관이 가정상담소였고 그를 통해서 너무 마음에 와닿는 기관이었고 너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기관이고 그래서 그 펠로우십이 끝나고 계속 볼런티어를 하다가 올해 초부터 이사로 활동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상담소에 리더십 트랜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전에 계시던 천신 테일러 소장님께서 저희 떠나시는 게 아니고 네. 임상 부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쪽 부분으로 더

0: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지금 이사진에서 휴직 상태로 임시 소장 역할을 맡고 네. 있습니다.
1: 임시 소장 역할까지 지금 하시는군요. 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좀 많아요.
2: 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1: 많으세요.
2: 네. 굉장히 지금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1: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의 희생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그만큼 그 열정과 섬김의 마음이 커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또 맡으셔서 활동을 해주셔서 제가 한인 동포를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가 사실 이제 창립 52주년을 맞았어요. 와, 52주년. 한인 동포들 사이에서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 워싱턴 가정상담소만큼 오래된 기간이 있을까 싶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50년이 넘는, 반세기가 넘는 이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우선은 정말 정말 축하를 드리고 감회가 어떠십니까?
2: 일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감사합니다 인 것 같아요. 네.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먼저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는 게 반세기 넘게 상담소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네. 거는 사실 상담사 선생님들의 헌신 그리고 역대 이사장님들, 이사님들의 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묵묵히 후원해 주신 동포 여러분 덕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동시에요. 사실 책임감도 무거워요. 52년 전에 이민 초기의 어려움과 지금의 네. 모습은 많이 다르지만 네. 아직도 마음의 짐을 홀로 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곁에 많고 네. 또 지난 52년이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가는 상담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사장이 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서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동포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고민과 노력, 네. 모든 리더의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고민과 맞아요. 책임과 방향성, 비전도 제시해야 네. 하고 또 실제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을 리더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2: 그래서 여러분들과 네. 함께 이 고민을 나누고 싶어요. 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1: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한인 동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 네. 우리 김혜규 이사님, 임시 소장님은 어떠세요? 감회가.
0: 우선은 정말 너무 I'm incredibly grateful. 네. 그렇지만 동시에 I'm also very humbled.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 같이 52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진짜 so much sacrifice. 그러니까 전 이사장님들, 전 이사님들 또 상담소를 이끌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sacrifice 그 위에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한다는 네. 게 정말 I think it's very humbling.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되겠다는 그 motivation도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지금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희생과 겸손, 고민과 책임 이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단어들인데 또 그만큼 또 부담감도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 한인 동포분들과 함께 그 부담을 짊어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이제 52주년을 맞이했는데 이게 어떻게 창립이 된 겁니까?
2: 워싱턴 가정상담소는요, 비엔나에 네.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 네. 비영리 상담기관으로 한인과 아시아계 가정을 위한 전문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한인가정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네. 당시는 한인 이민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던 시기라서, 말도 제도도 낯선 미국에서 이혼이나 양육, 네. 가정폭력 같은 일을 겪으면 한국말로 도움을 청할 데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네. 처음에는 법률 상담이 중심이었긴 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법적인 문제 외에도 마음의 상처, 부부와 세대 간의 갈등, 네. 우울과 외로움 같은 이런 근본적인 과제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심리 상담과 정신 상담을 중심으로 좀 사명을 넓혀왔고요.
1: 네.
2: 그래서 2013년에는 지금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네. 한인 가정이 건강해야 한인 사회가 건강하다는 그 첫 마음은 52년째 그대로이다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그렇군요. 처음에는부터 사실 이제 돕고자 하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았지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고요. 네, 그 열매들을 실제로 지금 거두시고 계신 거잖아요. 가정 상담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그 열매들을 경험하시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셨던 것들이 증거로 다 나와 있죠. 네. 사례들도 좀 한번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시니어 프로그램, 지역사회 아울리치 등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0: 네, so 우선은 counseling is really at the heart of our work. 그러니까 상담이 core work예요. Because that's the deep dive work of mental health. 그래서 개인 상담, couple 상담, 가족 family counseling. That is our core work. But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 정신건강 이슈를 다루다 보면은 there's lack of awareness. 그리고 굉장히 편견도 있으시고 not a lot of information out there. 그래서 community outreach program도 굉장히 그동안 활성화시켰고요. 그중에 이제 our focus is on youth and seniors. 그래서 어르신들 위해서는 Case Gap이라고 있어요. 동무지기
1: 네,
0: 프로그램.
1: 네.
0: 그러니까 Korean Senior Care Ambassador Program. 그래서 it's a training program for peer-to-peer kind of care and I think first step in caring for others is listening. So 그런 트레이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또 K-Care Line을 맡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they take calls from peers, 나이 드신 분들
1: 네.
0: 전화 들어오시면은 그 전화 그 내용들을 들어주시고 서로 위로해주시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So that's the intake part of our calls. And then 효라인이라고 있는데요. That is when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저희가 친구들이랑 지인들이랑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부모님 케어하는 게 it's a big concern and issue for us right now. 그래서 효라인은 그런 부탁들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상담소에. 그러니까 could you check up on our parents? 그러니까
1: 네.
0: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내신지 그런 정기적인 check-in call 그런 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라인이고요. 또 P2P라고 이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청소년 프로그램인데요. It's peer to peer mentoring. So 그냥 상담소에서 생각할 때는 it's not just a tutoring program, 그냥 아카데믹 공부 이렇게 tutoring program이 아니고 peer to peer이기 때문에 서로 학생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progra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롤모델이 돼주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So I think 근데 근래 굉장히 저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mental health first aid라는 프로그램을 올해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응급 처치, 그러니까 정신 건강 응급 처치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Like county grants, Fairfax and Montgomery County. 그거는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받는데 주변에 그런 정신 건강 에서 나오는 그런, you know, how people are maybe struggling or having a difficult time. 그런 거를 어떻게 금방, how we can spot those things, and help them find resources. 그리고 상담소나 상담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I think, that is raising awareness about mental health issues in our community and being alert and caring and seeing.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네. 제공을 하고 있어요.
1: 네.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거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네. 방금 처음 들은 것은 네. 정신건강 응급처치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지금 호응을 받고 있군요.
0: 네. 네,
1: 이 프로그램도 좀 아시고 굉장히 이제 그 정신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awareness 해주는 것도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는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커플, 가족 정신건강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아주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 동무직의 프로그램이죠. 교육을 받으시고 누구나 신청을 하셔서 이제 자격을 좀 어느 정도 좀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K-Care라인으로 또 이제 함께 또 전화로도 섬겨주시고 효라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계신 분들, 우리 자녀분들이 매일 전화해서 체크하기 어려우신 상황을 우리 워싱턴 가정상담소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섬겨주시는 거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도 실제로 이 효 라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쩔 때 어르신들 보면 하루 종일 그냥 집안에서 혼자 네, 계셔서 맞아요. 말을 하실 기회가 없으신 네. 분들이 계신데 전화 한 통 하시면 너무 반갑죠.
0: 네. 네.
1: 요즘은 자녀들과도 전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자로 하더라고요.
2: 전화를 받질 않아요.
1: 받질 않아요.
2: 문자로.
1: 영원한 짝사랑. 자녀분들도 참 전화하는 것보다 자녀뿐만 아닙니까? 우리 요즘은 또 문자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운데 이 휴 라인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어느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참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물론 가정상담소에 어떤 분이 내셨겠죠. 네, 전화번호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동무직의 K-Care라인과 그리고 휴라인 571-991-3033, 571-991-3033.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은 동무직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자격을 가지신 걸로 동무직의를 통해서 주변에 어르신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 라인 전화도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또 효 라인을 통해서 네, 든든한 연결망 그리고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무료로 제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하셔도 되고요. 자녀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571-991-3033 571-991-3033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 P2P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 P2P 정말 그 멘토링과 튜터링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죠. 고등학생 멘토와 또 초중학생 버디가 1대1로 짝을 이뤄서 수업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그 프로그램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이 이민자들에게 집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 동시에 외로움이나 부부, 가족 간의 갈등,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또 숨어있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상담을 직접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또 상담 현장에서 요즘 특히 많이 접하게 되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I think, Yusef, you know, we talk a lot about uncertain times.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나, like, I think there's immigration status. There's a lot of uncertainty right now. So there's a heightened sense of anxiety and depression. 그러니까, those are kind of big areas of concern in the community. 그리고 또 caregiving responsibilities. 네.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케어하는 분들, 자녀분들도 그러니까 사는 것도 바쁜데 이제는 네. 저희 나이가 이제 부모님 케어도 동시에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I think it makes people very stressed and concerned. 그리고는 지금은 굉장히 you know, we're so connected every day, every moment. SNS 뭐 그러니까 연결된 그 모멘트 그러니까 매 순간 연결은 돼 있는데 오히려 더 외롭고 더 고립된 그런 분들이 혼자 그거를 감당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So, 네. So things like Hillline, K-Careline 그런 게 다 그 we're trying to open those doors 그 외로움과 그 고립된 그런 그 혼자인 그런 느낌을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1: 네. 세상이 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또 이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셔서 지금 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어려움들을 실제로 몸소 느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도 이제 느낄 수 있는데요. 한인 이민 사회가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어려움도 달라졌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변화를 느끼십니까?
0: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정신 건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And I think that's very encouraging. 근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네. As long as you have parents and you have kids, you know,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언제나 있는 것 같고,
1: 네.
0: 그런 면에서는, 저희, 상담이, how to communicate.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트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또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이제 영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영어를 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언어를 떠나서도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 가정상담소에서 이렇게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교육을 하고 카운슬링 과정에 이런 게 들어가겠죠?
0: 네.
1: 네. 어떤 식으로 합니까?
0: So I think for counseling, we will, I think our counselors see both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저희 아이들은 더 상담을 접근하기 쉬운데 네. 부모님들은 상담이 뭐지? 아,
1: 그렇죠.
0: 그런 네. 이해도를 또 높여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And I think sometimes we look for a quick fix. You know, 빨리 내 아이가
1: 빨리
0: 이런데
1: 문제를 해결하고 네, 싶어 하시죠.
0: 네. 상담은 it's you know
1: 시간이 많이 걸리고
0: 네. 그렇잖아요. 뭘 하나 change를 바꾸더라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을 저희는 그 부모님들과도 같이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네.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좀 급하신 것도 있으시니까 당장 이제 한두 번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그게 아니죠. 좀 지속적으로 네.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네. 보통 이 어느 정도 보통 상담을 하면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사례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0: 네. 네. I think that depends. That really depends. It's certainly not once. 네, 한 번으로.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피지컬 건강이랑 네. 비합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건강 유지, 그러니까 피지컬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뭐 네. 이것도 먹어보고 저 운동도 해보고 그런 정보를 나누고 그러니까 그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 아 그렇군요. 예.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네. 한다.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네. 나의 정신이 정말 더 중요한데 정신을 위해서는 얼만큼 시간을 드리는지 지금 네. 우리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저도 좀 돌아보게 되고요. 맞습니다. 이 시간을 정신 건강에도 많이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네. 상담을 통해서 우리 정신을 치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담이 좋다는 것은 주변에서 좀 이제 좀 많이 이제 알려지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선뜻 나가기가 어려운 게 주변에 나의 이야기가 알려질까봐 좀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네. 비밀 보장이 됩니까?
0: Absolutely. 네. 네. Confidentiality, 비밀 보장은 그 첫, like that is the first priority for any counseling. 그래서 정말 그 과정은 비밀이 보장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상담이 처음이신 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시작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1: 직접 방문을 해서 1대1로 이제 하시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네. 네. 근데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 네. 네.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하셔서 이제 내가 좀 상담을 받아서 치유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또 발을 선뜻 못 들이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가정 상담소라고 하니까 비용이 일반 부보다는 좀 덜할 것 같기도 하면서 그래도 비용을 받으시죠? 어떻습니까?
0: 네. 받는 데서 네. 이런 모금 자리도 마련하는 네, 게 네. I think to be able to provide that access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필요로 하고요. 비용은 받지만 네. 그 financial circumstance가 그것 때문에 못 하시지는 않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슬라이딩 스케일 fee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제 recently insurance도 받고요. So there, I hope we are offering different ways to pay for the services. So that financial circumstances aren't the barrier to counseling.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시기보다 먼저 문을 두드리시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또 가정 상담소에서 이런 펀드레이징이나 여러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비용을 나머지를 또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용도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는 절대 하지 않으셔도 네. 되고 비밀 보장이 되니까요. 네. 편안하게 문을 두드리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전화번호가 있을까요? 바로 전화하면은 연결되는 전화번호, 물론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0: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1: 전화번호.
0: 메릴랜드도 있지만 네. 저희 버지니아 전화번호는 703-761-2227.
1: 네. 703-761-2227. 761-2227로 네. 전화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뭐 문제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전화를 받으시는 분한테는 네. 상담을 좀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전담하시는 분께 연결을 해주셔서
0: 죄송해요. 2225였어.
1: 아, 2225. 네. 네.
0: 그러니까 네. 703-761-2225.
1: 네. 가정 상담소가 전화번호가 하나가 아니죠.
0: 네.
1: 여러 이제 바로 연결을 될 수 있는 전화번호 703-761-2225. 2225. 네. 2225입니다. 네, 전화해 주시고요. 네. 우리, 임시 소장님께서, 김예규 임시 소장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잠시 쉬어서 노래 하나 듣고 또 계속해서 이제 지금 또 아주 큰 런천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같이 듣고 싶으세요? 노래 신청곡. 네.
0: 아니 최근에 저희 딸이랑 네. 그 BTS 새 앨범이 나와서 듣고 네. 본의 아니게 콘서트까지 갔는데.
1: 아, 다녀오셨어요.
0: 네, 네. 근데 마지막 송을 Into the Sun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네. 너무 좀 희망이 담긴 네. 그런 노래라서 그냥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그 같이 들었으면 하네요.
1: 보통 자녀를 통해서 BTS를 네. 알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또 그 네. 중에 하나가 이 BTS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 공연을 보고 오셨군요. 네. 부럽습니다. 네. 네, BTS가 부르는 Into the Sun 함께 듣겠습니다.

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강고은 이사장님과 김예규 이사님 임시 소장님이십니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이렇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서 도움을 받으신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결실을 지금까지의 결실을 또 준비하시기 위해서 런천을 지금 준비하시는데요. 주제가 홈 스윗 홈입니다.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정하셨습니까?
1: 저희가 다 이민자잖아요. 네. 이민자에게 네. 집은 참 특별한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맨손으로 일구어서 지금 살고 계신 삶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희 상담 현장에서 보면 집이 늘 따뜻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는 외로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상처도 있는 것 같은데 홈 스윗 홈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보자는 뜻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곳 그런 집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저희 상담소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후원 등급도요, 조금, 좀 새롭다라고 네, 느끼실 것 같은데.
0: 굉장히 이름들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1: 네, 뭐 주춧돌, 네, 대들보, 기둥, 네. 아랫목, 섬돌, 두레쌍, 아, 네. 뭐 사랑방, 이런 이름으로 저희가 지어놨어요. 네. 왜 그렇게 지었냐면, 한 채의 집이 여러 재료가 네. 모여야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따뜻한 집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지어가는 게 좋겠다는 그 네. 의미로 저희가 그렇게 한번 후원 등급도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0: 그렇군요. 대들보, 주춧돌 뭐 이런 이름들이 집을 짓는 그 구성 요소들이네요.
1: 네. 네. 저희가 아무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매번 뭐 골드, 실버, 브론즈 맞아요.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0: 너무 약간 특이하게
1: 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0: 뭐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무슨 뜻인지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 네. 일단 런천에 오시면 네.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려면 런천을 오셔야
0: 되는데 아, 날짜랑 좀 장소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1: 네, 날짜는 10월 24일 네. 오전 11시에 비엔나에 위치한 웨스트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0: 아, 이곳이 굉장히 작년에도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작년 같은 장소.
1: 작년은 다른 장소긴 했는데
0: 다른 장소군요.
1: 네. 보통 워싱턴 가정 상담소가 여기서 계속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비엔나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 네. 이곳도 근데 보통 참 좋은 장소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네. 좋은 곳에서 네,
0: 올해도 이 장소는 어떤지 저도 가서 이제 한번 네. 직접 경험을 해보겠고요. 네,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에 30분까지고요.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2: 네, 저기 오시면 first of all, we want to celebrate our 52 years journey, 52-year journey. 그리고 임팩트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저희가 네.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또 we just want people to connect with others who are interested in mental health issues and support our organization. 그래서 후원자 여러분들도 커넥트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지 조금 더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0: 네.
2: So we have a keynote speaker, Reverend Dr. John Ha. 그분은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의 Dean of Chapel and Vice President of Student Life. 그래서 목사님이시고 또 그 학교의 Dean이시고 그래서 그 Counseling에 대한 아주 또 굉장히 또 깊고 이렇게 좀 다른 perspective로 말씀해 주실 분이 오실 거예요.
0: 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가시면은 굉장히 또 맛있는 음식도 제공이 되고 또 키노트가 굉장히 또 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카운셀링을 또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네요. 네. 이번 52주년 기념 런천이 단순히 기금만을 모으는 행사를 넘어서 상담소의 사명을 지역사회와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 무엇일까요?
1: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 이런 메시지일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저희 워싱턴 동포 한인분들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데 저희 상담소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선뜻 네. 문을 못 두드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모으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보다 저희 곁에 이런 곳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지역사회에 알리고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0: 네.
1: 누구나 다 이런 상처와 갈등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이런 인식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해요.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드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52년 동안 상담소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때까지 전 이사장님들과 이사님들, 동포 여러분이 도와주셨다면 또 다음 세대와 함께 이어가자는 초대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0: 네.
1: 많은 분들이 10월 24일 11시에 오셔서 저희 인사도 나누고 이런 같이 마음을 나누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후원도 이제 사실 필요하죠. 이 감사의 자리에서. 그러면 일반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좀 동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2: Well, 작은 후원금도 좋습니다.
0: 네.
2: Every donation counts, so that's always going to be important. But 멀리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service and program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또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0: 네. 큰 금액을 생각하시면서 좀 아, 이 정도 하셔도 되나라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다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마음의 정성을 네. 함께 하신다는 걸 표해 주시면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되시죠.
1: 네. 근데 사실 이게 큰 금액을 안 하면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금액도 좋지만
0: 네.
1: 그냥 매달 10불이라도,
0: 아, 매달.
1: 20불이라도, 30불이라도
0: 네.
1: 맥도날드 햄버거 한번 안 드시고
0: 그렇죠. 네.
1: 이런 좋은 일에 한번 쓰겠다라고 약정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더 소중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every
0: 네.
1: month 저희들을 생각하고 해주시는
0: 네,
1: 거니까
0: 네.
1: 사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또 큰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원타임의 큰 금액도 감사하지만
0: 네.
1: 그 매달 10불이든 20불이든 100불이든 이런 금액들이 또 꾸준하게 모이면 저희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정기적으로 사실 어떤 단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 힘을 얻고
1: 맞아요.
0: 좀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그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또 금방 가버렸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1: 네, 너무 부족하지만 네. 이렇게 가정상담소의 이사장으로서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을 하는 단체고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취임하면서 느꼈던 거는 알아차림과 손 내밀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저희 주변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많이 아프고 상처받고 트라우마도 있고 이런 분들도 많고 또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과 부모님
0: 네.
1: 또 부모님과 대화가 끊긴 청소년들 또 낯선 환경에서 고립된 이민 가정들도 많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사실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문자로 주고받고 통화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 요즘 괜찮으시냐, 잘
0: 네.
1: 지내시냐 이런 건네는 용기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정상담소가 많이 알려져서 이럴 때는 가정상담소를 한번 가봐라
0: 네.
1: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워싱턴 복지센터가 있고요.
0: 네.
1: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따로
0: 네,
1: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하는 역할들이
0: 네.
1: 다르고 또 어떤 부분들에 가야 전문가들도 만날 수 있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는 동포 사회가 되는 곳에 항상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예규 이사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그냥 이런 자리 이렇게 소개 저희 프로그램도 소개할 수 있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께 너무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거 감사하고 또 정말 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심플할 수도 있어요. 그냥 관심과 배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그냥 한번 상담소에 연락해 보세요 라는 말을 건네주시는 분들, 저는 그걸 남기고 싶네요.
0: 네, 감사합니다. 힘들 때 마음 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워싱턴 가정상담소입니다. 네, 52주년 기념 후원 런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비엔나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강구원 이사장님, 그리고 김예규 이사님, 또 임시 소장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난 52년 동안 우리 이웃들의 곁을 지켜온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집과 같은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을 믿으면서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위트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위트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상을 깨고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었는데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윤석열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욕을 느낀다고 반박했는데요. 어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여당 법사위원으로 참석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만나보고요. 잠시 후 일부 뉴스연구소에서 국정감사의 주요 장면들을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장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후일담을 들을 수 있는 코너죠. 뉴스 디테일. 오늘은 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기자들의 눈으로 짚어보겠고요. 최근 빈도가 잦아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행보도 그 뒤에 숨겨진 맥락을 3명의 기자들과 분석해보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아침 뉴스 연구소.
1: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하은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3: 국회와 대통령은 재창에 관여할 수 없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감에 출석해 한 말이죠. 국회 법사위 현장부터 일단 국감에서 법사위 현장부터 짚어보죠.
3: 네, 어제 전체 분위기 상황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상했듯이 인사말에서 대법관 재재청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대신에 증인 선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 자리를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조 대법원장이 오전 질의 동안 쭉 앉아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예고된 모습이었어요. 그랬는데 예.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조 대법원장이 예상 외로 선택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심하고 입장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 주요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4: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5: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6: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5: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또
6: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5: 슬픈 일입니다.
3: 순서대로 처음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선서를 하는 목소리를 들으셨고
1: 예.
3: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재청에 국회나 대통령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설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 대법원장이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답변한 걸 들으셨습니다.
1: 그러니까 보면은 나는 대법원이라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하고 앉아있는 거지 증인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인하는 건 안, 증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네요.
3: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는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냥 답변을 했고 이건 증언이 아니라 답변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3: 네, 그 조 대법원장이 원하는 걸 이제 답변을 했다. 대신 이제 증인은 아니다
1: 예.
3: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장면들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인사말에서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된 거 죄송하고 국민 불편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 재청에 관해 증언을 요구하는 거는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즉 증언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인 선서를 실제로 거부를 했거든요.
1: 뭐 예.
3: 노경필 처장을 포함해 가지고 이 법원 관계자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선서를 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 이제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사진으로 보도가 많이 됐고요. 저희도
1: 예.
3: 지금 유튜브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이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입을 뗐는데 그 김기표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기싸움에 사로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 예.
3: 답변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재킷에서 A4 용지 종이를 꺼내들어요. 이제 본인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1: 예.
3: 그리고 나서 했던 얘기는
1: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우측에 보이는 문서 파란 글씨로 헌법이 적혀 있고 이걸 보고 읽은 거군요.
3: 맞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했던 얘기는 아까도 한번 이제 들려드렸는데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대법원장이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이제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간섭하는 거는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1: 예.
3: 어제 위헌이라는 표현을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서 총 6번을 썼습니다.
1: 위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건 조희대

0: 계엄사에서 인원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 협조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조대법원장이 또 여권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부지법 난입사태, 그 난동사태 때 대처가 좀 미온적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장이 먼저 현장 가서 성명을 발표했고 자신도 가려고 했는데 좀 수습이 된 다음에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수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관계자들한테 얘기도 들었고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 추진비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예. 의혹이 제기돼 있거든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 이 와인을 많이 샀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돼 있거든요. 산부 요인이 직접 술을 사진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1: 예.
0: 그리고 뭐 오마카세, 뭐 한정식집, 그다음에 호텔 레스토랑 이런 곳에서 이제 고액이 결제가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2만 원, 3만 원짜리로 자주 모이면은 좋은데 법관이나 직원들이 육아 문제나 이런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한 번씩 만나되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의 소망이다. 그렇지만 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1: 예, 어제 대법원 국감 장면을 박순문 기자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6분 정도 읽었더라고요. 6분 좀 넘게.
1: 예.
2: 그러니까 준비양, 전 뭐 전혀 다른 영역인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 이재명 이제 민주당 야당 대표가 A4 준비해가지고
1: 양자회담 때.
2: 양자회담 때. 그때 이제 읽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이제 작심하고 준비해서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이 답변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 예.
2: 저는 이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진영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할 텐데 대법원장이 한 얘기에 제가 듣기에는 틀린 얘기는 없었어요.
1: 예.
2: 대청권을 이를테면 국회나 뭐 이를테면 행정부, 뭐 대통령이나 간섭할 수 없죠. 그것도 맞고요. 독립적으로 이제 다 권한을 행사하는 거 맞는데.
1: 재청권은 대법원장이 있고 국회는 동의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2: 예. 그런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은 옳은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이 이제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1: 예.
2: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건 대법관,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도 이제 입장이 나왔어요. 제재청을 또 요구를 했어요. 대법관 공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해달라. 입장이 안 바뀌었잖아요.
1: 예.
2: 아, 그러면 내년 6월 조희대 퇴임 때까지는 그럼 대법관 없이 가겠구나.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4천 건이거든요.
1: 예.
2: 이게 이제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부실하게 이제 심사가 될 테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출구는 없어요. 그냥 알았어.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대통령이 무리하게 특정인의 사실상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임명하려고 아니냐는 비판도 저는 뭐 타당하다 보는데 그냥 자존심 싸움만 지금 기관장들이 예. 남았고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 예.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사법권 독립에 따른 것이고 그건 헌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말은 옳지만 자 각자의 주장이 각자의 권리가 옳다라고 대통령, 국회 다만 할 거면 대법관 공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2: 네, 솔루션이 없어요. 그냥 예. 출구가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가겠다. 그 참 답답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답답하다는데 하은기 대변인.
3: 저도 답답하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되거나 나온 입장들과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가지고
1: 예.
3: 우리가 보통 사법부의 독립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인사와 행정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판의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그 권리, 그걸 지켜주자는 얘기인데
1: 예.
3: 이를테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국감장이나 국회 현안질의에 나오고 대법원장이 안 나오는 건 법원 행정처장이 재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대법원장을 굳이, 이 소환을 한 건, 그러니까 그 증인 출석을 시킨 건 재판에 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에 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이고.
1: 예.
3: 그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교착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게 있으니 대법원장의 입으로 한번

0: 들어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그 모든 전말을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1: 예.
0: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냥 동호 반복이에요. 나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고 뭐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도 임명 안 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헌법적 권한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대법관들 공백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만 침해되는 건데
1: 예.
0: 바로 그런 식으로 서로 거부권을 쥐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국회 뭐 대통령 대법원장이 서로 인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쥐고 있는 구조니까 이제까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좀 해결하는 관행이 만들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면 계속 교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트랙을 밟을 수밖에 없어지는 건데 그게 별로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 트랙이라는 건 국회로 보내가지고 거부를 하는 거죠.
1: 예. 이재용 의원님.
2: 국회로 보내면 되죠. 그러면. 보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재재청권을 요구를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어제 그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관이 얘기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 정치권이 이 사법부를 정치화시켰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조희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1: 예.
2: 지금만큼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키고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것 같아요. 여기서 본인도 타협을 하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나한테 주어진 권한과 나한테 부여된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1: 예.
2: 것을 전 어제 그 발언을 보면서 느꼈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뭐 청와대도 그렇지만 관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행이라는 게 좋죠. 평시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한테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킬 때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긴 하지만 지난 8월이었던가요? 노처장이 국회 사법 법사위에 나와서 우리가 서면 제청하기 전에 청와대하고 뭐 논의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1: 예.
2: 받아주질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얘기를 안 하고 인사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해주는데 그걸 거부한 청와대에 대해서는 왜 비난을 안 하죠?
1: 예.
2: 왜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 있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한 청와대나 여당에 대해서 왜 비판할 수가 없습니까? 예.
1: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대법관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이전에 협의를 해왔는데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재용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도 협의를 안 한 것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책임이 없냐라는 얘기였습니다.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수문 기자.
3: 법원 쪽에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을 위해서 사법부 전체를 희생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이 좀 내부에 있다.
1: 법원 구성원들은 판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군요.
3: 이런 이제 너무 강하게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는 있는데 예.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다만 사법부 전체 수장에 대해서 극감 증인을 요구한 거는 좀 과하고 그다음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거는 또 당연하다. 이거는 좀 대체적인 의견이다.
1: 예. 그러니까
3: 비판적인 의견 좀 있고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그러나 대응 자체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제2의 윤석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치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근무해봤던 그 법조계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서 그럴 뿐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과는 다른 분입니다. 정무 감각이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3: 그런 의도는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다.
1: 앞서 이제 좀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대법원장이 정무 감각을 좀 발휘하지 못해서 상황을 좀 조금 더 거치게 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겠군요, 그러면.
3: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그 국회를 일단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법조계 굉장히 얘기들이 좀 다양하고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대세론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또 반박하는 의견은 이게 이름 자체가 임명 동의안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데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게 맞느냐.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하는 예.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걸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게 3권을 분립시켜 놓은 거니까 그 대법원장은 보내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다시 보내고 그럼 국회도 한번 동의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기회를 줘야 된다.
1: 그러니까 예.
3: 뭐 이렇게 좀 얘기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대세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1: 예. 사실은 각자가 자기 권한을 얘기하면서 대법관 공백 상태, 그다음에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주혁 평론가님.
4: 그러니까 뭐 이 이제 104조 이것도 이제 헌법학자들도 분분하다 방금 박순봉 얘기가 네.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재청과 동의와 임명을 순서대로 이게 예. 바꿀 수 없는 거냐 아니면은 얘기했듯이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건데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반려를 하는 이런 관행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헌법이 느슨하게 돼 있냐면 헌법에 다 적을 수 없잖아요. 무슨 예. 그러니까 헌법에 안 되는 거는 법률에 적고 법률에 안 되는 거는 뭐 다른 시행령으로 하고 그것도 아니면은 관행으로 하고 이게 이게 그냥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뭐 영국 같은 데는 헌법도 이제 뭐 명문헌법도 아니고 관습헌법으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다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게 뭐 모든 관례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상호 자제 이를테면 뭐 제도적 자제, 상호 관용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관례 이렇게 저는 뭐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대통령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사실상 특정인을 딱 찍어가지고 김민기 판사를 지금 올리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 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런 거죠. 관례를 누가 먼저 깼냐 그러면 대선에 사실상 개입을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한 거 아니냐 그런 거는 대선을 앞두고 이를테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대법원 그러니까 판결을 내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그러니까 불신이 쌓이고 그러니까 서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잘잘못도 있는데 누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1: 예. 그러니까
4: 정파의 문제잖아요. 누가 잘잘못을 했느냐. 근데 대통령도 그 의지가 없고 대법원장도 어제 그 의지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뭐, 제2의 윤석열이냐는, 뭐, 손소희 의원은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을 뽑은 거긴 한데, 그럼 저는 제2의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1: 예.
4: 그래서 참 의미 없는 얘기였다. 오히려 대법원장의 길을 좀 더 세워준 거 아닌가, 그 질문은.
1: 너무 이제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4: 예.
1: 알겠습니다. 양쪽이 다 뭐 권한만 얘기하고 그런 양극화돼 있는 걸 좀 보여주는 단면이다라는 건데요.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사에서 인원을 보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달라 했는데 내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 이 말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 경험에 대해서 단호했었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러니까 대법원장 입으로 직접 밝히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
1: 예.
0: 이게 작년 12월 내란특검 할 때 내란특검에서는 이미 발표가 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아예 수사 대상에 안 어울리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요 근거였거든요. 회의가 있긴 했는데 관련해가지고 뭐 협조를 안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1: 예.
0: 그래서 지금까지 내란특검 전개된 걸 보면 만약에 대법원이 뭘 관여했거나 막 연락관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냈거나 그러면 수사 대상에 다 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1: 그래서 예.
0: 그때 대법원장이 입장 안 밝힌 거 가지고 뭐 협조한 거 아니냐라고 뭐 여권 일각에서 나왔는데 그 자체가 저는 좀 과도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는 요번에 제가 대법원장한테 진짜 처음 듣는 건데 본인도 나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이번에는 뭐 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예.
0: 대법원장으로서 바람직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사실 민주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대법원장이 불법 개엄에 동조했다 또는 전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말로 이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0: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수사당국에서 발표할 때 대법원이 불법 개엄에 동조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다고 발표가 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수사당국에서 정보를 모아서 취합해서 뭐 이런저런 정황과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한 게 그래도 대중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할 게 뭐 있을 테지만 이것저것 전부 다 내란이랑 엮어서 얘기하는 건 별로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
2: 뭐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정리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대법원장은 뭐 아무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올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불러지는 것들이 그냥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고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천만다행이고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진영에서 받아들여질까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한테는 아, 그래, 우리 조희대가 그래도 그 당시에 자리를 굳건히 잘 지켰구나라는 생각은 들게끔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1: 예. 사실은 좀 명확치 않으면 억측과 또 과다하게 평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또 반작용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조율될 수 있는 건 뭐 조율되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국감 발언 등에 대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3: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 이건 어차피 지지층 간에 갈리는 내용이니까 뭐 크게 유불리를 따지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친명계 의원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민주당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도가 언론사에서 잡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립하는 그림이 너무 구도 잡기가 좋아서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있었고요. 민주당의 다른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층은 좀 안 좋게 볼 것 같고 지지층 결집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처음에 인수위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들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할 때 그때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김밥을 먹으면서 그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어색한데 우리 모두 국민들 세금 받는 사람들이니까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예.
3: 그때가 이게 일잘러 이미지,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 실용주의, 일 중심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모습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니 거 내 거 싸우는 것 같은 권한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그림이라 가지고 중도층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제 유불리보다 민주당 뭐 의원이 하는 얘기는 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목받을 줄 알았는데 김태규 의원이 훨씬 주목되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김태규 의원, 예.
3: 네,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이 뭐 이제 강하게 막 대치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또 국민의힘 의원이랑 또 얘기를 했더니 그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전두환 내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다가 유감 표명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1: 예.
3: 어제 그 법사위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의원이랑 얘기를 했대요. 근데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약간 위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을 좀 줄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의원이 아니고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마치 기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전두환이랑 5.18 얘기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굉장히 강하게 대치하고 이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1: 예. 그러면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 내란범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건 내가 좀 잘못했다. 유감 표명했으니 생각을 가지고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어제 법사위 국감장 바깥에서 서영규 의원과 같이 박지원 의원도 있었고요. 고성으로 얘기한 거 보면 그렇게 위축된 것 같진 않아요. 해당 의원이 말을 좀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위축. 아니 근데 사실은 김태규 의원은 사석에서 만나보면 되게 샤이하다고 할까요? 예. 되게 샤이하고 되게 겸손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가서 발언할 때는 약간 진심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순간순간에 그 감정이 뭐 연기된 그런 것 같진 않다고 의원들이 다들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어제 그 영상도 보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침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4: 아니 그 어제 김태규 의원 그거는 뭐 대충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박은정 의원이 옆에서 아유 인간이 되라 인간이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되는데 뭐 인간이 아니라고 뭐 하면서 막 소리 질러서 손설 의원이 질의를 할 때 그래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제지하고 퇴장 발언 중지 퇴장 이렇게 그러니까 왜 나만 박은정도 박은정이 먼저 얘기했는데 왜 나만 뭐 해서 막 따지고 이런 거거든요. 예. 아 진짜 죄송한데 꼴 보기 싫다 진짜 뭐 진영을 떠나서 진짜 그러니까
1: 잠시만요 대상을 명확히 해주세요.
4: 예?
1: 꼴 보기 싫은 건 누굽니까?
4: 전체적으로 꼴 보기 싫지만은 아, 김태규 의원이 꼴 보기 싫은 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도 뭐 거기서 이제 서로 공방하고 그러면서 뭐 중얼중얼 내듯이 인간이 되라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의사 진행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 손솔 의원이 하고 있는데 아예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예. 큰 소리로. 그 중얼중얼도 금도가 있죠. 마이크 막 그 중얼중얼 돼가지고 그 소리가 더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본인만 왜 퇴장시키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노이즈를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예. 주목을 받을 제가 어제도 표현했지만 이 관종 정치다 이거는 관종 정치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1: 제게는 네. 좀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좀 부적절해서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2: 아, 이거 부적절하지 않은 영상이고 국민들이 보셔야 돼요.
1: 아 그래요?
2: 그리고 저는 김태기 의원에 대한 비판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손설 의원이 그 질문을 하면서 제2의 윤석열을 꿈꿉니다.
1: 예.
2: 그러면서 이미 벌써 난장판이 될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을 깐 거라고 저는 봐요.
0: 이거 제2의 윤석열을 꿈꾸십니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회의원 질의 시간 7분인데
1: 예.
0: 그 7분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법원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인사 문제, 업무 추진비 이런 거 모르도 시원찮을 판에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있고 그게 다 결국 강성 지지층들이나 강경한 극단적인 유권자층 노려서 쇼츠 찍으러 가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1: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솔루션으로는 이제 풀단을 구성해서 카메라 딱 두 대만 들어가는 걸로 하고 개별 카메라 못 들어가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0: 본인들이 아마 여기 놓고 찍을 거예요. 아, 헤드폰 놓고.
3: 그러면 또 각자 쇼츠가 나올 거기 때문에.
1: 네. 일단 어제 법사의 국감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호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11: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박

0: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1: 예, 기자들의 발로 뛰어서 얻어낸 이야기로 듣는 뉴스 디테일. 시사인의 김현지 기자,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 CBS 조태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예. 앞서 이제 이서희 기자님, 박균태 군이 나가실 때 환하게 웃으면서 뭐 얘기하시던데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3: 아, 구간 끝나면은 저희 세 명 밥 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1: 아, 예.
3: 이렇게 앞뒤로 만난 것도 인연이니.
1: 예. 예. 알겠습니다. 구간 끝나면 김치찌개 먹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네. 뭔가 중요한 얘기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 밥 먹자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첫 얘기 가볍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얘기죠. 조태임 기자. 기자들이 본 영화 암살자들. 일단 세 분 영화는 다 보셨습니까?
2: 저는 봤고요. 예. 네.
1: 보셨고 이세 기자님은?
3: 예, 전 보셨대요.
1: 아, 못 보셨군요.
3: 예, 저는 봤습니다.
1: 아, 그럼 김은지 기자는 그냥 예, 얘기하지 말고.
2: 예, 좀 가만히 있다가.
1: 잠시 딴 일 하고 계세요. 예, 예. 저희끼리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태임 기자?
2: 영화 이제 이 논란이 있은 뒤에 봤어요. 사실 제 스타일 영화는 아니라서 안 봤을 텐데 평소 같으면 예.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서 봤는데 그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역사적인 것보다 그 뒤에 중심으로 나오는 기자들이 권력에 저항하는 기자들 얘기 중심으로 나와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명 깊었고
1: 예.
2: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 너무 이게 이념 논쟁으로 좀 소모되는 것 같은데 기자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그러니까 요즘에 또 기자들 많이 비판받잖아요. 뭐 받아쓰기만 한다든지 뭐 기레기라든지 뭐 이런
1: 예,
2: 지적도 많이
1: 됐어요.
2: 받는 상황에서
1: 예.
2: 아, 기자의 진짜 본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1: 예. 이소희 기자님은요?
3: 저는 일단 관객으로서는 별점 5개에 3.5 정도를 줄 수 있는 몰입도 높은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1: 3.5점은 잘 주는
3: 네,
1: 겁니까?
3: 네.
1: 예, 몰입도 높은
3: 네,
1: 영화다.
3: 그리고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정도?
1: 예.
3: 영화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2: 제가 예. 주변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주변 기자들, 실제로 영화 본 기자들 한 10명 정도 통화를 해봐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이거 너무 좌편향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경제지 기자, 뭐 중앙지 기자, 종합지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얘기를 예. 들어봤는데 한 이제 그런 경제지 기자는 완전 무리했다. 이거 비판받을 만하다.
1: 예.
2: 유족들 살아있는데 그 소재를 갖고 온 거는 그냥 쉽게 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는 기자도 있었고
1: 예.
2: 또 다른 기자 저는 이거 과거에 MBC 다큐나 이런 데서 다 다뤘던 건데 이 영화의 내용에서 사실 더 나간 건 없다. 그러면서 좀 내용에서 실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 이제 영화 전문 기자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냥 평범한 시대극으로 봤다. 그러니까 대단히 감동적이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또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도 없었다 이런
1: 예.
2: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엄혹한 시대의 그 진실을 쫓으려 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감독은 사실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1: 예.
2: 이제 유경수 그 여사 피격 사건이 너무 이제 쟁점화되고 중심화되면서 그 본연에 전달하려던 메시지는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영화 시나리오는 10년 전에 이제 받았었던 거라고 해요.
1: 예.
2: 근데 이제 그때는 그 극 중에서 유해진 형사 역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의 주인공이었는데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이제 계속 각색하면서 진실을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기선 대표적으로 기자가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더 담고 싶어서 영화를 보시면 사실 주인공이 기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1: 박해일 씨가
2: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사실은 원래 이 영화가 주려는 메시지는 이제 그런 기자들 저항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또 현재 시대 우리 기자들에게 또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 혹시 그러면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CBS의 민환 기자, 조태임 기자로서 반성이 좀 됐습니까?
2: 저 민환 기자는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기자가 되려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그런 정의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기자 생활 5대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여기 음모론이 있을 것이야 했던 것들이 실제로 취재해보고 많은 얘기 들어보면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1: 예.
2: 그러면서 좀 둔해지는 것도 있어요. 만약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좀 둔해지는 것도 있는데 이거 보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예,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사실 영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당시 70년대 초반에 그 폭력과 왜곡, 억압 이런 시대상이었다라는 걸로 보였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세 기자님은?
3: 저는 사실 이건 기자들한테는 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사실 최근에 제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그 기자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 영화가 내부자들이거든요.
1: 예.
3: 근데 그 내부자들에서는 사실 어차피 대중은 개 돼집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밈처럼 회자가 될 정도로 그 당시 그 유력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한 말이었잖아요.
1: 예.
3: 근데 그 영화에서는 기자가 뭐 정부나 그 기업의 고위 관계자랑 결탁을 해서 뭐 부적절하게 여론을 호도한다든지 그런 이미지로 그려짐으로써 그 기자들의 이미지를 좀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저는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3: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기자들은 실제로 발로 현장을 뛰면서 좀 묻힐 수 있었던 진실을 좀 파헤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저 그 기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주는 영화고 좀 기자 이미지를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1: 예.
3: 그런 예. 인상을 받았습니다.
1: 아, 좋은 뭐 자극이 되셨습니까?
3: 네, 많이 됐어요.
1: 많이
3: 그 됐... 영화 혹시 보셨나요?
1: 좀 봤죠.
3: 그 영화에서
1: 모든 문화활동은 CBS 때문에요. 원래 문화활동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3: 그 주축이 되는 두 기자가
1: 예.
3: 박해일 그 이민호잖아요.
1: 예.
3: 근데 저희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사실 이민호가 되게 신창 기자로 나오는데 그 연차는 사실 많이 벗어났고
1: 예.
3: 그 박해일의 연차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리고 앵커님은 박해일의 연차를 뛰어넘으신 그런 분이잖아요.
1: 아니요, 그 정도예요. 예.
3: 근데 그 영화에서는 박해일 씨가 실제로 현장도 가고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진실을 파헤쳐 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2: 네, 진짜.
1: 근데 저 열차 정도 되면 이민우 같은 분들은 기자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
2: 이민우 같은 분은 기자를 안 하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일단 사실은 저도 이제 기자로 생활을 오래 한 입장에서 볼 때는 매번 뭐 콘텐츠나 드라마 극에서는 기레기로 표현되는 경우가 훨씬
2: 그쵸.
1: 많은데 정말 드물게 좀 긍정적으로 아까 잘한 일들을 그 동아일보의 자유 언론 실천 선언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 얘기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아 정말 그건 고맙다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소재가 됐기 때문에 이게 휘발성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영화는 뭐 안 봤지만 그래도 네. 할 말을 할 줄 아는 김은지 기자님.
2: 아, 네.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듣고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해서 너무 영화 외적인 공방들이 커지다 보니까
1: 예.
2: 제작자라든지 그리고는 연출자 입장에서 좀 안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보고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미 이걸 본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정파적인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1: 예.
2: 그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로까지 가져가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1: 예.
2: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잠깐 저희끼리 대기실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여러 명의 배우가 있고 주연 배우들이 다 주요하게 역할을 했는데 왜 유해진 씨 집 앞에만 그렇게 가서 시위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그 극우 집회 분들한테 좌표가 찍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1: 예.
2: 뭐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깊게 들어가는 건 굳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2: 그럼요. 예, 뭐가 됐든 예. 잘못되긴 했으니까요. 예.
1: 박태희 씨는 사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예.
2: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랑 영화 평론가 쪽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과거의 이런 시대극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흥행 그 공식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흥행이 되기 쉬웠던 요소들이
1: 예.
2: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이런 역사물들이 나왔을 때 예전에 보수 진영이 제대로 대응을 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나 SNS 중심으로 보수 지지층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변을 하고 있는 것
1: 예.
2: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반감을 더 크게 했다는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이 됐잖아요.
1: 예.
2: 그러면서 과거에는 민주당이 뭐 이렇게 민주화에 뭐 그런 독재 저항했던 권력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당도 이제 내로남불 정당이 됐다는 거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정의의 편에 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자기들 옳은 말만 한다고 하고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역사만 말한다 이런 인식이 좀 이제 지금은 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좀 공감대를 못 얻는 것 같다.
1: 예.
2: 또 보수 진영에서는 예전에 이제 이런 근현대사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아 역사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2: 네.
1: 예. 사실 영화가 주는 영화 자체 내용에 대한 여러 비판도 있고 지금 그게 이제 정치권으로 좀 확전되면서 특정 배우의 집 앞에 극우단체 시위가 있기도 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지금 이전과는 이 콘텐츠 영화에 대해서 문화가 좌우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서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3: 근데 사실 지금 그 말씀하셨다시피 유해진 씨 집 앞에 몰려가서 그렇게 좀 과도한 시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 왜 하필 유해진 씨 집일까? 사실 그 영화에서 더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좀 보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에 좀 이 영화를 실제로 본 분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유해진 씨 집 앞에 몰려간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 사건에서 모티브로 삼았던 그 유경수 여사의 그 피살 이거에 예. 대해서 좀 그 좀 그 설을 제기 부적절한 설을 제기한 것보다는 그 이 영화가 배경 자체가 박정희 그 군부 시절이다 보니까
1: 예.
3: 그 그때 엄혹한 현실을 좀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냉정하게 다뤄지다 보니
1: 예.
3: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재소환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그 당시에 그 유해진 씨 역할 자체가 그 경찰 그 좀 예. 정권에 저항하는 경찰 역할이잖아요.
1: 예예.
3: 그래서 좀 그런 핵심적인 좀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배우의 집 앞에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1: 예.
3: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 구구 지지자들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건 그 박정희 시대의 그런 나쁜 과거를 소환하지 말라.
1: 예. 뭐
3: 이런 게 진심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저희가 기자 전 기자 출신이고 현재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 영화도 그런 부분도 메시지가 있는데 워낙 소재 자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당시 이제 74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 결국은 영부인이 피격이 돼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 사건에 중점을 두고 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2: 그런 점에서 이제 영화가 조금 아쉬운 거는 그 70년대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인과관계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만 보여주니까 이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1: 예.
2: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은 유해진 씨 형사 말고도 그 동료 형사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1: 예.
2: 그 제대로 경비를 못했다는 이유로 뭐 그제 고문당하고 실제로 이제 형사들 이제 28명이 파면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실 그냥 국가에 따랐던 건데
1: 예.
2: 그걸로 인해 이제 피해를 입고 그랬던 건데 그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제 주요 인물들만 기억하지 않는데 그 시대를
1: 예.
2: 살았던 평범한 소시민들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1: 알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렇죠. 사실은 직장을 잃은 당시의 분들도 그냥 일하다가 예, 그런 분도 많았고요. 직장이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고문당하고 그런 사람도 워낙 많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서희 반장님이 가져오신 민주당 내 분위기, 특히 김민석 대표의 얘기네요.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당내에 과한 주장은 제어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좀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발언의 의미는?
3: 이게 어제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에 나와가지고 오전에 한 발언인데
1: 예.
3: 그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X글로 사실 우리가 흔히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메시지를 올렸잖아요.
1: 예.
3: 그거에 뒤따라서 바로 나온 대표 메시지여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해석이 나왔어요. 근데
1: 예.
3: 그 김민석 대표가 콕 찍어서 이거 이제는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제어를 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제어를 해달라는 건지 그 좀 약간 어미가 불분명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지도부 쪽에 물어보니까 일단은 스스로 좀 제어를 해달라라고 좀 촉구를 한 메시지로 봐야 된다.
1: 예.
3: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제어가 안 될 경우에는 징계까지도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그 어쨌든 김지영 후보자 그 청문회가 14일로 잠정적으로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좀 수그러드는 국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언이 좀 정리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기대인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은 김지영 후보자,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친윤검사 아니냐. 검찰개혁이 그래서 되겠냐. 당내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가장 좀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어가 근데 가능할까요?
4: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이 개별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당에서 당론을 정하면 자기가 더 이상 이제 그렇지 않고 따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아마 아까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정리되는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개별적으로 자기 의견을 계속 가지긴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정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1: 예.
4: 물론 청문회가 행안위를 중심으로 치러지긴 하지만은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정리가 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4: 이제 그렇기 때문에 14일 청문회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물론 개별적으로 박주민 의원과 윤건영 의원 이런 분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반대 의사 표명 이꼴 여당 내 전반적인 부적합 판단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전반적 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4: 다만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당대표가 너무 늦게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민주당 인사들도
1: 예.
4: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제가 이따 이제 준비해온 SNS 정치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너무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게 하는데는 당의 역할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1: 예.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지난 10월 4일 날 X에 쓴 얘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일명 무국파 이렇게 표현했는데 김종우 후보자 관련돼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되죠.
4: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다 이런 차원에서 무국파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1: 예.
4: 사실 연일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까지는 허리를 낮춰서 로우키로 반성하고 그리고 통합하는 모양새를 내세우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잦아들지 않는 당내 어떤 반발에 대해서는 아, 이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많던데요.
1: 예.
4: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소위 말하는 뭐 사이다라고 하면 사이다인 것이고요. 혹은 뭐 D가 없이 전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SNS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1: 일단, 예.
4: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1: 일단 김민석 대표의 취임한 지 이제 몇 달 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평가는 어떻습니까? 조태흠 기자가 이제 기자들 여러분 기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민주당 의원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2: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들 얘기는 그러니까 초반 한 달은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지금은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물론 공개적으로
1: 예.
2: 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그 김민석 대표가 혼자 다 끌고 가려고 한다. 모든 사안에 다 관여하려고 한다. 이런 그러니까 또 다른 만기칠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좀 너무 넓혀지는 게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이제 끌고 가다 보니까 혼자 너무 앞서고 뒤에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같이 당내 다른 의원들도 좀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데 김민석 대표 혼자 너무 전면에 나서다 보니 이제 당의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김민석 대표가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가진 그러니까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이 뭔가를 해와서 이 자리에 올랐다기보다는
1: 예.
2: 누군가의 이제 끌어당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올랐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조급함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1: 예, 조급하다. 사실은 뒤에 170여 개인가의 TF를 의원 한 명당 다 만들어서 일을 하겠다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조팅 기자가 하셨고 예.
3: 사실 물밑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꽤 나오거든요.
1: 나와요?
3: 네, 나오는데.
1: 김민석 대표님 혹시 듣고 계시면 물밑에서는 꽤 나온다고 지금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3: 네, 근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계속 점심, 뭐 최근에는 재선 의원들 이제 한 7, 8명씩 돌아가면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다양하게 좀 청취를 하고 있다고 해요.
1: 예.
3: 근데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내가 당대표가 되면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제 민주당 의원들의 대다수는 일단 100일까지는 봐야지라는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 53일 정도 됐을 텐데 100일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좀 자제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석 대표도 그런 목소리를 좀 물밑에서는 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3: 추석 전후로 약간의 좀 기류 변화가 있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직전에 그 지도부에 좀 아주 가까운 분들이랑 점심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면 이 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감이 없었다.
1: 예.
3: 내 생각보다 이 소리가 되게 강하게 멀리 가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서 이제는 좀 볼륨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추석 직전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석에서.
1: 예.
3: 그래서 그 이후에 어제도 사실 그 당에서 이제 좀 제어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주 강한 톤의 비판은 아니었잖아요.
1: 예.
3: 좀 이제 앞으로는 좀 남은 50일 그리고 동안은 좀 이렇게 발언의 수위나 좀 발언의 양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해 가면서 좀 성과를 내는지 좀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1: 예, 성과에. 앞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방송 끝나고
3: 네.
1: 백구쇼에서 좀 이서희 기자가 얘기해 주세요.
3: 알겠습니다.
1: 유튜브에서 그냥 또 막 얘기하실 거죠?
3: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김은지 기자가 준비한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SNS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폭풍 SNS. 물론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의원 중에 있습니다.
4: 아, 그러긴 예. 하죠.
1: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
4: 예,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논란이 되거나 혹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1: 예.
4: 그러니까 8월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트윗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X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X 계정에 올리는 개수가 9월 들어가지고는 뭐 두 배, 세 배 늘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트윗을 많이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내용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두 가지가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스스로 SNS가 자기가 힘들 때 이제 구출해줬던 어떤 도구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예.
4: 이제 그래서 지금처럼 지지율이 계속 이제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양새라면 내 스타일대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수도 개수지만 사실 내용상의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대통령 다음에 맞는지 혹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론을 박이 있긴 한데 뭐
1: 오늘 내용상의 지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아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든지 그리고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겨냥해 가지고는 싸움의 모양새가 더 커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요.
1: 예.
4: 뭐 유시민 작가가 나왔던 미디어 오늘 영상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한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김지용 후보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친윤 검사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반박하는 모습 이런
1: 예.
4: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알겠습니다. 조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SNS.
2: 대통령 SNS 하는 걸 두고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 소통하는 거나 전달하는 게 대통령 성에 차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정책 홍보라든지
1: 예.
2: 아니면 대야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지금 사실 저희 앞서도 얘기했죠. 민주당 의원 중에 눈에 띄는 의원들이 지금 없는 것도 좀 있거든요.
1: 예.
2: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1: 예, 답답함을 느끼나. 이서희 반장님,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3: 대통령이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나섰을까라는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친명계에서는.
1: 친명계에서는.
3: 네. 그 9월, 그러니까 원래 한 7, 8월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이제 좀 SNS를 줄이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9월
1: 예.
3: 들어가지고 정말 폭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또 발언의 강도도 굉장히 세졌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당에서 역할을 못한 거다. 좀 대표가 좀 더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1: 예.
3: 얘기를 좀 사석에서는 좀 종종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일단 본방송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유튜브 댓글쇼로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4: 그럼요.
1: 네. 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달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 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5: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디오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7: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 볼까요? 인스턴트 카레 100번 돌릴 시간이어도 이분의 토크량을 담기엔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담아야죠. 예, 오늘도 토크 대식가 최고민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지금까지 이런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상한가 가자. 트로트 가수인가? 요리 전문가인가? 여행 유튜버인가? 최고민수입니다.
7: 오늘은 요리 전문가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고민수가 차려주는 밥상위 인문학. 오늘은
8: 샨티 카리카 야.
7: 아, 지금 메아리 기능이 들어가서 당황이 있습니다. 자, 카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왜 저는, 부르다 같이 마셨죠?
8: 아니, 저는 저보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7: 아쉬우시면 한번 같이 화음을
8: 아,
7: 맞춰볼까요?
8: 아닙니다. 아, 이 고음을 도저히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좀 하셨어요?
7: 아, 노라조 노래는 또 이렇게 네, 질러줘야 돼요. 네,
8: 드럼 좀 치신 거
7: 아니야?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카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8: 카레 이야기 전에 네. 지난주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네. 오레오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7: 그 이제 라디오에만 나가는 클로징에 오레오의 네. 뭐 역사 이런 걸 잠깐 얘기했었죠. 네. 왜 하실 말씀 있으세요?
8: 오레오 튀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7: 아니 뭐 튀기면 있겠죠. 근데 그거
8: 아 실제 메뉴로 있습니다.
7: 어디?
8: 미국에서.
7: 아 진짜요?
8: 네, 오레오 튀김.
7: 네. 드셔보셨나요?
8: 아 제가 그래서 예전에 여행 가서 오레오 튀김을 직접 사서 먹어보려고도 했거든요.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오레오 튀김 파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7: 아, 근데 사진 보니까 맛있어 보이네.
8: 네.
7: 사진 보니까 말이 되네.
8: 네, 그래서 오레오를 이렇게 그 밀가루 반죽해가지고요. 예, 예, 예. 튀겨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답니다.
7: 제가 오레오 맛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침고이네요. 그죠, 벌써부터.
8: 네.
7: 카레 좋아하시나요, 작가님은?
8: 카레 없어서 못 먹죠. 일본을
7: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예요 카레가.
8: 네,
7: 예.
8: 일본을 여행을 가면 네. 반드시 들려야 되는 몇 가지 맛집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동을 맛보고 이 집의 맛의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라면 그리고 라면. 마지막으로는 카레집입니다. 카레집에 가서 카레 국물을 탁 찍어 먹고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래서 심지어 그 덕후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은 카레만을 좋아하는 그런 덕후로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7: 카덕 드라마가 있나요?
8: 네, 카덕 드라마가 있을 정도로 카레에 진심인 나라가 일본이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출발해서 영국을 거쳐서 일본에 정착을 했는데 지금 진심으로 이 사랑하는 나라는 영국과 일본.
7: 영국과 일본. 뭐 한국도 네. 뭐 카레 많이 먹죠.
8: 아, 예, 그렇죠.
7: 예,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네, 카레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커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8: 저희는 이제 카레라고 하고요.
7: 아, 그래요?
8: 영국에서는 커리라고 하고요. 예. 네. 인도에서는 마살라라고 하고.
7: 아, 인도 마살라라고 하는 게 카레인가요?
8: 네, 정확한 표현은 향신료라는 용어예요. 네. 그래서 인도에서는 향신료라는 의미의 마살라고요. 아, 마살라가 몇천 가지 되거든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영국에서 그 향신료가 나지도 않는 영국에서 뭘 먹어야 되니 정형화되게 몇 가지만 이렇게 간추린 그런 인스턴트라고 일종의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맞춤형 그런 마살라가 이제 커리가 되고요. 네. 그 문화를 영국의 문화를 일본이 가져오면서 일본 사람들은 발음 똑바로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커리가 카레가 됐다.
7: 카레.
8: 우리 맥도날드가 마크도나르도가 되고요. 샌드위치가 산도이지가 예. 되는 이치와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포장하는데 굉장히 능통한 나라입니다.
7: 아, 그렇군요.
8: 네, 자기 것은 없으면서 식민지를 개척해서 대영 제국 번영을 이룬 그런 나라인데요. 영국에 가면 최고급 식당이라고 하는 곳은 다 카레집입니다.
7: 아, 진짜요?
8: 예. 네, 아, 내가 그래요? 오늘 좀 사줄게. 네. I will treat you then.
7: 네, 네, 네.
8: Let's go. 커리 하우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리가 영국의 정식 명칭이고 카레는 영국민의 음식이다. 심지어 그 영국의 그 뭐죠? 외무부 장관이 네. 야 카레 문화가 영국에 정착을 해서 우리 것이 된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망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남의 것을 남의 것을 내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능통한 일종의 뻔뻔한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 네.
8: 아, 1780년대 영국의 식품회사 크로스 앤 블랙웰 CNB라는 회사에서 네네. 이 인도식 그 마살라를 네. 이렇게 샘플링해서 영국인에게 맞게 이렇게 표준화해서 카레 가루를 팔면서 네. 영국인의 일반 가정에서도 카레를 먹게 되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레를 먹는 것은 귀족층등.
7: 그렇군요.
8: 인도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갖고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7: 귀하죠.
8: 귀족들만 먹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평균화 네,
7: 대중화된 거죠.
8: 라고 하고요. 네. 네. 커리 말의 유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16세기 인도 고아 지역에 맨 처음 대항해 시대에 왔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마샬라 스튜, 그러니까 카레 가루로 만든 그런 국물 요리를 카릴 이렇게 부르면서
9: 카릴,
8: 아. 네, 카릴 이렇게 불리면서 카레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 남부의 매콤한 그런 요리를 카리라고 했는데 그게 카레다.
9: 카레가 그러니까 됐다.
8: 고기, 커리가 됐다. 채소, 기름에 두르고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은 카리가 카레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9: 네.
8: 커리가 이제 바다 건너 일본에 오면서 카레가 됐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도 이제 문화가 전해지면서 아. 우리도 이제 카레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9: 그러니까 루트가 인도,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다라는 건데 자 그만큼 카레 한 그릇에 담긴 파란만장한 세계사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인도의 그 마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네, 마살라. 네. 아, 향신료 뭉치를 마살라라고 하고요. 네.

0: 신녀들을 마살라라고 불렀고요. 네. 아, 우리가 이제 그, 이 마살라가 들어간 여러 가지 요리 이름들이 있습니다. 알루 마살라. 이거는 감자 커리고요. 마크니, 토마토 크림 커리가 마크니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아하는 게 빈달루. 이거는 빈달루. 이제 마늘과 매콤한 칠리가 들어간 그런, 마살라가 되겠습니다.
1: 예.
0: 코르마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구르트 네. 버터를 넣어서 좀 서양인의 입맛에 맞게 부드럽게 하는. 그래서 이름도 너무 많고 예. 종류도 너무 많은 이 마살라. 그래서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1: 뭐가 생겨나?
0: 마살라 영화 장르입니다.
1: 아, 마살라 영화 장르?
0: 네네. 예,
1: 그게 뭡니까? 어떤 장르죠?
0: 그래서 마살라 영화 장르는요. 예.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장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다가요, 예. 갑자기 주먹질을 하고요, 주먹질을 하다가 댄스를 추고요, 댄스를 추다가 예. 웁니다.
1: 그렇죠. 인도 영화에 그런
0: 거 네, 인도 영화 한 4시간에서 5시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2000년대입니다.
1: 예, 예, 예.
0: 근데 그 전까지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영화관에 가면 뽕을 뽑아야 됩니다.
1: 아.
0: 한 5시간. 그러니까.
1: 문화생활 한번 하면은 5시간은 하고 와야
0: 돼요. 네, 점심밥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춤출 때는 같이 군무도 추고요. 울 때는 같이 울기도 하고 중간에 배고프면 밥도 꺼내, 이게 카레도 먹고 뭐 이런. 그래서 마살라식의 영화를 발리우드라고 하는데요. 이 봄베이. 뭄바이의 네. 옛 영어 이름을 땄는데요. 네. 이 발리우드 영화 장르 최근에는 이 마살라 영화가 좀 쇠퇴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1: 아 그러네.
0: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1: 네 다섯 시간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0: 예. 한번 보셨어요 이 마살라 영화?
1: 그냥 발리우드 영화는 좋아하거든요.
0: 아 예. 보셨어요?
1: 네, 그냥 갑자기. 네.
0: 아 그렇군요. 전 보다가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1: 취향이 안 맞으시네요.
0: 예, 막 슬픈데 갑자기 막 댄스를 하고.
1: 또 중독되더라고요.
0: 아 예,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1: 네. 마살라라는 네. 영화 장르로까지 네. 이어져.
0: 그리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마살라 차이라고요.
1: 차이는 거잖아요.
0: 티.
1: 예, 차.
0: 예. 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네. 그 차를 다 영국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네. 인도인들이 마실 차가 없어요.
1: 저런.
0: 그래서 아주 그냥 하급의
1: 저품의
0: 그런 차들만 남다 보니까 맛도 쓰고 이렇게 좀 맛도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향신료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향신료를 넣은 차 그게 마살라 차이가 되겠고요. 아하. 지금 이제 인도의 대표적인 차가 돼버렸죠.
1: 마살라 차이.
0: 네, 근데 이 미국은 보드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 보드빌은 뭐죠?
0: 네, 그게 이제 버라이어티 쇼인데요. 네. 대공황 시대 또 네.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쇼에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마술도 하고 고개도 하고 천극도 하나에 네,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네. 대공황이 끝난 다음에 또 시듭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예. 텔레비전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섞어서 귀찮아 한 가지만 해 뭐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맛집들도 여러 가지 파는 것보다 한 가지 파는
1: 그게 진짜죠.
0: 그게 진국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또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영화 장르 말씀을 드리면 마카로니 웨스턴.
1: 마카로니 웨스턴.
0: 네, 스파게티 웨스턴.
1: 스파게티 웨스턴.
0: 서부 영화입니다. 1930년대에서 40년대 서부 영화는 정의롭기 그지없습니다.
1: 그렇죠.
0: 바바방. 네. 정의를 위해서.
1: 맞죠.
0: 뭐 이런 거였는데 네. 60년대, 70년대 이탈리아산 서부 영화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정의란 개나 줘버려. 그래서 정의롭던 주인공에서 이기적이고 거칠고
1: 무법자만
0: 추구한
1: 예.
0: 아주 잔인합니다.
1: 그렇죠.
0: 바바방. 돈 내놔. 바바방. 네. 이런 애들이 생겨나면서
1: 네.
0: 이 마카로니 웨스턴 아주 딱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1: 네.
0: 아 이탈리아 애들이 만든 저 싸구려 그 서부 영화야.
1: 네, 그런 의미인데 거군요.
0: 아 이탈리아 출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황야의 무법자 1964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영화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 마카로니 웨스턴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1: 어쩜 그렇게 해박하십니까?
0: 아닙니다. 아, 공약 하나 걸어도 됩니까?
1: 공약이요?
0: 네.
1: 뭐 공약 거실 거리가 있나요?
0: 아, 제가 예, 예. 이 CBS 잡단 지식사전의 네. 레귤러 멤버가 된다면
1: 아, 네.
0: 일단 전화번호도 바꾸고요.
1: 예.
0: 이름도 바꾸고요. 어디 사라지고 요트를 사서 예, 선상 파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 장항준 감독의 보법을 또 따라가겠다는 건데 예,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 레귤 멤버 되기 싫다는 말씀을 돌려하신 거냐고 물어보네요.
0: 아, 삭발도 할까요?
1: 알겠습니다. 자, 인도의 마샬라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컬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0: 그러면 이제 인도가 영국 식민지던 시절에 전해졌겠군요.
1: 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네. 워렌 헤이스팅스.
0: 헤이스팅스.
1: 네, 이분이 원래 그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는데요. 아. 아주 그냥 권모술수로 아, 인도 벵골 총독까지 올라간 직장인으로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0: 그러네요.
1: 예. 벵골은 지금의 방글라데시 지역이고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아, 총독을 마치고 마살라하고 인도쌀을 영국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 맛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인도 마살라를 영국인에게 소개를 했고요. 네. 냉장고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고기 군내도 나고 해산물은 썼고 여기에 강한 향신료 커리를 치니까 아, 군내가 없어지네. 네. 이러면서 상류층들이 환장을 하고요. 예. 여기에 이제 그 크로스 앤드 블랙웰이라는 영국 식품회사가
0: 아, CMB
1: 예, 표준화된 커리 파우더를 만들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됐는데요.
0: 네.
1: 인도와 영국의 커리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0: 인도와 영국의 커리요?
1: 가장 큰 차이는 느끼함에 있습니다.
0: 영국이 더 느끼하겠죠?
1: 네, 영국이 더 아. 느끼합니다.
0: 예, 예.
1: 인도는 식물성 코코넛 밀크를 쓰는데 반해서 영국은 동물성 버터와 크림을 듬뿍 넣으니 기름지고 걸쭉한 네. 영국인의 입맛. 그래서 영국은 인도의 커리와 우리는 다르다. 어. 인도 커리의 독립을 영국에서 이루었다라고
0: 예. 예.
1: 외무부 장관이 헛소리를 한 겁니다.
0: 예.
1: 자, 여기서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크림티 문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0: 크림티는?
1: 네, 영국 하면 네. 크림티입니다. 네. 홍차와 스콘이 주 재료인데요.
0: 네.
1: 스콘에는 잼과 클로티드 크림을 바릅니다.
0: 아.
1: 그래서 크림, 이 클로티드 크림은 뻑뻑한 노란 크림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버터와 생크림의 중간 정도.
0: 아.
1: 고지방 우유로 만들어서 지방 함량이 높아서 저같이 살찐 사람들이 환장하는 그런
0: 아,
1: 크림입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이 잼과 클로티드 크림을 바른 스콘의 홍차를 먹으면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0: 아~
1: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0: 아, 퀴즈
1: 영국인들은 잼과 클로티드 크림 뭐를 먼저 바를까요? 스콘에.
0: 아, 스콘에다가.
1: 예, 잼을 먼저 아, 바를까요?
0: 중요한 퀴즈인가?
1: 예, 예. 클로티드 크림을 먼저 바를까요?
0: 좀 클로티드 크림은 좀 뻑뻑하다고 했잖아요.
1: 네.
0: 뻑뻑한 것부터 바르겠죠.
1: 네, 정답은 예.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잼을 먼저 바르고요.
0: 아, 예, 예, 예.
1: 어느 지역에서는 크림을 먼저 바릅니다. 그러니까 예. 이 클로디드 크림 지방이 많잖아요.
0: 예,
1: 스콘은
0: 예.
1: 뻑뻑하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먼저 기름칠을 해놔야 스콘이 부들부들해서 맛이 있다. 다른 편에서는 야 먼저 이렇게 크림이 들어가면서 크리미한 게 먼저 풍기는 풍미가 더한데 그러면서 서로 해태와 롯데 야구 싸움하듯이 아~ 겁나게 싸워댑니다.
0: 아,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게 약간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네요.
1: 네, 별것도 아닌데 잼이 먼저냐 크림이 먼저냐 그 정도로 크림 사랑이 애틋한 영국이 아하. 되겠습니다.
0: 워낙 맛있는 게 없어서 크림 정도로도 만족하는 네.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럼 영국만의 좀 대표적인 좀 커리 음식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1: 일단 영국 굉장히 식문화가 약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은 책 두 권 있다. 뭐가 있을까요?
0: 얇은 책이요?
1: 네, 가장 얇은 책.
0: 이건 엄청 두껍습니다. 참고로.
1: 네.
0: 최고민수님 책은 진짜 두꺼워요.
1: 제 네. 기준으로는 한 800페이지는 썼어야 되는데 상당히 얇은 책입니다. 400페이지면. 자, 세상에서,
0: 뭐죠? 예.
1: 네, 세상에서 가장 얇은 두 권의 책은 독일 유머집. 그리고 영국의 요리책이다.
0: 아~
1: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영국의 식문화가 왜 이렇게 약하냐? 서늘한 여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왜요? 네.
1: 여름에 네. 쨍쨍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야 곡물들이 잘 자라는데 늘 흐리멍텅하고 비가 온 듯 안 온 듯하고 날씨가 서늘하다 보니 곡식 재배가 잘 될 턱이 없는 거죠.
0: 아.
1: 그러다 보니 양만 키우게 되고 네. 풀은 잘 자랍니다.
0: 네.
1: 예, 그러다 보니 곡식이 부족해서 먹을 게 부족해서 이 먹고 살기 어려웠고 남의 음식 가져다가 자기네 것처럼
0: 예, 예.
1: 하게 되는
0: 예, 예.
1: 역사 왜곡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그 저
0: 예, 대표적인 커리 음식.
1: 네.
0: 예.
1: 그래서 치킨 티카 마살라.
0: 치킨 티카 마살라.
1: 예, 인도의 영국 그 커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2001년 로빈 쿡 외무장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0: 뭐라고요?
1: 치킨 티카 마살라야말로 진정한 영국 국민 음식이자 영국에서 인기가 많고 영국이 다른 문화를 흡수해 우리 것으로 완벽하게 만든 사례다. 이렇게 웅변을 하셨습니다.
0: 예, 외무장관이.
1: 네. 그래서 매운 것을 못 먹는 영국인 입맛에 맞춰서 설탕도 치고요. 아. 요구르트도 넣어서 매운맛을 순화시켜서. 그래서 영미권 인도 식당에 가서 뭘 시켜야 될지 모를 때는 항상 이런 말씀은 하시면 됩니다.
0: 뭐라고요?
1: 치킨 티카 마살라. 네, 치킨 티카 마살라 하면 알아서 줍니다. 1960년대 영국에 있는 한 인도 식당에서 만들어가지고 유행하게 됐는데요. 네. 치킨 티카는 뭐냐면 네. 순살. 순살에 아, 순살. 여러 가지 향신료, 요거트, 설탕 이런 거 발라서 잘게 잘라서 꼬치 끼워가지고 탄두르라고요. 우리로 치면 아, 점토 원통형 가마에 넣어가지고 굽습니다. 아, 예, 예. 구워낸 그 치킨을 토마토하고 크림을 가미해서 만들어낸 커리가 치킨 티카 마살라다. 아, 마살라. 네, 그래서 탄두르 치킨이라는 우리 음식도
0: 탄두리 치킨.
1: 네, 탄두리 치킨. 탄두르라는 그 아, 점토 그 원형 가마에서 구워낸 치킨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 점토 그 탄두르에서 구워낸 치킨에 네. 아, 커레 쳐가지고 먹는 네네. 게
0: 커레는 뭐예요? 커레는
1: 커리 커리.
0: 예, 예, 예.
1: 네. 네. 커레는
0: 커리 커리.
1: 네, 영국과 일본의
0: 혼종이죠.
1: 네, 예, 합성어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카레를 쳐가지고 만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요리인데 영국인의 네. 긍지가. 있는 아, 그런 카레가 되겠습니다. 네. 인도식 날아다니는 쌀, 바스타미 라이스, 아, 그리고 네. 인도식 빵, 난, 여기에 네. 아, 튀김빵인 푸리 등과 함께 먹게 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선생님, 커리가 특히 군대에서 사랑받았던 요리라던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일단 군대에서 즐겨 먹게 되는 거죠. 네. 아, 영국 해군이 급식으로 해군이. 쓰게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배에서 먹은 건가요?
1: 배에서 오래 있잖아요. 배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이 고기들 군내 납니다.
0: 아, 그렇죠.
1: 못 먹겠어요.
0: 그렇죠.
1: 이때 향신료를 세게 쳐가지고 아, 좀 소위 말해서 이 속이는 거죠.
0: 그렇죠. 좀 네. 숨기자. 네. 네. 군내를 숨기자. 네.
1: 그래서 또 가루니까 보관도 편리하고요. 조리도 간편하고요. 그렇게 네. 하면서 비프 스튜로 만들어졌고요. 인도식과는 좀 다릅니다.
0: 어떻게?
1: 걸쭉하게. 그래서 아. 배가 막 흔들리니까 걸쭉한
0: 아, 점성이 느낌으로, 좀 있게,
1: 네, 점성이 있게 이렇게 만들게 되게 되는 거죠. 네.
0: 자, 그러면 영국 해군이 배 위에서 먹던 이 카레가 일본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일본에는 어떻게 가게 됐나요?
1: 일단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의 가장 큰 어떤 목적은
0: 근대화.
1: 유럽,
0: 아, 유럽,
1: 그 키 큰 유럽인. 골격이 장대한 유럽인처럼 되자. 그러면서 가장 그때 당시에 번영한 나라가 어디냐?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이다. 1902년.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0: 영일동맹.
1: 그러면서 영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흡수하겠다. 영국식 커리 수출을 접하고 나니 이게 웬 멋있는 맛있는 요리인가? 우리도 좀 받아들이자. 그래서 당시 아, 일본군 군의 총감 다카키 가네히로가 네. 영국 유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 영국식 카레를 가져왔는데요. 당시 일본의 군대에 그 짬밥은 네. 흰 쌀밥 위주였습니다.
0: 아, 흰 쌀밥 위주예요? 네.
1: 흰 쌀밥만 먹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아. 보리 잡곡만 먹다가 흰 쌀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흰 쌀밥만 먹으면 네. 병이 걸립니다. 각기병. 비타민 아. B1이 부족해서 생기고요. 예. 이 각기병이 심하면 죽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예.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일본군이 많이 죽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각기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네. 왜 그러면 일본 군인들이 흰쌀에 목매였느냐? 네. 그동안 너무 가난해서 흰쌀을 먹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아... 군대에 들어가니까 흰쌀을 주니까 삼시세끼 흰쌀만 먹는 거예요.
0: 원없이 먹는 거죠.
1: 그런데 네. 반찬이 너무 부족합니다.
0: 아, 진짜 아, 밥만 먹었구나. 네,
1: 단무지 정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결국 이제
0: 각기병.
1: 네, 각기병이 네. 걸리고요. 도정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네. 쌀을 이렇게 겉에를 깎아내다 보면 네. 비타민 B1이 또 사라져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래서 각기병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반찬을 먹으면
0: 골고루 됩니다. 먹어야죠.
1: 네, 골고루 예. 먹으면 되는데 네. 아, 일본인들이 단무지 정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다카키 가네이로가 생각한 게 육류와 채소를 커리에 섞어서 주면 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국식으로 네. 고급지게 빵에다가 걸쭉한 카레를 해서 줬더니 네. 빵을 안 먹습니다. 우리는 쌀 먹으러 왔지 그렇죠, 그렇죠. 빵 먹으러 왔냐? 그렇죠. 그래서 빵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아, 해군들이. 예, 예. 그래서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어. 쌀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없을까? 예. 그래서 좀 더 걸쭉하게 해서 밥 위에 뿌려먹자. 어. 그래서 카레 라이스가 생기게 되고요. 배에서만 있다 보니까 요일 감각이 없다 보니까 토요일 날 아침은 토요일 날은 카레 데이.
0: 어, 토요일은 내가 카레 요리사네요.
1: 네. 예, 예, 예. 짜파게티가 아니라 카레를 먹는 아, 날.
0: 카레가 나오면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1: 네. 그래서 카레를 토요일마다 먹었는데요. 지금은 주 5일째가 되면서 금요일에 카레를 일본 해군이
0: 아, 계속, 지금도
1: 예, 먹는
0: 금요일에
1: 전통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야, 그렇군요. 처음에는 일본도 일본 해군의 음식이었는데 카레는 카레 라이스와 점차 이제 일본 대중에게 퍼진 거겠군요.
1: 그렇죠.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면 뭐 합니까? 네. 군대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군대리아. 아, 예. 아, 저도 요즘 군대리아. 군대에 제대한 지 얼마 꽤 오래됐는데도
0: 드리면 맛있게 드실 예, 건가요? 예.
1: 굉장히 건빵을 우유에 적셔 먹기도 하고요. 아, 네, 너무 그립습니다. 예. 1877년 도쿄의 한 식당에서 최초 판매된 이후에요. 대중화의 길을 걷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레 우동, 카레 빵, 뭐 카레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여담으로 카레 빵은 카레를 더 아주 걸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빵을 이렇게 나눴을 때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0: 흐르면 안 되죠.
1: 예,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반죽을 되게 해서 만들고요.
0: 카레 빵이란 걸 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아, 이, 네. 지금 팝니다. 아, 예, 네. 파리 어쩌고 저쩌고. 바게트에서
0: 아, 파리 아, 네.
1: 파리 어쩌고 가볼게요, 저쩌고 한번. 네, 거기에 보면 튀겨가지고 팝니다. 어. 네, 그렇게 형식으로도 팔고요.
0: 네.
1: 그래서 이 카레가 대중화를 하면서 네. 일본이 이제 한 단계 앞섭니다. 보관이 쉽게 고체 블럭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0: 네.
1: 어, 바몬토 카레라는 네, 듣도 보도 못한 바몬토 카레.
0: 바몬토 카레는 뭔가요? 예.
1: 1958년 예. 미국 버몬트주에서
0: 아~
1: 건강관리요법이 생깁니다. 예. 사과식초와 벌꿀을 먹으면 장수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카레에 사과와 꿀을 집어넣습니다. 달콤한 버몬트 카레, 버몬트 카레, 우리 버몬트 카레 뭐 해서 지금도 마트에 가면 팔잖아요. 아,
0: 그렇습니까? 네. 맛있을 것 같은데.
1: 그래서 네. 매운맛을 줄여가지고 네.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저도 좋아합니다. 초딩 입맛에 맞는 바몬토 카레가 생기게 된 거죠.
0: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차례인데, 아까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다고 하셨죠? 예. 카레가.
1: 네. 그래서 1920년대 일제강점기 카레라이스가 유입이 되면서,
0: 네.
1: 어, 근데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카레가 조금 다릅니다.
0: 어떻게 다르죠?
1: 일본은 이제 색깔이 좀 갈색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0: 좀 노랗죠. 최고민수님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미식으로 읽는 역사 최고민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1: 샨티 샨티 카레 카레야.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 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2: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고대 이집트에선 태양의 신을 섬겼다지요. 잡지사에도 태양, 썬이 있습니다. 시청자 눈부실까봐 등 돌리고 방송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안경점 사장님들이 저를 은근히 지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0: 너무 눈부셔서 다 선글라스 그러니까, 고 입으니까
6: 아, 이게 시력이 이제 많이 이제 악화되시니까 이제 그 안경점을 많이 찾아가신다고 해서.
0: 저희가 또 지난 주말에 또 이제 안경점과 협업 방송을 했거든요.
6: 어허,
0: 호재네요,
6: 이런,
0: 호재.
6: 이런. 예. 저를 부르셔야지. 네.
0: 반갑습니다. 오늘 썬문답에서는 수에즈 운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운전 중인 분을 빼고는 지도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선생님? 수에즈 운하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6: 수에즈에 있습니다.
0: 수에즈가 어딘데요?
6: 네. 네. 아니, 저기 많은 분들이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네. 자, 운전하시는 분 빼고, 사우디아라비아 지도 한번 보세요.
0: 네네.
6: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도예요. 그럼 당연히 양 옆으로 바다가 있겠죠.
0: 그렇죠.
6: 바다가 있는데, 네. 우리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그러니까 대한민국 쪽으로 있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만.
0: 페르시아만.
6: 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긴 좁은 바다가 보이시죠?
0: 있죠, 보이죠.
6: 그게 홍해거든요.
0: 홍해, 예.
6: 홍해 맨 끝. 홍해 맨 끝과, 그러니까 홍해와 네. 지중해.
0: 그렇지.
6: 를 연결시키는 것이 수에즈 운하고. 그러니까
0: 홍해 북단에서 지중해 쪽으로.
6: 그렇죠.
0: 예.
6: 그러니까 지중해 북단. 지중해 북단에서 홍해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0: 지중해 북단에서?
6: 지중해가 위에 있으니까.
0: 네. 남단이죠, 그럼 지중해 남단.
6: 아, 그 지중해 남단이요.
0: 예, 예, 그렇죠. 예.
6: 지중해 남단에서 쭉 내려오는 것이 이제 수에즈 운하고.
0: 예.
6: 수에즈란 지역은 홍해 쪽,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거의 이름을 따가지고 수에즈 운하라고 명명이 됐었죠.
0: 아, 그렇습니다. 저기가 바로 이제 수에즈 운하인데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중요한 게 지중해랑 홍해를 이어주니까 중요한 건데 저기가 만약에 막혀 있으면은 엄청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6: 그 지금 전 세계 물동량의 12%를 저기 수에즈 운하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0: 엄청 느리죠.
6: 보통 화물선이 한 시속 40km에서 50km로 가거든요.
0: 예.
6: 제가 뛰어도 그 정도는 가요.
0: 네, 가죠, 가죠.
6: 가죠,
0: 예,
6: 가죠.
0: 예, 가죠.
6: 그러면 아니 그렇게 느린 배를 왜 그 물류 이동에 쓰냐, 비행기를 쓰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비행기는 빠르긴 빠르지만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이 적습니다.
0: 네, 네.
6: 배는 엄청 크죠.
0: 그렇죠.
6: 엄청난 뭐 40만 톤, 50만 톤 이러니까.
0: 그렇죠. 예.
6: 그런 반면에 느리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0: 네.
6: 그러니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뭐라고 할까 이윤이 많이 남는 구조.
0: 가치가 그러면. 높아지죠. 예.
6: 자 지금 그 유럽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인도다든지 아니면 뭐 동아시아 중국과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만약에 수에즈 운하가 없다라고 하면은
0: 네네.
6: 초이스가 없어요. 쭉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 찍고 인도양으로 올라가서 인도 중국으로 가거든요.
0: 이게 뭐 고속도로 한번 잘못 빠져도 시간 아까운데.
6: 그렇죠.
0: 저거는 엄청 크게 도는 거니까.
6: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갔는데 목포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0: 그것보다도 사실 거리로 치면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거죠.
6: 그러니까 예.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0: 네.
6: 만약에 수에즈 운하가 당시에 생기기 전에
0: 네.
6: 사람들이 생각했죠. 만약에 저 수에즈 지역에 지중해와 홍해 사이의 저 짧은 조 지역에 운하를 뚫어버리면.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삥 돌아갈 필요가 없다.
0: 그렇죠. 예.
6: 저기를 한번 뚫어볼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0: 그러니까요. 사실 수에즈 운하 완성 자체는 19세기에 이루어졌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중해와 홍해 두 바다를 이으려는 시도, 저기를 뚫으려는 시도가 우리 고대 때부터 있었다면서요?
6: 언제 때부터 있었을까요? 고대?
0: 고대?
6: 또 연대라고 하시길래
0: 아, 안 돼. 생각만 했어, 생각만. 예.
6: 네코 2세라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있었어요.
0: 네코.
6: 네코, 니코, 우리코가 아니라 네코 2세. 네. 기원전 7세기의 파라오예요.
0: 예.
6: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집트가 이집트 땅에 있다 보니까 이집트가 팠겠죠. 처음으로 야, 그러니까 지금 수에즈 운하와 같이 땅을 파서 직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나일강의 지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가장 홍해 쪽에 가까운 지류와 그 다음에 홍해에서 올라와서 조금만 더 땅을 파면은 이게 수로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람은 기원전 7세기의 네코 야, 2세입니다.
0: 기원전 7세기에 그 대단하네요, 진짜. 예.
6: 그렇죠. 이 네코 2세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그 운하를 뚫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이집트, 유럽,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 아. 이게 세상의 전부였어요.
0: 아, 네.
6: 지중해가 유일한 바다였고.
0: 네.
6: 근데 네코 2세가 생각했을 땐 여기 말고도 다른데 땅과 바다가 더 있을 것 같다.
0: 아, 그래요?
6: 그래가지고 탐험대를 보냅니다.
0: 예, 네, 어디로?
6: 지브롤터 협이 있죠?
0: 예.
6: 그 뻥 뚫려 있잖아요. 조금 예. 구멍이요?
0: 예.
6: 사람들은 당시에 거기 나가면 떨어져 죽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대서양 쪽으로 가는 건가요?
6: 대서양으로 나가는
0: 그렇죠,
6: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6: 근데 뭐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나가면 떨어진다.
0: 절벽이다.
6: 네네. 그러니까 지브롤터 협은 나가면 안 된다. 그 당시엔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고 했는데 예. 아무리 봐도 저기 나가면 뭔가 더 있을 것 같다.
0: 오, 오. 해안이 있었네.
6: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탐험대를 보내요.
0: 예.
6: 너희 얘들 예. 지중해 쭉 가가지고 예.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을 빠져나가라. 어이구 가면 죽는데요.
0: 탐험대 저 목숨 걸고 가야 되죠.
6: 나는 예. 파라오다 가라.
0: 예예예.
6: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6: 해서 나가서 일단은 그 뱃머리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왼쪽으로 틉니다.
0: 아, 뱃머리를 왼쪽으로 틀었어요.
6: 그러니까 예, 예. 아프리카 쪽으로 튼 거예요.
0: 아프리카 쪽으로.
6: 방향 잘 잡았어요.
0: 오.
6: 멀리 가면은 큰일 나니까 네. 이게 연안 항해를 한 거예요. 아프리카를 계속 보면서
0: 네.
6: 여차하면 육지로 가자.
0: 아, 네네네.
6: 그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요.
0: 서아프리카 라인 따라서 이렇게.
6: 그래서 서아프리카 라인 네.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0: 네네네.
6: 그런 다음에 코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네? 따라가보자. 당시 희망봉을 본 거예요.
0: 아, 그 완전 끝까지 내려왔구나.
6: 기원전 7세기에 예. 저는 본 거예요 지금. 네코 2세가 보낸 그 탐험대가
0: 야, 멀리도 갔다. 예.
6: 그래서 다시 쭉 올라갑니다 연안 따라가지고
0: 예.
6: 가다 보니까 지금의 수에즈에 도착을 한 거예요.
0: 어?
6: 여기 우리 이집트 아니야?
0: 우리 집인데.
6: 야, 돌고 돌다 우리 집이야.
0: 오, 신기했겠다.
6: 그 예. 달려가가지고 네코 2세한테 얘기합니다.
0: 예.
6: 아니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면적이 처음으로 파악이 됐어요.
0: 그렇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6: 그때 아프리카를 리비아라고 불렀거든요. 리비아 땅이 이만큼 큽니다. 그리고 맨 밑에 도니까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고
0: 네.
6: 다시 올라오니까 이집트가 다시 나옵니다.
0: 아, 그걸 그때 했다고요?
6: 그랬더니 이제 네. 네코 2세가 그래. 그렇다면은 이 나일강과 그 홍해 사이에 조그만 그 이 땅을 뚫어버리면은
0: 네.
6: 리비아를 한 바퀴 빙빙빙빙 돌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최초로 수에즈 운하를 뚫어라 라고
0: 아,
6: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0: 야, 감 좋네.
6: 그렇죠.
0: 왜 안 됩니까, 그게? 왜 안 됐습니까?
6: 뚫려고 한 건 맞지만 네.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 당시 인력이
0: 기술도
6: 없고 해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뚫진 못합니다.
0: 네.
6: 하지만 최초로 운하를 뚫으려고 했던 시도는 네코 2세가 기원전 7세기 한 것이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클레오파트라로 유명하죠.
0: 아.
6: 그 뚫으려고 했지만 여러 번 실패를 해요.
0: 네.
6: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뚫고 다시 그 침전이 되고 다시 막히고를 여러 번 하다가.
0: 그러니까 침전이 항상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늘기 다시 이제 다 덮어버리니까.
6: 이 나일강 주변에 범람을 하다 보니까 파면 쌓이고.
0: 다시 덮이고.
6: 파면
0: 아.
6: 쌓이고.
0: 그러네.
6: 야, 됐다! 놔두라고.
0: 네네.
6: 넘어갑니다.
0: 예.
6: 그러다가.
0: 언제입니까?
6: 나폴레옹 시대요.
0: 예.
6: 나폴레옹 시대 그 1700년대 후반이죠.
0: 그렇죠.
6: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두 라이벌 관계로 이제 대결하던 때였거든요.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 영국 애들 희망봉 돌면서 모든 전 세계 무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저 영국을 뒤통수 칠 수 있는 만한 게 뭐 없냐 하다가.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나가버립니다.
0: 예, 예.
6: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네.
6: 수에즈 운하 가능성을 본 거예요. 나폴레옹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가지고 이집트를 점령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수에즈의 운하를 뚫을 수 있는 측량을 실시하라.
0: 측량을 실시하라.
6: 일단 실시하라.
0: 네.
6: 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0: 네.
6: 만약에 수에즈 운하가 뚫어버리면 희망봉 돌고 있던 영국은 폭 망해버리니까.
0: 허를 찔리죠. 예.
6: 망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의 지시로 이제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당시에 측량 기사, 고고학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학자가 네. 나폴레옹이 데려간 학자 중에 한 명이 네. 큰 돌 바위를 발견했는데 네. 뭐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 상형 문자가 해독이 안 돼요. 그때거든요. 근데 그리스 고어는 해독이 됐었어요.
0: 그렇죠. 예.
6: 근데 큰 바위에 예. 그리스어가 쓰여 있고 예. 밑에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있는
0: 번역이 돼. 자막처럼.
6: 자막이 예. 돼.
0: 그렇죠. 그렇죠.
6: 유레카!
0: 아.
6: 그 돌이 발견된 곳이 로제타거든요.
0: 아.
6: 그래서 로제타 스톤.
0: 아, 로제타 스톤.
6: 하여간 그 로제타 스톤 이야기고 야야야야. 예. 그러면 수에즈 운하 지중해와 홍해를 뚫을 수 있는 지금 측량을 실시하라 라고 네. 나폴레옹이 명령을 내리는데 당시 약간 계산착오가 있었어요.
0: 아 계산착오가 있었어요?
6: 아 이네. 그래가지고 주판으로 마지막 검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측량을 했던 기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면
0: 네.
6: 홍해와 지중해의 해수면 높이가 다르다. 그래서 홍해와 지중해의 높이가 약 10m 정도 약간 차이가 있다. 라고 잘못된 측량을 해버려요.
0: 아, 차이가 있다. 네, 잘못된 거였어요. 네.
6: 잘못됐어요.
0: 네.
6: 나폴레옹은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직선 운하를 뚫으면 안 돼요. 지금 파나마 운하 같이 도크를 만들어서 몇, 1층, 2층, 3층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0: 아, 계단식으로?
6: 계단식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0: 아,
6: 몇 프랑 드냐?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비용 문제 때문에 됐고, 그럼 여기서 그냥 포기하자.
0: 로제타 스톤 갖고 가자.
6: 로제타 스톤 가지고 가자.
0: 갖고 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6: 아니. 나중에 그 계산해 보니까 나폴레옹 측량 기사가 측량을 잘못했어요.
0: 아 그러니까 했어도 되네.
6: 그러니까요. 파스도 됐어 그때요. 어쨌든 계산 착오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수에즈 운하를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0: 네.
6: 포기해 버려요.
0: 나폴레옹도 포기했는데 수에즈 운하 그럼 완성시킨 건 누굽니까 그러면?
6: 레셉스라고 해서.
0: 네.
6: 그 수에즈 운하를 실질적으로 저기 페르디낭 레셉스요.
0: 레셉스 프랑스 사람인가 보네요. 예.
6: 페르디낭이니까 프랑스겠죠.
0: 아 그렇군요.
6: 네.
0: 예, 예.
6: 프랑스 외교관이었어요.
0: 외교관.
6: 당시 이제 이집트는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오스만 튀르크의 식민지였죠. 이집트가요.
0: 이집트가요.
6: 그래서 영국의 부영사로 갑니다.
0: 네.
6: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와요.
0: 네.
6: 당시 이제 이집트의 최대 도시죠.
0: 네.
6: 와가지고 당시 나폴레옹이 남긴 문서들을 쭉 네. 한번 검토를 해요.
0: 네.
6: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그 물러간 지 한 몇십 년 후의 일이죠.
0: 예.
6: 나폴레옹이 남긴 문서를 보다가, 뭐야 이거 수에즈 운하를 나폴레옹이 뚫다가 실패를 했어?
0: 그렇지.
6: 실패한 이유를 보니까 홍해와 지중해의 그 해수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크 설치에 돈이 많이 든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6: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측량 기사 그 좀 구해와가지고 다시 측량해봐. 했더니 그 해수면이 잘못 계산.
0: 아, 거기서 잘못된 게 드러나는구나.
6: 그래서 레셉스가
0: 예.
6: 이거 뚫자. 이거 뚫으면은 우리가 영국에게 진짜 어퍼컷 날릴 수가 있다.
0: 그렇죠.
6: 라고 하면서 진짜 추진을 해요.
0: 예.
6: 마침 그 복이 굴러 들어온 것이
0: 예.
6: 당시 이집트의 파샤라고 해서 뭐 나름대로 이집트의 지도자죠.
0: 네.
6: 이 레셉스 집안과 약간 연줄이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0: 아 그래요.
6: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약간 방귀를 뀌는
0: 권력자. 예.
6: 권력자와 이 레셉스 집안과 약간 뭔가 인맥이 있었어요.
0: 이집트에서도 방귀를 낀다 이런 표현을 쓰나요?
6: 방귀 빙빙빙.
0: 네네.
6: 그래가지고 그 파샤한테 그 계획서를 보여줍니다.
0: 예.
6: 이런 계획이 있고 네. 실제로 가능하다. 수에즈 운하를 뚫어라.
0: 허가 난 거예요?
6: 그렇죠. 그리고 모든 전권은 너 레셉스에게 주겠다.
0: 레셉스한테?
6: 너 수에즈 운하 뚫는 회사를 차려라. 우리 이집트에서 밀어주겠다. 해서 1858년에
0: 네.
6: 착공에 들어갑니다.
0: 이집트 입장에서는 왜 그걸 허가했을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6: 일단 이집트 땅에 있으니까
0: 네.
6: 뭐 이걸 들고 프랑스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허가를 해줘요. 그런데 이게 영국에 소문이 났네.
0: 아, 소문났어요. 영국 가면 안 있을 것 같은데.
6: 야, 저 바게트와 이다도시들이 뭐 하는 거냐. 수에즈 운하 뚫어버리면 자기 항로 다 망치는 거잖아요. 희망봉 도는
0: 그렇죠,
6: 거.
0: 그렇죠, 그렇죠.
6: 나라도 제가 무역회사를 하면은 수에즈 운하로 가지 희망봉 안 돌죠.
0: 아, 그렇죠. 예, 뚫리면.
6: 뚫리면요. 예.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해요. 이집트도 압력을 넣고.
0: 예.
6: 프랑스도 압력을 넣고 뚫면 알지 너.
0: 아, 약간 영국.
6: 아이, 세계 모든 그 안 좋은 일은
0: 뭐, 다 자기들이 왜 껴?
6: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작을 해요. 예. 어떤 공작까지 펼치냐면 당시 이집트가 약간 막 준 독립국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오스만 튀르크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 오스만 튀르크 정부에도 압력을 넣어요. 지금 이집트의 수혜주나 들면 알지? 이런 식으로. 예. 프랑스도 야 너희 가만 안 둔다?
0: 영국이 프랑스한테?
6: 영국이 프랑스한테요? 네네네. 프랑스도 야 그러든가 말든가 어차피 너희와 우리는 프랑스와 영국은 100년 전쟁 동안 1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운 정말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되는 라이벌인데 왜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안 뚫냐? 된 거예요.
0: 네네.
6: 근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그 투자를 유치를 하는데 예. 프랑스는 56%.
0: 예.
6: 나머지 44%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으려고 해요.
0: 네.
6: 여기에 영국이 딴지 겁니다.
0: 왜요?
6: 독일의 아돌프 씨. 너 뭐, 저 스웨덴의 올바 씨, 아바 씨.
0: 예.
6: 지금 너 스웨즈 운하 투자하는데 돈 투자하면 알죠?
0: 아, 영국이 44% 못 채우게 하려고?
6: 44% 못 채우게 하려고.
0: 아, 예.
6: 그래서 레셉스가 지금 일단은 착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나머지 44%가 모자라잖아요. 아,
0: 그렇죠.
6: 아 이거 지금 영국의 방해 공작으로 44%가 안 채워진다.
0: 예, 예.
6: 그래서 이집트 정부를 설득합니다.
0: 예.
6: 니네가 좀 내라.
0: 아, 이집트 44% 가능한가요?
6: 니네가 내고 예. 나중에 정말 돈 모자라면 우리가 재정 지원해주겠다 프랑스가. 이집트는 정말요? 나중에 우리가 약간 딸리면은 프랑스가 도와주시는 거죠?
0: 메워줍니까?
6: 메워주시는 겁니까?
0: 예.
6: 위위.
0: 예.
6: Trust us.
0: 해주겠다, 믿어달라라는 뜻입니다.
6: 이게 해독이 돼요. 이야, 대단하지 진짜. 그래가지고 정말 영끌 해가지고 이집트가 44%를 채워줘요.
0: 어, 예.
6: 그래서 이집트 44%, 프랑스 56%.
0: 해서
6: 수에즈 운하의 착공에
0: 들어가요.
6: 들어가고
0: 예.
6: 1869년도에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0: 한 10년 걸렸네.
6: 그렇죠, 10년 걸렸죠.
0: 예, 예, 예.
6: 영국은 끝까지 딴지를 걸어요.
0: 예.
6: 완공하는 그날 있죠.
0: 예.
6: 프랑스와 이집트 몰래 군함을 밤에 뭐 1호로 통과시켜요.
0: 영국이요?
6: 영국이요. 아, 뭐, 야, 우리가 1호다.
0: 아, 너무 약간 졸렬한 거 아니에요?
6: 니들이 뚫렸지? 니들이 뚫렸지? 네. 제일 먼저 테이프는 우리 영국이 된다.
0: 아니, 그게 돼? 오. 야,
6: 밤에 불 끄고 지나가요.
0: 염치도 없네.
6: 지나가요, 지나가요.
0: 기껏 10년 동안 만들어놨더니 테이프를 자기가 끊는 느낌이네요.
6: 경부고속도로랑 똑같다니까요. 경부고속도로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뚫어놨더니
0: 네.
6: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테이프 끊기 전에 네. 제일 먼저 차를 몰고 간 사람이
0: 누구예요?
6: 신성일 씨였잖아요.
0: 아, 전에
6: 붉은색 레드 머스탕.
0: 아, 이미 그때 아시던 사이였나요?
6: 아, 신성일 선생님이요?
0: 예, 예.
6: 영화를 같이 찍었죠.
0: 예, 예,
6: 영화를
0: 예,
6: 같이 찍었죠. 예. 신성일 선생님이랑
0: 배우.
6: 하여간 1869년에 이제 그 완공이 됩니다.
0: 네, 네.
6: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 운영상 이집트는 쪼달리겠죠.
0: 그렇죠. 예. 아까 영끌에서 44% 채운 거니까.
6: 그래서
0: 예.
6: 프랑스에게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도와달라 계속 요구를 해요.
0: 네.
6: 그런데 도와주지 못할 일이 발생합니다. 빵! 1869년도에 완공이 됐잖아요.
0: 네.
6: 바로 2년 후인 1871년도에
0: 네.
6: 보불전쟁이라고 해서
0: 보불.
6: 그러니까 프로이센과
0: 아, 프로이센.
6: 프랑스와 전쟁이 발생을 해요.
0: 프로이센 독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6: 독일 통일 전에
0: 아, 예, 예,
6: 비스마르크가
0: 예, 예.
6: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프랑스를 박살내버려요.
0: 아, 박살을 냈어. 예.
6: 프랑스가 잠깐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0: 어.
6: 당시에 독일 통일을 이 보불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이제 승리하면서 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에 방에서 야야야야 독일어 쓰는 나라 다 와. 아, 조그만 나라. 아. 뭐 프로이센, 작센, 뭐 루테 뭐 다 와 다 와. 한 다음에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독일 통일 선언을 해버려요.
0: 와, 치욕이네, 치욕이야.
6: 지금도 프랑스인들은 최악의 자존심 붕괴 사건이라고. 하여간 잠깐 프랑스가 사라져버려요.
0: 예, 예, 예, 예.
6: 요 때거든요.
0: 네.
6: 야, 돈을 대줘야 될 프랑스가 망했네?
0: 아, 그렇지. 아까 메워준다고 위위, I trust you 했는데.
6: I trust you.
0: 아.
6: 프랑스가 없어서 너.
0: 그렇지, 그렇지.
6: 이거 우리
0: 이집트 어떻게 이거.
6: 어디서 돈 보았냐.
0: 그렇지. 예.
6: 가 된 거예요.
0: 예.
6: 그래서 당시 이집트 정부가, 아, 야, 이거 도저히 이거 44% 운영이 안 된다. 사세요! 사세요! 매물로 나왔습니다, 44%!
0: 뭐 지분을 파는 건가요?
6: 다 팔아요. 사세요! 떠리요, 떠리! 자, 골라, 골라, 골라!
0: 무슨 운하를 떠리로 팔았어. 예, 예.
6: 이 44%를 누가 낼름 삽니다.
0: 영국?
6: 영국이 사요.
0: 그치, 기회만 노리고 있었으니까.
6: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운하 회사의 지분을 아예 사들인 거예요.
6: 영국도 당시 네. 이제 바로 이거를 이제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투자 해외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0: 네네.
6: 당시 영국 총리와 영국 내각이 의회의 승인도 없이 바로 이것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0: 로스차일드
6: 예. 유대 금융 가문.
0: 어, 예.
6: 이 돈을 대준다고요. 영국 총리. 지금 스웨즈 운하의 그런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뭐 그 영국 의회 그 승인 필요 없고 우리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돈을 빌려줄 테니까 용자해 줄 테니까 일단 사시라고.
0: 아, 의회 패스하고?
6: 의회 패스하고.
0: 네.
6: 그래서 유대 금융 가문이죠. 네. 로스차일드의 지원을 받아서 영국이 44%를 인수해버려요.
0: 아, 확실한 돈줄이 있었구나 영국은. 예.
6: 이때부터 이제 미묘한 갈등이 시작돼버려요.
0: 예.
6: 영국과 프랑스가 나름 공동관리 비슷하게 돼버려요 이게요.
0: 네, 영국이 이렇게까지 탐낼 수밖에 없는 게 그 희망봉 루트를 안 가고 이제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 이제 런던 기준으로 해서 인도 봄베이까지 가면 시간이 51% 단축, 인도 콜카타까지는 32% 단축, 싱가포르를 간다 치면 시간이 29%가 단축되니까 이제 로스차일드 뭐 의회에 패스했었더라도 스웨즈 운하를 먹으려고 했던 거죠.
6: 어, 예. 말씀 잘했어요. 그때 영국 동인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야, 저거 우리가 사라고. 동인도 회사가 제일 많이 희망봉을
0: 돌려 주는 회사. 그렇죠. 메리트가 가장 많죠. 동인도 회사가. 예.
6: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영국 정부를 압력을 넣어요. 사라고. 사라고. 그래야지 우리 동인도 회사도 이윤 마진이 남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영국 정계도 영국 재계의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야, 우리도 스웨즈 운하 쓰자고 하면서요.
0: 그렇군요. 근데 정작 이제 궁금한 건 이집트 땅에 있는 운하인데 정작 이집트는 주도권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이집트 내부에서는 뭐 저항의 움직임이 없었나요?
6: 내 우리 땅에 있는 저 운하를 가지고 왜 영국과 프랑스가 내거나 니거나 너희들 이러냐 하면서 이집트 내부에서 이제 민족 운동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1882년에 그 앵글로 이집션 워라고 해가지고 영국 이집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물러나라, 프랑스 물러나라라고 민족 운동이 일어납니다.
0: 네.
6: 이거를 영국이 우리도 지분 투자한 그 스웨즈 운하인데 스웨즈 운하를 지킨다라는 명분 하에 영국군을 투입을 해요.
0: 네.
6: 그런 다음에 스웨즈 운하는 됐고 영국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영 민족주의자들을 그냥 다 많이 죽였어요 그때요. 솔직히 1882년에 영국군이 이제 지상군이 이제 투입되면서 네네. 스웨즈 운하를 완전히 영국이 장악을 하고
0: 네.
6: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가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0: 이집트가 영국의 사실상 식민지가 되었다. 예.
6: 그러면서 영국이 이제 스웨즈 운하의 운영권을 거의 그때부터 이제 거의 100% 장악을 하게 되는데
0: 예, 예.
6: 여기에 또 우리 역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0: 어떻게 연결돼요? 우리 역사랑
6: 연결돼요.
0: 어떻게요?
6: 예전에 보빙사 한번 저희가
0: 봤어요. 아, 보빙사, 예. 미국 가서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
6: 예,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그 감옥인 줄 아시는 예. 분. 민영익 등등등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6: 당시 보빙사가 이제 체스터 아서 미국 대통령한테 넙죽 인사하신 다음에.
0: 예, 그렇죠.
6: 두 갈래로 나눠서 귀국을 해요.
0: 아.
6: 그러니까 왔던 길 그대로 태평양 건너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0: 네.
6: 우리는 여기까지 온 김에 세상 구경 좀 하다 가겠다.
0: 네.
6: 여기가 대서양이냐? Right. That's right. This is 대서양. 나는 배 타고 와서 구라파 구경하겠다. 라고 하는 한 팀이 또 나눠.
0: 우리가 또 있었구나. 예.
6: 이 한 팀이 이제 그 중에 민영희 선생, 예. 나중에 그 갑신정변 때 칼 많이 맞으신 분, 이
0: 예.
6: 유럽에 건너가서 유럽을 다 구경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가? This is 스웨즈 운하.
0: 아, 그걸 보셨어요?
6: 글로 통과해요.
0: 아, 진짜로?
6: 예.
0: 아, 진짜. 오.
6: 지중해 다 보신 다음에 예, 예. 이집트 가요.
0: 오.
6: 이집트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역사상 최초로 피라미드를 봐요. 피라미드를 이것이 무엇인가?
0: 아, 진짜로.
6: 당시에 안타깝게도 민영희 선생 등등등은 기록을 안 남겼어요. 당신이 그 통역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이제 그 기록을 남긴 게 있거든요.
0: 예, 예, 예.
6: 민영익 등 조선의 보빙사들은 피라미드에 안 올라갔다는 기록만 딱 남아있거든요. 왜 안 올라갔을까라는 여러 가지 추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왕의 무덤이잖아요. 오, 이게 왕의 무덤인데 능인데 어떻게 우리 신하가 올라갈 것인가? That's, it's okay. It's 관광지.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갔대요. 어쨌든 피라미드를 보고 이제 인도양으로 나오는데 민영익 선생 등등등 보빙사가 갓 얼마 전에 개통했던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쭉 홍해를 찍고 인도양을 찍고 스리랑카까지 가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보고 다시 조선으로 왔다.
0: 아, 세상 구경은 확실하게 하셨네. 많이 느끼셨겠다 진짜.
6: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신 분이요.
0: 몰랐습니다. 네. 아, 예. 수에즈 운하의 역사와 현재까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빠바바바바밤빰빰빠바바바바밤. 예, 이 멜로디에 개선 행진곡으로도 유명하고 또 이제 후에 뮤지컬로도 크게 성공한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예, 다름 아닌 수에즈 운하의 개통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제 초연도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제 피라미드 같은 관광 명소에서는 아이다 오페라 야외 공연이 종종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혹시 언젠가 또 이집트 갈 일이 있으시다면 아이다 감상할 수 있는 곳 없나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5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하면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발사 성공률이 80%까지 올라가면서 민간주도 상업발사 서비스로의 전환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있었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DMZ 지뢰 폭발 사고 후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 대응에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일부 노컷 자리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김유정 전 의원님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 가고 김유정 왔습니다.
1: 예, 아 네. 유정.
4: 뭐, 유정의 날입니까?
1: 유정의 날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맥 소장님, 서영주 소장님과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분이니까 꽉 찼습니다 스튜디오가. 예. 자 일단 재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2심이 있었어요. 항소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 뒤집혔어요. 사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과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재판부의 후속 판단은 어떨 것인지 굉장히 관심 모았는데 자 일단 우리 네 분 중에 법률가 유능한 법률가가 계시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 분석해 주시고.
3: 예, 또 오세훈, 법률적인 예. 설명은 예, 공짜로는 잘 안 해드리는데.
1: 아, 그래?
3: 동업자들의 욕을 먹기 때문에.
1: 아, 그런가요? 아,
3: 네,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예.
3: 이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뭐 뇌물 받는 것 같은 거죠.
1: 예.
3: 돈을 받았냐. 근데 이제 현금이 아니라 어떤 저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는 형태로 받았냐.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에서 얘기하는 금품에 해당하느냐가 아. 첫째 문제가 된 거고
1: 예.
3: 만약에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그 받기로 약속하고 받은 거냐
1: 예.
3: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여론조사 보여주니까 뭔가 하고 본 거냐
1: 예.
3: 약간 이런 건데 이번 재판부는 첫째로는 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의 기부로 보기도 어렵다.
1: 어.
3: 그리고 기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애초부터 이, 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주려고 명태균 씨가 해서 준 게 아니다.
1: 아.
3: 왜냐면 여론조사를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1: 네.
3: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다 준 것도 있고,
1: 아.
3: 아닌 것도 있고,
1: 네.
3: 언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1: 네.
3: 명태균 씨 측에서 알아서 하다가 몇 개 보여준 거라서, 이거는 뭐 다른 법 위반은 모르지만 정치자금법상의 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명태균 씨랑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간을 무상으로 이를 제공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협의. 요걸 이제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슨 계약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이 재판부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 자금을 기부하려고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요거 두 가지가 좀 큰 틀로 보이긴 했습니다.
5: 네.
1: 자, 맥을 짚으세요.
5: 아까 이제 금태섭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1: 예.
5: 여론조사는 시장 가격이 분명한 어떤
1: 그럼요.
5: 영역이에요.
1: 네.
5: 그러면은 이 시장 가격이 있는 것인데 네. 이거를 줬다는 것은 물론 이제 주는 사람 마음이겠죠. 공짜로 주든 어쩌든 하지만
1: 예.
5: 이게 엄연히 시장 가격이 존재하고 그 대상자가 당사자예요. 플레이어. 플레이어들은 여론조사를 다른 데서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1: 맞아요.
5: 그런데 그걸 지불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제공을 받았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현실성 있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5: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저는 이게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이 두 사람과 그 명태균 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만 보더라도
1: 예.
5: 아주 밀접하게 대화를 나눠요.
1: 예.
5: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김건희 씨가 한 여론조사 기간에서 경선 과정에서 아 이거 윤석열이 높게 나오니까 여론조사를 중단한다더라 큰일 났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걱정하지 말아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협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재판부가 이걸 무죄를 내리려고 작정해놓고 내린 게 아닌가라는 저 일반인이나 국민의 시간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의문을 던져봐요.
6: 아니 이게 진짜 최종적인 무죄가 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그럼 공짜 여론조사 막 해도 되는 거예요?
6: 막 업자가 와가지고 대선 후보가 제가 됐어요. 그럼 나중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막 갖다 주고 하고
5: 된다는 받는 거지 나중에.
4: 된다는 거잖아요.
6: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4: 된다는
6: 지금.
4: 거잖아요. 네,
3: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저 여론조사 자체가 해주는 거는 기부는 된다. 다만 이제
6: 기부.
3: 기부 자체는 되는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지금 뭐 저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격도 있고 한 거니까 이게 만약에 서로 약속하고 당신이 나한테 공짜로 해줘라 했으면은 기부는 되는데 양자가 이제 진짜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보여준 건지 이런 식으로 돼서 무죄가 난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는 이 사건이 유죄가 난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쟁점이 이제 충분히 이 논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대법원에 가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4: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있었는데 예, 예. 이렇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선고를 할 수가 있느냐. 예. 이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동의가 됩니까 이게? 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6: 예.
4: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짜 여론조사 아 가능하구나 이제 문제 없구나 법적으로. 그거는 예. 기부가 아니래니까.
6: 예.
4: 그냥 정치적으로 조언해준 거래잖아.
6: 예.
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6: 예.
4: 재판부가.
6: 예. 예.
4: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케이 여론조사 공짜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다 이거 무죄 받았잖아요.
6: 예,
4: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있잖아요.
6: 예. 예.
4: 이러다가 김건희 풀려나겠는데 10월 말이면 구속 만료되잖아요.
6: 예, 예.
4: 전원합의체니까 풀어줄 기세인가? 이런 걱정 하나가 있고요.
6: 예.
4: 세 번째는 김건희 씨가 1, 2심 무죄 받았지만 윤석열은 1심에서 2년을 받았기 때문에
6: 예.
4: 김건희도 여기에 기준해서 유죄 날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 1, 2심 예. 무죄라는 게.
6: 예.
4: 우리가 들은 녹취록이 있고 논의를 얼마나 했어. 우리가 논쟁을.
6: 아, 김영선

0: 많네.
1: 말이 많네. 어. 김영수 좀 해주라고 했더니 말이 많네.
0: 말이 많네.
1: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쉬시고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정치적 조언이었다는 거예요.
0: 예.
1: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같은 재판부니까 지금 갑자기 희망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건희 씨 10월 말에 풀려나는지까지 포함해서.
2: 예, 일단 뭐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저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0: 이 웃음.
3: 아, 남자랑
0: 뭐냐, 이 웃음이 많은 걸 설명합니다.
3: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정치판에 공짜 점심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0: 예, 예.
3: 예를 들면 그걸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으면 그 여론조사에 뭐 대가를 생각하고 하지 그것을 예. 그 사후에라도 다음에 되고 나면 이 사람이 되게 안 될 사람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다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죠.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제공하면서 그죠. 아 이번에 꼭 되십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제공해 주면 근데 그게 어쨌든 조사하는데 비용이 들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영선 씨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전화해서 그 뭐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혹은 여사한테 그거 김영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어요?
2: 그 자신 있게 말 못하죠. 아무런 근거 없으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거에도 말을 못하잖아요.
3: 내가 당신을 이만큼 도와줬고 나도 내 돈 써가면서 이거 조사해서 갖다 줬으니까 그 다음에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법에 보면 뭐 포괄적 뇌물죄도 있고 사후 뇌물죄도 있고
2: 묵시적 청탁도 있고
3: 묵시적 청탁이 있고 다 있어서 이게 해석의 영역인데 일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정서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야 그럼 앞으로 이제 선거할 때 누구든지 그런 거는 받아도 되는구나. 공짜 여론조사나 혹은 공짜로 해준다는 뭐는 받아도 되는구나.
0: 예.
3: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리겠다. 이거 대법원이 좀 정리를 해야겠다.
4: 판결 확정되면 여의도 여론조사 기관 다 망해요. 큰일 납니다.
0: 다 무상으로 해줘. 아, 이거 왜
5: 정말 요구를 해줬는데 당신 말이야 너무 나하고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아니야? 내가 안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0: 그러네.
4: 정당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0: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거 여론조사 회사들 천천 병력 같은
4: 이거 일어나야 될
1: 민원 들어갑니다. 민원 들어가요.
0: 자 최고의 법률가인 금태섭 변호사님.
3: 예.
0: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 2심 결과 이제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자 그래서 또 이제 함께 격가지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명태균 씨가 또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이 또 오세훈 시장 관련 항소심도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또 오세훈 시장 항소심도 맡고 있단 말이죠.
3: 예.
0: 그것도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법리를 볼 수 있을 것인 이 부분만 돈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가약하게
6: 아니 일단 얼마나 더 주시고 저기
0: 출연료
6: 완전히 구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0: 아,
6: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았냐가 쟁점이 아니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명태균 씨 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을 어떤
0: 줬어요,
6: 사람이
0: 누가?
6: 줬는데
0: 누가 줬어요?
6: 그게 저 오세훈 시장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준 거냐
0: 그러니까
6: 오세훈 시장이 말하자면 법적으로 근거 없는 돈을 준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전혀 자기는 관련도 없고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명태균 씨는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라서 결국은 2심에서 누구의 말을 믿느냐 하는 문제라서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사건도 1심에서 유죄 났다가 2심에서 무죄 나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도 1심에서는 유죄가 났지만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23일인가 선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사실은 이 법원의 판단 때문에 정말 휘청휘청하네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대선 주요 대선 주자 중 한 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과연 또 이 재판의 결과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 분명 이제 금태섭 변호사님 말씀은 구조는 좀 다를 수 있다.
4: 좀 매우 다르게 봐요.
0: 매우 다르게 봐요.
6: 아니, 저한테 저를 선임했으면은 당연히 무죄인데. 시장님이 안 오셨네.
5: 고객이 바로 없나 봐.
0: 근데 약간 믿음이 가. 약간 그렇죠. 저희 법리에
4: 문제가 나올 것 같아.
0: 믿음이 가. 근데
4: 지금 이 방송을 오세훈 시장 보고 있다면
1: 다행이다.
4: 김병민 부시장은
6: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0: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김병민

0: 부시장은 지금 즉시적 아니 부시장 아니구나 정무시장 하여튼 거기는 안 되겠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판결 무죄 판결을 보면서 예. 이제 앞서 앵커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명태균 씨와 뭐 긴밀한 협의 이런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
1: 협의와 고의성
0: 협의와 고의성 어.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란 말이에요 예. 그냥 우연이 좋다 그러니까
1: 선의
0: 선이기도 예. 하고 그 비주를 김종인 비대위원장 건도 들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주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주면서 그냥 우연히 남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까지 같은 거다. 무까지 여론조사
1: 여기저기 나눠줬다.
0: 아, 나눠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네.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향 그 이후에 명태균 씨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아. 그리고 우연은 아니었다는 거. 아. 우연은 아니었다는 게 제가 앞서 얘기했던 네. 대화들이 있어요. 윤석열 당시 후보도 명태균 씨와 카카오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연히 받은 게 아니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예. 그리고 뭐 답변도 했어요. 예. 그럼 이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재판부가 그 카카오 대화를 못 봤을까요?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1: 뭐 증거가 많이 제출됐겠죠.
2: 네. 네.
1: 증거 많이 제출됐지만
0: 그래서 좀 국민적인 법적 감정에서는 예. 상당히 많이 떨어진 판결이지 않을까.
1: 아니, 사실은 김건희 씨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렇게 무죄 취지를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본인이 후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후보에 있는 그 여론조사 내용인데.
3: 정치적 조언으로 제시된 수단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돈 봉투도 막 줬잖아요. 용태형 씨 왔다 갔다 할 때. 500만 원씩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모든 걸 정확히 봤을 때 도대체 이 판결을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요? 본인과 그 변호인 외에는 수긍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2: 왜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3: 어디를 보면서 얘기해요? 어디를 봐야 될지
2: 우리
3: 제가.
2: 우리가 민망하게.
1: 민망하게. 재판부 아닙니다.
0: 저는 네, 재판부 아니고 네. 이 판결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러울 거예요. 아, 아 여론조사 이거를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야. 돈이 얼만데.
1: 50여 건이거든요. 50여 건을 했을 거예요.
3: 본인도 정치하
0: 58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못하는 정치인들 꽤 많아요. 한 번씩 할 때
3: 네,
0: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꽤 비싸요.
1: 그래서 58건이었는데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쪼개서 봤어요. 건건이 다 58을 뭉뚱 하나로 통으로 본 게 아니라 쪼개서 그랬죠. 부분적으로 네. 판단해서 이거는 아니고 요건은 맞다 해서 유죄 취지를 판단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3: 맞아요.
1: 거거든요.
3: 14건만
1: 예, 그렇죠.
3: 예, 유죄로
1: 근데
3: 봤죠.
1: 이번 2심 재판부는 그럼 58건 통으로 봤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는 것이 네, 그 당시 네. 이제 그 명태균 씨의 행동이 이거를 가서 이제 뇌물 주듯이 딱 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와중에 이 자기가 원래 여론조사 회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갖다 준 거다. 이게 이제 기부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뭐 저기 저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는 사람도 다 기부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50몇 개 중에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는 14개는 기부고 나머지는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좀 지나치게 기술적인 면은 있거든요. 저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태고 이 지금 선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기는 한데
1: 예.
2: 법원에서는 법원 나름대로 현행 정치자금법상 이게 과연 기부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1: 법리적으로 네. 판단했을 네. 것이다.
3: 그런데다 여론조사 문항도 이 입맛에 맞게 막 조정하고 그런 대화도 있었잖아요.
1: 예. 예, 그렇죠.
3: 그런데도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 조언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진짜 경악스러운 상황입니다.
1: 예. 자, 계속 뭔가를 숙고하고 계시는 김준혁 최고께도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4: 아니요, 뭐 마이크를 안 넘기면 돼요.
0: 아니, 김준혁 최고께서 그래요. 나도 그런 여론조사 기간 없나? 생각하고 지금
1: 다음 조사를 앞두고
0: 50번 무료로 해줄
1: 수 있나? 50여 번. 정치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론조사 기간 없을까? 이런 판단.
0: 그렇습니다.
1: 예. 자, 아무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심 판단이 그래도 희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저기 특히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저 계엄하고 그러면서는 뭐 예. 국민적 분노도 높고 뭐 저기 아주 그 계속 그랬었는데 지금 예. 무죄 판결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좀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차분해졌다는 생각을 할 거고요.
1: 예.
2: 어쨌든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1심서부터 대단히 다투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이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고 하는 것이 어쨌든 희망적이죠.
1: 네. 그러니까 2심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굉장히 이제 변호인들도 추가로 보강을 하고 또 이제 증거도 추가로 많이 제출했잖아요. 예. 이를테면 김한정 씨가 아 이거는 오세훈 후보는 잘 몰라.
2: 그렇죠.
1: 와, 이런 취지의 녹취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또 반대로 명태균 씨 측에서는 아 그 모른다고 한 거는 그 여론조사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이다라고 또 재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이 증거를 어떤 증거를 더 명확한 증거로 무게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재판 결과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2: 관련자들이 나와서 언론에 얘기하고 하는 거는 잘라서 얘기하는 거일 경우도 많고 아. 재판부는 그게 나오는 자료 자체를 전체적으로 맥락을 놓고 보기 때문에 아하.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 이걸 들여다볼 때 오세훈 시장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건지 아. 아니면은 그거 그 여론조사를 해주고 뭐 이런 건 알았는데 예. 지금 그 속에서 이 돌아가는 어떤 작전이나 전략 같은 거는 명태균 씨가 아 그건 나나 알지 다른 사람 몰라 이런 뜻인지 아하. 그런 거는 재판부에서 볼 겁니다. 아하.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예.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설명이 있겠죠.
1: 아. 네. 재판부가 확보한 녹취는 그런 전체 녹취 중에 더 많은 녹취가
2: 저는 맥락이 있을 거라고.
1: 아 맥락이 예, 있을 거죠. 예.
2: 양쪽이 서로 다른 맥락.
0: 금태수 부님 말한 게 정상적인 재판부예요. 아. 이렇게 잘라서 보지 않고 크게 펼쳐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흐름 속에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재판의 최종 판결. 어떤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 윤석열 무죄가 잘라서 본 것 같아.
1: 재판부의 판단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제, 말아주세요.
0: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1: 판결만 보신 거 아니잖아요.
0: 좀 아쉬움이 있다. 아쉬운 판결이다. 존중합니다. 저는 사법부의 네, 그 네. 판단을 존중하는데 네. 아쉬움이 있고 네. 오세훈 시장 거는 너무 단순해요. 아. 그러니까 김한정 씨라는 오세훈 시장의 후원인이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대리로 명태균 씨의 네. 존나 안 존나를 오세훈 시장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2심이 몰랐다를 인정해 준 무죄고
2: 그렇죠.
0: 그게 네. 조금이라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단순한 논리라서 이거 좀 다른 문제가.
1: 아, 다른 것이다.
5: 김정은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0: 이제 재판부가 이제 펼쳐놓고 보죠.
2: 선수 형님이 법리적인 걸 많이 아십니다.
1: 아, 예, 예, 예. 많이 알게 많이 받아가지고
5: 학습이 잡으세요. 한번
2: 네, 제가
1: 프리 로즈들.
0: 저 영업 잘 뛰어요. 네, 오세훈 시장 만나고 올게요.
3: 아니, 애초에 네. 이 사건을 두 개를 놓고 여론조사 네. 관련해서 명태균 씨 두 개 걸린 거잖아요. 네. 그때 오세훈 시장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건 내용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왜냐, 이건 돈이 오고 갔다. 오고 갔다. 그런데 발뺌하는 거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가서 운다.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걸리는 거는 같은 재판부인데, 예. 같은 재판부인데, 지금 윤석열 씨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을 예. 정치적 조언이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아. 과연 오세훈 시장 이건 몰랐다고 끝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추가적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1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1: 이건 이제 조언이 아니고 대가를 줬기 때문에.
3: 그렇죠.
1: 예, 이제 대납의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언은 확실히 아닌 상황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씨, 당시 후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인 거고.
5: 아니, 저는 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니까 저게 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 유죄가 인정되면 뭐 백만 원 이상 안 나올 방법은 없잖아요.
1: 예, 예.
5: 그러면 뭐 무죄냐 유죄냐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김건희 그 윤석열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판결 결과를 보면
1: 뭐 아니면 도 같아요.
5: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예. 이거는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꽤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 그래갖고 예. 이제 예. 대법 가갖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런 거 나는.
5: 아, 그건 이제 거쪽에서 고사 지내시는 거고.
3: 아니, 이제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 아니, 그거야, 뭐.
2: 근데 어쨌든 10월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면, 예. 지금 저기, 저 대법원에서 이런 선거법 사건들은 예. 빨리 한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 안에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1: 올해 안에. 633 원칙을 하겠다고
2: 저는 그거는
1: 했으니까.
2: 지킨다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도 그거 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건데.
1: 맞아요.
2: 다른 사람을 안 지키고 시간 끌 수는 없죠.
5: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내심으로는 그 보궐선거 없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 많아요.
1: 아, 서울시장?
5: 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에 만약에 보궐선거 하면은.
0: 그래서 그런 사람 한 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거예요. 네.
5: 아이, 뭔 소리예요. 수시로 그러던데.
3: 근데, 그래.
5: 야, 이거 우리 이제 여기서 만약에 서울시장 지고 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레임덕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 야, 오세훈 시장이 차라리 무죄가 나와서 선거 안 하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친민주당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3: 근데
5: 뭐 국민의힘... 두 분은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3: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무죄 나면 예. 서울시장 준비하던 많은 분들 지금 눈에 막 스쳐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1: 아.
3: 그분들 상당히 실망스럽다.
5: 아무튼 오세훈 시장은 오늘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소중한 보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 그 다시 그 부활을 해서 그 보수 재건에 앞장서셔야죠. 저는 굉장히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 뭐 10월 23일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2: 하여튼 그 예, 좀 어쨌든 오세훈 시장도 진짜 보수에서는 뭐 굉장히 이 지금 몇 안 된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꾸 정치에 이제 정치가 자꾸 법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판결 나서 날아가고 이러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요. 자 이제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이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기 때문에. 아, 비교적 가벼운 형이라 더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도 읽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보궐선거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보궐선거 안 한 수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
3: 그거보단 많아.
0: 많아? 그거보다 5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6: 5만 명 중에 한 명?
0: 아니구나. 1000 명 중에 한 명. 네. 근데 이제 사실, 예. 재보궐이라는 부분들이 뭐 생기고 안 생기고 간에, 예. 당에서는 준비를 해야겠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 유불리를 떠나서 준비하고 있고, 예. 선거 상황에 불리한 부분들은 객관적으로는 인정해야 돼요. 예. 처음에 초기에 이재명 정부 들어섰을 때보다는 부동산 문제 등을 통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입증됐잖아요.
1: 예, 예.
0: 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권의 서울의 민심이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재보궐이 된다고?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서 경계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데 예. 사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저는 우리 민주당의 영향보다는 국민의힘 쪽 영향이 더 크죠. 사실 예? 거기에 가장 가슴 아플 사람이 장동혁 대표. 두 번째가
1: 왜 아파요 가슴이?
0: 대권 경쟁자인데 유죄를 받아야지.
2: 예. 아 만약 무죄가 나오면
0: 무죄 나오면은 이거 본인의
1: 더 강력한 후보로 올라갈 수
0: 그렇죠.
1: 있다.
0: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한동훈 의원. 또 본인과 이 보수권 내에서 경쟁해야 될 사람인데 예.
1: 파이가 뭐, 커지잖아요 그래도.
0: 에이 그거는 좋은 해석이고 속마음은. 안 그래요, 정치라는 게.
1: 자, 김재형 최고 속마음 얘기해
5: 있잖아요.
1: 주세요.
5: 그 보면, 혼자 남아있잖아요. 예. 집중포화 받아요. 아. 어쨌든, 그 보수가 2030년에 정권을 교체를 하려면 보수의 파이가 커져야 돼요. 커져야 되고, 그 커지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커져야죠.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극우 성향으로 해서 커지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예, 예. 저는 보수가 다시 정권을 찾아오려면 건강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더 많이 등장해야 되고, 그럼 뭐 한동훈 의원이나 혹은 뭐 오세훈 시장이나 그 합리적인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그 나중에 경쟁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든 값에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2부에서 하겠습니다. 노코터련 한판성부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예, 10회 4초 경합 탄생국 2부분을 열었습니다. 녹화 대련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 재판 얘기 많이 해서 자, 2부에서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방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이제 북한의 예, 지뢰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근데 북한은 오히려 적방하자로 우리 자작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대응에 그러니까 지뢰 제거 작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몇 개를 터뜨렸죠. 북이 지금 상당히 당황한 것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지금 이제 우리 대응이 잘하고 있다 설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강유정, 아니, 김유정 의원입니다. 강유정 의원님.
1: 아셨죠? 원심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0: 아니, 예.
2: 저 갈까요?
0: 아니요. 제가 나갈게요. 예. 자, 김유정 의원님.
3: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예. 이제 강신철 장관이 그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 바로바로 반응이 막 나왔잖아요. 따박따박.
0: 네. 그렇죠.
3: 김여정 부장의 입을 통해서.
0: 아.
3: 그랬는데 지금 지뢰 제거하고 나서 하루 있다가 외무상을 통해서 이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0: 예.
3: 뭐 물론 맥락은 비슷한 얘기이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게 아마 불의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아하.
3: 북한에서.
0: 이렇게 할 줄 몰랐다.
3: 네,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아. 근데 이렇게 지뢰 제거 빨리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0: 맞아요.
3: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군이 상응하는 대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저간의 상황을 봤을 때 좀 당황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유엔사와 함께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있고 유엔 안보리 가져가는 것도 있고 MDL 기준선 일단 유엔사하고 우리라도 맞춰보는 거 우리하고도 또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예.
3: 그런 거라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1: 예. 아니, 근데 저는, 글쎄, 착각은 자유고, 뭐, 망상은 해수욕장이라던데.
0: 망상은 해수욕장.
1: 아니, 도대체가, 뭐가 북한이 왜 당황해요? 자기네 지역에 있는 지뢰가 폭파됐습니까?
0: 아니, 소리가 들리잖아요. 팡팡팡.
1: 아, 그래서 당황해요?
0: 네, 팡팡팡.
1: 지뢰 터지는 소리 당황한 거예요?
0: 예, 네, 그 접경에 있는.
1: 아니, 어쨌든, 이게 휴전선 이남 지역에다가 지뢰를 매설한 거예요.
0: 예.
1: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0: 예.
1: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우리 지역에 있는 자기들이 매설하는 지뢰를 그거를 뭐 폭파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황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이거는 완전히 아니 저 국방장관이 국민들한테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북한이 뭘 당황해요. 당황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것도 아닌데 니들 쇼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당황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강력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0: 예.
1: 20몇 년 동안 수없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북한 애들이 도발을 할 때마다 평화가 중요하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맞싸울 겁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0: 예.
1: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예.
1: 그렇게 해서 북한을 저렇게 어마어마한 핵국가로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셔야죠. 똑같은 얘기 또 시작해.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아니, 누가 그걸 몰라요. 그런 얘기 해서 뭐하냐고요. 북한이 당황하고 있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국민들에게 뭐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5: 아니 이게 그 솔직히 이번 지뢰 사태를 놓고 보면은 이런 말은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북한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뭐가 심해? 하나도 안 심해.
5: 아니 이게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 매설을 했는데 어떻게
0: 예.
5: 제거 하다가 이 터져서 뭐 저기 저 사고란 말씀도 대통령이 하시고 하셨는데
0: 예.
5: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고의적으로 그때쯤 그렇게 부상을 입을 만한 거를 시켜놓고 남쪽에 갈등을 일으키려는 건지 북한에서는 이게 만약에 터져서 대한민국에서 국군이 다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별 옵션이 없을 거다.
0: 예.
5: 그냥 얘기나 하고 뭐 싸우지 않고 이기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또 야당에서 할 거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혼란만 되지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은
0: 예.
5: 정말 반드시 저쪽에 그 한번 괴롭혀줘야 됩니다.
0: 북한에.
5: 그래야 이걸 못하지.
0: 왜냐면,
5: 예, 왜냐면 북한이 지금 그야말로 지금 저는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어쩌다가 이거를 저 지뢰를 매설을 하는데 그 MDL인가요? 그게 이제 정밀하게 안 되니까 좀 넘어와서 했는데 예. 그게 우리 군인이 국군이 밟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진짜 들어와서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고 나서 하는데 북한은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끼리만 싸우고 있는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뢰 몇 개 설치하고 남한의 갈등 일으키고 좋은 거죠, 완전.
1: 근데 이게 조금만 보충을 예, 하면 하세요. 예. 북한이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확성기 아니에요. 예. 북한이 제일 두려운 건 자기들이 그런 도발을 했을 때 남한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대북 결의안 내고 북한에 대해서 목소리 내면서 비판하고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원하는 건 지들이 지뢰 몇 개만 설치해놨더니 남한 내에서 보수는 펄펄 뛰고 그다음에 진보는 야 그게 무슨 공격용 지뢰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 불의의 사고잖아. 이런 얘기하면서 억자 그 국민들 그 복장 무너지게 하는 거. 그래서 내부가 분열되는 거. 이거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0: 예.
1: 지금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 불의의 사고라고 얘기했고 통일부 장관은 아 우리가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되지 그거 공격용 지뢰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서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그런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앉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북한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3: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도 지고 대책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3: 그런데 그래서 지난 정권 얘기 탓하고 이러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2023년에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넘어와서 지뢰도 뭐 매설하고 국경 뭐 요새화 이런 작전 펴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넘어와서 했을 때 경고 사격 정도 하고 단호하게 초기 대응 못한 건 사실이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0: 예.
3: 그리고 평양에 무인기 보내가지고 그냥 계엄 정당성 확보하려고 원인이나 만들려고 한 거기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초기 이거 놓쳤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들에서는 그럼 뭐 했냐 너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엔사에 얘기했어요. 국경 유세화 작업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라고 했더니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사도
0: 예.
3: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 어쩌지 못해놓고 너네는 무슨 대책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위에서 얘기했을 때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에 대해서 규탄해야 된다. 이거는 여야 의원들 생각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후에 대응에 대해서는. 그러면 군사적 충돌이라도 뭐 감내하고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냐라는 정도의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 받아내라. 이것도 국민의힘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 실효성 있는 어떤 조처도 지금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의힘에서만 얘기할 그런 계제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1: 그럼 그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그 여야가 공동으로 그 대북 결의안, 대북 그 규탄 결의안 나면 찬성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당연히 찬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북한이 내려와서 지뢰 그 전부터 지형 변화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0: 예.
1: 물론 이 지뢰는 한 1년 전쯤에 매설된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그건 이재명 정부 때입니다. 그 언제는 정확치 않으니까 좋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지뢰가 매설돼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장병들이 부상당했으니까 그러면 여야가 딴 얘기할 거 없잖아요. 같이 대북 결의안 내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3: 아니 규탄하는 그 규탄사를 대표 명의로 다 냈잖아요. 대표도 직접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얘기를 하고.
0: 그래서 이제 어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어제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그럼 대안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확성기를 설치하자. 확성기를 설치하자. 다만 방송 시작, 설치하되, 이제 북한 애들이, 확성기 설치했네? 라는 인식을 시켜주고, 방송을 시작할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되, 일단 확성기부터 설치하자. 뭐 이런 안을 내시더라고요.
2: 고정형 확성기, 이동형 확성기. 근데 지금 유용훈 의원은 고정형 확성기를 설치해놓고, 일단은,
0: 너희들
2: 경보를 하자.
0: 예, 이제 너희 여차물이 저기 뭐 방송 쏠
2: 방안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 최종적으로 유엔사와 그 조사 끝에 발표했던 북한의 명백한 중대한 도발, 정전협정 위반
0: 예.
2: 발표하고 유감 표명, 사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MDL 쪽에 북한이 그 군사 유세를 하면서 저는 지뢰를 수만 개를 심었다고 이제 발표하는 걸 보면서 얘들이 슬금슬금 이 우리 서로 간에 그 물러난 거잖아요. 이 MDL을 기준으로 해서 2km씩 물러나서 DMZ를 갖고 있는 건데
0: 예?
2: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땅이다 하고 그냥 묻어나버린 거지. 넘어오지 마. 그래서 저는 정동영 장관이 얘기하는 건 공격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인들이 요새를 뭐 진지 구축하고 도로를 놓고 해서는 안 되는데
0: 예?
2: 요새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땅을 조금 더 우리 땅에다 하면서 심어놓은 거죠. 방어용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다니던 수생로에다가 그걸 심어놨으면 그건 명백한 공격력이죠.
0: 예.
2: 근데 우리가 다니던 수생로가 아니라 개척하려던 새로운 수생로에서 발견돼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0: 예.
2: 사고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그러니까 용어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본질적으로 북한이 이런 정말 천일공란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면벌수하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좋은 대안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5: 아니 근데 그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의 이 의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선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밀고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 땅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사고처럼 이렇게 터진 것이다. 진짜 그런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 입장에서 만에 하나 정말 걸리더라도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으면서 우리한테 타격을 가할 게 분명한 그런데 논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0: 예, 예.
5: 우리 군인도 거의 다니는 데예요.
0: 예, 예.
5: 그 저기 저 이 분명히 작전하다가 지금 누가 몰래 그 저기 저 숨어서 어디서 놀다가 터진 게 아니라 작전할 수 있는 장소에 이 지뢰를 잔뜩 심어 놓은 거고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저는
2: 우리 다니는 데 아닌데
5: 북한이 지금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지만 핵이 있는 상황에서
0: 네.
5: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반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점 한 이 옵션이 작아져요. 저는 지금 사실은 조금 좀 그 저 이 뭐 그럼 또 전쟁할 거냐 뭐 전투는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걸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찔러보는 거거든요. 안 아프게도 찔렀다가 깊게도 찔렀다가 또 어떨 땐 사과됐다가 우리는 지금 보면은 그런 교묘한 게 하나도 안 보이면서 집권한 측에서 저는 왜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매뉴얼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설명을 하진 않더라도
0: 예.
5: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정부가 뭔가 보관이 있겠지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당신들도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2: 아니 설명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용원의 얘기도 있고 지뢰 제거 작전이
0: 예.
2: 이게 강력 대응에 준하는 행위예요.
0: 예, 예.
2: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외무성에서 단계를 내려서 입장 발표를 뒤늦게 한 부분들이
0: 예.
2: 군사 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현역 군인들이 가장 잘하지 않겠습니까?
0: 예.
2: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이거를 뭐 그런 게 뭐 북한이 뭐 지금 뭐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기를 뭘 가져 이러면 윽박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야금야금 우리 이 그 MDL 쪽,
0: 예?
2: 우리 DMZ 쪽으로 지뢰를 심었다면 이건 명백한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줘도 믿지를 않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다련장이라도 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대응 사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지전을 벌여야 된대요.
0: 아.
2: 그래서 이 15년처럼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군사 도발을 해서 저쪽에서 내려와서 협상을 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게 보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원이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일부의 극단적인 얘기를 일반화시키면
2: 일부가 아니에요.
1: 보수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 보수의 대표적인 당직자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1: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 예.
1: 이게 지금 북한이 그 육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상에서도 NLL을 둘러싸고서 계속 도발을 해요. 자기들이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밀고 내려오잖아요. 우리 해군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어요. 그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하자면 육상에서 걔네들이 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 지뢰 심어가면서 이거 우리 지역이야. 니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없어. 라면서 밀고 내려오는 거나 해상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나 우리 그거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 막으려고 군대 가 있는 겁니다. 그거 지키려다 우리 군인들이 피해 입은 거예요.
0: 예, 톤 조절해 주시고.
1: 근데 우리 예. 지역에서, 우리 예. 지역에서 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지뢰를 제들이 심어놓은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대응이에요? 예. 그게 무슨 북한이 뭐 이렇게 놀라요?
2: 아니 그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그게 대단한 작전이라는 부분들은 설명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그러니까 군사 작전이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게 왜 같은 말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5: 아니 왜냐하면 국민들이
2: 아니, 군의 작전 아세요?
5: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보라는 게 심리적인 것도 있는데 예, 예. 우리 땅에 북한이 내려와서 이걸 심었는데 그 지뢰를 제거하고 군사적으로 이게 북한에 큰 충격을 준 거로 평가하니까 국민들은 조용히 있어라 왜 비판해 이러면 안 되죠.
2: 제거의 방식이 폭파의 방식이라는 것과 그냥 제거의 방식이 아니, 있어요.
5: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군에서 설명인데 제가 국민의한 사람 저는 뭐 국민의
2: 입장에서 저도 안보 정책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예. 안 듣고 인정을 안 한다면 이게 사실에 보면 벗어나는
5: 그거를
2: 거죠.
5: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 쪽에서는 예. 국민들의 다수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저기 저이 지뢰가 터진 이후로 보름이 지나서야 이게 북한 소행이다 이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벌써 이만큼 신뢰를 잃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보 정책도 공부하고 뭐 해서 군사적으로는 이게 평가받을 만한 거니까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안심이 안 되는데.
0: 자, 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최근 이제 국정지지율 조사 이제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시 소폭 하락했는데 하락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그 대응도 분석도 영향을 미쳐서 좀 소폭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사실 서영주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뢰 제거 작업이 사실 폭발 이후에 우리 장병들이 기어서 나왔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작업이 정말 어려운 작업이고 어려운 작전이에요, 사실은. 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 금태섭 의원님은 이게 공중전, 국민 입장에서는 김현정 부장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대변인도 좀 세게 한마디 못하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좀 정치적으로라도 혹은 군 대변인이라도 좀 메시지라 좀 세게 말할 수 없냐 뭐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2: 군 대변인은 기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그 민주당 저 김민석 대표가 세게 얘기했어요.
0: 예. 아, 이제 예, 전달이 충분히 안 됐어요.
2: 더 세게 그치? 하면 좋겠는데 예, 뭐 그런 데서 제가 하고도 싶지만 예. 제가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 아니, 아주 아주 옛날 일이지만 옛날에 예. 도끼 만행 사건 나고 하면 미군이 가가지고 장갑차 동원해서 밀가루라도 배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다 하면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3: 그 말이 중요합니다. 예.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국군의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는 맞는데 그때 북의 도발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발언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평화로 가야 되고 대화도 복원해야 됩니다라고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군의 초기 대응도 너무 설명이 없었고 그리고 좀 뭔가 감추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뭐 무슨 그 부상자도 뭐 세 명이랬다, 나중에 뭐 두 명이라는 둥, 한 명은 경상에서 그랬다는 둥, 이런 것들이 초기에 불씨를 자초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들은 필요한 건 전 동의합니다.
5: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세게 얘기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속으로 이 무슨 전쟁 발발 위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몰래 가서 한 대 두들겨 패주고라도 왔을 거다. 이런 어떤 능력. 그런 가서 복수를 해주고 왔을 거다 이런 거를 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3: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몰래 가서 패는 그런 게.
0: 이를테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라이언 일병구학 있잖아요. 예. 보면은 미군은 장병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온 군대에 가서 구해오잖아요. 예.
5: 그리고 예. 반드시 가서 한 대 때려줘야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0: 우리 군 한 명 그리고 또 이를테면 미국 시민이 어디 테러를 한 명 당한다 그러면 우린 잠재적으로 아 미국 정부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장병이 누가 당했다 그러면 정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그 인식을 그래도 좀 뭔가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2: 그냥 시원하게 불바다 발언하고 김정은의 그 목을 참수의 지경까지 이르게 하겠다.
0: 예.
2: 좌시치 않겠다 이런 말 하면 시원하죠. 저도 하고 싶어요.
3: 그런 거 우리가 네. 잘해요. 사실
2: 네, 너무 잘하고
3: 하자고 들으면 전문이에요.
2: 근데 이게 복잡다단한 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안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몰아붙이는 것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2024년 3월, 9월 지뢰가 매설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24년 12월이 됐고.
0: 예.
2: 그때 3월하고 9월에 뭘 하셨는지 알아요? 군 장비, 장군들 데리고 골프 쳤어요. 내란 준비하느라고.
0: 예, 예.
2: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0: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0: 예. 자, 이게 국정감사 장면이 많아가지고요. 요 얘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김태기 의원 요즘 굉장히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영화 얘기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부엉이 바위 언급을 두고 민주당에서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라면서 이제 사과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제 김태규 의원은 아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옆에서 먼저 자신을 향해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 그게 다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근데 지금 김태규 의원도 그 영상을 또 본인 그 유튜브 채널이 막 그 쇼츠로도 만들어서 막 올리고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공방 국민들이 지금 국정감사 장면을 보면서 민생을 챙긴 걸 기대하지. 하실 텐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니 누구부터 하실까요? 예, 김인정 의원님.
3: 김태규 의원이 국정감사 전문 방해꾼으로 등극했다고 생각해요.
0: 네,
3: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직전에 전두환도 내란 아니다, 윤석열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완전히 공부를 사고 있잖아요.
0: 네.
3: 그리고 본인이 헌법 연구관도 했고 판사 출신인데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무조건 인정하라는 거는 폭거다. 이런 망언까지를 쏟아내서 적어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0: 예.
3: 제가 너무 기대를 크게 한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법사위의 김태규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뭔가 국회 차원의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들게 했습니다.
1: 저는 김태규 의원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0: 예.
1: 그 발언 자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0: 예.
1: 어제 상황은 분명히 먼저 도발을 하셨잖아요. 아니 다 동료 의원한테 인간이 되라가 뭡니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다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아니면 무슨 동물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러니까 인간이다를 얘기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유경수 여사 관련 이제 그 암살자들 영화를 하면서 김태규 의원이 우린 그러면 부엉이 바위 소재로 영화도 만들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이제 박은정 의원이 듣다가 인간이 되라. 라고 이제 그냥 옆에서 대화하듯이 하면서 인간이 되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1: 아,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린 예를 들면 저도 여기 있는 어떤 분도 다른 사람이 그 본인을 놓고서 야, 너 인간이다.
0: 인간이 아니야.
1: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5: 아니, 근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의견을 저도 뭐 다 존중하고 그렇긴 한데.
0: 예.
5: 사실은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이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 부동산 문제 또 예, 주식 그렇죠. 문제 이런 거거든요.
0: 예.
5: 근데 정말로 그랬을 리는 없지만 만약에 민주당에서 국감에서 그런 민생 얘기 나오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쌈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다라 하면은 아니 어떻게 인간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하다가 넘어가면 여당이면 야당이고 다 망하는 거죠. 저는 진짜 야당이 지금 좋은 찬스인데.
0: 그렇죠.
5: 제가 민주당 있다 나오고 또 이랬지만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보수 정당이 이 뭐랄까 오케스트레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감을 하기 전에 민주당 있을 때는 다 모여서 이렇게 어떤
0: 역할 분담,
5: 역할 분담도 하고 이번 국감의 주제는 뭐다. 우리는 어떤 기조로 나간다.
0: 예.
5: 저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좀 제정신이 있었으면 지도부서 딱 모여서 절대 싸울 필요 없다. 거기 뭐 저기 저 무슨 영화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전세 없어지는 얘기만 하자. 그런 얘기 아니면 그런 지뢰 얘기 하자.
0: 예, 예,
5: 그런
0: 예.
5: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김태기 의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지도부에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0: 아하.
5: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진짜 국민의힘에 줘도 되나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2: 김태기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온 것 같아요.
0: 예.
2: 왜냐면 지난번에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 이후로 본인 의견 표명을 했지만 예. 실상을 들어보니까 SNS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전 그 히어로로 떠올랐다고 제가 파악이 됐어요.
0: 예.
2: 그리고 10월 3일날 개천절 집회에서도 엄청난 찬사를 받고 지금도 많은 지지를 받는답니다.
0: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것이고 저는 법사위에서 소리를 한두 번 지를 수도 있다. 소리 지르는 건 정말 저는 싫어하는데
0: 예.
2: 그분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0: 그렇죠. 좀 약간 레벨이 달라요.
2: 예, 네. 곽규태 의원이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의원들이 네. 아무도 안 돌고 네. 소영교 의원도 목소리하면 빠지지 않는데 네.
0: 법사위원장.
2: 네, 법사위원장은 소영교 의원도 지금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 근데 그게 과연 그 국민의힘에 좋을 것인가 생각이 들지만 지금 김태기 의원이 향후에 저는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질주한다.
0: 20초.
1: 김태섭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 상당히 전략 부재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 집권 여당의 실정이 두드러지는 이런 상황에서 소리 지르다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무슨 저 유해진 배우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아니 배우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전략적 사고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 분풀이나마 해갖고는 마무리. 또 다된 밥에 죽순다. 저 뭐 재뿌린다 이런
0: 여기까지 녹화대로 네 번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아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8: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7: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8: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7: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9: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7: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8: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일주일의 딱 중간, 조금씩 피로가 쌓이면서도 주말의 기대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수요일 오후입니다. 깊어가는 10월의 수요일은 유독 공기의 온도도 가을의 색도 점차 진해지는 느낌인데요.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 가장 좋은 날이 또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던 일 잠시 내려놓고 창밖의 가을 풍경 바라보거나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가을이 주는 여유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일상에 산뜻한 쉼표 하나를 찍어드릴게요. 여러분의 편안한 오후의 쉼터, 여기는 라라랜드입니다. 김동규입니다. 10월에

김동규 테너가 말하는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예, 기온도 70도 딱 좋고요. 하늘도 그리고 바람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날은요, 되레 옛날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우리 어릴 때 말이에요. 지금처럼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전날 대한민국 제1호 기상캐스터인 김동환 기상통보관이 내일은 비가 온다면 이렇게 기상예보하면 비가 오나 보다. 내일은 날씨가 맑겠습니다. 그러면 또 맑은가 보다 했다가 아침에 엄마가 예예예 비는 개뿔 안와 그냥 학교 가. 그러면 또 가는 거고요. 맑기는 무시냐 아무래도 오후에 비 올 것 같다 예 하시면서 우산 챙겨주시면 챙겨갖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그런 평범한 하루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건지도 모르죠. 특별한 일이 생겨서 행복한 날도 있지만 아무 일 없이 그저 날씨 좋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안부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평범하지만 찰나이어도 기분 좋은 순간이 하나쯤 여러분에게도 꼭 있었으면 해요. 그런 기분 좋은 순간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지금 이 시간 라라랜드였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욕심인가요? 오늘은 2026년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음악과 함께 5시까지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준비되었습니다. 또 2부에서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도 재미있는 뒷담화 기대해 주시고요. 수요일은 무엇보다 어느 날보다 음악이 풍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0: 치료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대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9불 99, 샘표 토굴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고교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구촌 소식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이들이 내건 요구 가운데에는 학교 건물의 단열 개보수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전국 고등학교 3,700여 곳 가운데 468곳이 휴교를 했고 파리와 보르도 등에서는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레피블리크 광장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긴장감과 활기가 교차했는데 아직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줄지어선 공화국 보안기동대 차량 앞에서 사탕을 먹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의 것, 교육은 특권이 아닌 권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어제 대학생 단체와 고교생 노조의 호소에 따라 10만 명가량이 집회에 모였는데 이번 집회에는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교생들은 3주 전 서민 밀집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첫 봉쇄 시위가 벌어진 이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낡은 시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열이 빠져나가는 건물 등 여러 문제가 예산 부족과 맞물린 가운데 올여름 폭염을 겹치며 상황이 더욱 심해졌다는 겁니다. 파리 13개 구의 서민층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는 교실 온도가 너무 높아 밖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적도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2027년 선거에서는 지금 정부보다 훨씬 더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 또한 40도 속에서 바칼로레아 프랑스어 시험을 봤는데 정말 지옥 같았다며 우리 학교는 상태가 엉망이다. 닫히지 않는 창문이 있는가 하면 열리지 않는 창문도 있어서 여름에는 더워 죽을 것 같고 겨울에는 반대로 너무 춥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날도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교사 한 명에 학생 35명, 학생 한 명에 기동대 5명이라고 적힌 포스터를 힘겹게 들고 있는 학생들의 팻말이 이번 시위를 향한 강도 높은 경찰 진압을 비판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운동이 시작된 이후 경찰 측 부상자가 650명에 이르는 가운데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연행이 됐고 이 가운데 87%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 215명도 다쳤으며 지난 5일에는 15세 청소년이 수류탄에 손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국가는 우리를 깎아내릴 게 아니라 우리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부유층 학교와 서민지역 학교 사이에 차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치아 교정기를 끼고 스키 고글을 쓴 폴은 우리는 완전히 방치돼 있다. 흑인과 아랍인을 위한 게토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학교 상태를 화장실에 문이 없고 보건교사가 없고 상담사도 없고 교실에 난방도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토는 나치가 점령한 도시의 유대인 구역에서 시작된 말로 수용소는 아니고 실제 도시의 한 구역을 말합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고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면 게토 안에서는 가난에 시달리고 점령군이 주기적으로 습격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 미국 도시의 흑인 구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울타리는 없지만 고용주의 차별 때문에 가난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겨울엔 감기, 여름엔 실신.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을 겨냥한 포스터인데 리모델링을 언제 할 건지도 묻는 포스터도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이번 시위는 대학생들도 고교생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5일 봉쇄 시위로 프랑스 전역에서 고등학교 약 400에서 500곳이 문을 닫는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전국 30개 대학이 봉쇄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유쾌하면서도 정치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구호, 시아모 투티, 안티파시스티. 우리는 모두 반파시스트와 청년은 국민전선을 거부한다는 구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교생들은 마크롱 사퇴를 외치고 있으며 행진 출발을 위해 레피플리크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상 위에 올라선 젊은이들에게 환호를 보냈고 이들 가운데에는 경찰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몸으로 벽을 세우겠다며 연대에 나선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그야말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요즘 저희 DMB 지역은 이와 너무나 상반되게 정말 평온하고 상쾌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요즘처럼 자주 드는 적도 없었던 것 같네요. 어제보다 오늘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기압이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남풍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너무나 날씨가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전 밤들에 비해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지만 저녁에는 기온이 60도대로 떨어지고 밤에는 50도대로 내려가 최저 기온이 53도, 섭씨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람은 남풍에서 남서풍으로 약하게 불겠으며 풍속은 5km 이하입니다. 내일 목요일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중 가장 따뜻한 날이 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까지 오르겠고 일부 지역은 80도 초반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동안 한랭 전선이 지나가겠지만 지난번처럼 건조한 날씨를 동반할 것으로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바람 또한 전선이 지나간 후에는 북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하지만 밤 기온이 49도, 섭씨 9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거의 30도 차이가 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이런 날 감기 걸리기 쉬우니 오후 늦게 귀가할 계획이시라면 아침에 나가실 때 따뜻한 외투 단단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된 찬 공기가 다시 유입될 것으로 비는 하루 종일 오지 않겠지만 아침에는 매우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은 해와 구름이 섞여 있으며 오후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다음 기상현상이 다가오면서 토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강수 가능성은 밤 사이에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의 잔여 습기가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 DMV로 유입이 됩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때때로 강한 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에 비가 시작되지만 또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일요일 밤까지 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말 저녁부터 내린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졌는데 오늘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아울러 조석으로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2분이며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원래 이 곡은 스코틀랜드 출신 폭 락 가수이죠. 알 스튜어트의 곡인데 우리나라 가수 전인권이 번안해 불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원곡의 내용은 프랑스 대혁명, 베르사유 궁전과 역사적 사건을 다뤘는데 전인권은 어머니를 여인 뒤 그 슬픔과 그리움을 담아 직접 쓴 자전적 가사로 유명합니다. 원곡의 가사 내용과는 완전 다른 해석으로 전인권의 사랑한 후회 들으신 후 바로 세상의 모든 음악 이어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시대를 초월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곡이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나 쓸쓸한 저녁 문득 생각나는 멜로디. The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입니다.

이 곡은 독일의 세계적인 팝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제임스 라스트가 작곡하고 펜플루스의 황제라고 불리는 루마니아 출신의 연주자 게오르그 잔피르가 협연하여 1977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목가적이면서도 애절한 펜플루스의 정수인 외로운 양치기는 넓고 아득한 목장이나 거대한 대자연 속에 홀로 서 있는 양치기의 외로움과 고독을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의 시작과 함께 흘러나오는 게오르그 잔피르의 펜플루트 연주는 특유의 거칠하면서도 따뜻한 바람소리를 품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향수와 애절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을 감싸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스트링 현악 편곡은 음악의 극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재해석이 되고 있는 부르헤 명곡인 이 곡은 발매 직후 유럽 전역에서 거대한 히트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과거 다양한 라운지 음악, 라디오 시그널, 그리고 방송 배경 음악으로도 자주 사용이 되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연주곡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거장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 빌의 사운드 트랙으로 삽입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영화 속 가슴 시린 복수극의 서사와 이 곡의 애절한 선율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음악이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고독의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외로운 양치기는 빠르고 자극적인 음악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이 곡이 주는 아날로그적이고 목가적인 감성은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도 하는데요. 쓸쓸하지만 결코 차갑지 않은 펜플루트의 대가 게오르그 잔피르의 숨결은 그야말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무척 오래된 얘기이지만 음악을 좀 듣는다 하는 집이라면 경음악단 연주를 담은 카세트 한두 개쯤은 꼭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서민층이 확대되면서 교양은 갖추되 어렵지 않은 음악을 감상하려는 콘서트가 많아졌고요. 특히 20세기 들어 라디오와 가정용 오디오가 보급이 되면서 팝스 오케스트라의 붐이 일었었는데 그때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가 그 시절 우리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의 음반에는 유명한 게스트 연주자들도 참 많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루마니아 작곡가이자 펜플루트 연주자인 게오르그 잔피르입니다. 1941년생이니까 올해 85세의 나이가 되었겠네요. 제임스 라스트는 본인이 작곡한 외로운 양치기라는 곡의 솔로를 당시 게오르그 잔피르에게 맡겼고 이 녹음으로 잔피르는 그야말로 세계 곳곳에 펜플루트의 거장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최초로 비발디의 사계를 펜플루트로 녹음도 했고 클래식, 재즈, 영화 음악에도 다양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팝 오케스트라 열풍은 1980년대 초까지 레코드 산업으로 명맥을 유지했으나 이후에는 더욱 강렬하고 직접적인 대중음악이 늘어나면서 중간 영역에 서 있던 팝 오케스트라의 인기도 시들해져 가고 맙니다. 제임스 라스트의 마지막 공연은 2015년 4월 26일 쾰른에서 열렸는데 그는 이 공연을 진행하고서 두 달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그는 사는 동안 세계적으로 약 2억 장의 음반을 판매했으며 그 중에는 200장의 골든 디스크와 14장의 플래티넘 디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은 제임스 라스트, 게오르그 잔피르의 외로운 양치기를 듣게 되실 텐데 아마도 듣자마자 여러분의 기억과 풍경이 몇십 년 전으로 타임슬립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낭만과 고독이 어울리는 이 가을,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와 게오르고 잠피르가 남긴 세기의 명곡인 The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At travel.state.gov, you can ensure that every trip abroad is the good kind of life-changing. Get safety information, travel advisories, and more. Travel.state.gov. Travel advice you can trust.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위해 집중 유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네브라스카주에서 열린 연설 중 이란에게 민주당 성향이 짙은 LA와 샌디에고가 파괴돼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계획으로 네브라스카주의 한 유세장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인데 도시 하나가 파괴될 수도 있다. 이왕이면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고가 좋을 듯하다. 이 정도 희생은 치러야 할 아주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 이 발언은 이란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이 파괴돼도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해당 발언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적국에게 본토 공격을 제안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샌디에고 시장은 우리는 치러야 할 작은 대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발언은 공화당 지지층은 물론 중간선거 출마 후보들에게도 반발을 사고 있는데 미국의 어떠한 도시도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과 대립됐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악관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위협에 대해 발언한 것뿐이라며 일부 언론들이 근거 없는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며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하네요. 아니, 끝낼 수는 있고, 이? 아이 그럼 뭐 달라고 11월까지인가? 시방 끝내불면 깔끔을 끈디. 아이고, 언제까지 속아줘야 하는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어제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 해당 공약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취재의 질문에 매우 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군인들에게 1,776달러를 지급했던 것처럼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며 오바마 케어 사기를 적발하고 과잉 청구된 그 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 매우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답을 했습니다. 지난달 9일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지위를 유지할 경우 5,000달러의 트럼프 배당금을 모든 성인 미국인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1조 달러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의회 승인이 필수라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공화당 내에서도 무책임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엔 의문 부호가 따랐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당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된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배당금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공화당이 이긴다면 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 그들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파산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가 이렇게 유세를 하는 이유는 11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물가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옮겨가면서 의회 주도권을 내어줄 처지로 몰린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금 살포 공약을 내걸고 직접 순회 유세에 나서며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다만 이러한 공약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무엇이게 5천에 내 한 표를 팔어 말어 이
1: 아이 솔직히 고민되는디 여러분 생각은 무엇인지 모르겠네. 그러고 이니가 약속은 지킬랑가도 모르겠고 그때 가서 뭐 딴소리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공교육 개선 시위를 두고 학교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이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공교육 시위를 이민 문제로 규정한 것인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이슬람 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름 아닌 통제불능의 대규모 이민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학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때 위대했던 나라 프랑스를 이슬람이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쓴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예산 부족과 열악한 학교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창인데 시위대는 과밀 학습과 교사 부족, 긴 수업 시간, 폭염 때 견디기 힘들 만큼 뜨거워지는 교실 등을 문제 삼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민과 이슬람 문제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사태를 이민, 이슬람과 연관 지은 것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들에게 그나마 강점을 지닌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공포나 혐오를 자극하는 이슬람 포비아를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이번 선거는 낮은 대통령 지지율 탓에 집권당인 공화당이 열세에 놓였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하네요.
1: 아니 광주 사태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지시한 것이라고 야구하는 거와 꼭 갖고 뭐니 이니가 우측에 서민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6.25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었다고 하면 아니 왜 라면이라도 먹으면 될 것인디 하고 야구하는 철딱선이 없는 것들하고 무엇이

유럽연합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패스트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날짜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대표들은 내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보건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공식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러시아 남동부 시베리아 패스트 방역 연구소 소속 여성 연구원이 지난 2일 사망하면서 불거졌는데 이 여성의 사인은 원인 불명의 폐렴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험관이 깨져 사망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으나 러시아 당국은 해당 연구원이 다루던 병원체가 감염 원인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해당 연구원이 치료받던 병원을 격리하고 접촉자 200명에 대해 엄격한 의료 관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인접국도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러시아 측에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쟁에, 감염병에, 이상기후에 지구가 열불이 아니라 철분 난관도 하지요. 이 안 뜨거워지는 것이 요.

앰뷸런스가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놓고 남미 콜롬비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콜롬비아 당국이 나서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논란은 온라인에 공유된 한 장의 사진에서 촉발됐습니다. 사진에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앰뷸런스가 보이는 앰뷸런스 운전석 쪽 앞바퀴에 이른바 족쇄가 굳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불법 주차를 적발한 경찰이 앰뷸런스의 발을 묶어버린 상태였는데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앰뷸런스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곧 교통법규를 위반해야 한다면 위반해도 된다는 쪽과 앰뷸런스가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된다는 면허라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되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쪽으로 갈린 것입니다.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가열되자 결국 콜롬비아 교통청이 나섰는데 교통청은 앰뷸런스의 족쇄를 채우게 된 상황부터 설명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주차한 곳은 콜롬비아의 대도시 메데진에 있는 통증 전문 병원 앞 주차 금지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주차 위반을 발견했을 때 앰뷸런스는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탑승자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곧바로 딱지를 떼지 않고 운전기사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앰뷸런스 운전기사가 나타난 건 약 20분 뒤였으며 그는 95세 고령자를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기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대기했지만 95세 고령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은 기사의 해명을 거짓으로 보고 함께 더 기다려보자면서 앰뷸런스에 족쇄를 채웠던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채운 뒤 함께 기다려보자고 한 것인데 계속 버티던 운전기사는 결국 뒤늦게 거짓말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경찰은 족쇄를 풀어주고 주차 위반 딱지를 뗀 것인데 주차 위반으로 기사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63만 3천 페소, 약 170달러를 웃도는 돈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한 교통청은 앰뷸런스와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통청은 앰뷸런스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곳으로 출동을 하거나 환자를 이동하는 등 임무를 수행할 때는 속도나 신호 위반 등을 용인할 수 있지만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청 관계자는 족쇄를 찬 앰뷸런스가 주차돼 있던 곳은 병원 앞으로 환자들을 위해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라면서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한 앰뷸런스에 족쇄를 채우고 딱지를 뗀 건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꽃이다 꽃이. 일단 앰뷸런스는 소리 자체부터가 시끄러워. 그놈의 사이렌 소리 너무 듣기 싫고 무법자도 아니고 말이오. 이 지그들 멋대로 해집고 다닐 때는 눈꼴도 씌었는디 말이오. 아이고 근데 막상 나가 타고 본 게 홍에 물 갈라지듯이 차들이 양쪽으로 쫙 비켜나는디. 아이고 신나더만요. 한 번쯤은 타볼만이야.

0: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루의 잉카 유적 마추피추 입장권 예약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마추피추 입장권을 무더기로 예약하고 웃돈을 얹어 몰래 판매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문화부가 마추피추 입장권 판매 시스템 변경을 공식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정비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추피추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를 위해 입장객이 하루 5,6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면 관광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마추피추 입장권 구매를 원하는 내 외국인 관광객은 예약 후 3시간 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암표상들은 입장권을 무더기로 예약을 하고 3시간 내 되파는 식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돈벌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약 후 3시간이 지나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가 돼 암표상으로서는 손해볼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페루 문화부가 마추피추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한 건 예약 취소율이 높아 피해를 보는 선의의 관광객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마추피추 입장권 예약 2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된 예약은 13만 1,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체 예약의 62.9%가 실제 마추피추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마추피추를 보고 싶어하는 내 외국인 관광객 13만 명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거나 여행 일정을 바꿔야 했다는 뜻이 됩니다. 시스템을 악용하는 마추피추 입장권 암표상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문화부는 예약 후 15분 내 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인데 예약과 결제 시차가 3시간에서 단 15분으로 단축이 되면 암표상이 활동할 여지는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광업계는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관광객이 마추피추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마추피추가 있는 쿠스코 지방에서 하루나 이틀 체류 일정을 늘려야 했던 경우가 잦았다면서 새로운 판매 시스템이 가동되면 재판매가 목적이 아닌 실제로 마추피추를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의 불편과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추피추 입장권은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나 현장 판매는 1일 1,000매로 제한돼 있어 조기 소진되기 십상입니다. 한편 페루는 하루 최대 5,6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마추피추 입장 인원 변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페루 문화부가 마추피추 유적의 관리 상태와 관광 인프라에 맞춰 현행 최대 입장 인원이 적절한지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문화부 관계자는 마추피추 입장객을 늘려야 한다는 관광업계의 요구가 있다면서 지금의 최대 인원이 적절한 수준인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 현행 유지나 증감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1: 마추피추는 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디 참 진짜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이 올해는 튼 것 같고 무지개 내년엔 갈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예, 진짜로 가보고 싶은 곳인디. 몸은 못 가니께 노래로 만족하여나 징기스칸입니다. 마추피추.

징기스칸의 마추픽추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2부 안내 말씀 들으시고요. 수지의 그때 그 시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2부 오늘 있는 거 아시죠?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우리 뽀들현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 2부 조금 바쁘네요. 라라라 퀴즈도 해드려야 되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도 있고,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양보해 주시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재밌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사람 뒷담화인데. 예, 농담입니다. 자,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다일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저도 교통사고 한 두 번 났었거든요. 아유, 멀시 척추신경에서 얼마나 신경을 써주시던지, 예, 방송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우리 뽀들륜도님이 퀴즈 정답을 너무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늘 퀴즈 정답을 제일 먼저 보내주시긴 해요. 근데 워낙에 뭐 이 퀴즈에는 달인이시니까 뭐 늘 뽀들륜도님한테 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양해 말씀을 구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퀴즈도 많이 내주고 계시니까 좀 다른 분들에게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상품권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데, 우리 착한 뽀들현드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신청곡 첫 곡 2부입니다. 사랑해요 태연입니다.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너를
1: 나몰거리면
0: 매주 이 시간 우리에게 흘러간 가요와 가수들의 그 뒷담화를 아주 맛깔스럽게 풀어주고 계시는 수지씨. 오늘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0: 계속 뜨겁게 먹고 목캔디 녹여서 굴러서 또 그것도 먹고 소금 가글도 하고 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딱 끊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 궁금합니다.
1: 나이트클럽에서
0: 싹싹싹
1: 우연히 만났네.
0: 히!
1: 아시죠?
0: 알지요?
1: 우연히.
0: 우연히.
1: 네,
0: 아,
1: 우연히.
0: 이곡 진짜 신납니다. 재밌어요.
1: 근데 이분의 본명은 우은이래요. 1968년 11월 30일 충청남도 서천군 출생인데, 2001년 남자인데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어요. 학력은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0: 진짜요? 내 후배인데 그럼?
1: 후배요, 선배요.
0: 네, 하여튼 제 후배입니다.
1: 이후 우연히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0: 네.
1: 그 곡이 히트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어요.
0: 네.
1: 이 곡은 서른도시 작사, 작곡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첫사랑 그 남자를 만나서 추억에 젖은 춤을 추고 서로를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가수 우연히의 첫 번째 전 남편은 23살 연상의 작곡가 겸 편곡가 고강정락 씨예요.
0: 이름도 어렵네.
1: 우연히는 20대 초반에 23살 연상인 강정락 씨와 만나 결혼해 아들 마커스 강을 얻었으나 2002년 이혼했어요. 이혼 후에도 우연히는 생활비를 20년이 넘도록 지원을 했으며 2024년 전 남편은 폐렴 등 호흡기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상주를 자처해서 빈소를 지켰대요. 이후에 음대 교수인 두 번째 남편과 재혼을 했으나
0: 네.
1: 또 성격 차이와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0: 아유, 후배 취소하였겠네.
1: 착해서 그래, 착해서.
0: 착해서. 네네네.
1: 그러고는 하는 말, 두 남편의 생활비를 대준 것이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면서 왜꼭 우리나라는 남자만 여자들을 생활비를 줘야 해요? 그거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요, 뭐요?
0: 좀 푼수네.
1: 약간 어디가 조금 껄떡지근하네요.
0: 네네.
1: 우연히는 처음 19살 때부터 야간 업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당시 편곡가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가수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0: 순진하네.
1: 그 남자가 피아노도 잘 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전 남편이 나이가 있었지만 우연히 자신이 반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23살 연상의 전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0: 스타트가 참 거시기였네.
1: 그쵸. 그러니까 참 철딱서니 없는겨.
0: 글쎄,
1: 뭘 알아?
0: 어머님이 많이 마음고생 많으셨겠어.
1: 하지만 만나다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만 만나야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전 남편은 그 우연이한테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닷가에 가더래요. 그러면서 거기 바닷가에 가서 나랑 안살 거면은 여기서 둘이
0: 어머,
1: 죽자고 하더래요.
0: 그
1: 아니,
0: 협박인데?
1: 지나 죽지 왜남 보고 죽으랴? 그 당시는 그래서 그냥 사람 하나 구하는 셈 치자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0: 아이고.
1: 거기서 너나 죽어라 그러고 오면은 안 죽어. 아유, 뭔 소리요.
0: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예.
1: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대요. 우연히는 전 남편이 빚을 지게 돼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한 두세 살짜리 아들과 함께 판잣집 평상에서 생활을 했대요.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다리를 펴고 잘 수도 없었대요. 너무 힘들게 살았고 아이에게 그런 생각하면 너무 미안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 남자인데 데뷔곡 한번 들어보죠.

0: 남자가 갱년기인가 봐. 눈물을 자꾸 흘리는 거 보니.
1: 근데 이 노래 첫 번째가 보면은 예, 예. 처음 스타트가 네.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하고 비슷해요. 어.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거기까지 비슷해요.
0: 그러니까 이 표절 아닌가?
1: 표절 같지야.
0: 후배인데 좀 봐줘요.
1: 결국 이별을 결심한 우연이는 가수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마움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그분한테 20년 넘는 동안 생활비를 주었대요.
0: 아유, 착하네. 착혀.
1: 근데 20년 전이면 50대 후반 정도 돼요, 이 사람이. 남편이. 네. 근데 손 매고 있었어. 여자한테 붙어서 그렇게 얻어먹으면 좋아?
0: 그것을 전문 용어로 논팽이라 그러지요.
1: 아유, 고마워. 네. 이후 두 번째 전 남편 역시 음악인이었는데, 네.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하겠나. 살다 보니 성격 차이도 있고, 우연히 혼자 돈 벌다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얘가 참을성도 없어. 보면은.
0: 작정하셨네, 오늘.
1: 두 번째 전 남편에게도 5년째 생활비를 대주고 있대요.
0: 아이고, 보자. 예, 팔자에 남편이 없네.
1: 왜 여기다가 안 물어보고 그렇게 일을 저질러 그래.
0: 이게 말이오, 진작 나를 찾아왔어야지.
1: 엄마 같은 마음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그치만 엄마는 아니잖요.
0: 아니잖요.
1: 아유, 미쳤어. 세 번째 재혼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상형의 남자가 생기면은 사랑할 것 같으면 또 살지도 모른대요. 또 하나 이렇게 살 일이 생겼나 봐. 아유, 정말로. 우연히의 아들은 가수 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에 네. 출연했던 마커스 강이에요.
0: 그래요?
1: 네. 벨벳 저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부드러운 저음 보컬을 가졌으며 악기 연주와 편곡 능력도 갖추고 있대요. 그 우연이가 이혼 후 바쁘게 생계를 꾸리면서 아들이 12살 그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외할머니가 계시는 미국으로 보내졌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서른이 넘을 때까지 노래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몰래 오디션에 지원해서 미스터 트롯2에 출연하면서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그래서 우연히는 자신이 걸어온 그 가수의 길이 힘겨워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으나 지금은 든든한 선배이자 어머니로 아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유. 근데 그 아들도 그래요. 미국에서 20살 넘게 30살 다 될 때까지 살았으면은 아니 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길로 가야지 지어머니 고생하는 거 못 봐?
0: 고생하는 게처럼 안 보였는 게 비지 뭐.
1: 여기서 몰랐네. 들어볼까요?
0: 정말 몰랐을까?

0: 아유, 노래는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잘하네요. 트롯이 딱이었다.
1: 근데 가사는 슬픈데, 예. 멜로디는 댄스곡이요.
0: 글쎄 말이에요. 예.
1: 당시 트로트를 부르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사연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안정적인 가창력과 감성적인 무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또한 어머니 우연이에게 트로트 창법을 배우는 모습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트럼펫 실력을 선보이면서 화제를 모았어요. 이후 각종 공연과 방송 활동을 이어온 마커스 강은 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무명전설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을 했죠. 특유의 감성과 개성 있는 음색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차세대 트로트 가수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0: 네.
1: 미스터 트롯2를 통해서 이름을 알린 마커스 강은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트로트 가수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어요. 그 전 남편 강정락은 1970년대 형제 4명과, 그러니까 토탈 5명이겠죠? 함께 그룹 키퍼스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고, 키퍼스는 스윙, 블루스 등을 주 장르로 내세웠고, 브라스 사운드를 강조했어요. 맏형으로 팀을 이끈 그는 트럼펫, 트롬본 중요 악기를 담당했고, 작곡도 도맡아서 했어요.
0: 아, 음악성이 그래도 있으신 분이네.
1: 있는데, 우째 그렇게 20년을 그냥 그렇게 밥을 얻어먹어.
0: 원래 그래요, 딴 따라가. 안 풀리면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1: 예, 이후 여러 악단의 지휘를 맡았고, 악단장 시절 23살 연하의 가수 우연이와 결혼해서 아들 마커스 강, 한국 이름은 강원휘래요. 를 두었으나 2002년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 TV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한 우연이는 방송 중에 강정락과 만났어요. 폐렴 등으로 고생하던 그를 우연이가 여전히 돌봐줬고 사후 우연이 역시 상주로 그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2024년 8월 13일 향년 79세로 사망을 했어요.
0: 아유, 그럼 뭐 일찍 가신 것도 아니네. 옛날로 치면 지금이야 일찍이지만.
1: 근데 이때 가셨으니 망정이지 안 가셨으면 아직도 헬퍼해야 되잖아.
0: 글쎄, 잘 가신 게 되네 그럼.
1: 이후 음악인인 두 번째 남편과 재혼한 우연이는 남편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의 뒷바라지 덕분에 남편은 교수의 길을 걷게 됐지만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갈등이 이어지면서 두 번째 결혼 역시 끝을 맺게 됐어요. 근데
0: 네.
1: 옛날에 여기에 웨트레스를 하면서 남편을 공부시킨 사람들이 많았어요.
0: 예.
1: 근데 남편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무슨 닥터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잖아요.
0: 네네.
1: 그럼 그 다음에는 이혼이에요. 왜냐하면은 레벨이 맞아요.
0: 나는 늘 그 자리에 있고 상대방만 올려주다 보면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지금 그런 분들이
1: 많아요.
0: 의외로 많으세요.
1: 그 옛날에는 더 많았었는데
0: 네.
1: 그새 사람들이 절대 남편 공부시키지 마라. 일 시켜라. 돈 벌어오게.
0: 아이고.
1: 그게 정답이다. 그랬어요.
0: 또 반대로 여자를 공부시키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남자보다는?
1: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쇼.
0: 만약 있다면.
1: 특히 우연이는 이혼 후에도 두 번째 남편을 외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첫 번째 남편에게는 약 20년 동안, 두 번째 남편에게는 약 5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왔대요.
0: 네.
1: 그 가족을 챙기는 엄마 같은 마음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0: 네.
1: 다만 오랜 시간 책임을 감당해온 만큼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솔직한 심정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0: 아유, 이제서.
1: 그게 돼요?
0: 그러니까.
1: 여기서 우리 사랑의 바보.

0: 그게 그놈의 총이 뭔지. 아유 참.
1: 우연히는 2005년 가요계 대선배 서른도의 곡 우연히로 이름을 알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노래를 발표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 애창곡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서른도가 밉대요.
0: 왜요?
1: 임영웅만 신경 쓴다.
0: 질투구나 질투.
1: 우연히가 히트곡으로 탄탄대로를 걷기까지 험난했던 여정을 고백했는데 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던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0: 아이고.
1: 성인이 된 후에도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고 20살 초반 당시 악단장이었던 전 남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하지만 전 남편의 빚보증으로 집안이 무너지고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까지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12살 된 아들을 미국 친정집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우연이는 아들에게 넌 이제 돌아올 곳이 없어. 한국에 와도 살 곳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잘 살아라 그랬대요. 근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아이는 절대로 안 보냈을 거라고 당시의 심경을 얘기를 하네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아빠이자 전 남편의 생활비를 지원했다면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아들과 함께 전 남편 집을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0: 네네.
1: 이뿐 아니라 그 우연히의 스승이자 대한민국 트로트의 거장 서른도와의 깜짝 만남도 있었는데 2001년 1집 음반을 낸 뒤 오랜 무명 생활로 힘들어했던 그때 서른도의 친동생이자 가요 기획사 대표를 만나면서 대표의 주선으로 서른도를 만나게 된 거래요. 당시 우연히는 우연히 곡을 듣고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그때 서른도가 이거 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노래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혹되지 말고 너는 이 노래를 끝까지 밀어라. 이 노래를 히트시키지 못하면 너는 가요계를 떠나야 한다. 하면서 그녀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준 은인이자 스승이었어요.
0: 그러게 말해요.
1: 히트곡 우연히의 그 주인공인 가수 우연히가 미국으로 인인 갔던 부모님과 40년 또 하나뿐인 아들과는 20년 만에 한 집에 살게 됐어요. 36년째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우연히는 실력에 비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끝없이 도전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해 힘들 때가 많다고 하면서 하지만 운과 시기가 따라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무명 가수들에게 대해서는 애틋함을 품고 있어요, 이분이.
0: 네네.
1: 그래서 연예계에서 성공하지 않으면은 정말 춥고 외롭다. 그래서 행사나 축제에서 지역의 무명 가수나 신인 가수를 보면은 일부러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아유. 인사를 한다고 해요.
0: 아유, 마음이 착하네.
1: 그러니까 착하죠. 힘겨웠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낮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0: 예.
1: 또 가수가 천직이라는 우연인 씨는 노래를 하지 않으면 병이 난대요.
0: 아이고, 신내렸네, 신내렸어.
1: 노래신.
0: 그러게 맞아.
1: 어릴 적부터 가수의 꿈을 품고 피아노와 무용 등을 배웠던 그는 노래만 하면 힘이 솟구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노래하는 맛이 깊어진다. 가수이기 때문에 술, 담배는 하지 않고 공인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고 하네요.
0: 요새야 뭐 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두 번 이혼하시고 올바르게 살았다는 말은 좀 배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1: 오늘 11자 많은 해 아주.
0: 아유 근데 나 지금 참고 있어요.
1: 앞으로도 노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하고 싶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라면은 어디든 찾아갈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0: 네.
1: 그 화려해 보이나 그 이면에는 어려움이 많은 스타의 인생. 탄탄한 기본기와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강한 정신력으로 이혼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서민을 대변한 노래를 부르면 행복하다는 가수 우연히 씨였습니다.
0: 아이고 끝을 아주 그냥 아주 멋있게 또 마무리를 지어주셔서 훈훈합니다. 예. 오늘
1: 너무 여기... 시보대서.
2: 우리가 또 양심은 있잖아, 또. 응.
1: 그렇지.
0: 네. 그러면은 끝곡으로는 당연히 우연이겠네요.
1: 그렇죠. 나이트 클럽에서.
0: 싹싹.
1: 시작합니다.
0: 자, 지금까지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수지 씨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대팔과 박스단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8: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9: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9: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벌써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 생각보다 센스들 있으신데요. 아마 첫 곡이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중간에 한두 곡 조금 어려운 곡도 있었지만 그냥 패스 하시고 무조건 들이대 들이대 이러면서 올려주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자, 퀴즈 들으시면서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우리 복별님이나 뻐들년도 또 우리 골든님처럼 내주세요. 그러면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답자에게도 드리지요.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정답은 맞춰주셨는데 조금 정성을 들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건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적어달라는 거였는데 가수 이름이 틀린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맞지만 혹시 내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랄랄라 퀴즈 정답자에게 드리는 상품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사실 새벽 일찍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제야 읽어드리네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내주신 우리 복별님, 범사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삶이 아름다운 참 모습을 갖추도록 표정 관리에 신경 쓰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위선적인 언행은 지금까지 살면서 훈련이 잘 안 되어서 견디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썩소라도 얼굴에 띄우고 다니시길. 저는 못해요 라고 하셨는데 예, 미투 미투. 저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얼굴에 금세 표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면서 저는 떳떳하고 그게 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후회가 되지 않나요? 예. 굳이 그렇게 싫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게 꼭 지적질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게 뭐 그렇게 기분이 나빴었나. 가끔 후회되는 거 있어요. 특히 모든 거를 그냥 허허 웃어버리거나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행동한 제 자신이 좀 창피할 때가 있거든요. 왜 나는 저런 것들을 넘기지 못할까? 그것이 나의 모난 부분이구나 하면서 열심히 빼빠지를 해도 안 돼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무뎌지기는 하더라고요. 이 복별님도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하신 분 같기도 한데, 그래서 비겁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삶에 익숙해지는 거, 익어간다 그러죠. 그 노사연의 어떤 노래를 보니까 나이가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익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좀 싫어도 싫은 척하지 않고 그냥 싫은 표시 안 내고 그 안 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 옛날엔 뭐 싫은 표시도 내고 싫은 소리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적이 많아져요. 적이 많으면 피곤해. 우리 같이 노력해보죠. 같이 듣고 싶은 곡 신청해 주셨어요. 최희준의 맨발의 청춘.

네, 제니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가 부릅니다. 가을의 눈물. 이런 노래가 있었나요?

은희의 숨겨진 곳 같아요. 오, 우리 제니퍼님 덕분에 처음 듣게 됐는데요. 가을이 좀 더 무르익었을 때 들으면은 더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희의 가을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요. 오늘 여기서 라라랜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박희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링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던가 스톰 드레이니지, 파워 타워, 엘리베이션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3: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잠재적 대선 후보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지역과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패스트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7일 러시아 보건당국인 소비자관리보호복지감독청은 이르쿠츠크 방역연구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전염병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을 계기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적 동의를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뉴욕주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한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른바 자발적 만취의 법적 허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허위 진술이나 범죄의 이력이 드러난 귀하자 40명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시민권 취소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까지 추진 건수를 250건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11월 3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들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첫 한인 뉴욕주 상원의원 탄생 여부를 비롯해서 한인 정치인들의 연임 또 지방의회 진출 여부도 결정됩니다. 한편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캐티 호컬 현 주지사와 공화당의 브루스 브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이 맞붙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호컬 주지사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격차가 10% 안팎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 막판까지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아직 나부로 된 수도관이 12,000개 넘게 남아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옆인 서포크 카운티는 16개에 불과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에 24만 5천 개가 넘는 납수도관이 확인됐지만 수도관 가운데 약 80만 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실제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버지니아주 RD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로저 폴, 브래드포드가 첫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브래드포드는 10월 7일 라우든 카운티 법원에 영상으로 출석해서 변호사를 믿지 않는다며 자신이 직접 변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으로 가는 열차 통근자들은 다음 주부터 5주간 출퇴근길이 크게 불편해질 전망입니다. 새 포털 노스브릿지로 철도를 옮기는 공사 때문에 NJ 트랜짓 열차 운행이 줄고 특히 모리스타운과 글래드스톤, 몬트클레어 분턴 노선의 평일 미드타운 직행 열차는 뉴욕 펜스테이션까지 운행하지 않고 호보컨까지만 운행됩니다. 워싱턴 DC 동북부 일대에서 권총을 소지한 채 주택과 매장에 침입해서 연쇄 강도와 성범죄, 차량 강탈을 저지른 10대 청소년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불과 13세와 14세에 불과한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청소년들의 집단 절도와 약탈 범죄, 이른바 플래시몹 강도나 틴 테이크오버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한인 사회와 상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용 독극물을 두 차례 투여받고도 생존한 미 여성 사형수가 집행 일주일 만인 6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교도소에서 독극물 투약에 의한 사형이 집행됐음에도 생존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크리스타 파이크가 의식을 회복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변호인들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파이크가 여전히 중환자로 치료받고 있으며 양팔에 심각한 부상이 있음에도 수갑과 족쇄로 침대에 묶여있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대선 후보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지역과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6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네브래스카주 연설에서 이란전으로 인한 연료와 비료 등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전쟁으로 물가가 조금 높다면서 이는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를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며 그들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들이 LA를 파괴하게 놔두라. 샌디에이고를 파괴하게 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란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을 근거로 이란이 이들 도시를 공격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에 언급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이란의 미 도시 공격을 국가 안보를 위해 감수할 만한 작은 대가에 비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두 도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LA와 샌디에이고는 인구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1위와 2위 도시입니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꼽히는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의회 전문지 더힐을 통해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권한을 부통령 등이 대신하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면직, 사망, 사임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 본인의 의사로 권한이 승계되지만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은 정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서를 의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가 정지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수정헌법 25조가 강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인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은 이르쿠츠크 방역연구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전염병 위험이 없다고 7일 밝혔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이르쿠츠크 지역 접촉자에 대한 점검이 90% 완료된 현재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성 미생물과 관련한 긴급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전달했고 WHO 역시 감염성 폐렴과 관련한 위험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르쿠츠크 방역연구소의 여성 직원 다리아 시필로바가 살아있는 병원체가 담긴 시험관을 깨뜨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틀 뒤인 27일 시필로바의 증상이 악화했고 29일 입원했지만 이달 2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시필로바의 사인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시필로바와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 코비드-19 감염 사례 2건, 리노바이러스 감염 사례 2건 정도만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한 연구원의 접촉자로 파악된 사람들은 약 200명이며 이들은 의학적 관찰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데일리메일은 6일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또 다른 사망자가 나왔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르쿠츠크 지역 당국이 셀레호프시에서 패스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비공식 정보가 있다는 텔레그램 글을 지난 3일에 올렸다가 2시간 후에 삭제했다는 정황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관측을 두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언론이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변인은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이 자세한 정보를 밝히고 있다면서 당국이 발표하는 정보를

0: 의 동의 능력과 관련한 뉴욕주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이번 코넬대 사건이 성적 동의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다시 촉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해 성관계에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경우 현행법이 이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느냐입니다. 뉴욕주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나 정신적 무능력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무능력은 본인의 동의 없이 투여된 마약이나 취하게 하는 물질의 영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한 경우에는 단순히 심하게 취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식을 잃어 신체적으로 무력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법적 쟁점은 코넬대 사건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관할인 톰킨스 카운티의 매슈벤 하우튼 지방검사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제인도가 2024년 11월 코넬대 경찰과 면담했을 당시 자신의 약물 사용과 성적 행위를 자발적이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합의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벤 하우튼 검사는 당시 진술에는 제인도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거나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기소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에 관련된 개정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취했다는 사실이 성폭행이나 집단 성폭행의 면허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개정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형사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술을 마신 뒤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나중에 후회한 경우까지 성폭행으로 주장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18년부터 이 같은 법적 허점을 없애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관련 입법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텍사스 주도 지난해 이른바 자발적 만취와 관련한 유사한 법적 허점을 메우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은 가해자가 피해자 모르게 약물을 투여해 판단 통제 능력을 저하한 경우에 한정했던 기존 규정을 확대해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됐고 가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동의 없는 성행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라디오 우진숙입니다.
1: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이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매력

0: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1: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0: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2: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하니까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허위 진술이나 범죄 이력이 드러난 귀화자 40명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시민권 취소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까지 추진 건수를 250건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성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법무부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각지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귀화자 40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브레슈메이트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모두는 거짓말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은 해당 대상자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미국 정부에 감췄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귀화 시민이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귀화 절차 도중에 미국 정부에 거짓말을 했거나 위장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얻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화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공보 담당자는 지금까지 법무부가 진행 중인 귀화 취소 소송이 200여 건에 이르며 앞으로도 추가될 전망이라며 올해 10월까지 250건을 낸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에 설명했습니다. 5일 나온 보도자료에 실린 시민권 박탈 추진 대상자들은 돈세탁 모의, 미성년자 성범죄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를 인정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첫 해인 2025년에 법무부는 귀화 취소 추진 건수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공문을 법무부 민사국에 하달했습니다. 올해 4월 뉴욕타임즈는 법무부가 시민권 취소를 추진할 외국 태생 미국인 384명을 선정했다고 보도했으며 악시오스는 이민국 소속 변호사들이 귀화 취소 사건을 담당하도록 연방검찰청에 한시적으로 파견됐다고 5월 기사에서 전했습니다. 행정부가 소송을 내고 법원이 승인해줘야 하는 귀화 취소 절차는 정부 입장에서 까다롭고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드물게 추진하는 조치였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정부가 법원 승인을 얻어 2017년부터 2025년 말까지 실행한 귀화 취소 사례는 약 120건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11월 3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들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첫 한인 뉴욕주 상원의원 탄생 여부를 비롯해서 한인 정치인들의 연임과 지방의회 진출 여부도 결정됩니다. 한인 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후보는 뉴욕주 상원 27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의 그레이스 리 주 하원의원입니다.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로어 맨해튼 지역에 출마한 이 후보는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62.5%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현지 정치권에서는 본선에서도 이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론 킴, 뉴욕주 하원 의원인데요. 사실상 8선에 성공했습니다. 퀸즈 40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본선거에 공화당 경쟁 후보가 등록하지 않아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이후 열리는 당선자 세션을 거쳐서 8선 의원이 됩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 선거에서는 줄리친 후보의 도전도 주목됩니다. 줄리친 후보는 9선거구에서 공화당 소속 현역인 스캇 스트라우스 의원과 맞붙습니다. 당선이 될 경우에 한인 최초이자 아시아계 최초의 나소 카운티 의원이 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와 프레시메도 등을 포함한 뉴욕주 하원 25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릴리 로직 현 의원의 연임이 확정적입니다. 공화당의 케네스 백 후보가 본선거 출마를 철회하면서 로직 의원과 경쟁할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그레이스맹 의원과 톰 수어즈 의원의 재선 도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이 출마한 6선거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탐 수호지 의원의 3선거구는 접전 지역으로 꼽히면서 두 지역의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캐피 호컬 현 주지사와 공화당의 브루스 브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이 맞붙습니다.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의 지지율은 캐피 호컬 현 주지사가 앞선 가운데 지지율 격차가 10% 안팎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선거 막판까지 경쟁이 뜨겁습니다. 11월 3일 본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채 뉴욕 지역 주요 선거구에서 후보들의 막판 선거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위해서 독극물을 두 차례 투여받고도 살아남은 미 테네시주의 여성 사형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사형 집행 약물을 투여받고도 생존한 미국의 최초 사례입니다. 법원은 오늘 주정부에 사형 집행과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사형 집행용 독극물을 두 차례 투여받고도 생존한 미국의 여성 사형수가 집행 6일 만인 6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교도소에서 독극물 투약에 의한 사형이 집행됐음에도 생존해 병원으로 이송된 크리스타 파이크가 이날 의식을 회복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그의 변호인들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파이크가 여전히 중환자로 치료받고 있으며 양팔에 심각한 부상이 있음에도 수갑과 족쇄로 침대에 묶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파이크의 회복이 의학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예후는 불확실하지만 최소한 회복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크리스타를 인간으로 대하며 탁월한 치료를 해준 구급대원과 병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네시주 교정국 대변인은 현재 파이크가 입원 중이라는 사실 외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이크는 18세이던 1995년 남자친구와 함께 19세인 콜린 슬래머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30여 년간 복역하다 이번에 사형 집행 대상이 됐습니다. 파이크가 생존한 이후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사태 파악을 위한 포괄적인 제3자 조사를 지시했으며 올해 추가로 예정된 사형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형 집행 책임자인 프랭크 스트라다주 교정국장이 사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파이크가 투여받은 독극물은 펜토바르비탈로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연방 사형 집행용 약물로 공식 채택된 것입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전면 유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취임하기 직전인 2025년 1월 이 약물이 사형수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를 활용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 연방 사형 집행에 이 약물 사용을 재승인했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완연한 가을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맑은 날씨는 계속됩니다. 밤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로 대체로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뉴욕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워싱턴 일원 역시 오늘 맑고 쾌적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 오늘 밤에도 맑은 날씨는 계속됩니다. 밤 최저 기온 51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뉴욕 일원은 나쁨 상태를, 워싱턴 일원은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홍역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캐티 호컬 뉴욕주 지사가 주 저녁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25년 홍역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에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10월 3일 기준 뉴욕주 홍역 환자는 모두 108명으로 뉴욕시에서 7명,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101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7월 15일 이후 예방접종률이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18개 카운티에서 92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비상사태에 따라 홍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백신 접종과 검사 권한도 확대됐습니다. 의사뿐 아니라 약사와 구급대원, 응급의료인력, 조산사도 MMR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고 간호사는 홍역이 의심되는 환자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는 11월 4일까지 시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경상북도와 미 시장 진출을 비롯한 한미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의 문조 회장은 지난 10월 1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북 지역 기업과 제품의 미 시장 진출을 돕고 뉴욕의 현지 바이어와 유통망, 상공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기업 간의 교류와 비즈니스 매칭 등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앞으로 경북지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와 경제기관과 협력해 미 현지 시장 정보와 바이어 연결 등 실질적인 경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가족을 돌보다 보면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보는 등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어르신을 혼자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지역의 엘더링크에서는 가족 돌봄자를 위한 무료 일시적인 돌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한 달에 최대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욕이나 투약 같은 개인 간병은 제공하지 않으며 주로 말벗이나 동행, 보호와 감독 등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 제한이 없고 이용료도 무료입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인지 상태 등을 확인하는 간단한 평가는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노바와 페어팩스, 에어리어 에이전시 온 에이징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703-324-5374, 703-324-537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혼자 가족을 돌보느라 잠시 쉴 시간도 부족한 분이라면 이런 무료 돌봄 지원 서비스를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앵커보호 비젠 이퀄 하우징 랜들.
5: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 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메이비 해피엔딩.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 정보센터와 전담 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박 교통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 의혹을 내부 고발한 전직 검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전직 검사는 검찰총장 측의 증거 파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의 배경과 주요 기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사건의 중심에선 Daniel Wiesenfeld 전 검사는 뉴욕주 검찰청 산하 핵심 부서인 투자자 보호국 Investor Protection Bureau에서 주요 사건들을 담당하던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국은 뉴욕주 검찰청 NYAG 내 경제정의 부서 소속으로 주정부의 주식, 증권 사기, 금융범죄, 암호화폐 불법 거래 등으로부터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브로커나 투자 자문사를 감독, 수사하는 핵심 수사 부서입니다. 특히 뉴욕주의 독자적인 강력한 증권 사기 처벌법인 마틴법, 마틴 액트를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위센펠드 전 검사는 이 투자자 보호국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그 측근들과 관련된 인물들의 범죄 혐의를 어떻게든 찾아내어 수사하라는 정치적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에 반발해 약 2,000명의 검찰청 전 직원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부 고발 이메일을 보낸 뒤 직위 해제를 거쳐 지난달 5일 해고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이 입수한 최근 이메일에 따르면 위센펠드 전 검사는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과 법률 고문에게 메시지를 보내 관련 기밀 증거를 파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임스 총장의 위협 서한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 경호팀 형사들이 집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현장에 두고 간 형사의 명함 사진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위센펠드 전 검사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 불법 행위 증거가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압박에 굴복해 증거를 파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대이라며 법적 대응을 강행한다면 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대중에 공식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 대변인 측은 이번 일은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주 검찰청은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뉴욕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표적 수사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뉴욕주 검찰청의 핵심 부서인 투자자 보호국 출신 검사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을 둘러싼 표적 수사 및 내부 고발자 위협 논란은 정치권의 커다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뉴저지와 뉴욕으로 가는 열차 통근자들은 다음 주부터 5주간 출퇴근길이 크게 불편해질 전망입니다. 새 포털 노스브릿지로 철도를 옮기는 공사 때문에 NJ 트랜짓 열차 운행이 줄고 맨해튼으로 직행하던 열차는 호보컨에서 멈춥니다. 자세한 소식을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오늘 포털 노스브릿지 공사로 패스 이용객들의 출퇴근길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과 암트랙은 오는 9일 금요일 저녁부터 116년 된 옛 포털 브리지의 마지막 선로를 해켄색강 위에 새로 지은 포털 로스 브리지로 옮기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5주 동안 애틀랜틱 시티 노선을 제외한 모든 뉴저지 트랜짓 열차 노선의 운행 일정이 바뀝니다. 뉴저지 트랜짓 전체 열차 운행은 약 10% 줄어들며 노스이스트 코리더 노선의 평일 열차는 133편에서 113편으로 감축됩니다. 특히 모리스타운과 글래드스톤, 몬트클레어 분턴 노선의 평일 미드타운 다이렉트 열차는 뉴욕 펜스테이션까지 가지 않고 호보컨에서 운행을 마칩니다. 승객들은 호보컨에서 패스나 뉴욕 워터웨이 페리, 뉴저지 트랜짓 126번 버스로 갈아타고 맨해튼으로 가야 합니다. 패스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4시 이후 호보컨 월드트레이드센터 노선과 호보컨 33번가 노선의 운행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항만청은 12일 월요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 호보컨역을 중심으로 혼잡이 예상된다며 뉴워크 펜스테이션과 익스체인지 플레이스, 뉴포트, 그로브 스트리트, 33번 가역도 붐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지 승차권은 호보컨과 33번가 패스역에서 쓸 수 있지만 뉴워크과 월드트레이드 센터역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모든 열차가 세 다리로 운행하게 되며 정상 운행은 안전점검을 거쳐 11월 15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 지하철의 신형 개찰구 시범 운영 결과 무임승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10월 7일 MTA가 일부 지하철역에서 운영한 신형 개찰구의 무임승차율이 기존보다 평균 35%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호이트 스트리트역과 노스트랜드 에비뉴역에서는 무임승차율이 각각 72% 감소했습니다. 기존 개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오래된 형태로 휠체어나 유모차, 큰 짐을 가진 승객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폭이 넓은 출입구나 비상구를 이용해서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에 들어가는 무임승차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MTA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출입 공간을 넓히고 비접촉식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찰구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서 MTA는 신형 개찰구 설치를 20개 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추가 설치 대상은 브루클린의 6곳, 더 브롱스의 4곳, 맨해튼의 6곳, 퀸즈의 4곳입니다. 퀸즈에서는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7호선역과 포레스트 힐스 71번가역, 아스토리아 블러버드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약 6,300만 건의 승객 출입이 이루어졌으며 MTA는 이용객들의 의견과 개찰구 성능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왔습니다. MTA는 이달부터 신형 개찰구를 설치할 역에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올해 말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150개 역의 출입 통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11억 달러 규모의 사업의 일환입니다. MTA는 이번 1단계 20개 역에 이어서 내년 말부터 추가로 30개 역에도 신형 개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제37회 연례 갈라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12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세대를 잇는 힘, 친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6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의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K-Radio입니다.
3: 뉴욕 가정상담소 KAFSC가 지난 10월 2일 맨해튼 치프리아니 월스트리트에서 제37회 연례 갈라를 개최했습니다. 세대를 잇는 힘, 친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갈라에는 커뮤니티 리더와 정치인, 후원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모인 12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 긴급 주거 및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지의 뉴욕 가정상담소 소장은 지난해 연간 4,834건의 핫라인 상담 전화를 받고 2,000박이 넘는 긴급 숙박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친정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핫라인 설립에 기여한 배숙희 목사가 개척자상을, 한나양 뉴욕타임스 수석부사장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리더십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한 네 곳의 뉴욕 유명 레스토랑 식사권 등 다채로운 후원 물품으로 진행된 경매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앞으로도 24시간 다국어 핫라인 운영을 비롯해 생존자들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무료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Radio입니다.
0: 버지니아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첫 법정 출석에서 변호사 없이 직접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석 심리도 필요 없다면서 스스로 포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지난 9월 버지니아주 알디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로저 폴 브래드포드가 첫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브래드포드는 10월 7일 라우든 카운티 법원에 영상으로 출석해 변호사를 믿지 않는다며 자신이 직접 변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포드는 법정에서 변호사들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최악의 범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석 심리도 필요 없다면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말해 보석 신청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판사는 브래드포드에게 사건과 관련한 추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브래드포드는 지난 9월 22일 아내 리사 브래드포드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사 브래드포드는 북버지니아에서 활동하던 부동산 중개인으로 이날 숨진 아내의 장례식이 열린 가운데 브래드포드는 펜실베니아에서 버지니아로 이송됐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브래드포드는 자신에게 전달된 서류에는 2급 살인 혐의가 적혀 있다며 왜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사가 초기 체포영장에는 2급 살인으로 적혀 있다고 확인하자 브래드포드는 그렇다면 다행이다, 큰 차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직후 초기 영장은 임시로 작성된 것이며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래드포드는 또 법원이 10월 28일 심리 일정을 잡으려 하자 그날이 숨진 아내 상일이라며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예비 심리 날짜를 11월 1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습니다. 브래드포드는 지난 9월 22일 아내가 숨진 직후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펜실베니아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1급 살인과 범죄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0: 더 브롱스에서 비번 중인 뉴욕 경찰 형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뒤에 달아났던 피의자 두 명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이후에 다른 주로 도주해 은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지난 2일 브롱스에서 비번 중이던 NYPD 형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피의자 두 명이 검거됐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25살 디안젤로 카라발로와 24살 스네이더 메히아는 10월 7일 새벽 매사추세츠주 린의 한 주택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연방사법경찰 US 마셜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2일 오후 브롱스 노우드 지역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비번 중이던 호세 메르세데스 형사에게 접근해 금목걸이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형사가 저항하자 이들은 흉기를 휘둘러 형사의 몸을 7차례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메르세데스 형사는 주요 장기를 다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치료를 받은 뒤 지난 5일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두 피의자가 범행 직후 뉴욕을 빠져나가 매사추세츠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과거 뉴욕에서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검거를 계기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에 대한 뉴욕시의 대응과 이민 당국과의 협조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두 사람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과정과 관련해 뉴욕시의 이른바 성역도시, Sanctuary City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성역도시 정책은 지방정부나 경찰이 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두 피의자는 뉴욕으로 이송된 뒤 살인미수 등 관련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연방사법경찰 측은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통해 이들을 추적했다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입니다.
0: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10월 7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각 뉴욕 이런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런 역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요즘 주변에서 부쩍 환자가 늘고 있는 당뇨병, 이 당뇨의 원인부터 관리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만 우리가 실상은 잘 모르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리지만 막상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몸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질환, 바로 당뇨병입니다. 대한민국 30세 이상의 성인 약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요.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을 하면 약 1,900만에서 2,0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당뇨는 이제 국민 질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혹은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다, 이런 오해와 잘못된 소문이 많은데요. 오늘 헬스 섹션에서는 당뇨병의 진짜 원인부터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까지, 그리고 현실적인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라는 이름부터 짚어볼게요. 한자 그대로 풀면은요. 소변에 설탕, 그러니까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소변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몸속 혈액에 있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과일 같은 음식물을 먹으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죠.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몸 구석구석 세포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이 인슐린 열쇠가 부족해지거나 열쇠 구멍이 고장이 나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고혈당이라고 하고요. 피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다 못해서 결국은 소변으로까지 빠져나오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는 넘치는데 세포는 정작 굶고 있는 기이한 상태인 셈이죠. 당뇨병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1형 당뇨와 2형 당뇨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발생 원인이 완전히 다른데요. 1형 당뇨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세포 자체가 파괴가 돼서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 않는 질환입니다. 면역 체계가 착오를 일으켜서 자기의 세포를 자신이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요. 주로 소아나 청소년기에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를 투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체 당뇨병의 약 2% 미만이라고 해요. 반면에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당뇨병의 90% 이상은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는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지만 몸의 세포들이 이 인슐린의 신호에 잘 반응하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지만은요, 비만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또 서구화된 식습관 같은 생활습관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식단 조절이나 운동, 또 알약 형태의 혈당 강화제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 주사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혈당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당뇨병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으로 꼽히는 세 가지 이른바 3다 증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많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다뇨,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면 신장은 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포도당이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고요. 특히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된다고 해요. 둘째는요, 다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게 되는 현상인데요. 소변으로 수분이 대량 빠져나가다 보니까 몸에 탈수가 오고 뇌는 계속해서 물을 마시세요라는 신호를 보내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다식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몸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허기짐을 유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이 영양분이 세포로 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요, 이유 없이 피로감이 지속된다거나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혈당 조절에 경고등이 켜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당뇨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끈적끈적해진 설탕물이든 혈액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속 혈관을 매일 순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혈관 벽이 염증을 일으키고 또 딱딱하게 변하면서 온몸의 기관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합병증은 크게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미세혈관이 많은 대표적인 기관인 눈, 신장, 그리고 신경인데요. 눈에 미세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당뇨 망막병증이 생겨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장의 필터가 망가지게 되면 당뇨병성 신증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인공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고요. 또 손발 끝에 신경의 손상이 되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기는데 발에 감각이 떨어져서 상처가 나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다가 궤양이 생기는 이른바 당뇨발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미세혈관 합병증이었고요. 다음은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뇌나 심장으로 가는 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대혈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전혀 없다가 합병증이 시작될 때는 이미 손상도가 깊어진 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당뇨병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식사 후에 측정하는 혈당 하나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8시간 이상 금식한 후에 측정을 하는 공복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mg per dl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126mg per 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해두셔야 할 지표 하나가 바로 당화혈색소인데요. 이 당화혈색소는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에 포도당이 얼마나 붙어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적혈구의 수명이 약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5.7% 미만이 정상이고요.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당뇨병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바로 당뇨에 걸린다. 설탕이나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요, 그 즉시 당뇨병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과도한 당류 섭취는 체중 증가 그리고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2형 당뇨의 강력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 음식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가장 큰 유발 요인을 제공을

0: 일곱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음식을 드실 때는요, 채소 먼저, 다음은 단백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게 되면은요, 장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서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또 단순당이 많은 액상과당 음료라던가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쌀밥이나 빵, 면 같은 것이 있겠죠. 이런 정제 탄수화물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식후에 15분 산책하십시오.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요.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에 움직이게 되면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대근육이 혈액 속에 늘어난 포도당을 즉각적인 에너지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검진과 기록을 하십시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요, 4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 받는 것이 좋고요. 이미 당뇨 위험군에 계신 분이라면 자가혈당 측정기라던가 연속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내 몸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튀는지 직접 확인을 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단번에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은요, 원리를 제대로 알고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다면 또 제어가 가능한 그런 질환입니다. 당뇨병을 얻고 비로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됐다, 이런 환자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당뇨병 경고 신호는요, 내 몸을 다시 돌아보고 관리를 잘해라 라는 삶의 정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사하실 때는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 식사를 하시고 또 식후에는 산책을 15분 정도 해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이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10월 6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2-0으로 꺾으며 9월과 10월 A매치 4연전을 2승 1무 1패로 마감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전반 6분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A매치 통산 59번째 골을 터뜨리며 차범근의 대기록을 넘어 한국 축구 역대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이런 대기록의 축포 뒤편에서 감지된 대표팀의 균열은 이미 라커룸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태의 대가는 지난 10월 2일 베네수엘라전에서 당겨졌습니다. 후반 35분 교체 사인을 받은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벤치로 걸어나오며 모레노 감독에게 불만을 토로하듯 한참 동안 모레노 감독과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에 앉자마자 축구화를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로베르토 모레노 임시 감독을 향해 끌어오르는 불만을 이렇게 쏟아냈고 동료 황인범이 다급히 만류해야 할 만큼 벤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경기 후 믹스존에서 터져나온 김민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2: 수비 선수들 보면 불쌍하고 뭔가 다 같이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뭐 7-0으로 이기든 9-0으로 이기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팀이 하나로 뭉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개인이 빛나기보다는 팀 전체가 하나가 돼서 뛰어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머리 쳐먹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 팀 전체가 함께 싸우고 수비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는다. 오늘은 수비수들이 불쌍할 정도였다. 머리를 쳐박고 뛰지 않으면 7-0, 9-0으로 이겨도 기쁘지 않다는 극단적인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모레노 감독이 고수해온 플랫 4-4-2 시스템은 현대 축구의 기본인 컴팩트한 강경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전방 압박 트랩의 실행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최전방 투톱과 최후방 포백의 간격은 35m 이상 벌어졌습니다. 중원의 1차 저지선이 증발하자 상대의 다이렉트 침투 패스는 고스란히 김민재와 세터백 라인의 1-1 경합 부담으로 전가되었고 공격 전개 역시 허리를 거치지 못하고 좌우 측면으로만 볼을 돌리는 전형적인 U자형 빌드업에 갇히며 상대의 밀집 수비 블록에 완전히 봉쇄당했습니다. 결국 이 전술적 결함은 선수단의 물리적, 정신적 균열로 직결되었고 김민재는 베네수엘라전 직후 천안 풋볼파크 훈련에 이틀 연속 불참했고 우즈베키스탄 출전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0: 그동안 내부 갈등의 전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믹스전에서 눈물을 쏟아냈던 황인범을 비롯해 황희찬, 김민재 등 핵심 주축인 1996년생 라인이 우즈베키스탄전 종료 후 눈물을 쏟으며 96년생 셋이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것을 두고 세 사람이 은퇴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급물살을 탔고 축구협회는 거듭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냈지만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7일까지로 계약된 모레노 감독의 시한부 리더십과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적 리더십 공백 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연전을 치른 대표팀. 11월 원정 2연전까지 전술 완성은 물론 팀의 결속을 다져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의 가을밤이 대표팀의 내홍으로 얼룩진 시간, 지구 반대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하늘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인을 떠나보내는 뜨거운 눈물로 물들었습니다. 10월 7일 에스타디오 모누멘탈을 가득 메운 8만 5천여 명의 관중 앞에서 펼쳐진 아프리카 베냉과의 친선 경기.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치른 생애 마지막 고별전이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고별전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축구 팬들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베트남과 유럽 각국에서 찾아온 팬들은 경기 시작 수시간 전부터 모노멘탈 경기장 주변을 메웠습니다. 한 해외 팬은 메시는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라며 40시간의 비행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메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메시다웠습니다. 4-3-3 포메이션의 오른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한 메시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한 골 두 도움의 원맨쇼로 조국의 3-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후반 3분 정교한 코너킥으로 니콜라스 오타멘디의 발리 선제골을 배달했고 후반 16분에는 완벽한 시야의 스루패스로 신의 니코파스의 추가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후반 26분 자신이 직접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A매치 통산 126번째 득점포로 자신의 마지막 국가대표 경기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2005년 만 18세의 나이로 처음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이래 메시의 21년 국가대표의 여정은 환희만큼이나 가혹한 고통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축구 영웅인 디에고 마라도나의 그림자에 갇혀 메이저 대회 준우승에 그칠 때마다 비난의 화살은 온전히 메시에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센타네리오 결승에서 칠레의 승부차이 끝에 패한 뒤 내게 국가대표팀은 끝났다며 눈물로 은퇴를 선언했던 순간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어두운 심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온 국민의 간절한 복귀 염원의 뜻을 꺾고 대표팀으로 돌아온 메시는 이 번복을 축구 역사상 가장 찬란한 반전의 서막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021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으로 28년 만에 무관사슬을 끊어낸 메시는 이듬해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국의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안기며 완벽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2024년 코파 아메리카 2연패와 2026년 북중 월드컵 준우승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성기를 이끈 그는 지난 8월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부친 호르헤 메시의 별세 이후 깊은 고뇌 끝에 대표팀과의 작별을 공식화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메시는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지만 이 유니폼을 위해 목숨을 바쳐 뛰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장원장을 수비에 기둥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넘겨둔 채 그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1: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위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당신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썹 타투나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 간건강팀이 함께합니다. 공선장 게장을 선보입니다. 배의 선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 잡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공선장은 바다에서 막 잡은 꽃게로 게장을 담기에 신선함의 특징이며 몸통 게장과 절단 게장이 있습니다.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게장은 봉선장,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매일 뉴스에서 듣지만 실제 어떤 곳인지,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는지 잘 알지 못했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심 핵시설 이야기인데요. 인공위성을 통해 밝혀진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곳은요, 북한 핵개발의 중심지로 꼽히는 평안북도 영변입니다. 뉴스에서 영변 핵시설이라는 말 수없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변은 건물 한두 개가 있는 장소가 아니고요. 넓은 부지에 100여 개 이상의 건물이 밀집해 있는 대규모의 핵연구 생산 단지입니다. 북한은 왜 하필 이곳 영변에 시설을 집중시켰을까요? 지리적 요인이 하나의 이유로 거론이 되는데요. 영변 단지 바로 옆에는 구룡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자로를 가동하게 되면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수가 필수인데요. 강물이 가까이 있어서 용수 공급에 유리한 지역인 거죠. 영변 단지 안에서 핵심이 되는 시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5메가와트 흑연 감속 원자로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가동된 이 원자로는요, 소량의 전력과 열도 생산을 하지만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는 데 쓰이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동은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을 해왔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원자로에서 태우고 남은 사용 후의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화학적으로 추출하는 방사화학 실험실, 즉 재처리 시설입니다. 위성 사진에서도 식별이 되는 대형 건물이고요. 세 번째는 2010년 11월에 북한이 미국 핵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등에게 공개를 하면서 알려진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당시 북한은 약 2000기 규모의 원심 분리기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요, 발전용 연료를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같은 기술로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국제사회의 우려입니다. 이처럼 영변은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곳은요,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영변이 핵물질을 만드는 생산시설이라면요, 풍계리는 핵실험을 실시한 장소입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모두 이곳 풍계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풍계리가 선택된 이유는요, 지형과 지질적 특징에 꼽히고 있는데요. 이곳은 해발 2205m의 만탑산이 있고 단단한 화강암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핵실험에서는 폭발력과 방사선 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단단한 안반층이 유리하거든요. 북한은 이 산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갱도를 파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풍계리에는 동서북남 이렇게 네 개의 갱도 구역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2017년 6차 실험은 만탑산 아래 북쪽 갱도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 5월에 한국과 미국의 외신 기자단을 초청해서 갱도 입구를 폭파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일부 갱도를 다시 복구하는 정황이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결국 7차 핵실험 준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곳은요,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강선 시설입니다. 강선은 평양 서쪽 외곽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설인데요. 겉으로는 일반 산업단지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가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방식은 플루토늄 방식과는 달리 대형 원자로나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건물에서도 가능하고요. 외부로 드러나는 특징이 적어서 위성 관측만으로는 파악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이런 핵시설 장소들조차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과연 앞으로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K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송영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0: 지금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달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뉴 택시.

0: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6: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 이변 없이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2: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목표한 궤도에 정확히 수송했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1: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누리호가 우뚝 섰습니다. 이송과 기립, 발사대 연결, 연료와 선화제 충전까지 모든 발사 준비를 마친 누리호. 발사 시각이 임박하자 이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누리호가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선 순간입니다. 1단과 2단, 페어링 분리, 3단 엔진 연소 등 계획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누리호는 이륙 후 약 12분이 지나 목표한 태양동기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순서대로 분리하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3: 초소형 군집위성 2에서부터 6호와 큐브위성 분리 시 고도는 576km이며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기준인 570km 플러스 마이너스 15km 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1: 2차, 3차, 4차에 이어 이변 없는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연기 없이 예정된 발사 시각도 정확하게 맞추며 모든 과정은 역대 누리호 발사 중 가장 순조로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운송하며 이번 5차 발사에서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한 누리호. 성공률 80%를 달성하며 상업 발사체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성공을 거듭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누리호는 내년 6차 발사에 나서고 2032년까지 내년 1회 이상 발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
4: 다섯 번째로 발사된 이번 누리호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싣고 우주로 떠났습니다.
2: 주 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 위성 여러 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주에 띄워놓는 데 성공하고 위성과의 첫 교신도 이루어졌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1: 누리호 5차 발사의 핵심 성과는 주 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순차적으로 사출해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입니다. 앞서 올라간 1호에 이어 2에서 6호를 이번에 동시 발사하면서 본격적인 군집위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누리호는 이륙한 지 약 13분 15초 만에 고도 576km 부근에 도달해 초소형 군집위성 2호부터 내보내기 시작해 약 15분 45초쯤 마지막 위성까지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3: 또한 이번 5차 발사는 단순히 위성을 목표 궤도까지 운반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개의 위성을 한 번의 발사로 정밀하게 궤도에 배치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내년에 위성이 추가로 안착한다면 모두 10기의 군집 운용 체계를 갖춰 한반도를 하루에 3차례 이상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초소형 군집위성 6호는 발사 43분 만인 오후 1시 8분쯤 남극 세종기지와 최초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함께 싣고 갔던 큐브위성은 10기 중 1기가 차출되지 않았습니다. 큐브위성은 발사 16분 20초 만에 고도 579km 부근에서 사출이 시작됐는데 차례대로 사출하는 과정에서 쿼터니언이 개발한 퍼셋 위성이 사출되지 않았습니다. 누리호에선 사출 신호를 보냈지만 사출관이 열리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누리호의 성공 여부는 주 탑재 위성을 안착시켰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성공률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누리호는 한층 더 정교해진 우주 수송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솔입니다.
4: 이번 누리호 5차 발사에선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뿐 아니라 여러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에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 그 중심에는 한화그룹의 계열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요. 보도에 곽준영 기자입니다.
5: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국내 우주산업의 민간 전환 속도도 한층 더 빨라졌습니다. 이번 발사 과정에서 체계 종합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참여 인력은 지난 4차 대비 10명 늘어난 모두 42명, 특히 18명의 인력은 발사 관제센터 콘솔 상당수를 직접 운용했습니다. 그간 이 역할을 도맡아온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엔 한 발 뒤로 물러나 관리 감독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6: 이번 5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발사관제 설비에 75% 정도 설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력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주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5: 누리호의 민간 추도 전환 작업은 후속 발사에서 더욱 속도가 붙습니다. 다음 6차 때부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총 조립을 전담하고 점진적 기술 이전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발사 운영 전체를 주도하게 됩니다.
7: 저희가 이제는 나중에 상호연이 없이도 저희가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누리호 기술 완전 이전을 넘어 향후 우주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 발사체 재사용 기술을 우리도 확보하기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 등과 손잡고 시연체 총 조립에 착수했습니다.
8: 이 계획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35년쯤에는 중대형 재장 발사체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그간 숨은 조연이었던 민간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끌게 돼 뉴 스페이스 시대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연암수 TV 곽준영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건데요.
2: 김건희 씨도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대법 전원 합의체에서 내릴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9: 김건희 씨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선 58회 여론조사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0: 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9: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익이 있을 때 성립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수단의 일부였을 뿐이라며 부부의 재산상 이익과 무관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함께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사를 공유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 피고인 맹태균과 피고인 영성열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9: 특검은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이 사건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에 기부라는 점은 이전의 판결에서 여러 차례 인정을 해왔던 부분인데
9: 앞서 김건희 씨도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선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올라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 변호인단은 이번 윤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문을 대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법리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다 생각합니다.
4: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윤 전 대통령이 2심에선 김 씨와 같은 무죄를 선고받게 된 가운데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4: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1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6: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17: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4: 국회에선 대법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2: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며 재차 사퇴를 압박했고 야당은 확실히 있으면 탄핵에 나서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18: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도 하지 않은 채 제왕적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감장을 정치 무대로 변질시켰다면서 거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9: 위헌을 운운하는 공세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다.
18: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된 업무 추진 비 집행 경위와 관련해서도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였다며 연일 제2의 윤석열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20: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표와 탄핵의 길뿐입니다.
18: 다만 지도부는 탄핵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도 발신하며 양원 전략을 폈습니다.
21: 국민한테 책임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십시오.
18: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집단 린치를 멈추라며 방어막을 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22: 재대책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대법원장을 급박한 민주당도 모두 위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치 파괴 위헌 공동체입니다.
18: 여권에서 언급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고리로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23: 민주당 지지율을 좀 보시고 네. 국민적 정서를 한번 바라보셔라. 탄핵하시면 정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18: 아울러 법사위 회의가 독단, 독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사퇴도 주장했습니다.
24: 국민의힘은 서영교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18: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국가서열 3위인 대법원장도 국감에 불러서 감금시켰는데 청와대 부속실장을 못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느냐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국감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백현우입니다.
4: 국정감사 이틀째에도 상임위별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2: 국토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대응을 두고 여야의 한 목소리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장기 폐쇄로 인한 수백억 원의 피해를 꼬집으며 선관위가 재검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을 촉구했고
26: 행동으로 나서셔야죠. 왜 가만히 보고 말씀이 174일 동안 대한민국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일부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25: 국민의힘은 분골 쇄신하겠다는 말로만 때워선 안 된다며 투표율 조작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압박했습니다.
27: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내 혼란으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우승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 국감이 끝나기 전에 선관위의 최종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25: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와 유튜버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8: 위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정부가 정부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일명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25: 김 의원이 38장 분량의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불법 사찰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29: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발언들을 내뱉는
1: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국정감사가 권위가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25: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총괄했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로 증인을 세워선 안 된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국감장 곳곳에서는 이색 소품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스마트 안경이 교육위와 국방위에 동시에 등장해 AI 기기에 대한 전방위 보안 우려를 실감하게 했고 국방위 국감에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모형 권총을 꺼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적발되면 이듬해까지 응시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4: 통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대응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정동영 장관의 입장이 맞섰는데요.
2: 야당은 통일부가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으로 바꾼 데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1: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꼬집어 공세를 펼쳤습니다.
3: 지뢰를 우리 군 쪽에다가 묻어놓은 것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건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라 공격인 것이죠.
1: 이번 사건을 안타까운 사고라고 밝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배경에는 남과 북 유엔사가 인식하는 MDL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팩트가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유엔사 팩트가 있고 그 산 말이죠.
3: 자, 장관님, 주장하는 장관님의 팩트는 뭡니까?
1: 통일부 주도로 정부가 북한이탈 주민을 북향민으로 호칭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독재체제에서 탈출했다는 정체성이 사라진 이 같은 명칭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을 북향민이라고 호칭할 경우에 저는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대통령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 이에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정 장관을 옹호하며 정치 공세고 화풀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6: 왜 북한 대변인을 앞에 놓고 국정감사를 합니까? 행정부처를 이렇게 격하시키고 비하하는 표현은 정말 국회 일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1: 한편 정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전언과 관련한 질의엔 그것도 언론에 났다며 반대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하루 전 외통위 국감에서 관련 보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고 정세를 관망하며 북미 대화 여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고 거듭 발뺌한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 후 정전협정 위반을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이 자작극이라고 거듭 발뺌한 북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장관은 북한 외무성 성명이 최종 조사 결과 발표와 지뢰 제거 작전 하루 정도 지나 나온 것에 주목했습니다.
8: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7: 군사분계선 이남에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에 군당국은 가능성을 인정하며 유엔사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9: 15사단 지역도 이제 그렇게 지뢰 매설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8: 뭐 제가 수계수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 국방부는 북한의 MDL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해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야는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각각 발의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의안 내용을 놓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10: 규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정쟁으로 삼기 위해서 축소 은폐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11: 사과를 받고 죄를 받은 약속을 받는 것
0: 그리고 그 도발에 상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7: 야당은 이번 폭발 사고 발생 1년 전 이미 군 지휘부에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및 추가 침범 가능성이 보고됐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유영원 의원실이 합참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 한미연합수집자산인 위성을 통해 이번 지뢰폭발 지역에 대해 MDL 이남에서 지뢰매설 추정 가능성을 식별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MDL 이남 매설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은 최초라는 점,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윤석열 정부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9.19 군사합의로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야당의 비판엔 남북한 군사적 합의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문제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북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4: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크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국정감사에서도 병역 특례 축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11: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언행으로 촉발된 병역 특례 논란. 정치권도 크게 손봐야 한다며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12: 그걸 국위선양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변해서 크게 한번 손을 보거나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있고.
1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도 존속 여부뿐 아니라 현재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병역 특례 대상자 전원에 대한 검증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요원 80명 중 65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나타났습니다. 입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일률적인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안철수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90대 마라토너 권오율 박사님은 60의 첫 마라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68세에 첫 풀코스를 완주했고 90대인 지금도 여전히 달리고 계시죠.

우리는 가끔 이 나이에 뭘 이러면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권오율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그때만 있을 뿐이죠. 가요 속으로 오늘도 출발합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오 출발 4시 30분부터 수업이라 꿀맛 같은 30분 청취합니다. 이정희 씨가 급하게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30분부터 수업 그 전까지 조금 긴장도 풀고 좋은 음악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표 씨 올해는 참석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하프 마라톤 도전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90대 마라토너 권오율 박사님. 가끔 어떤 채널을 보다가 보면 90 넘으신 어르신이 자전거 라이딩을 그렇게 멋지게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봤거든요. 젊은이들보다도 훨씬 더 경험자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자전거를 타시는 그분의 모습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늦은 때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 시작하지 않는 그때만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마음속에 쏙 박힙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285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고은이 이정란 사랑해요. 그리고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 노래는 2301번 그리고 김종숙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장윤진 씨는 태안 사하구를 걸으면서 비타민 D 엄청 쐈어요. 비타민 D를 가득 받으셨군요. 선크림 뭐 이런 거 해를 가릴 수 있는 장비들 다 착용하신 거죠. 조성관 씨, 퇴근길에 가요 속으로 들으니까 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조성관 씨는 언제쯤 댁에 도착하시나요? 가실 때까지 그 발걸음 더 가볍게 만들어드릴게요. 지금도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목동 나무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이소라 바람이 분다.

바이브의 노래 가을 타나봐 감상하셨어요. 6740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네, 드려야죠. 137번째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 기온 차이로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떨어져서 뒹굴고 있는 낙엽도 참 곱네요. 4762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그쵸? 조금 성격 급한 녀석들은 벌써 낙엽이 젖어가지고 떨어져요. 툭툭 떨어져요. 오늘도 저도 출근길에 자동차 유리창으로 갈색 낙엽이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 있죠. 옛날에 그런 거 탁 주워서 책갈피에 꽂아놓고 그랬었는데요. 한참 있다가 책 펴보면은 가루가 그냥 확 날려가네요. 자, 그런 가을입니다. 홍석현 씨가 이 노래를 신청하셨군요. 조성모가 불러요. 깊은 밤을 날아서.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하니까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요. 김성호 씨의 노래죠. 김성호의 회상이었습니다. 552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엄은자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윤경희 씨입니다. 저는 꿈에도 그리운 언니를 찾습니다. 이름은 윤경희. 1956년생이에요. 언니와 저는 40여 년 전 서울 을지로 수표동 세한빌딩 안에 있는 한미 엽연초 코리안 아메리칸 토바코 컴퍼니라는 무역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저보다 두 살 많은 윤경희 언니를 친언니처럼 따랐는데요. 언니는 저한테 매일 미스 엄마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언니가 수원에서 살 때 언니네 집에 가서 원천 유원지를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주기 잘 맞아서 서로 회사를 옮기고도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결혼하면서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요. 윤경희 언니, 방송 듣고 연락 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꽃과 어린 왕자 신명기 조채환 씨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0601번으로 신청하시기도 했고요. 1956년생이시고요. 40여 년 전 서울 을지로 수표동 세한빌딩 안에 있는 한미 여변초 코리안 아메리칸 타바코 컴퍼니라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윤경희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십시오. 엄은자 씨가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자, 엄은자 씨께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37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야, 저도 이 스튜디오 창문 너머로 하늘을 또 봅니다. 저 하늘 색깔이 스카이 블루색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야, 하늘 좀 봐. 스카이 블루색이야. 응? 이래야겠어요. 정말 기분 좋아지는 색깔이네요. 지금의 하늘색. 노래 띄워드립니다. 김정수 씨의 노래예요. 당신.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 모노의 노래 넌 언제나 준비했습니다. 가요 속으로는 언제나 매일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다섯 번째 페이지. 시류 타는 남자 곽시류님께서 유일하게 시류에 집착하지 않는 시간이죠.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시간 원소 포너타임인 주기율표. 숭실사분의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3: 자, 오랜만에 또 백의의 과학자로 등장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56번째 원소 바륨을 만나볼 차례가 됐는데요. 야, 바륨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근데 뭐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원소이고 이름은 또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요.
4: 주기율표 모양을 보시면 네. 주기율표를 이제 원소들을 원소 번호대로 원자 번호대로 그리고 뭐 대충 이야기하자면 무게 순서로 늘어놓으면 그 순서에 배열된 따라서 일정한 주기로 성질이 비슷한 게 반복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기율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기율표를 보면 모양이 그냥 네모나게 안 생겼죠. 그래서 그 한 줄에 한 열에 있으면 아래 위로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주기율표를 모양을 좀 이렇게 꺾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주기율표라고 하기엔 조금 이만한 모양이죠. 그죠? 네, 그게